파일의 길이 비율을 구하면은 9분의 3이어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 네. 모선분의 반지름, 그러면 9분의 3, 3분의 1. 그럼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뭘것 같나요, 여러분?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가, 항상 우리 막 이런 거 구했잖아요. 모선분의 반지름 길이. 그러면 이 모선분의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 그었을 때 여기서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있는데요. 그럼 이 각의 크기에 대한 뭐가 나온다? 네, 코사인 값이 나와요. 삼각비로 따지면 빗변분의 밑변 길이. 네, 코사인 값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20번 지나가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 4인 부채꼴 둘레면은 요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까지 더한 게 K란 얘기예요. 그래서 써둡시다.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중에 K랑 S랑 더한 게 30이다라는 걸 쓰려면 K는 반지름 길이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넓이 S라고 할때 S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쓰면 되죠.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그리고 여기에서 호의 길이는 R세타죠. 그래서 여기도 R세타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개를 뭘한걸 찾으라고 했냐면 더한 게 30이다라는 식을 활용을 하고 했어요. 그럼 이거 나중에 더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대로 더하기에는 식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요 R이 4라는 것까지도 활용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4라는 걸 알면은 4, 2, 8, 요거 4, 4 해서 8이죠. 호의 길이는 R세타 해서 4세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R제곱 하면은 4, 4, 16. 16에다 2분의 1 곱하면 8. 그래서 여기는 8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K랑 S랑 두개다 더하면 8 더하기 4세타, 8세타를 더한 12세타가 돼요. 그게 얼마래요? 문제 조건에서 32. 그러면 얘의 식은 세타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12세타는 32에다가 8을 뺀 24가 될 거고요. 네,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네, 2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뭐다? 네, 2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크게 막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걸 쓰셔도 되고 얘는 또 다르게도 풀수 있죠. 어쨌든 둘레의 길이 K는 동일하게 4, 4, 8에다가 R세타, 4세타로 쓸 거고 우리 이 부채꼴의 넓이는 또 어떻게 두고 할수 있다고 했어요? 네, 2분의 1에 R, 4, L, L은 뭐예요? R세타죠? 그래서 4세타.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도 동일하게 얘는 4, 4, 16세타에다가 2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8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이 경우에도 두 개를 더한 값이 K 더하기 S는 8세타, 4세타, 12세타 더하기 8이 돼요. 즉, 8 더하기 12세타. 문제 조건에서 그 값이 32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아까랑 좀 계산을 다르게 간다면 4로 싹다 나누고 갈게요. 4, 4배수니까. 그래서 2 더하기 3세타는 얼마다? 8이다. 그럼 3세타가 6이 될 거고 동일하게 세타는 2가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11번부터 21번까지 했었는데요. 동경의 위치 관계에 해석하는 것은 총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짚고 가면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포개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어쨌건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시계 방향으로 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그냥 그한 바퀴만큼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0: 부동경의 차이는요, 반드시 360도 곱하기 정수백골로 나올 겁니다. 그럼 360도는 네, 2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뺀 것이 2n파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의 차이가 네, 파이 180도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일반 각으로 하게 되면은 2n파이를 추가를 할 거니까 이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네, 2n파이 더하기 파이인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두 가지를 봤었는데 x축의 경우는요, 두 각을 합한 게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네, 2n파이꼴로 나오고요.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게 되면은 두 각을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파이만큼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n파이 더하기 파이가 돼서 파이로 묶어내면은 2n 플러스 1의 파이다라는 요네 가지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공식 두 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호의 길이는 R세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21번을 이 푸는 과정에서는요, 큰 문제가 없었는데 19번 풀면서 중심각의 크기가 60분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R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다 라디안으로 통일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60분법으로 나타내 있는 각을 뭘로 변환해줘야 돼요? 네, 호도법으로 바꾸어서, 즉 단위가 라디안인 걸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19번 문항 풀면서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유형 3사를 다루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의 뜻을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한번 짚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 삼각함수의 뜻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1: (목소리)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환영합니다. 내신반 전승 특강 윤리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서양 철학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현대 사상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야, 하, 그렇지,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사상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 마지막 실존주의 사상가 사, 그렇죠, 사르트르까지 살펴보면서 키야, 하, 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현대의 대표적인 서양 철학이죠. 우리 실용주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충분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잖아. 따라서 현대 사회에 등장한 이런 사상들, 실존주의, 실용주의 크게 어렵지 않게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서 이해하면 사상가들의 맥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용주의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드디어 이제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사대단원, 마지막 대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사회사상과 이상사의 파트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사대단원의 또 도입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실존주의부터 한번 맥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사르트르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르트르는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쵸, 키야 하사, 그러니까 하이데거랑 사르트르 묶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다라고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키르케고르라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사르트르야. 그래서 그냥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우리 내신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같이 갑과 을로 묶여서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항들, 혹은 두 사상가의 어떤 입장을 잘 비교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르트르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정해줄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있다, 없다, 없다.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될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왜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걸까? 인간은 마치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잘 보자.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존재 방식이 어때?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분필이 또 있네. 얘들아, 분필 같은 거 생각해 보자. 분필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얘들아, 분필은 처음부터 실현해야 되는 본질이나 목적이 있었게 없었게? 있었지. 판서를 할 도구가 필요하다. 판서를 할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판서를 할 필기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제작자가, 아, 판서용 필기 도구라고 하는 본질이나 목적을 미리 가지고, 아, 그렇게 이미 정해진 본질을 미리 설정해 놓고요. 그 본질에 맞춰서 뚝딱뚝딱 제작자가 제작함으로써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하게 된 거야? 존재하게 된 거야. 이건 얘들아, 사물의 존재 방식이야. 모든 사물은 다 이렇지. 가위를 생각해 보자. 종이를 잘라야 한다. 종이를 자를 도구가 필요하다. 종이를 자르는 도구라고 하는 본질이 미리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작자가 뚝딱뚝딱 제작함으로써 가위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런데, 누구는 달라? 인간은 완전 다릅니다. 자, 인간은 애초에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될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있어, 없어? 없었어. 그냥 마치 우연히 던져지듯이 그냥 태어남으로써 먼저 무엇하게 됐어? 실존하게 됐어요. 자, 먼저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때? 스스로의 주체적인 선택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구성해감으로써, 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가는 존재로 성장해 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 그렇죠, 실존이 무엇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인 거야. 사르트르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그 유명한 한마디의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로, 네, 표현해내고 있죠. 천천히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좀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어떤 존재, 던져진 존재,
이걸 피투성이라고 불러. 투, 던지는 거잖아. 던져진 존재, 피투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해요. 자, 이렇게 먼저 응애 태어남으로써 실존한 거야. 이렇게 실존한 다음에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다시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엇해가는 존재야? 형성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구상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 누구는 그래, 인간은 그래. 하지만 다른 사물들은 달랐다. 다른 사물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인간은 이렇게 먼저 실존하고요. 그 실존한 이후에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잖아.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렇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심지어는 사르트르는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무엇지어진 존재, 운명지어진 존재다라고까지도 표현했어요. 얘들아, 번역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심지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땅땅땅.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요. 인간은 그만큼 자유로운 존재야. 얘들아, 그러니까 잘 봐봐.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지만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문제 풀어봐. 사르트르 문제 10문제 중에 7, 8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잘 보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건 맞아. 하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말이 길게 써 있지만 짧게 줄여볼까? 인간은 자유롭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즉, 나 자유로울지 자유롭지 않을지 둘 중에서 나 그냥 안 자유로운 거 선택할래. 나 자유롭지 않은 거 선택할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왜? 인간은 반드시 자유로워야만 하는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 자유 자체는 선택하는 게 아니야.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혹은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만큼. 사르트르는요, 인간의 주체성과 무엇을 강조했다? 그렇죠.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선택에 따른 무엇까지도, 그렇지, 책임까지도 전적으로 오롯이 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해. 얘들아, 선택을 그만큼 중시했다는 건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 책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 또 나왔다. 불안. 불안하게 만들잖아. 얘들아, 그렇게 이러한 불안한,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은,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때로는 인간은 어떻게도 해.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나 그냥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나 하면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것은 인간의 무엇이다? 불성실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저라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정리해보자.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져야 해. 그렇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책임지는 삶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그런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르트르는 무엇이라고 비판했다? 불성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실존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주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2페이지에 1번 문항입니다. 현대서양사상과 갑과를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다. 불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험인데 불안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것이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즉, 특정한 단독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앞에서 홀로 서는 이 인간, 이 단독적인 인간은 많은 노력과 책임을 지면서 오로지 홀로 선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오롯이 서서 신을 받아들이기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절망, 불안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다. 누구였어? 키키키. 잘했어. 키르케고르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명자일지라도 사람 자신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을 불변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절대적으로 우러러볼 보편적인 인간성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보편적인 본질, 이런 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실존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누구야? 그렇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인 키르케고르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인 사르트르가 함께 묶였습니다. 신앙이 아닌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아니죠.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보편적인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키아하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실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가 아닌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지, 키르케고르.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을 부여

부여받은 존재,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죠. 따라서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 인정하지 않았네요. 인간은 자유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 맨날 나온다고 했지. 아니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까지 표현하고,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자유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실존주의 사상가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기야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넘어가서 실용주의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주의는요, 우리 19세기, 20세기 초 미국에서 굉장히 널리 퍼졌고, 지금은 전 세계로 막 확장돼서 이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인데요. 그 실용주의 사상 간단하게 또 핵심적인 내용들 하지만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임스의 사상입니다. 제임스는요, 현금가치라고 하는 딱 봐도 정말 실용적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을 가진 그런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식도 결국은 현금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즉,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지식도 얘들아,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야. 우리 공리주의 공부할 때도, 벤담과 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막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벤담하고 밀드요, 어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인정하지 않죠. 결과적 유용성이 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할 때 가치를 인정하잖아. 그것처럼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지식,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식은 언제 가치를 갖냐? 현실의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상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할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그럴 때 지식도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얘들 오해하지 마. 현금가치라고 하니까, 현금가치라고 하는 이말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가치만 제임스가 중시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가치라고 하는 게꼭 경제적인 유용성, 경제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과 같은 학문, 또 신학,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요, 사람들이 어떤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현금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요런 부분이 포인트구나. 중요한 포인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제임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확고부동하거나 절대적인 그런 불변의 것이 아니야. 확고부동,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변치 않는 것 아닙니다. 현실 생활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생활을 이롭게 만드는 진리도 어때? 현실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러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사상가는 지금 공부하는 뒤가 되겠죠? 자, 뒤의 사상 반드시 잘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뒤는요, 우리 뒤. 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누누이 언제나 맨날 주장하는 바야. 여러분 듀이 딱 보면 듀부터 시작해서 듀듀듀듀듀듀듀 노까지 와야 돼. 자, 듀에서부터 도까지 와야 돼. 자, 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듀듀듀듀듀까지 와야 돼. 도구주의입니다. 도구? 와, 딱 봐도 실용적이지. 어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 이게 도구잖아. 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사상가구나. 그런 관점에서 가치와 사상과 학문과 윤리를 이야기한 사상가겠구나. 실용적이네. 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해. 그리고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합니다. 그 경험을 쌓고 쌓아서 이론, 학문과 같은 지식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뒤가 보기에는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그 자체가 소중한 목적, 그런 거 아니야. 뭐그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식도 인간이 직면한, 좋아요, 문제를 무엇하는데, 그렇지, 해결하는데 어떤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다라고 바라봤다는 거야. 앞서서 본 제임스랑 어때? 그렇지, 큰 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 유용한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했다는 것, 역시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지식을 바라봤잖아.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도구를 잘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지성이 필요하겠다 얘들아. 지성.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무를 썰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어때? 어떤 도구를 갖고 와야 돼? 아, 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와서 나무를 열심히 잘 썰어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잖아. 이번에는 못을, 그렇지? 벽에다가 박아야 된다. 못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우리 아까 전에 이 톱이 되게 유용했으니까 계속 톱을 적용하자. 얘들아, 톱으로 못질을 하려고 생각해봐. 어때? 그렇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 그럴 때는 톱을 내려놓고 망치 갖고 와봐. 망치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필요한 거야? 지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인은요, 지성 강조합니다. 지성이란 무엇이냐?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야. 얘들아, 보자. 주인은 실용주의 사상가지. 얘들아,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유용성 이런 것들 강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인 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은요,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은 결국은 어떤 선택이지? 그래, 유용한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이런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도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도 개선되고 사회도 무엇할 수 있어? 성장하고 친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거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보자. 주의에 따르면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무엇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 상황을 직면하는 이 사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어때? 그 모습 그대로니 계속해서 바뀌니? 바뀌지. 우리가 처한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 혹은 사회적인 상황 혹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 이런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만 어때? 그렇지, 변화하잖아. 따라서 이렇게 사회 상황과 문제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도 어때? 고정불변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라고 주인은 생각하겠지? 이 도구도 상황에 따라서 무엇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방금 살펴봤잖아.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도구잖아. 그러니까 지식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겠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야? 그래, 유용한 결론이 예상되는 하나의 어떤 가설이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유용한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하나의 가설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해결의 도구야. 그러니까 이런 도덕도 시대가 흐르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지,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누구는 실용주의 사상가인 주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 안 좋게 퇴보하는 걸까? 아니겠지. 당연히 더 좋게, 더, 그렇지, 발전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변화는 어떤 방식이어야 해? 개선, 성장, 진보의 방식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위의 글을 읽다 보면 유달리 개선, 성장, 진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 중에서 주위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쭉 문제 풀다 보면 제시문이나 선제, 성장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뒤는 이렇게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어. 그러면서 그는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서 실용주의의 이런 사상을요, 정치에도 적용하고 교육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했던 그런 사상가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도덕에 대해서도요, 뒤는요,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지, 실용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뒤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톱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언제 어디서나 고정불변하게 절대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 따라서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무엇하고, 그렇지, 변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장.
아, 주인은 성장을 진짜 좋아했네.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소크라테스 기억나니? 서양 철학 처음 공부했을 때 등장했던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러한 옳음,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러한 진리, 그러한 윤리, 이런 거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잖아. 따라서 소크라테스 갑으로 출제가 되고요. 을, 뒤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두 사상가의 차이점? 우리 골라봐라. 그럼 고를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옳음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지만, 뒤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보편타당한 그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그런 차이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뒤는 도덕적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 역시 도덕적으로 무엇하는 과정? 그래, 또 나왔네. 성장.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현재 진행형 ING를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 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능동적인 과정, 그 자체를 주인은 강조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리해볼까?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잘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과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맨날 나와. 다시 한번 봐. 제임스도 마찬가지야. 주의도 마찬가지야. 실용주의 사상가들은요,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다시 정리해보자. 뒤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다? 성장 그 자체이다. 아,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굉장히 대표적인 주의의 워딩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제시문이나 선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 보았다는 것. 즉,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고정불변하는 그러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동물의 쾌락을 온전히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하등 동물로 변신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쾌락의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더 높은 존재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밀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즉 경란이 쾌락의 전문가, 그 쾌락의 질적 차이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존재 방식, 다시 말하면 지성, 감정, 그렇죠? 상상력, 도덕 감정과 같은 고등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정신적인 쾌락, 그러한 질이 높은 쾌락을 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즉, 질적으로 보다 더 높은 쾌락을 더 가치 있는 쾌락으로 여겼던 밀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덕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경험과 실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거부되거나 수정되거나 확장되는 무엇일 뿐이다. 가설일 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도덕이라고 하는 걸 어때?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이라고 보면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적인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성. 기억나니 얘들아? 지성적 탐구, 지성적 창조적 지성 이런 거 강조한 듀이 떠올라야 되겠죠? 지성은 지성인 이성은 관습 속에 뿌리박힌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더 나은 미래, 성장하는 미래, 개선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 우리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라고 하는 게 뚜렷해졌습니다. 공리주의 사상가 질적 공리주의 밀과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맨날 나와. 얘들아, 봐봐. 기억 같은 이런 진술은요, 지금 공부하는 밀,
그리고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그리고 심지어는 칸트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표현이지. 왜냐하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밀과 벤담과 칸트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밀이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얘들아, 밀은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뭐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지. 공리의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 적용되어야 하는, 즉 도덕과 입법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그것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네, 밀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모든 지식은 잠정적인 것이며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삐뽀 삐뽀. 지금 기억도 너무 좋고요. 니은도 너무 좋아. 이런 선지 가져가려고 지금 보라서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입장 맞는지 보자. 뒤에는요. 모든 지식 혹은 모든 도덕 이런 거는 그 자체로 확고부동한 진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건 어디까지나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하나의 가설이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예상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거야. 그리고 오류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요. 그 지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유용성을 입증해야지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어떤 지식을 적용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거야. 게다가 모든 지식은 어때?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유용성이 산출이 되어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 주위가 실용주의자잖아. 근데 만약에 실패요. 선생님 실패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위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얘들아 잘 봐봐. 주인이 실용주의자잖아. 그래서 실패 또한 실용적으로 유용성 있게 해석해. 실패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렇지, 교훈을 가져다 준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패와 실수 이런 것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준다면 실패, 실수 이런 것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말 실용주의 사상가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다 맞는 진술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은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왜 틀렸어?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주위가 인정하지 않죠? 주위는 블라블라라는 최고선,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리주의 사상가 당연히 밀은요. 결과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했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용주의자 당연히 주의도요. 행위의 결과, 그 유용성을 고려해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는 이상사회 파트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은요.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를 제시한 사상가들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양의 이상사회입니다. 자, 유교사상가 공자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 친구도 잘 알고 있을 거야. 큰 도가 이루어지면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대동사회입니다. 자, 능력과 덕성을 갖춘 그런 성인이 다스리죠. 어떤 이상적인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 즉 현자, 즉 어때? 그렇지? 이런 현자,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조화롭게 도덕적으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공자는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재화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동사회는 도덕적인 이상사회인데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도덕적인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구현하기 어렵잖아. 따라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도덕, 인간의 윤리, 이런 도덕이 구현되는 도덕 공동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요,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조국과민 사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제시했죠. 자, 말 그대로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어떤 인과 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유교식의 도덕 규범, 그리고 법,
혹은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크고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그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발달된 이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소박한 이상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이 없는 분별적으로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시비, 선악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분별적인 지식이 없고요. 욕심이 없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본성,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극감인 사회에서 어때?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이 없어. 그래서 무지와 무욕의 덕을 갖추면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서양의 이상사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한번 볼게요. 우리 플라톤 공부할 때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복습해 본다. 하지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을 이야기했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리고 이런 세 계층이 각각에게 어울리는 덕을 갖추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룬 나라, 그렇죠. 조화를 이룬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한번 떠올려보자. 생산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무엇이었어? 좋아요. 절제였죠? 방위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잘했다. 절제와 용기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럼 통치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은 어떤 게 있었어? 절제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요. 용기도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 지혜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지용절정, 사주덕을 모두 다, 그렇지, 갖추고 있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계층 모두가 다 절제는 공통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공통의 덕도 필요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통치자였습니다. 플라톤은요.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죠.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누가, 그렇죠. 철학자, 즉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를 철인 통치 국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타고난 자질. 타고난 자질도 어때?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도 필요한데, 타고난 자질만 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오랜 교육과 훈련, 뭐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통치자가 된다. 그런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와 방위자를요, 플라톤은 국가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치자와 방위자, 즉 수호자는요, 국가 일에 관여하는 공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 공동 생활을 하는 등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수호자는 사유 재산 가질 수 없어. 삐뽀, 삐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수호자는 뭘 가질 수 없어? 그렇죠. 사유 재산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그렇죠, 생산자. 생산자는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베이컨 언제 배웠어?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영국의 경험주의 같이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베이컨은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자신이 철학자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다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죠. 자, 그 베이컨도요,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그의 면모답게, 뉴 아틀란티스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되는 이상사회였어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 특히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춘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어.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그것을 베이컨이 꿈꿨는데 뉴 아틀란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상사회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예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사회를 뜻하는 말로 오늘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토머스 모어야. 이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공상소설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호남이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시민에게는 무엇도 없고, 그렇지, 빈곤도 없고,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가난이 없어. 하지만 동시에 사치나 낭비도 없구나. 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람들이 사치하거나 낭비하진 않는데요.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대. 아, 귀족은 일안 하고, 뭐, 평민과 노예만 일하고 이런 거 없는 거야? 아, 누구나 다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구나.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됐네. 그런데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딱 제한된대. 아, 꼭 필요한 노동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막 잔업하고 초과근무 달고 야근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8시간 잠도 잡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교육, 연구에 사용된대.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대.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도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얘들아, 집 안에 들어가도 뭐가 없대?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대. 아, 한마디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무엇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렇지, 사적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의 어떤 모습들 같이 한번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무엇이 실현됐어? 그래, 평등이 실현됐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생산적으로 노동하고 누구는 놀고 먹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됐어요. 게다가 얘들아,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야. 아, 소유에 있어서도 뭐가 실현됐구나, 평등이 실현됐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죠. 뭐에 유토피아는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인정될까, 인정 안 될까? 그렇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어는 서술했어. 그 유토피아에는 어떤 공동의 창고가 있어. 그 공동의 창고에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어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공동 창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때? 쓸데없이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아,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둘수 있고요.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아, 내가 늦게까지 야근해가지고 초과 근무해서 돈더 벌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욕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6시간으로 딱 제한되는 거야.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때? 그래, 정신적인 이런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잖아. 아, 저녁이 있는 삶,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정리해보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면서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모어는 유토피아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사상가인데, 그 마르크스가 정말 그렸던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는 공산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공산사회에서는 노동분업에 예속됐던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진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일단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최단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의 과정을 잘게 나누어서 분업하게 되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분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분업의 어떤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자, 이런 분업화된 노동은요, 그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해. 자, 마르크스가 보기에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얘들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것도 맞지만, 그것 생계수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다움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업화된 노동은 그런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업을 통해서 어때? 노동자들은 노동소에
인간 소외로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진.

단단하면서 이런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노동소외, 인간소외 뭘까? 그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간다움과 정체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강요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분업이 야기하는 노동소외와 인간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분업, 노동분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노동이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됩니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구나. 나 정말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면서, 아, 노동이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대.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의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와, 생산력 또한 함께 증가하되,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집단적인 부가 풍요로워진대. 아,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어떤 만큼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부가 풍요로워져. 다시 해보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야? 아, 분배는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구나. 일은 능력껏 하지만 받는 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사회가 아,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제일 맹렬하게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 사유재산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거든. 사유재산 때문에 어때?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이 생겨나면서 아하, 왜곡된 사회가 펼쳐진다라고 사유재산을 비판했기 때문에 공산사회는요, 사유재산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어때? 공유되는 거야. 아, 생산수단을 공유하고요,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적 소유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어때?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따라서 구성원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얘들아, 생산수단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사라져. 계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사라진다고 봤어. 그러니까 잘 봐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물사회야. 첫 번째,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 두 번째, 계급이 없는 사회. 세 번째, 계급 착취 수단이 국가까지 사라진 사회입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 소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가 사라지면 어떤 공동체가 국가를 대체할까?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서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그런 시민들의 연합이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다는 것들 공산사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상가는요. 미국의, 그치,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던 이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자, 롤스는 정의로운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이 꿈꿨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그 공공의 정의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다음 슬라이드에 쭉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회에서 제일 적은 몫을 가져가는 어떤 약자에 해당하겠죠? 이런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의관, 그러한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되면서도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롤스는 이상적인 사회로 꿈꿨어요. 자, 롤스의 이런 정의로운 사회랑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죠? 정의로운 사회 조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볼까? 우선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잘 충족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롤스가 제시한 정의 원칙이 뭔지 두 원칙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칙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천히 보자. 모든 사람은 어떤 평등한, 즉 동등한 무엇을 기본적인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거야. 아, 기본적인 자유의 권리,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그렇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각종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시험에 주로 자주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기본적인 자유는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즉, 사유재산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참정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원칙은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 언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날 때는 그런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어.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불평등은 허용됩니다. 차등의 원칙이 되겠네요. 그리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될 때, 그럴 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윤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만 윤사에서는 요 정도의 내용들 완벽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어. 언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면, 그리고 언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영입니다. 우리 5회차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공통 과목에서 지난 시간 우리 11번까지 살펴왔고요. 이제 12번부터 해서 객관식의 고난도 문항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12번, 13번 쉽습니다. 4점짜리 문항이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에서는 14번, 15번 이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13번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낸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12, 13 빠르게 풀어보고 14, 15좀더 공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갑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새로운 수열 BN을 정의했어요. 근데 BN은 AN에 로그를 취한 거야. 근데 아래에서는 다 무슨 수열 이야기라고 있어요? 수열 BN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A21을 구하라는 걸 보면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건 B21로부터 A21을 구해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치? 우선 스텝 1. 수열 A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에 공비를 n-1번 곱하면 돼요. 이때 A도 양수야, R도 양수야 이런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로그를 취하잖아요. B에는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AN이야. 지금 수열 AN 등비수열이잖아요. 앞에 있는 항에 몇 배씩 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로그를 취했습니다. 수열 B에는 무슨 수열일까? 여기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수열 B에는 등차 수열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잘안 보이는데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자.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찢어줍니다.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a 플러스 n-1 곱하기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r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수열 b에는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앞에 얘는 뭐야? 이게 B1이죠. B1. 그리고 뒤에 있는 건 n-1 곱하기 뒤에 있는 건 얘가 공차입니다. 그럼 이제 첫째 항이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도 다 알아요. 어쨌든 수열 BN이 등차 수열라는 것만 읽어낼 수 있다면, 이제는 뭘 해석할까요?

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자, 스텝 2. 조건 가부터 볼까요? 조건 가. 등차 수열 BN에 대하여 B3 더하기 B11은 얘는 3배의 B5 더하기 B9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첨자, 항의 번호죠. 항의 번호. 어? 합이 얼마야? 합이 14지. 얘는 합이 얼마야? 합이 14죠. 아하! 항의 번호. 얘를 첨자라고 하는데 아래 적혀있는 첨자의 합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써먹어야 돼요? 등, 차, 중, 항, 평균값의 이야기로 와야 돼요. 제3항 더하기 제11항이야. 얘는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7항이 있죠. 제5항 더하기 제9항입니다. 얘도 가운데 제7항이 있습니다. 제7항이 2개 있는 거야. 제7항이 6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아하, 제7항이 0이구나. 아름답네요. 이뻐. 얘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포인트죠. 등차 수열에서 내가 0이 되는 항을 구했다? 그러면 너무나 계산이 깔끔해지는 거죠. 일반항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차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래에 있는 식에서부터, 아하, 쟤는 공차가 나오는 걸까? 그렇겠죠. 조건 나. 이제 스텝 3입니다.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예요. 제1항, 제2항, 땡땡땡땡, 제7항, 제8항, 땡땡땡땡, 제13항, 제14항이야. 근데 얘를 쭉다 더하니까 합이 얼마라고요? 합이 3이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군데? 나는 제7항을 알아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저걸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했을 때, 또 여기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딱 14개 이쁜데요? 그치? 합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항의 번호, 첨자의 합이 일정하도록 제1항과 14항, 항의 번호 합이 15잖아요. 합이 15가 되게 짝지으면 예스! 이런 게몇쌍 나온다는 거야? 7쌍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제7항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8항을 알지. 제8항은 얼마? 7분의 3이라는 거야. 당연히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니까 얘가 공차인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 선생님, 제8항을 구하고 공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제7항이 0.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럼 얘가 평균이 되도록 항의 번호의 합이 14가 되게 자르면, 아,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BK. 여기에 제14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합이 제7항이 13개 있는 것과 같고요. 여기에 제14항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제7항이 얼마이니까? 0이니까 제14항이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죠. 위와 같이 공차를 구하는 것도, 아니면 이렇게 제14항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제8항을 구하는 것이 더 계산이 깔끔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뭐야? 제21항이라는 거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강조하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뭐 짧은 계산 과정이지만 그래도 계산량을 조금 줄여낼 수 있다. 제7항이 0입니다. 제14항은 3이고요. 그러면 간격이 같으니 제21항은 6이 되겠죠. 그러면 AN은 누구야? 4의 6제곱이에요. 2의 12제곱 정답 되겠습니다. A21이죠. A21, 2의 12제곱이야. 이렇게 끝.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만 했다면 계산 과정 거의 없어요. 사실은 두 줄, 세 줄이면 끝나는 문제야. 뭐라고? AN이 등비 수열이잖아. 그럼 BN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 대칭성, 등차 중항, 평균값,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야. 조건가에서 뭘알수 있어요? 항의 번호의 합이 일정하네? 와우! 제7항이 0인 걸알수 있어요. B7이 0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B8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B14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도 있다. 근데 B21을 구하는 거라면 B14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해지겠네요. 자, 1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갈까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3차항. 계수가 1이야. 2차항은 몰라. 1차항 몰라. 상수항 몰라. 내가 모르는 건 3개입니다. 근데 1차항의 계수가 0인 모든 2차 함수 gx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얘도 1차항의 계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 h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아하! 항등식에 대한 문제구나.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 냄새가 나고요. 근데 적분 구간을 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아하! 여기에 대칭성의 정적분이 섞여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적분 구간 보니까 너무나 깔끔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운 좋게, 우연히 답은 맞았더라도 오개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개념을 주의하자. 함수 fx가 있어요. 다항함수 fx라고 할까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선생님, fx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입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기함수입니다.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 정적분 계산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것. 이거 어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해서 오, 정적분 값이 0이 됩니다. 이거 맞지? 이거 맞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해서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NO. 무슨 말이야? 정적분 값이 0이라고 해서 fx 곱하기 gx. 아하! 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군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우연히 답이 맞았을지 몰라도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좀 성립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불연속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에서 불연속 함수의 정적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내려놓더라도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얘가 이런 넓이가 같아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정적분인데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정적분 값은 0이 되겠지만 얘가 y는 fx인데 그때 우리 비율 관계를 알죠? 2대 1? 요렇게 y축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나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분 계산했더니 x축 위에 있는 부분과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같아서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물론 항등식이니까 뭐 이런 상황도 한 가지 예로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항등식에서 기본은 이런 거잖아요. 본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하면 x에 1을 넣든 10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항상 성립한다. 이건 수치 대입법이라 그래요. x에 여러 개를 넣어보자는 거죠. 단점은 뭐야, 그러면? 얘들이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대입하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여러 번을 시행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의 구조를 해석하는 것도 잘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계수를 비교하는 거죠. 계수 비교법. 가볼까요? 시작. 자, 스텝 1입니다. 스텝 1. 이거 좀 지울게요. 이 상황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건 뭐냐? 뭐 하나씩 넣어보는 건 사실 좀 찝찝하잖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같고. 그래서 gx를 잡아줍니다. 2차 함수예요. 얘는 px의 제곱 더하기 q야. 근데 이게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p는 0은 아니겠죠? 근데 fx 곱하기 gx잖아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에 누구를 곱하는 거야? px의 제곱 더하기 q. 얘를 곱해서 이걸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0이라는 거야.
근데 누가

변해요. P와 Q가 변해요. 얘가 막 변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분값이 항상 0이라는 거죠. 인테그랄. 찢어주고 상수배가 튀어나오고. P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 DX. 플러스 Q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 아하! P가 변하고 Q가 변해도 항상 정적분값이 0이려면 얘가 0이어야 되네요. 얘가 0이어야 되네요. 우리가 1학년 때 보았던 항등식에서 많이 보았던 패턴.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그지? 이렇게 사고해야 올바른 거야. 뭐 1대2 할까? 뭐 바꿔가면서 대입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이렇게 왔어요. 이제 계산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제곱 fx dx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니까 x제곱 곱합니다.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x의 5제곱,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dx야. 에헤이. 얘 계산하는 건 뭐야? 이제 대칙성이지. 사수 올수 있는 게 날리고. 사수가 짝수이네.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는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ax의 4제곱 플러스 cx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적분하면 두 배의 5분의 a 플러스 3분의 c 얘가 0이야. 이렇게 되지.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거 다 전개 안 했을 걸 처음부터, 그치?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서도 느낌 올 걸?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번에는 fx 그대로 써줍니다. 1차 항 없애고요. 이제 계산은 조금 뛰어넘어 볼까요? 계산하면 얘는 두 배에 뭐가 나올까? 3분의 a 더하기 c 얘가 0이 되겠죠. 위에서는 3a 더하기 5c가 0 나오고요. 아래에서는 a 더하기 3c가 0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하면 결론 a도 c도 0이구나. 얘가 나오는 거죠.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제 2차 항과 상수항에 대한 이야기. 2차 항이, 상수항이 날아가고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의 함수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조건만 보고 바로 원점 대 fx 곱하기 gx가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조건 나로 갑니다. 스텝 2에요. 조건 나. 2차, 1차의 개수가 2인 모든 1차 함수 hx. hx는 얘는 2x 플러스 k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넣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곱하기 2x 더하기 kdx. 얘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똑같이 찢어. 두 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fx dx. 플러스 k배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입니다. k가 변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한 값. 얘가 0인 건 이미 압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 왼쪽에 있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아, 처음부터 조건이 제가 틀렸네요.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라 1.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식 나왔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fx, dx. 얘가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여기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두 배의 누구야? 5분의 1 더하기 3분의 b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고요. 자,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4분의 1될 거고요. 따라서 3분의 b가 누구야? 얘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20분의 1 되겠습니다. B의 값 찾았네요. B는 20분의 3이에요. 요렇게. 마지막 계산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지막 F1을 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따라서 F1은 얘는 1 더하기 B 하면 되겠죠? 정답 20분의 23 되겠습니다. 13번에서 가질 수 있는 5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렸고요. 이 항등식이라는 것, 그 구조 자체를 떠올리기만 한다면 얘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 결국에 홀수 차항, 짝수 차항 얘들이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근데 x제곱 fx 그리고 fx 그리고 x 곱하기 fx의 정적분에 대한 구조 딱이세 가지 계산으로 끝입니다. 13번이었어요. 13번 문항 치고는 문항 번호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이제 14번. 객관식 고난도 문항. 이번 5회차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 한 문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풀었어요. 근데 풀고 나서, 아, 도형이 많이 꼬여 있어서 학생들이 시간이 쫓기면서 풀어내기가, 긴장감 속에 풀어내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다.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 도형 문제에서 특수한 사항들은요, 다 무슨 정리, 무슨 정리들이 있어요. 뭔가 일직선 위에 있어요. 뭐 메델리우스의 정리. 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어요. 톨레미 정리. 근데 이런 정리들을 내가 다 외워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서 이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안에 막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을 여러 가지 막다 끄집어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지를 정하고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지를 생각하고 냉장고 문을 끼익 열어서 필요한 재료가 있나 없나? 아, 얘네들이 필요하네? 그럼 필요한 재료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림 복잡할수록 그런 거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건들을 보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조건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뭡니까? 그럼 선분 MF의 길이거든요. 선분 MF의 길이. 얘를 구해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4루트 5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가 16인 2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요. 2등변 삼각형 ABC의 중점이 M입니다. 이거 엄청 강력한 조건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을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뭔지, 그리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뭐한 가지 기본 개념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 도형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닮음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거든. 여기 원 위에 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려봅니다. ABCD예요. 이렇게 내접하게 긋고 나면 대각선을 하나, 둘 그었을 때 닮음이 삼각형이 두쌍 나오죠.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3번과 4번도 닮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그지? 얘는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그러면 닮은 B라는 게 있잖아요. 1번과 2번에서 닮은 B가 얘가 1대 A야. 3번과 4번에서 닮은 B가 1대 B야.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대각선을 분할했잖아요. 이 선분들 사이에 이 비율들을 가지고 얘들 길이를 표시해 줄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볼까요? K라고 해보자. 자, 1번, 2번 닮았죠? 1대 A니까 여기가 AK 되는 것. 괜찮아요? 1대 A. 근데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이게 1대 B.

1대비. 에이, 얘를 이렇게 할까요? 4번과 3번으로 순서를 좀 바꿀게요. 4번과 3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4번과 3번이 1대비야. 그럼 4번과 3번이 1대비면 여기에다가 이제 B만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BK 될 거고요. B를 곱해주면 되니까 ABK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네, 세 개의 길이들을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방역 정리, 우리 번과 비례 알죠? 곱해서, 곱해서 진짜 같은 값이 나오는지 정도만 검토를 해줄 수 있으면 끝. 그게 여기에 보여요? 갑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건 MF. 얘를 구하는 거야. 근데 딱 보더라도 위에 있는 원, 얘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여기 위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니까 얘가 중요할 거야. 이런 거야. 얘를 1C1이라고 해봅니다. 1C1. 근데 아래에 있는 원, 얘는 왜 필요한 거야? 아래에 있는 원, 얘는 괜히 복잡하게 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잘못 푸는 친구들은 모양이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도형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이게 쓰임이 있겠지 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고요. 여기 있는 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그럼 이게 MF를 구하는데 필요하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차근차근 먼저 들어가 봅니다. 스텝 1.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3분 A, B, 3분 A, C, 3분 B, C까지. 여기 4루트 5. 그리고 여기도 4루트 5. 그리고 이만큼이 16이에요. 근데 중점 등장했으니까 88인 거 압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하죠? 요렇게. 짠. 직각으로 2등분하는 2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자, 3분의 AB의 길이가 4루트 5입니다. 여기가 M 되니까 8 되는 거 보이죠? 그럼 3분의 2M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제곱하면 80, 제곱하면 64, 여기가 4인 거 그냥 나와요. 자, 이렇게 모양을 찾아주고 나면,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사인 알파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사인 베타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사인 알파는 누구야? 여기서 비교관계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아하!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죠.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오고 나니까 그럼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직각입니다. 아하, 그러네. 스텝 2. 각 A, MC. 얘가 90도인 걸 알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각 ADC도 90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 C1의 지름이 누구라는 거야? 얘가 AC라는 거야. 4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왔지. 저게 지름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맞네요. 그치? 여기에 직각삼각형, 여기에도 직각삼각형, 여기에도 직각삼각형, 밖에도 직각삼각형. 와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닮음이 나온다는 거죠. A, B, M. 삼각형 ABM과 닮았습니다. A, B, M이 누구랑? C, B, D랑 닮았습니다. 삼각형 C, B, D. 닮은 B가 어떻게 됩니까? A, B, M과 C, B, D가 있는데 여기에서 빗변이 4루트 5예요. 빗변은 16입니다. 닮은 B는 몇대 몇? 4루트 5대 16이요. 그러니까 얘는 1대 루트 5분의 4입니다. 라고도 쓸수 있겠죠. 그럼 내가 아는 것들 좀더 써봅니다. 여기 4잖아.

그지?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16. 루트 5분의 32. 닮음 쓴 거야. 됐지? 얘는 루트 5분의 20이잖아. 그럼 루트 5분의 12. 오케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내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압니다. 전부 다 알아요. 이건 어디에서 이야기야? 원? C1에서 이야기야. 근데 MF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는 생뚱맞지?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제야 비로소 원 C2가 필요한 거구나. 원 C2가 옵니다. 자, 원 C2에서 MF라는 애. 얘는 원 C2에 있는 애잖아요. 여기에 삼각형이 있고요. 그 외접원이 C2인 거야. 근데 여기에 삼각형 하나 더 보여야지. 예. 삼각형이 두개 있잖아요. 원 C2에 내접한 삼각형은. 아, 그러네. 두 개가 있네. 근데 MF라는 애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를 구할 수가 없으니 여기 있는 MF의 이야기로 가면 뭘할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C1 위에서 이야기로 할수 있다는 거야. 스텝 3입니다. 스텝 3. 삼각형 CFM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CEM이 있습니다. CEM. 얘는 외접원이 같죠? C2예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MF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각 알아야 되잖아요. 이각 알지? 아까 우리 했잖아.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왼쪽, 오른쪽 가위 같으니 이만큼이 알파네요.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얘가 알파. 근데 여기가 베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주 보고 있는 이만큼이 베타군요. 베타. 오케이. 됐네요. 삼각형 CFM에서 사인 베타 분의 MF 얘나 이게 외접원. 이걸 의 반지름 얘 R2라고 할까요? 얘랑 얘고. 그럼 알파랑 마주 보고 있는 애가 M이니까 사인 알파분의 ME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나는 구하는 게 MF잖아. MF는 ME 이 길이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 알파가 누군데? 루트 5분의 1. 사인 베타는 얼만데? 루트 5분의 2.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그러니까 두 배의 M이네요. 자, 이 과정만 이해했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계산 과정 거의 없어요. 한글만 있어. 제가 설명하느라고. 처음에 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순간, 원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행동 강령 자체가 수직 이등분선, 수선의 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 둘로 땅! 쪼개졌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4루트 5, 8, 아니까 높이 4 차였어요. 스텝 1, 간단하죠? 자, 스텝 2로 갔습니다. 뭐였어요? 여기 직각이야. 여기도 직각이야. 그렇지. C1의 지름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닮음이 삼각형이 보이나? 직각삼각형,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 공통으로 각을 끼고 있으니. 직각삼각형인데 공통으로 각을, 직각 아닌 애를 하나 더 끼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닮았지. 닮음 B가 1대 루트 5분의 4. 빗변의 비율 딱 보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그대로 가지고 와서 3분의 길이 다 차였고요. 이제는 원 C1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밖에 있는 선분 4개 길이 다 아는 거야. 근데 생뚱맞게 MF를 구하라고 하잖아. 나는 계속 위에서만 놀았는데 MF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 C2가 필요하구나. 원 C2가 필요하구나. MF를 구할 수 없다면 이 원에 내접한 사각형 에서부터 사인 법칙 써서 ME를 구하면 거기에 두배 하면 돼. 이제 ME만 구하면 돼요.
이제 C2는 끝났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C1에서 이야기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 왔어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스텝 4. 아직까지 각각 글 떼서 보면 어렵지 않죠? 1C1이에요. 여기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자, A, M, 그리고 C, D가 있고요. 대각선까지 쫙 해서 여기 E가 있어요. 나는 M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K라고 하자. 이러면 되겠지. 쟤를 K라고 하자. 여기 두 배 하면 바로 답 나오잖아. 근데 알고 있는 것들 써봐. A, M의 길이, B, M, C의 길이, C, D의 길이, 마지막 A, D의 길이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까 했던 거예요.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3번과 4번이 닮았습니다. 이랬잖아. 자, 1번과 2번이 닮았습니다. 닮은 비는 4대 루트 5분의 16이요. 1대 루트 5분의 4요. 자,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닮은 비는 8대 루트 5분의 10입니다. 자, 8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1대 2루트 5분의 3이에요. 끝! 적어봐. 1번과 2번은 닮았습니다. 여기 루트 5분의 4K이고요. 자, 이제는 3번과 4번도 닮았습니다. 2루트 5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2루트 5분의 3K 이렇게 됐고요. 2루트 5분의 3 곱해주면 얘는 10분의 12K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2루트 5분의 3 곱해주면 얘가 5분의 6K까지. 5분의 6K.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M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얘는 빗변의 중점이니까 M은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겠죠. M은 삼각형 BCD, 삼각형 BCD의 외심입니다. 그러니 8, 8, 8. MD가 8인 거야. 오케이. 끝났네요. MD가 8이야. MD는 8이야. 근데 이게 누군데? 얘는 5분의 11K잖아요. 그러니까 K는 11분의 40입니다. 누가? ME가. 따라서 내가 구하는 MF는 여기에 두배 해주면 되겠죠? 정답 11분의 80이야. 자, 도형의 성질들을 계속 사용을 했고요. 사인 법칙 한번 이용했습니다. 사인 법칙 한번 이후에는 전부 다 닮음인 삼각형들 도형의 닮음으로 해결했어요. 도형의 닮음만 있으면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계산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다. 좋습니다. 14번 끝났어요. 알고 보면 단계 단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도 물론 이렇게 복잡한 도형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긴 쉽지 않은 것 인정합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이고요. 뭐 계산 과정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특정 짓고 나면 아하! 이런 이야기구나. 는데 처음에 겁먹지 말고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15번 문항 번호에 겁먹지 말고 양수에 가 있어요. 뒤에 있는 조건이 왜 필요한지는 아직 몰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 개형을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로 추려내거나 아니면 어떤 범위를 찾아내거나 할때 이제 쓰이죠. F2가 양수입니다. F'2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고차인 개수가 3분의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뒤에 있는 2차항, 1차항, 상수항 아직 모르는 상황. 근데 gx는 x는 0을 경계로 y축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고 한 거죠. 오른쪽은 fx고요. 왼쪽은 fx 빼기 a예요. 스텝 1. 그냥 3차 함수라고 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봐. 얘가 y는 fx야. 근데 아래로 a만큼 옮기면 얘가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얘가 y는 fx 빼기 a예요. 근데 x는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x는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쯤에 딱 y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야? 왼쪽에서 아래에 있는 노란색을 타고 가다가 자, 오른쪽에서 흰색으로 갈아타고 가는 건데 왼쪽에서는 연속성 문제될 게 없죠. 오른쪽에서도 연속성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x는 0에서 y축 위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x는 0에서 gx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얘는 우선 확인했어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아래에 있는 곡선을 타고 가다가 위로 점프해서 위에 있는 곡선 타고 가는 거니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조건가를 봤더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거야. 불연속인데 극대. 보통 우리가 극대라고 하면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때 극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극대의 정의에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치? x는 a에서 극대입니다 라고 하면 FA가 얘 가까운 양옆, 가까운 양옆,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가까운 양옆의 이걸 근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가까운 양옆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얘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이게 극대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는 정의가 되고요. 얘가 상수함수에서도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불연속이어도 극대는 정의가 되죠. 조금 특이하게 감소하다 증가해도 여기에 구멍 뚫려 있고 점을 여기에 땅 찍으면 얘는 x는 a에서 극대 맞습니다. 왜? x는 a에 가까운 양옆을 봐도 얘보다 더큰 애는 없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x는 0의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x는 0의 가까운 양옆을 봤는데 어떤 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f0이 fx보다 계속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 이건 문제 없지. 아래에서 타고 오다가 점프해서 위로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x가 0보다 클 때, 이때가 체크.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가 x는 0이에요. 점 찍혀 있어요. 오른쪽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려가면 돼, 안 돼? 되죠. 아, 올라가면 안 돼. 내려가면 돼. 물론 이 순간, 잠깐 미분기에서 0이 되었다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이해하나요? 됐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이런 느낌이네. 그럼 이 x는 0에서 이제 극대화 되니까. 근데 이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잘라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극값을 갖지? 알파. 언제 극값을 갖지? 베타라고 하면 0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돼요. 물론 알파일 때는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베타일 때는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y축 있으면 오른쪽이 계속 증가해 버리잖아. 안 됐지. 얘는 여기 y축 있으면 이건 내려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오케이. 이야기구나. 더불어서 f'0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스텝 1입니다. 아, 그래서 FE가 0보다 커. 그럼 여기 와

y축이 있으면 2일 때는 x보다 위에 있고 f 프라임이 아한 이쯤에 x는 2가 있나 보다 느낌상 이런 느낌. 그리고 x축이 얘보다 아래 있고 오 좋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은 알았어요. 이제 스텝 2입니다. 엑스가 2보다 클때 방정식 GX는 6배의 X-C. 아, X가 2보다 클때 Y는 GX. 얘가 누군데? 그냥 FX죠. FX와 Y는 6배의 X-C. 이건 누구야? 얘는 기울기가 6이고 점 2,0을 지난 직선이죠. 근데 얘가 교점이 있다는 거죠. 교점이 오직 한개 있어요. 근데 이 교점에 x좌표가 얼마? 3입니다. 이거 한 개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3,6을 지난다는 거지. fx가 그러네. 근데 그건 좀 약하지. 그래프 생각 갑니다.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요렇게 2,0이 있어요. 근데 얘,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미분계수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f2가 0보다 큽니다. and f'2는 2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이 직선 2,0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었더니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하는 애가 딱 하나 있다라는 거야. 딱한번 만나더라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프 보니까 내려오다가 증가하는 이 상황인데 x는 2에서 직선을 딱 그었더니 접하는 게딱한번 있더라는 거지. 근데 이때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x는 3이라는 거야. 여기가 3,6이라는 거야. y는 6배의 x-2에 접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fx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3분의 1에 x-3 의 제곱 x-k 플러스 6배의 x-2. 와우! 얘가 조건나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x는 0에서 끊어져 있어. 불연속, 극대가 돼. 어떤 느낌인지 그래프. 그다음에 x가 2보다 클때 교점이 딱한 번밖에 없어요. 접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 이제 느낌 알죠? f'x는 누구야? f'x는 앞에 3분의 1 있고요. 2배의 x-3 곱하기 x-k 플러스 x-3의 제곱 여기에 플러스 6이야. 저기 중괄호 안에는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건 많이 해봐서 압니다. 3분의 1 곱하기 x-3, x-3 묶어내고요. 그러면 얘는 2x-2k의 x-3이죠? 그러니까 3x-2k-3 여기에 6을 더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미분계수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과 두 번째 f'2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얘들을 이제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르는 게 k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k의 범위가 나오겠죠. 0 넣었어요. 0, 0 넣고 나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플러스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될 거고요. 3이랑 3분의 1은 없어질 거고요. 그럼 2k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전에 f'2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넣고 나면 3-2k 여기에 플러스 6한 것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2k-3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12 됐어요. 응? 이렇게 됐네. 2k 플러스 9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k가 마이너스 2분의 9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 작거나 같고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크, K가 마이너스 2분의 범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땡큐 끝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뚫고 지나가 3에서 옆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요. 얘가 y는 fx예요. 근데 이제 y는 gx는 누구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는 얘를 타고 가는 거고. 근데 왼쪽에서는 이걸 x, y축의 방향으로 a만,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건 나아가,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x-2분의 gx. 얘가 최소값이 6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항상 6보다 크거 나왔다. 이런 이야기. 이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뭔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야. 이 우리 분수식을 막 계산하고 뭔가 미분하고 이런 테크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기하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거야. 기울기 함수입니다. 그러네. 여기 gx 빼기 0. 아, x, gx와 그리고 2,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그런 직선의 기울기구나. 여기 2,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 6이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한 거잖아. 얘가 6인데. 그럼 무슨 말이야?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아니면 기울기 함수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 gx는 x가 0보다 작아요. x-1 양변에 곱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아, y는 gx, 얘가 fx 빼기 a인데 이게 6, 6배 x 마이너스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네. 아래에 있다는 거네. 얘를 이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리세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리다가 와우, 같아지는 순간이 있네. 같아지는 순간이 있네. 그럼 얘를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서 촤악, 요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근데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내린 건데? 얘를 얼마만큼 내린 건데?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쓰입니다. 기울기가 6인 애가 평행한 접선이 있었겠지. 이렇게 평행한 접선이 있었던 거야. 근데 평행한 접선을 짱짱짱짱짱 내려서 여기까지 내렸으니 이만큼의 길이가 A라는 거죠. 여기 이만큼. 얘가 A인 거야. 선생님, 이 상황을 그대로 해석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오셔도 돼요. GX란 애를 새롭게 잡아봐. HX죠. HX를 새롭게 잡아봐. 얘는 FX에서 빼, 누구를? 6배 X-1을. 그러면 이런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뚫고 가요. 3에서 접해요. 이런 모습인 거야. 근데 얘를 접하게 여기까지 내리라고 한 거니까 이게 A예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극대값 구해봐. 이 상황이랑도 똑같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1대 2. 전체 길이가 3분의 15니까 3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F2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땅땅 넣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넣는 거죠.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5가 되니까 결국에 정답 6분의 125, 얘가 바로 A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문제 쉽지 않아요. 지금 우선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먼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0에서 불연속인 gx가 있어요. fx가 3차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극값 갖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잘라야 될까? 조건 가를 보았더니 자르면 x는 0에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 있는 거 타고 오다가 위로 점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극대가 되려고 하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 합니다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갔더니 x가 2보다 클때 오른쪽을 봤더니 직선과 fx가 단한 점에서 접하고 있어요. 얘가 y는 fx죠. 그럼 fx의 식을 이렇게 세울 거야. f 프라임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f 프라임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k의 범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k가 딸깍 나와버렸네요. 자, k의 값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압니다. 왼쪽에서도 접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기울기 함수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라는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해낸다면 접하는 순간이 딱한번더 존재하는 이 모습이 평행한 접선을 떠올리는 거구나. 이만큼이 a야. 그렇다면 fx 빼기 6배의 x-2가 x축에 접하는 이런 상황으로 온다면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15번 객관식의 최고난도 문항 잘 넘어갔습니다. 연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귀하디 귀하디 귀한 최고난도 문항. 어우, 연습하기 너무 좋은데요? 자, 객관식 끝이 났고요. 이제 단답형으로 가요. 단답형이야 뭐 간단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수열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입니다. 자, 앞에 있는 건 1부터 6까지 제곱의 합이에요. 불러봐. 6분의 6 곱하기 1더큰수 곱하기 2를 더한 수 됐고요. 자, 뒤에 있는 건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이건 단순하죠. 2분의 6 곱하기 7이에요. 자, 약분해 줍시다. 6을 약분했고요. 그리고 2로 약분했어요. 91 빼기 21. 이 정도 약간 산수지만 여기에 7이 보이고 여기에 7이 보이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겠죠. 7이 13개 있고요. 7이 3개 있어요. 그러면 7 곱하기 10 해서 정답 70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에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우리 자연수의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죠. 자, 단답형 첫 번째 문제 기분 좋게 풀고, 이 정도는 그냥 리프레시 되는 느낌으로, 쉬었다가는 힐링하는 느낌으로. 자, 17번으로 갑니다. 적분 구간도 이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함수도 이뻐요. 왜? 2차 함수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계수들이 그냥 톡톡, 정리하고 나면 분수 안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 맞지? 결국에 부정 적분구에서 1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적분해봐. 1 넣어봐. 하는 거니까 이건 간단하게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x 자리에 1을 넣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f'1이나 혹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나 이런 것들은 미분 계수에서 혹은 정적분에서 제일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얘는 뭐야? 도함수에서 계수들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부정적분에서 x자리 1 넣는 거니까 계수들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x자리 1 넣어줍니다.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정답 5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단답형 17번까지 함께 봤는데요. 그래도 이번 시간에 했던 문제들 중에 12번, 13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12번, 13번은 어렵지 않았고. 14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 쉬웠고.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복잡하다. 그래서 이 도형의 성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닮음인데, 내가 재료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형 문제에서는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문제에 주어진 재료들을 어떻게 쓸지가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선분의 길이, 걔가 어떤 원에 붙어 있는지 들을 관찰하는 거였고요. 15번, 어려웠습니다. 뭐 비율관계 잠깐 사용을 했지만, 뭐 비율관계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 계형을 추론하는 거였다. 그래서 극대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이 접한다는 상황으로부터 식을 세워내는 과정도, 그리고 평행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 좋았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음 시간

0: 18번부터 22번까지 또 다음 시간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기왕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미적분 차입니다. 자, 벌써 3회입니다. 실전 모의고사가 총 5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회 한 회가 정말 소중해. 여러분들이 사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이나 뭐 또는 뭐 수시 또는 정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한참 남았고 먼 미래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3 과정에서 3월에 이제 고3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수능까지가 보통 수능 11월이니까 만으로 봐도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중간에 수시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제 소비된 시간을 합하면은 실제로 순수하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모의고사가 여러분 수능까지 총 몇 회 분 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가 6회 정도가 이제 보통 대부분 보고 그 이외에 추가로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쭉 모니터링 해보면은 실제로 실전 모의고사를 뭐 50회, 100회 이렇게 풀기에는 워낙 과목도 많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뭐 진짜 집중적으로 준비해도 실제로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는 횟수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러면 이 한 해 한 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를 꼭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3회 시작하는데 항상 매번 시작할 때마다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바로 스킵하기, 포기하기. 자, 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데, 자, 이제 한 해 한 해가 정말 중요해요. 스킵한다, 포기한다. 무슨 말이야?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안 푼다는 뜻인데, 얼핏 보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다른 과목과 다르게 수학 과목은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 편차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나의 실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풀릴 듯 말 듯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얼핏 보면 풀릴 것 같아서 시간 투자를 막 했는데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다 결과적으로는 문제도 못 풀고 시간만 왕창 잡아먹는 문제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도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을 최대한 빠르게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당연히 열심히 잘 푸시고요.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가 됐는데 내가 지금 봤을 때 풀기 좀 버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 때 시간 소비를 하지 마시고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완전히 포기란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한 14번, 15번이 왔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약간 풀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정의가 전혀 해석이 안 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경우에는 지금 스킵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30번까지 전부 다 문제를 보고 나서 그 회차의 난이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준비된 상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남는 시간을 확보하는 걸 보고 앞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풀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의 사실 기본이에요. 원래 어떻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배점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나 풀만한 문제를 최대한 먼저 풀고 어려운 몇 개의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수능 수학은요. 1번이 제일 쉽고 30번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쭉 가다가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그 문제가 또 어려웠다가 16번부터 또 쉬워졌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23번부터 또 쉬워졌다가 이러면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골라내야 돼. 자, 너무 이야기가 길면은 또 좀 뭔가 시간이 좀 아쉬우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항상 긴장을 해야 돼. 무슨 긴장을? 중간중간에 내 시간을 왕창 잡아먹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판단해서 스킵하고 나중으로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 학생들이 22번이나 30번은 안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답 1, 2등 문제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 복병처럼 등장하는 문제를 잘 골라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자 이번 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3회 시작을 하고요. 이번 회차도 전통적인 수능 양식을 잘 따라가는데 4점짜리 문제들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28, 29, 30이 전부 다 만만치 않은데 요 이번 회차 문제를 풀면서는 진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학적으로 완벽하게 수학적인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시험 봤을 때 이렇게 풀면 좋겠다. 자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23번부터 네 문제 정도는 그냥 순식간에 쫙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이브된 시간을 가지고 후반부에 투자를 해야 돼요. 리미텍성을 할 때 요것의 값은 분자분모를 x로 나눠주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번 써줄게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분자분모를 x로 나누면 x분의 탄젠트 3x 여기는 1 여기는 x분의 사인의 7x 해서 구하면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7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한 번 더 안 쓰고 하는 게 실전에서 조금 더 유리하죠.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의 루트가 붙어 있고요 시컨트 4제곱이 붙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치환적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야. 그렇죠? 그 다음 또 시컨트가 있으니까 시컨트를 미분하면은 요거는 또 시컨트 탄젠트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또 시컨트랑 탄젠트랑 관련 있는 공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이거는 이제 수학 1에 나온 내용이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기가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 보통 순서를 2를 먼저 쓰거든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요게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보통 쌤이 수업 시간 설명할 때는 친하다고 말을 해. 탄젠트하고 시컨트는 친하고 코탄젠트랑 코시컨트는 친한데 보면 알겠지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고 시컨트 미분에도 탄젠트가 등장하고 탄젠트랑 시컨트가 한 공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식변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요걸 보니까 시컨트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4제곱, 이걸 제곱해야 되나? 그럼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을 전부 다 탄젠트만에 관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탄젠트에 관한 식으로. 그렇죠? 탄젠트의 루트가 붙어 있고 탄젠트의 이걸 제곱하게 되면 또 탄젠트만에. 근데 그런 식을 적분할 수 있느냐? 적분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네, 탄젠트가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다음 이걸 시컨트의 제곱이 있으면 이 식의 적분은 쉽습니다. 근데 시컨트가 하나만 있다거나 또는 시컨트가 없으면 뭐 적분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식이 복잡해져요. 근데 이 식의 적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적분의 기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미분의 역과정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되는지를 떠올릴 수만 있으면 치환적분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식을 미분하면 이식이 되는지 보이나요? 보입니다. 바로 탄젠트의 제곱이야.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2탄젠트 x가 되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옆에 2분의 1이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식을 미분하면 여기 되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컨트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탄젠트의 100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 요도 적분할 수 있습니까? 할수 있죠. 그래서 치환 적분의 가장 기본은 내가 치환하고자 하는 것에 미분된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식은 탄젠트가 있고 탄젠트의 미분된 형태가 시컨트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4제곱이 있어가지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뭔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요런 이제 공부를 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아, 시컨트 4제곱 중에서 제곱 파트는 이걸로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다음에 루트 탄젠트 x. 그다음에 시컨트 제곱 자리에다가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으로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시컨트 제곱 x, dx. 네, 이렇게 쓰시면 지울까요?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d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식이 치환 적분에 의해서 간단하게 되죠. 자, 탄젠트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양변을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고요. 요게 dt dx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시컨트 제곱 x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 보이죠? 예, dt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이 인테그럴 루트 t의 1 플러스 t의 제곱에 dt 요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아우,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적분 구간도 0을 대입하면 0이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루트 t를 적분하는 거죠. 자, 루트는 t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하는 방법은 지수를 2를 늘려요. 그럼 2분의 3제곱입니다. 이것의 역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이거는 t의 2분의 5제곱이죠. 지수를 2를 늘립니다. 이것의 역수를 앞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최종적으로 이거 갖다가 0에서부터 1까지 하시면 어차피 0은 00이니까 1만 대입하면 개수만 살아남아서 3분의 2 더하기 7분의 2가 되면서 21분의 14에다 6 더하니까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적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 선생님 봤을 때는 가장 학생들이 떠올리기 쉬운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고 치환 적분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 치환하는 것을 미분한 형태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적분 변수를 바꾸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24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설명하느라 좀 걸리긴 했지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는 첫 자모도 N1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요게 성립한다.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니까, BN에 해당하는 급수를 물어보는 거죠. 요게 2분의 5였을 때, 수열 AN의 공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장부터 N1까지 합이 SN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시그마 BN인 거야. 그렇죠. BN 첫 장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1부터 무한대니까 한마디로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장부터 N번째 장까지 더한 게 이건데 첫 번째 장부터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네, 요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루트에 9n 제곱 플러스 a2n 빼기 a1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문제에서 2분의 5인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식별형을 해가지고 수렴한다로 식하나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또 다른 조건을 통해 식하나 는 2분의 5로 식하나 얻으시면 되겠죠. 자,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당연히 식을 어떻게 바꾸셔요? 예, 유리화를 합니다. 예, 이렇게 돼서 분자품에다가 루트 플러스 a1n을 갖다 곱하시면은 루트 9n 제곱 플러스 a2n 플러스 a1n. 자, 이거 한번 확인할게요, 숫자를.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n 제곱 플러스 a2n 마이너스 a1 제곱 n 제곱이 됩니다. 이게 는 2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요거 보면은 분모가 1차야. 이것도 여기 루트 2차인데 루트니까 1차 취급을 하는 거죠. 플러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2차 빼기 2차 형태고 여기 1차식이 있는데 이게 수렴하려면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분자번호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주어진 식에서, 자 여기 주어진 식에서 얘는 2분의 5이고,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죠. 그렇죠.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이 여기 분모가 1차기 때문에, 1차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분자도 1차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도 일치하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A원이 음수이면 어떡합니까? 양수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일단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교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유리를 했는데, 이게 1차니까 당연히 이게 2차식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뭐 음수여도 어쨌든 이게 뭐 어쨌든 1차 취급을 받는 건데 2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A1의 제곱이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값이 9n제곱 빼기 9n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A1을 쌤이 3이라고 놓은 겁니다. 쌤, A1이 만약에 음수면은요? 그럼 이건 또안 됩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가죠. 이게 음수면은 플러스 n 형태이기 때문에, 몇 n 형태이기 때문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형태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렴할 수가 없고 발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A1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1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확인해 보면 되는 이것은 A1이고. 3이었죠. 여기는 루트 9니까 3이니까 분모는 6이 되고요. 여기는 A2가 남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요 식이 만족하려면은 요거 분자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자분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6분의 15죠, 이 값이. 6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A2가 1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공차 물어봤으니까 공차는 10이네요. 12. 첫째 항이 3이고 둘째 항이 15니까 공차는 12. 자, 이런 재밌는 문제였고요. 괜찮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벌써 모의고사 3회 차를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모든 회차에 나오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 구하는 문제. 요거는 사실 교육 과정에 딱 나오면서부터 거의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어. 왜냐면 우리가 적분을 공부하잖아. 그런데 미적분의 적분이 있고 수투적분이 있거든요. 근데 수투 교과서랑 미적분 교과서를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넓이 구하는 과정.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수투에서 시험 문제가 넓이가 나오면 미적분 과목에서 넓이가 또 나오기보다는 미적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피인 거예요, 부피. 네, 자, 이렇게 되고, 앞에서도 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자, 여기 x가 1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해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고,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니까, 요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시면 되겠네. 그런데 요한 변의 길이는 요거랑 관계가 있으니까,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이거는 x 곱하기 2의 x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거 적분은 또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식변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적분인데, 여러분에게 진짜 실전적인 풀이 하나 알려줄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적분을 하는 거야. 근데, 쌤, 이거 저 치환 적분해야 될지 부분 적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유리합니다. 뭐냐면, 내가, 인테그럴 2의 x 2제곱 dx,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적분식이야. 뭐, 인테그럴 x분의 2의 x제곱 dx,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적분식이야. 자, 엄청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x제곱이 아니라 2x2제곱이야, 지금 이게, 지수가. 그 다음에 2x제곱을 x로 나눈 겁니다. 자, 이런 적분을 이런 시험 문제에 나와서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요 식들은요, 계산 불가능입니다. 계산 불가능.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적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대학교 미적분학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말로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적분의 계산 결과를 표현할 수 없음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그러니까 수투가 아니야, 미적분 적분할 때는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아, 이거는 계산이 안될 수도 있구나.
아, 이거는 계산이 되는구나.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 이게. 당연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나올 이 약간 오히려 이거보다는 얘가 더 쉬워 보이잖아. 지금 식을 보세요. 그죠? 2차분의 1차고 여기는 2x하고 비슷 이거 비슷하다는데 이런 간단한 함수도 계산 불가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 분명히 어떤 형태를 미분했을 때 이식이 되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오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는 거야. 아,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게 될까? 그랬을 때 쌤은 딱 보니까 분수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x 플러스 1분의 2x 제곱 이런 형태들은 요거 미분하게 되면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 제곱 분해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이게 아니라 x 플러스 1분의 이게 x2x 제곱이니까 x2x 제곱 요런 거 한번 미분해 볼까? 뭐 이런 두 가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런 풀이가 적분은 가능한 거지. 왜? 적분은 웬만큼 복잡한 게 나오면 적분하는 계산 과정이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적분 계산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니까 x 플러스 1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하니까 2의 x제곱이 되면서 놀랍게도 이식이 요 안쪽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이거는 이제 아니겠죠. 요식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분의 2의 x제곱을 1부터 2까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2의 제곱. 아이고. 됐을게요.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뭐 6분의로 통분해가지고 객관식 복인이 있는 것처럼 6분의 2, 2의 제곱 빼기 3, 2.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런 게 훨씬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풀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런 풀이가 좀 많이 나와요. 특히 28, 29, 30번을 풀 때는 선생님 철저하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풀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객관식 3점짜리 마지막 문제. 자, 이건 앞에 1회에서였던가요?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었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함수 f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gx가 나와 있고, 이거의 역함수를 hx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죠. 역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미분식이 있는 걸 보니까 역함수의 미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함수와 관련된 형태는 이걸 지배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 역함수가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어. 그러니까 G 합성함수 HX가 H 합성함수 GX가 되고 그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H 프라임 F3을 물어봤으니까 요식을 사용하면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 GX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H 합성함수 F2의 2X제곱 equal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GX 자리에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X로. 그러면 H 프라임 합성함수 미분해서 F2의 2X제곱 곱하기 이 안쪽을 미분하면 f 프라임 2의 2x 제곱 곱하기 또 이거 안쪽 미분하면 2 곱하기 2의 2x 제곱이 됩니다. 어우, 이거는 합성함수의 합성의 합성의 합성이네. 자, 그래서 사단 합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뭘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2의 2x 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2x가 ln 3이 되면 돼요. 예, 그래서 x는 2분의 ln 3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어쨌든 요게 3이 되는 식을 집어넣게 되면 h 프라임 f3 곱하기 f 프라임 요게 3이죠, 3. 네, f 프라임 3. 그리고 곱하기 요게 3이니까 6은 1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으면요 F3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3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의 조건들이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이용하는 거죠. 조건이 두개 나와 있고 모르는 문자가 A 몰라 B 몰라 두개 모르죠. 조건이 두

꽤 나와 있으니까 이건 3점짜리 문제답게 그냥 그대로 그두 개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G0가 2니까 X 0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G0가 2야.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F1이야. 그래서 F1이 2입니다. 여기다가 11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요게 는 2이므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H 프라임 2분의 F 프라임 1이니까,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H 프라임 2분의 F 프라임 2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요거 H 프라임 2를 만들려면은 요게 2가 돼야 되는데, 요게 2가 되는 방법은 그치, 또 여기가 F 프라임 1이니까, X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F 프라임 1이 되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앞에서 또 F 1이 이었으니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첫 번째가 H 프라임 F1이야. 곱하기 F 프라임 1이야. 여기 0 집어넣게 되면은 곱하기 2가 되고, 는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F1이 방금 이었으니까, 요게 2가 되고요. 그러면 H 프라임 2 곱하기 F 프라임 1이 2분의 1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F 프라임 1 자리에 32 H 프라임 2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H 프라임 2가 되고요. 여기는 32 H 프라임 2가 되고요. 곱하기 2는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럼 이건 64니까 넘어가면 64분의 1이 돼서 H 프라임 2는 뿔마 루트 64가 8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함수가 증가해. f(x)가 증가함수야. 그러다가 2의 2x제곱 증가함수는 여기를 합성을 했어. 당연히 gx도 증가함수고요. 그래서 역함수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 8분의 1이 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은 이걸로 이용하면 되겠죠. f 프라임 1은 32 H 프라임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32 하면은 4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F 프라임 1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 볼 거야. FX가 나와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구하면 2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A이고요. F 프라임 1을 구하면 2의 0제곱이니까 1이고 1 더하기 A는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A는 3이고요. B는 요것 때문에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를 알수 있네요. 자, 끝났습니다. 질문이, 방금 내가 F 프라임 3만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3,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이값이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질문이 요것분의 b의 값 물어봤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네요. 일단 이게 나누시면은 6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가 바로 이 분모분의 1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h 프라임 f3분의 b의 값 물어봤는데 b는 좀 이따 놔두시고요. h 프라임 f3분의 1은 6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방금 마이너스 2였죠. 보입니까? 이렇게? 네, 정답은 마이너스 12의 2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미안해요. 2의 제곱 플러스 3이에요.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이거 3입니다. 3. 잠깐만.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2의 제곱 플러스 4가 아니라. 네, 미안해요. 이렇게. 왜냐면 객관식 보기에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문제를 푸는 핵심 과정은 사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숫자 계산을 할 때, 약간 뭐랄까, 좀 숫자가, 좀 약간 뭐랄까,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있어. 특히 모의고사를 볼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의고사를 한 해분 만들 때 투자되는 인력과 그 사람과 시간과 노력과 수능 한 문제를 만들 때는 몇십 배 차이가 나거든요. 수능 때는 아시겠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딱그 수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과성을 다하고 해서 숫자, 계산 이런 거를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가지고 다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놀랄 겁니다. 수능 문제를 풀어 보면은 오히려 계산이 우리가 푸는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심지어 교과서보다도 더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미적분 계산이 좀 복잡해. 좀 계산량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문제들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속 4순짜리 문제 넘어갑니다. 어우, 재밌는 문제들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좋아해. 이런 문제들을 좋아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처음 딱 봤을 때에는 좀 와닿지가 않아. 좀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특정 그 얽힌 실타래 하나를 탁 풀어내면은 수르륵 풀리는 형태의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회차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합니다. 28번 객관식.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프 위에 점 t,ft에서 접선의 y절편을 gt. 자, 이거는 기출 문제도 많이 나오는 형태죠. 자, y-ft는 f't의 x 빼기 t, 이게 t,ft 접선의 방정식이고, 정리하면 y는 f't의 x 플러스 ft 마이너스 tf't 이렇게 되니까 요게 내가 원하는 gt입니다. 그죠? 접선의 y절편. 그러니까 gt는 t 빼기 tf't. 자, 그러니까 문제 없죠? 자, 근데 문제에서 g't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을 미분한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 뭐 필요하면 이건 나중에 쓰시고. 그 다음에 FE가 나와 있고, 인테그 0부터 2까지 FX, DX 나와 있으니까, F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함수 FX가 무슨 함수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 0부터 2까지 T 플러스 1분의 GT, DT.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GT와 관련된 적분 값을 계산하는데, 그때 F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G랑 F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입니까? 당연히 치환적분, 부분적분 문제입니다.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식변형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앞에 나와 있던 아까 24번 같은 문제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함수가 탄젠트 함수인지, 시컨트 함수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오직 어떤 문제야? 이 문제는 식변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식변형을 하는 게 얼핏 보면 정말 다양해 보여요. 정말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할수 있는 그 식변형의 어떤 길이 몇 갈래 안 됩니다. 많아야 두세 갈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고 나면은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할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 문제는요, 적분을 무조건 다할수 있는 게 아니야. 딱 특정한 형태가 돼야지만 적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GT 자리에 이걸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요식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이용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보니까 T 플러스 1분의 T 플러 보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식을 변형했어요. 이거 푸는 방법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근데 선생님이 요거 식변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보이기 때문에 T 플러스 1분의 얼마. 그러면 자, 인테그럴 0에서부터 2까지 t 플러스 1분의 지금 t가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지금 t 플러스 1분의 t 보이나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분의 t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다. gt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gt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 원래 1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1이잖아, 1. 근데 여기다 플러스, 자, 보면 이게 원래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원래 1밖에 없었어요. 이게 원래 식이 요요 이겁니다. 여기다 근데 더하기 t를 해주고 마이너스 t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요 인테그르 0에서부터 2까지 요렇게는 그냥 숫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은 그냥 gt dt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t가 방금 뭐라고요? g 프라임 t니까 이 식은 인테그르 0에서부터 2까지 gt, g't, dt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때 유리한 점이 뭐냐? 이거 적분할 수 있니?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미분하면 gt, g't가 됩니까? 2분의 1, gt의 전체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건 뭐냐면요. 2분의 1 gt,
전체의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요 안쪽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유리하게 사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계산은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요 계산을 할때 뭐가 필요합니까? GT가 요거니까. 그럼 이거를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우선은 GT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 적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GT DT.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해야 되는 유일한 계산입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근데 GT가 뭐라고요? FT 마이너스 TF 프라임 T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는 나와 있죠, 지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랑 똑같으니까 3이고요. 그 다음,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부분 적분하고 싶지 않니? TFT를 0부터 3,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인테그랄 0부터 3에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FT, DT. 자, 이렇게 부분 적분. 요거 부분 적분하면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3이고요. 0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 대입하면 3F3인데 문제에서 3F3? 02군요. 미안해요. 요거 2입니다, 2. EF인데 문제에서 FE가 2분의 3 ln 3이야. 그래서 이 식은요, 6 3 ln 3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것도 3이고, 요것도 3이고, 0은 0이고, 2 대입하면 이 값은 3 ln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겁니다. 자, 되게 지금 엄청 많이 구한 거야. 자, 그래서 GT를 계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식이 뭐라고? 6 마이너스 3 ln 3. 자, 근데 요거 한번 쓰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6 마이너스 3 ln 3. 요거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의 2분의 1, 자, GE 전체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G0 전체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아니, 선생님, G랑 G0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야. G랑 G0은 어떻게 구하지? GX를 어떻게 구하지? 여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있잖아. G'X가 나와있는 거야. G'T가 나와있다는 건 G'X가 나와있으니까 이거 적분하면 GX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식은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만드시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게 g 프라임 t예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부터 잠깐 이거 지울까? gt가 뭡니까? 아니, gx라고 쓸게요. gx.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어차피 t가 0하고 2 사이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값만 구하면 돼요. 근데 c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방금 뭐 구했습니까? 인테그리 0부터 2까지 gt dt 값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gt 자리에 그냥 gx라고 쓸게요. gx dx. 그럼 이 값은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ln 1 더하기 x 플러스 c dx. 요거 한게 이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인테그리 0에서부터 2까지 gx dx. 알겠니? 자, 그런데 요건 뭡니까? 2분의 x 제곱을 0에서부터 2까지 이거 gt라고 써도 됩니다. 뭐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ln 1 더하기 x d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요 계산만 남았는데 이 계산 우리가 쉽게 할수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정적분의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거 x를 1만큼 줄이면 적분과는 1씩 늘어나니까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ln x dx랑 똑같습니다. 치환 적분의 원리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적분할 수가 있죠. ln x 적분을 외웠습니다. x ln x 마이너스 x를 1부터 3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계산은요. 자, 0 대입하면 0이고 2 대입하면 4니까 2.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3 ln 3.
2를 대입하면 0이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 1인데 또 마이너스가 되네요. 다시 한번 3을 대입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암산하면은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를 그냥 괄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3 ln 3 마이너스 3이고요. 2를 대입하면 0이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아래 끝이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1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분 문제를 풀면은 마이너스부를 구할 때 엄청 조심해야 돼. 특히 정적분, 뭐 부분적분 이런 거풀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2c. 자, 정리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하니까 4 플러스 2c 마이너스 3ln 3. 네, 이렇게 되고요. 이게 600이 3ln 3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2c가 2, c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c가 1이에요. c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g2랑 g0 구하는 거죠. 그래서 g2를 구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고요. 3 마이너스 ln 3입니다. 이렇게. g0를 구하면 여기는 ln 1은 0이니까 0이니까 여기는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을 하겠습니다. g2의 제곱은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9 더하기 ln 3의 제곱. 그다음에 2ab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ln 3.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g0로 제곱하게 되면은 요건 그냥 1이죠, 1. 네. 요렇게 되고 잘 보세요. 6-3ln 3 마이너스 요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의 ln 3의 제곱이 되고 이게 플러스 3ln 3이 되니까 이 3ln 3하고 요 3ln 3이 없어지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g0가 방금 1이었습니다. 제곱한다면 이번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전부 다 쉽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9 하면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6 빼기 4를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현적으로 2가 남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ln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남게 됩니다. 객관식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가 계산은 약간 복잡하지만 문제에서 배워갈 만한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꼭 정리하시고 상위권으로 갈수록 적분을 장악하는 능력이 되게 좀 뭐랄까 능력이 좀 뛰어나서 적분을 직접 할지, 이거는 적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인지, 이거는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게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적분을 해보는 게 아니라, 아, 식변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29번. 자, 이번 회차가 적분이란다. 전통적인 그 수능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1회가 그랬고, 2회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고, 3회도 비슷한데, 보면은 29번이 최근 4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수열이 극한 단원에서의 고난도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2022, 2023, 2024, 2025, 아, 잠깐, 2023, 2024, 2025, 2026, 나왔던 모든 수능에서 29번 문제로 수열이 극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예외 없이 29번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였어요. 복잡해 보였어요. 딱 봤을 때, 아, 이거 쉬워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막상 한꺼풀 딱 벗겨보면은, 한 단계를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풀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되게 억울한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었었고, 이 문제도 얼핏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뭔가 만만치 않잖아, 그죠? 그런데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고, 자, 또 하나는 선생님이 너무 현학적으로 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보통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해설지, 내지는 뭐 이런 어떤 풀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딱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정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풀이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강의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꺼냈을 수 있는 풀이가 조금 더 유리한 풀이가 아닐까 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런 현학적인 풀이보다는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좀 캐치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고민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항 공병이 아닌 등비수열. 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죠. 그 다음에 AN하고 AN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대값 AN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0 이상입니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양수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양수겠죠. 그거를 급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공비가 아마도 공비가 음수겠지. 왜냐면 공비가 양수면 절대값, 아, 공비가 양, 아, 첫째 항이 음수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뜻은 이 안이 양수랑 음수 형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3분의 8의 이게 AN이구나. 그러면 사실 이거죠. 요거 다시 말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은 3분의 5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인 거죠. 왜냐면 요거를 이렇게 넘기시면은 3분의 3만큼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값을 씌운 것의 급수랑 절대값을 안 씌운 것의 급수가 서로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첫째 항이 있고요. 공비가 있습니다. 이 부호가 둘다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 음수일 수도 있고 음수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왜? 첫째 항이 양수, 공비도 양수이면 다양수니까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죠. 왜? 첫째 항도 음수, 공비도 음수면 이건 계속 음수, 이건 계속 양수. 그럼 이 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3분의 5가 있는 걸로 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학생들이 좀 캐치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둘 중에서 요게 또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보고 판단해도 되고요. 사실 이 식을 보면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값이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 왜? AN하고 AN의 절대값을 더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수여도 양수고 음수여도 양수고. 그래서 그거를 급수를 했다는 뜻은 좌변이 무조건 양수인데 이거 3분의 8에 이거는요. 1-r분의 a가 급수잖아.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3분의 8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란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a가 음수인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최종적으로 요게 당첨인 거야. 이게 당첨인 겁니다. 첫째 항은 양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수열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이거 음수니까 실제로 이 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가 마이너스 r이겠죠. 공비가 음수니까 절대값 an의 공비는 양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r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3분의 5에 이건 그냥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a 이렇게 없어지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5 플러스 5r은 3 마이너스 3r이 되고요. 8r은 마이너스 2니까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 아,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an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마 잘할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 학생들이 봤을 때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뭐랄까 좀 생소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 다음 조건이 막쫙 나와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과정이 되게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이게 수열부터 보면은 n이 k 이하일 때는 방금 말했던 등비수열이 역수고요. k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그 등비수열을 만든 게 bn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그 bn을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역수를 취하는 것의 값을 구하니까 한마디로 bn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bn이 뭐냐면은요. 이런 수열인 거야, bn은. 이 bn이라는 이런 수열은요. 처음에 k번째 항 이하에는 an이 역수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a1분의 1, a2분의 1,점점점 ak분의 1 이렇게 됐다가 이게 k번째예요. k 플러스 1번째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an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수열입니다. 이게 bn이라는 수열인 거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열의 고난도 문제가 나면 이렇게 일일이 다 쓰는 걸 좋아해. 써놓고 보면서 고민하면은 조금 더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하겠습니다. B1과 BK를 곱한 게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K-1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K가 짝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짝수. K-1이 홀수가 돼야지만이, 이건 어차피 제곱이니까, 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짝수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는 이제 상쇄를 하고 나면은, 이거는 두 번째, A제곱이, 요거 넘기시면은, 4의 K-1제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A가 아까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뭡니까? 2의 K-1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에 해당하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BN의 집합, 나 조건, BN 바, 그러니까 BN에 해당하는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정수가 되는 것에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102이다. 근데 그런 정수가 아니라 n이 1부터 k 플러스 1 이하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k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렇죠? n이 1부터 그러니까 b1부터 bk 플러스 1 여기까지 이 중에서 정수가 되는 것에 모든 원소의 합은 마이너스 102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뭐이 뒤에 거는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A를 계산을 했고, 그럼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은 쓰는 걸 좋아해. 이거를 현학적으로 풀수 있어요. 여러분 해설지를 보면 아마 현학적으로 풀려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잘 봐봐요. 현재 A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이것을 역수를 취한 이 초반부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니까, 근데 첫 번째 항이 뭡니까? 2의 k 빼기 1제곱이야. 그럼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요. 이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보면서 같이 보게. 자, 보세요. 이거는 2의 k-1제곱을 역수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건 뭐냐? 거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다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제곱이 되는 거야. 쭉쭉쭉 가는 거죠. 이런 수열인 겁니다. 물론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값은 부호를 제외하면은 4씩 곱해진 형태의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 근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정수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102인 거야. 그런데 이 102가 나오는 조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전부 다 4씩 곱해져 있죠. 맞습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 k가 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었습니다. k가 만약에 10이라고 쳐봐봐요. 그럼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그러면 왜요? 512분의 1이니까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수가 나오게 되겠죠. 어느 순간 정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정수를 만약에 2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요, 2에다가 4를 곱하면은 네, 8이고요. 그 다음에는 32이고요. 그 다음에는 128이고요. 그 다음에는 512가 되고요. 물론 이제 부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부터 시작을 했어. 2의 0제곱이 어딘가 있다고 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6이 4 곱하면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24가 됩니다. 물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것들의 모든 합이 마이너스 102가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1이 홀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도 마이너스 102가 나오는 조합은 딱 정해져 있지요. 딱128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없다고 치면은, 이거를 싹다 더하면, 자, 마이너스 6, 요두개 더하게 되면은 26, 128에서 26.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 플러스 26 하면은 마이너스 102가 나오게 됩니다. 다단 마이너스 10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그랬을 때요 AK 플러스 1은 당연히 정수가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역수를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수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4를 곱한 것을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더한 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28이 요게 마이너스 128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K가 뭡니까? 마이너스 128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질문이 그래서 뭐냐? 시그마 n은 k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질문은 그 bn을 k 플러스 1부터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더하는 형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항이죠. 이첫 번째 항은 뭡니까? a의 k 플러스 1이 뭡니까?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니까 이 값은 얼마입니까? 4를 곱하니까 51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 BK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자, 정답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5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얼마입니까? 4분의 5죠. 4분의 5.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5분의 512분의 1이고요. 요거는 4, 4 없애고 나면 이 값은 128입니다. 128 곱하기 5 하면은 640분의 1이고요. 질문이 이게 아니라 이거 분의 1이니까 정답은 64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괜찮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30번은요, 좀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핵심이 되는 힌트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답까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번까지 쭉 할게요. 보세요. 30번도,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최고 참가자인 함수 fx와 상수 a에 대해서 함수 fx, gx가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fx는 3차 함수고 gx는 나와 있는데 gx를 딱 봤더니 ln 괄호 열고 1 더하기 루트 3 뭔가 좀 이상하죠? 더하기 2사인의 x 빼기 a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복잡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대부분, 아, 숫자 너무 복잡하네. 아, 이건 내가 풀기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어우, 좀,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선생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출제자가 그냥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리가 없잖아. 1 더하기 루트 3이 ln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 무언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게 하기 위한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풀어야 돼요. 모의고사를 작성, 선생님도 모의고사를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모의고사 만들 때 학생들이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을 때좀 문제가 없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어렵다고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의고사를 치르는 모든 학생이 다 틀리는 문제야.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편차가 있어야 돼요. 잘하는 학생들은 맞추고, 준비가 덜 되는 학생들은 틀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등장을 하면은, 아,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파이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니까, 이건 보는 순간 당연히, 아, 연속이구나. 그 다음에 이 0일 때 좌우 미분 계수가 뭐 이러이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다음 조건도 봐볼게요. G'X하고 G'0가 이런 조건이 있다. G'0이니까 한말 G'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에서 핵심이죠. G'K가 0이 되는 GK, 그러니까 함수값을, S라고 했을 때그 S는 3개이다라는 뜻은 G'K가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가 세 군데가 있지 않을까. 뭐세 군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것의 함수값은 세 종류가 있구나. 그것의 모든 원소의 합은 ln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또 보니까 이거 1 플러스 3하고 ln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네, 이것도. 이런 게다 힌트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것의 값을 구하는 f 더블 프라임 제로니까 한마디로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힌트들을 살짝 해석을 해봤는데 풀이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항상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너무 평범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알겠죠? 자, 쌤, 다음 시간 사회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 습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습관, 공부는 정말 전적으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습관만 잘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약간 그냥 관성적으로 이제 공부가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약간 정말 복리이자처럼 쌓여가지고 다른 과목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거든.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한 1학년, 2학년 때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50강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습관을 딱 몸에 배워놓으면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충분히 여러분 비슷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이 공부는 습관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30분이라도 공부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 막 오늘은 막 필 받아가지고 공부를 막 10시간 넘게 했어. 그리고 한 3, 4일 공부 안 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물론 의미가 아주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뭐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루틴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이 들고 그리고 뇌도 신체 일부잖아. 그러니까 뇌도 아 그때 활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뇌가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신체 기관임을 망각하는데 뇌도 신체 기관이야.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막 축구 잘하고 싶어. 그럼 열심히 막 계속 공차기 하고 막 하잖아. 달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뇌도 그렇게 근력을 키우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막 며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잘 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또 고난도 문항들, 내신 고득점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요즘 강조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문제들이 너무 주옥 같아. 왜? 그냥 수열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다른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고러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좀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과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어떤 값 이상 어떤 값 이하가 되도록 하는 여기까지 1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an이라 할 때 자,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 할 때 이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목표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예요. k가 뭔지를 찾아야 되지. k의 값이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은지를 찾아야 k의 개수를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내 목표는 k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 목표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k의 값의 범위를 찾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값의 범위가 a보다 어떻게 되고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A와 B가 만약에 정수라고 해볼게요. 물론 여기는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자연수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게 하는 K의 값을

범위 문제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자연수라고 그냥 써드릴게요. 자, A와 B가 자연수야.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았어.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는 K의 개수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B에서 A를 빼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5보다 크거나 같고 K가 10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되게 하는 K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 빼서 5를 빼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K의 값의 범위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N제곱 이상 4N제곱 이하가 되도록 이라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선생님이 두 번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FX라는 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Y는 GX라는 아이가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이니까 선생님이 얘랑 좀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Y는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GX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점의 X좌표야. 누구지? 요건 거야.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찾는 거야.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의 가장 큰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점에서의 함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F알파랑 G알파랑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었어. 얘를 선생님이 X는 A라고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있어서 X는 B라고 한다면 봐봐. 알파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맞죠. 그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Y 좌표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뭔지를 보세요. 얘는 뭐냐면 FX에다가 X에 A를 대입한 값이야. 그래서 얘가 FA입니다. 이 값은 뭐냐면 GX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한 값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상이니까 같아져도 되지 등호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GB가 됩니다. X에다가 B를 대입하면 FB가 되지. 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이 사이에 누가 있을 수 있어? 알파가 있을 수 있어. 자, 교점은 함수값 두 개가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럼 그 교점의 X좌표가 어떤 값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를 비교해야 돼? 함수값들을 비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N은 우선 자연수인데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있고 Y는 루트 X가 있어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n제곱 이상 4n제곱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이라고 두고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알지? 무리함수야.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x좌표가 얼마 이상? n제곱 이상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n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4n제곱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4n제곱이 있어서 여기에 교점에 x좌표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여기에다 n제곱 대입하고 여기다 n제곱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n제곱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k죠. n제곱 대입하면 루트 n제곱인데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루트 n제곱은 n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식을 하나 알아낼 수 있냐면 k가 n제곱 플러스 n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4n제곱을 대입할 거야. 그럼 4n제곱 대입하면 루트에 4n제곱이고 4n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4n제곱 더하기 k인데 누가 위에 있어야 돼?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자연수고 루트 4n제곱은 그래서 2n이 됩니다. 마이너스 4n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4N 제곱 플러스 2N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K가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개수를 뭐라고 한 거야? AN이라고 한 거야. 그러려면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K의 값의 범위가 필요하다 그랬지. 우리가 아까 1번 하면서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버렸네.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보다는 K가 크거나 같으면서 4N제곱 플러스 2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N은 자연수야. 그럼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의 개수인 AN은 4N제곱 플러스 2N에서 N제곱 플러스 N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n제곱 빼기 n제곱이니까 3n제곱, 2n 빼기 n이니까 더하기 n, 더하기 1이 바로 an이에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n이 1부터 8까지 an, 요 합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1부터 8까지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분리하자라고 했냐면 n제곱은 따로.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따로. 얘는 무슨 수열로 바라보자? n에 관한 1차니까 등차 수열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앞부분은 3 곱하기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이라서 2분의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은 8이고요. n에다 1 대입하면 2예요. n에다 8 대입하면 9가 되겠지. 요렇게 계산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선생님이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약분하면 2가 되고요. 요렇게 약분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9 곱하기 17이 되었고요. 여기는 지금 얘네들이 약분이 되고 여기가 11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97, 63이야. 91은 9야. 153에다가 11.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164에다가 4를 곱하면 4, 4, 16, 4, 6, 24, 4, 1은 4.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656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산은 여러분이 할수 있고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n에 관한 1차는 굳이 세 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뒷부분은 등차수열로 해결하자. 자, 우리는 K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K의 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자연수 개수 세기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였게요? 교점의 X좌표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더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23번 문제는 뭐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들 자체가 다른 단원이랑도 훨씬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2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 또 2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보자. 선생님이 수능 강의를 엄청 오랫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에서 조차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대수 문제가 아니잖아. 대수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 중에 수능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른 개념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24번 문제를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이 n 플러스 1,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과 직선 y는 anx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누구를 an을 찾아서 ak의 제곱에서 1에서 ak의 제곱에 대해서 1에서부터 9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n 플러스 1,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n 플러스 1, 0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있는데 직선 y는 anx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얘들아, 이거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 뭐한 거죠? 접한 겁니다.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 뭐 하는 모습이야? 접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

방법은 원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1입니다. 거기에 y는 anx라는 직선이 접해야 돼. 그러면 y 대신에 뭐를 대입해? anx를 대입해. 그러면 x 빼기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an의 제곱 x 제곱은 1이라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접한다, 판별식이 얼마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수능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접한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음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능적인 사고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름이 y는 anx야. 사실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있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A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뭐죠? 능령의 꼴입니다. 그랬을 때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서 X1, Y1이고 얘가 직선이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공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X의 계수의 제곱, Y의 계수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 분해,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게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는 1이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능령의 모습이어야 돼.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anx 빼기 y는 0으로 고쳐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곧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럼 루트에 뭐라고 쓸수 있어? an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해 x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an의 n 플러스 1이고 y에다가 0 대입하죠.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해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여기서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개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근호랑 절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는 계산할 때 가장 베스트는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이 됩니다. 자, 제곱할 때 그냥 막 제곱하면 안 되는데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다 1을 더하면 0보다 커요. 그럼 제곱해도 그냥 근호만 사라지게 되면 되고요. 자, 분자는 절대값이 있잖아.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an의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자기 자신의 제곱과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an의 제곱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n의 제곱 플러스 1은 an의 제곱에 n 플러스 1 몽땅의 제곱과 같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an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an의 제곱은 an의 제곱에다가 뭐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1이 됩니다. 1은 1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얘는 합차 공식이야. 그래서 n 플러스 1 더하기 1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 계산하면 얼마요? n 플러스 2. 얘는 n이죠. 따라서 n의 n 플러스 2의 an의 제곱이 얼마가 되었다? 1이 되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n의 제곱이 n의 n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an을 그러면 양의 제곱근으로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 자체를 보니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k는 1부터 9까지 ak의 제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n 대신에 k만 대입하면 k는 1부터 9까지 k의 k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봤더니 얘는 무슨 모습? 부분 분수의 모습. k 플러스 2에서 k를 빼면 2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 1부터 대입하죠. 그러면 1 빼기 3분의 1이야. 잘 보셔야 돼요.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야. 3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죠.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야. 그래서
9 대입하지 말고 8부터 대입하자. 8 대입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9 대입하면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 자, 우리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두칸 띄우고 사라지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두칸 띄우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규칙성 발견했으니 띵띵띵 없다고 생각하면 두칸 띄우고 사라집니다. 두칸 띄우고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아이들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1, 2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야. 그러니까 아예 분모를 10 곱하기 11이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됩니까? 110이 되겠지? 자, 2분의 1이 있었어. 그래서 2가 10 곱하기 11로 변신했어. 그럼 얼마 곱해줘야 돼? 55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는 얼마? 빼기 11. 그리고 빼기 1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4니까 34지. 그러면 144가 되었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서 얘가 얼마가 되고, 72가 되고, 5가 되고, 36이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55분의 36이 되네요. 요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 정답 찾는 거야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부분 분수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열적인 요소고,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야 돼. 근데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했던 건또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던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었어야 되고, 원이랑 직선이 서로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물론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구해도 되겠지만, 뭐 이용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반지름의 길이다. 이게 기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근호가 있어요. 근호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못 하겠어.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되겠지. 선생님이 뭐라는 단서를 붙였어? 계산을 못 하겠어요. 1부터 대입했더니 몰라. 그러면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K는 1부터 48까지가 되고, 루트에 K제곱 더하기 K가 있고요. 루트에 K제곱 마이너스 K가 있고, 분의 K.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얘는 루트에 K제곱 플러스 K에다가 빼기, 루트에 K제곱 빼기 K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분모가 유리화가 될 건데, 얘를 한번 보자. K제곱 플러스 K에다가 빼기 K제곱 빼기 빼기 K. 이렇게 생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냐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여기가 2K가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K, 여기도 K가 사라졌죠. 분모에 2가 있어서 2분의 1은 실수배가 되니 얘는 2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48까지 루트에 K제곱 플러스 K에다가 빼기 루트에 K제곱 빼기 K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대입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걸 잘 보면 그냥 대입해서 해도 상관은 없으나, 여러분이 1부터 대입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K에 K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 K에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 우선 앞에 있을 거고요. 자, 1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에 1 곱하기 2 빼기 루트에 1 곱하기 0이었어. 맞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빼기 루트에 2 곱하기 1이었어.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 곱하기 4 빼기 루트에 3 곱하기 2였던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가 크로스가 되면서 사라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루트에 4 곱하기 5고 빼기 루트에 4 곱하기 3인 거야. 그래서 뭔가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48 바로 앞에 누가 있었어? 47이 있었겠지. 47 곱하기 48이 있었을 거고, 빼기에 47 곱하기 46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은 48을 대입하면
48 곱하기 49.

빼기 루트에 48 곱하기 47 여기까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랑 두칸 띄우고 사라집니다. 얘가 두칸 띄우고 사라져요. 얘가 두칸 띄우고 사라지죠. 그러면 띵띵띵 없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두칸 띄우고 사라지고 얘가 두칸 띄우고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필 얘는 또 얼마예요? 0입니다. 그죠? 얘도 없어. 그러면 남은 아이를 보면 2분의 1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48이야. 16 곱하기 3이죠. 얘는 얼마? 7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시 써줄까? 16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야. 얘는 또 4의 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28이 앞으로 나오고 28, 그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서 한번더 약분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 14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물론 계산을 해봐도 돼. 1 대입했잖아. 얼마예요? 루트 3이거든. 1 대입하면 0이야. 2 대입하면 루트 6이거든. 2 대입하면 이렇게 돼. 3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339 더하기 3이니까 10이고 3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숫자로 써봐도 사라지네?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결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별로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뭐만 가능하다면? 유리화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2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 대한 26번 문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짝수 홀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 짝수 홀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짝수, 홀수 이렇게 구별해서 답을 써놓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n이 짝수인 경우에 뭐가 주어져 있어? 처음부터 쓸때 우리가 좀 예쁘게 써야지 구조가 파악이 되니까. 코사인 2분의 n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사인 2분의 n파이에 대한 이 정보를 여러분이 좀잘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면은 n이 짝수인 경우에 만약에 n이면 코사인에 뭐가 돼? 2분의 2파이가 되죠. 얘는 코사인 파이거든.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에 2분의 4파이는 코사인에 2파이가 돼서 얘는 1이거든. 코사인에 2분의 6파이는 코사인에 3파이가 되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돼?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짝수들 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규칙성이 발견될 것 같아? 짝수인데 그들 중에서 두 번에 두 번씩 같은 애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아, 이게 주기가 어떤 규칙성이 네 개마다 발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이게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보자. A1은 1이고 A2는 4야. 그럼 우리는 항상 해야 될게 뭐냐면, 자, 선생님이 A1이 1이야. A2가 4야. 홀수 짝수 나눠서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N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해? 1부터. 그래서 얘가 A3이고, 1이 홀수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A3은 어떻게 하래? A1 더하기 A2를 2로 나누래. A1 더하기 A2를 2로 나누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쓸때 어떻게? 아,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N에다 2를 대입하면 짝수인 경우죠. 2 대입하면 얼마야? A4예요. A4는 뭐라고 했냐면 A의 n 플러스 1에다가 3배의 코사인의 2분의 n파이래. A의 n 플러스 1, 즉 2분의 5에다가 뭐를 하라 그랬냐면 N에다 2 대입한 거잖아. 3배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5예요.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이게 홀수라는 게 N이 3을 대입했을 때 A5번 짝이 된 거야. 그러니까 N이 3일 땐 거야. 그러면 그때는 홀수니까 얘네 둘 더해서 2로 나눠. 얘네 둘 더하면 2분의 4, 즉 2니까 2로 나누면 1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6이라는 건 N에다 얼마 대입한 거야?

4 대입한 거야. n에다 4를 대입했다니까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 1에다가 3배의 코사인 2분의 4파이 더하기 3을 하래. 어떻게 됐어? 같아져 버렸어. 그죠? 자, 또 봐. h는 n이 얼마일 때야? 5일 때야. n이 5일 때는 홀수일 때니까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래. 2분의 5죠. 당연히 얘네들 더하면 맞을 거야. 그 다음에 A8은요, N에다 얼마 대입? 6 대입. N에다 6을 대입하면 6에 또다시 등장한 거야. 뭐랑 같아? 얘랑 함수값이 같잖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2분의 5. 얘랑 똑같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개마다 똑같은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K는 1부터 50까지 항을 모두 더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4개씩, 4개씩 똑같은 아이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모두 7세트가 있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나왔을까? A의 4채, 아이고, 4, 아니죠. 몇 세트가 있어야 됩니까? 50이자 50. 4로 나눌게요. 4, 1은 4. 10이지? 4, 2, 8. 12세트가 있고,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48까지 왔고, 49번째는 얘랑 같겠지. 그리고 50번째는 얘랑 같겠지.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5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 1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5 빼기 2분의 1이야. 2분의 5 빼기 2분의 1하면 2분의 4, 즉 2죠. 2 더하기 4하면 6, 더하기 1하면 7이 됩니다. 얘가 7이었던 거야. 따라서 얘는 84에다가 5를 더하면 정답이 89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26번 문제는 그냥 실질적으로는 짝수 홀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아까 썼던 것처럼 홀수 짝수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규칙성이 좀더 편하게 보일 것이고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주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잘 보면 규칙성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항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단원 자체가 뭐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빈칸 추론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은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서 성립한다라는 말 나올 거고요. n이 k가 아니라 이번에는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빈칸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라 그랬어? 임으로 얘야. 임으로 얘. 그런데 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를 더하래.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뭐고 뒤에 가가 있었을까? 그런데 얘가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앞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있었던 거야. k는 1부터 m까지 ak가 m 플러스 1에 am 마이너스 m이고라고 한 거야. 이거이면서 이거임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궁금한 게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ak가 궁금해. 항상 이렇게 기억합시다. 얘는요. k는 1부터 m까지 ak에다가 sm이지. a에 m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준 것과 같잖아. 근데 아직까지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거 이거에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m 플러스 1에 am 마이너스 m인 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a에 m 플러스 1을 요렇게 쓴대. 자, a에 m 플러스 1을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am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이므로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잘 봤더니만 여러분 이제 요렇게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요만큼이 어디랑 똑같은 거야? 여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AM까지 똑같아. 여기도 AM까지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가에는 누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아, 가에 들어갈 값은 얼마가 된다? 식은 M 플러스 1분의 1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모습이 얼마였구나. 가에 들어갈 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봐봐. 지금부터는 등

혐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대. 근데 이 가가 이 가가야. 이 가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놓고 두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거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i는 이미 해결이 된 거야.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m도 여기 마이너스 m이 있거든.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아져야 되니? 라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 있는 이만큼이랑 뭐랑 같아져야 돼? 이만큼이 같아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봤더니 a의 n 플러스 1은 am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우리가 정리가 안된 부분은 MAM이 있고 AM이 있고 더하기 AM이 있었던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A의 M 플러스 1이 AM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M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M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의 AM이 될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AM이라는 아이가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M 플러스 1, 자, 써드릴게요. A의 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인데 나는 이 AM이 문제를 봤더니 A의 M 플러스 1로 변신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AM이 A의 M 플러스 1로 변신하려면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요만큼이 들어가면 아, M 플러스 2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A의 M 플러스 1이고 얘랑 얘랑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다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럼 M 플러스 2에 A의 M 플러스 1이야. M 플러스 2에 A의 M 플러스 1 똑같지? 그러면 그 다음에 빼기래. 빼기 똑같아. 분모 M 플러스 1이죠. 여기다 얼마야? M 플러스 1이지. 그러면 나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M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걸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fm, gm이라고 했습니다. 가는요, m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gm은요, m 플러스 2가 되고 f3 곱하기 g6이야. 3을 대입하면 4분의 1이죠. g6은 6 더하기 2하면 8이 돼서 정답은 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임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이랑 그리고 등호의 모습들, 또 조금 어렵게 나오면 부등식의 모습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2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수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더니 9분의 7이고 열 번째 항은 16인데 여기에 굉장히 좀 특이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수열 AN, A의 N 플러스 1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일 때 1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AK의 값을 구하는 거야. 수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 새로운 수열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멋있게 풀 필요 전혀 없거든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공비는 뭐야? 뒷항에서 앞항을 나눠준 거야. 여러분 헷갈리면 이렇게 봐봐. 만약에 BN이라는 아이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쓰면 돼요? B2를 B1으로 나눠도 2고, B3을 B2로 나눠도 2고, B4를 B3으로 나눠도 얼마야? 2야.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문제 자체 봐봐. A2, A1, A10이 있으니까 뭐몇 개만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공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첫째 항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봐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BN이라고 뒀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얘를 그러면 헷갈리는 친구들은 BN이라고 쓰자는 거야. 그러면 B2는 뭐가 돼요? N에다 2 대입한 거. A2, A3을 B1은 N에다 1 대입한 A1, A2로 나누면 얘가 2였던 거야. 그런데 사라집니다. 그러면 A3은 2A1으로 우리가

쓸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자, 또 쓸게요. 아직까지 정보가 없으니까. 자, B2분의 B3이 2야. 그러면 N에다 3 대입하면 A3, A4예요. N에다 2 대입하면 A2, A3입니다. 또 얘네들이 사라지고 이 값이 2였던 거야. 그러면 A4는 뭐가 된다? 2A2가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A4, A5예요. N에다 3 대입하면 A3, A4인데 얘가 2야. 또다시 사라지면서 A5는 2, A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봐봐. 두 칸씩 떨어져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그때 공비가 얼마가 됐구나, 2가 되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자, 주어진 걸잘 생각해 보면 A2 빼기 A1이 9분의 7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정말 강력한 조건, A10이 얼마라는 걸 알아? 16이라는 걸 알아.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봐봐. 3, 4, 5, 1, 2, 3이야. 이렇게 쓸수 있어요? 2, A4. 맞죠? 그럼 A7 있고 A8은 2, A6이겠네. A9가 있고 A10은 2, A8이겠네. A10은 2, A8이겠네. 그런데 A8은 2, A6이래. 2, A6이래.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2의 제곱 A6이죠. 근데 A6은 2, A4래. 2, A4래. 그럼 얘는 뭐예요? 2의 세제곱 A4가 되겠지? A4는 2, A2래. 2, A2래. 그럼 얘는 얼마예요? 2의 4제곱 A2인데 이 값이 얼마야? 16인 거야. 5, 2의 4제곱 16이죠. A2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라는 거 알아낸 거야. A2가 1이래. 그러면 A1은 1 9분의 7이라서 얼마가 되었다? 9분의 2가 되었다. 자, A1과 A2의 값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1항부터 12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조건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AN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은 9분의 2였고요. A2는 1이었어. 또다시 보자. A3은 두 배의 A1이래. 9분의 2 곱하기 2래요. 자, 여기 옆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쓸게. A4는요, 두 배의 A2래. 1 곱하기 2래요. 그러면 A5는 두 배의 A3이래. A5는 여기다 두배 하니까 9분의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A6은요, 여기다 두 배지. 1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야. 그럼 A7은 여기로 가겠지? 9분의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A8은 여기다 2를 곱한 요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항들과 홀수 번째 항들이 각각이 서로서로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을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해야 돼. 그래서 12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몇 번째 항이 나와? 11번째 항이 나올 거고, 여기에는 몇 번째 항이 나와? 12번째 항이 나올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건 하나 더 써도 되잖아. A9는 9분의 2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그럼 A11은 9분의 2 곱하기 2의 몇 제곱이었을 거야? 5제곱이었을 거야. 그 얘도 하나만 더 쓰면 끝났네. 1 곱하기 2의 4제곱이었고, 얘는 1 곱하기 2의 5제곱이었을 거라고. 각각이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공비가 2고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만 보면. 첫장 얼마입니까? 9분의 2예요. 자, 2에 막 11제곱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의 개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더하기. 얘도 공비가 2였어. 첫 장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돼서 상관이 없고요.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으로 들어있어. 그러니까 막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야? 2의 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9분의 2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계산하는 게 편했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64 빼기 1이니까 63에다가 9분의 11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얼마가 된다? 77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28번째 문항은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첨자가, 그죠?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과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 각각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구나. 요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째 문제도 우리가 요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9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은 문제 자체가 여러분 이게 글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 조건이 자연수에 대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보면 좌표 평면에서 직선 위의 점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로 a1, a2에서 a3이라 하고 라고 했고요. 직선 y는 2분의 3x 위의 점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로 b1부터 이렇게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성질들만 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y는 3분의 1x야.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준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x가 무조건 누구의 배수여야 돼? 3의 배수여야 되겠지. 자연수인 점에 x좌표를 a1부터 a2, a3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a1은 뭐가 돼야 돼? x좌표? 3인 거야. a2는 뭐가 되는 거야? 6인 거야. a3은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로, 이거는 점의 순서상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a1은 x좌표가 3이야. 그럼 y좌표는 1. a2는 x좌표가 6이면 y좌표는 얼마? 2. a3은 x좌표가 9면 y좌표가 3.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자. 이번에는 y는 2분의 3x 위의 점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야.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 입장에서 2분의 3을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의 2가 사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의 배수? 2의 배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1은 뭐가 될까? 2가 되고 y좌표는 3이 되는 거지. B2는 4가 되고 y좌표는 6이 되는 거야. B3은 6이 되고 y좌표는 6을 대입하면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N과 BN을 뭔가 나타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삼각형 OANBN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건 AN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BN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O라는 아이가 원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N과 BN이 있겠지. 자, AN과 BN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기에 BN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AN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여러분이 우선 지금 대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자, 이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높이에 대한 개념이거든. 높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높이를 구해줘야 되잖아.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봐요. 여기서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를 구해야 돼? 직선 ANBN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야? 높이를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미 ANBN은 두점 사이의 거리였죠.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시그마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내신 고득점 문제 해결할 거고요. 그리고 변별력을 만드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부터 1등급 도전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풀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계산이 좀 복잡했다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수점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꼭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딱 보이면 그 문제부터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를 풀어가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 어차피 통계 파트에 있는 요 부분의 문제들은요, 아이디어적으로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막 뭔가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영역들은 아니거든요. 단순 계산에서 확장되는 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만 좀 갖고 접근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그러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요겁니다. 자, 문예창작학과를 준비해봤고요. 언어로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실체화된 이야기로 빚어내는 예술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되게 대표적인 클래식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유명한 소설을 쓴 그런 작가들의 문체들이요.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작가가 쓴 소설들은 문체를 분석을 해보면 아, 이러한 문체를 사용을 하는구나 이런 걸 수학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작품을 그냥 작가 없이 분석을 했을 때 이 작품은 어떤 작가의 작품과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데에서도 당연히 이제 확률과 통계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예창작학과를 갔을 때 내가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시를 쓰거나 이렇게 뭔가 창작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특히나 소설이나 아니면 뭐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에서 복선 같은 것들을 많이 설정을 하죠. 왜 우리 갑자기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카메라의 무빙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아무 데나 넣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 복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넣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희망하는 친구들도요. 역시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확률과 통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한 것들을 쭉 해볼 겁니다. 계산이 막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귀찮아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꼼꼼하게 필기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고요. 확률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일단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판단으로 해서 내가 확률 분포표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치? 그게 우선이야. 자, 첫 번째, X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걸 일단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은 0이구나. 얘가 얼마예요? 3분의 2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지만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써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죠. 그러니 얘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게 결국은 확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확률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 친구는 P에 X는 1인 경우와 그 다음 P에 X는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요게 얼마다? 3분의 2더라. 왜요? 원래 또는이라는 건 덧셈 정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할 수 있는데 겹치는 게 없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할 수 없겠죠. X가 1인 경우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예 별도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 얘 또는 얘에 대한 확률을 구성할 때에는 그냥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게 어쩌면 뭔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기가 더 내용적으로 좋은 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같대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나열해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뭐에 해당해요? 그렇지, 1. 그 다음 x는 2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더하기 x는 얼마?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러니 요두 개가 어떻다? 같더라. 그쵸? 자, 마지막. x는 마이너스 2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얘를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확률 분포표를 아예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마이너스 2가 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이 오고요. 그다음 1이 오고 그다음 2가 오겠다. 이렇게 써 놓습니다. 괜찮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확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얘 얼마라고 했죠? 1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의 조건에 의하면 왼쪽의 확률의 합과 오른쪽의 확률의 합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같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도 중요해? 원래 이 확률들을 다 합치면 1이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것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한쪽의 확률도 얼마가 돼야 되고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한쪽의 확률도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확률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얼마? 12분의 6을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5가 되겠구나. 괜찮죠? 요게 제일 중요했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가해 조건을 한번 덧붙여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이 12분의 5입니다. 여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1일 때의 확률은 여기에서 여길 빼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12분의 4를 곱해서 8 빼기 12분의 5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x는 1일 때의 확률이 되겠구나. 결론은 얼마예요? 12분의 3이 될 겁니다. 약분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 구했어요. 여기도 4분의 1이야. 얘의 확률과 얘의 확률 더하면 얼마여야 된다? 2분의 1이어야 된다. 그러니 자동으로 4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이 X바가 0이래요. 자, 근데 이 X바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표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표본 평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이 표본들의 합이잖아. 근데 이걸 뭘로 나누면? 그렇죠. 4로 나누면 얘가 X 뭐가 되는구나? 바가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X 바가 얼마여야 된대요? 0이어야 된대. 그때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면 되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라고 하는 요 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된다는 것과 똑같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일단 나열을 해 놓고요. 얘들을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0이 되는 걸 찾으면 돼. 근데 숫자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최대한 몇개 가졌을 때 나머지 플러스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따라 0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로 제일 큰 것부터 가져갑니다. 마이너스 2가 제일 많이 들어가 봤자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2개 들어갈 수 있겠다. 3개이면 마이너스 6이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지? 자, 그럼 이렇게 2개가 들어갔다는 건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순서에 대한 건 나중에 고려하면 돼. 일단 나는 케이스 분류만 할 거예요. 알겠지? 자, 마이너스 2가 2개 들어간 건 이걸로 끝났고요. 마이너스 2가 한번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를 상쇄시키려면 1이라고 하는 게 2개가 와도 되고요. 2라고 하는 게 1개가 와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1이 2개가 왔다고 해보자. 1, 1이야. 그럼 얘는 0이 되는데 하나가 남죠. 그럼 얘는 무조건 0이 없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에는 0이 없잖아. 그러니 절대 0을 만들 수가 없겠다. 그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와 뭐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되겠다. 무조건. 그럼 마이너스 2 2개짜리는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은 1이 오면 되겠구나.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는 마이너스 2에 대한 건다 썼어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를 갖고 올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1이야. 그거. 얘를 2개 가져가 보자. 그러면 무조건 1, 1이 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이 한 번인 경우는 요두 번째 케이스하고 겹칠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순서에 대한 건이 마지막에

결정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1번, 그 다음 이게 케이스 2번, 그 다음 얘가 케이스 3번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들을 계산해주고 마지막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를 더하면 끝나겠죠.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얘들을 순서에 맞게 이제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4팩토리아를 2팩, 2팩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내가 기준으로 삼으면 네 자리 중에서 얘가 올 자리를 몇개 선택한다? 두개 선택한다. 그래서 얘는 4 콤비네이션 2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괜찮지?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는 확률은 저기 이미 구했잖아요, 우리. 얼마? 12분의 1이다. 근데 이게 몇번 와요? 두 번. 이렇게. 그 다음 2가 오는 건 얼마? 4분의 1이라는 게올 거고요. 얘가 몇번 와야 돼? 두번 와야겠다.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요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야. 얘는 종류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의 자리 배치는 4팩토리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들에 대한 건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이 다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곱해줄게요. 12분의 1, 그 다음은 1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 4분의 1짜리는 두 개니까 제곱 이렇게 가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리 배치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 컴비네이션 2라고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대한 거 얼마? 12분의 5가 올 거고요. 얘가 두 번. 그 다음 4분의 1짜리가 몇 번? 두번 오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거 다 구한 거예요. 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 자, 하나씩. 여기 있는 건4 컴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얼마?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1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바 그 x바 값 자체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만 좀 통분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계산은 나중에. 요 앞에 있는 것들만 좀 처리를 해줄 거예요. 얘 얼마예요?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24가 될 거고, 그 다음 1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12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1짜리가 두 개가 오겠다. 그 다음, 얘도 6이 될 거고요. 12분의 5가 두 개가 오고요. 4분의 1짜리가 몇개 온다? 두 개가 된다. 자, 그럼 얘를 더해야 되니까 분모를 한번 볼게요. 얘가 제곱, 얘가 제곱, 얘가 두 개, 얘가 제곱. 분모가 어때요? 똑같아. 얘도. 얘 제곱, 얘 제곱. 괜찮죠? 그럼 결국 이거야. 12의 제곱에다가요. 4의 제곱이라는 게 분모에 올 거고, 분자에 있는 건 나머지들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거 얼마? 6입니다. 그 다음, 얘는 24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20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팩토리알이잖아. 그럼 4팩토리알 곱하기 5 하면 5팩토리알이잖아요. 5팩토리알은 외우라고 했잖아요. 얼마? 120으로 외우라고 했지.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6이고요. 여기 있는 건 2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5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얼마예요? 30에 15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더하기 150이구나. 됐습니까? 더해요, 그럼. 요거 270이고요. 276이야. 자, 밑에 있는 건 12의 제곱이고요. 얘는 4의 제곱입니다.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4로 한번 해볼까요? 4, 5, 20, 4, 6, 24. 그러면 여기 4가 남을 거고요. 9가 이렇게 남을 거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뭘로 해볼까요? 3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12에, 그 다음 하나는 4를 하고, 그 다음 4가 하나 남고, 여기에 있는 12를 3을 쪼갠 거야. 그래서 여기 약분하게 되면 얼마예요? 23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48 곱하기 얼마 나와요? 4가 될 거니까, 48에 32, 4, 46에서 정답은 192분의 얼마? 2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뒤에 있는 계산보다 더 중요했던 건, 첫 번째, 요 확률 변수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확률 분포표. 그죠? 두 번째 파트는 요겁니다. 우리가 표본 평균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뭐냐?
결국 내가 표본 평균을 어떤 구성을

통해 만들겠다라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요네 가지를 어떻게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뭐 계산보다는 얘는 어쩌면 좀 개념적으로 중요했던 문제예요. 47번 해결해 봤고요. 48번으로 갑니다. 자, 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이따가 안내는 해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A에서 나오는 것과 B에서 나오는 것들을 싹다 구별해 가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연결 짓는 방법이 또 있겠고, 그죠? 자, 어떤 게더 합리적일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푸는 방법이 가장 어쩌면 직관적이기도 하고 가장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숫자 1이 적힌 공이 한 개, 숫자 2가 적힌 공이 두 개, 얘는 뭐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쭉 있고,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뭐가 나오면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몇 개를 꺼낸대요? 두 개를 꺼낸대. 두 번째,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주머니 어디에서? B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답니다. 자, 그러니까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때와 눈이 나오지 않을 때에 대한 걸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구조화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얘는 어디에서 뽑는다? A에서 뽑는다. 자, 근데 얘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확률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야? 3분의 2야. 맞죠? 자,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뽑아요? B에서 뽑아요. 그치? 그리고 얘는 확률적으로 얼마야? 3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또 끝에 있는 부분을 읽어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시행을 몇 번을 반복한대요? 두 번을 반복한대. 두 번. 자, 여기에 밑줄 치시고요. 두번 반복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던졌을 때와 두 번째 던졌을 때가 있단 얘기잖아. 얘는요,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죠? 첫 번째 A에서 두개 뽑은 게 나올 수도 있고, B, 두 번째에서 B에서 두개 뽑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첫 번째에서 B에서 두개 뽑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에서 A에서 두개 뽑은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순서까지 고려해줘야 된다는 게요 내용입니다. 맞죠? 자, 이때. 꺼낸 공에 적힌 네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X의 구성을 한번 잘 보자. 자, 네 개의 수를 더하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무조건 두 개씩은 세트로 나오겠지. 예를 들어, 여기에서 A에서 나왔을 수 있고요. 여기가 A에서 나왔을 수 있겠고, 또는 A, B에서 나왔을 수 있고, B, A에서 나왔을 수 있고, B에서 나올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 요것들을 다 합했더니, 걔가 얼마가 되는 게? 8이 되는 게 얼마냐, 확률이. 이걸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4개에 대한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세트가 일단 하나, 둘, 두 개잖아. 첫 번째 세트에서 나오는 값과 두 번째 세트에서 나오는 값에 대한 걸 먼저 분류를 해놓습니다. 자, 근데 이 세트에서 나오는 건 A에서 두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B에서 두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다. 자, 그래서 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A라는 데에서 만약에 두 개를 뽑아. 그럼 이때 미니멈 두 개를 꺼냈을 때 합친 값이 제일 작은 거. 그게 어떤 구성이 돼요? 3이야. 됐나요? 자, 맥시멈. 두 개를 꺼냈는데 그두 개의 합이 제일 큰 거. 3, 3을 뽑으면 되겠죠. 이게 6이야. 아, A에서 나오는 숫자는 3부터 6까지가 되겠구나. 자, B는요. 어떻게 돼요? 미니멈부터 따져야 되겠지. 미니멈 얼마예요? 1, 1, 2야. 맥시멈 3, 3, 6이야. 자, 그럼 이런 얘기 아닌가? 결국은 A라는 데에서 만약에 3이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그 뒤에 A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B가 나왔다? 그럼 B에선 그두 수의 합이 얼마가 나오는 걸 찾으면 돼? 5가 나오는 걸 찾으면 돼.

반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5가 나왔어요, 합이. 그럼 그 뒤에는 합이 얼마 나오면 돼요?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6이 나왔다. 그럼 B에서는 합이 얼마 나오면 돼요? 2가 나오면 되는 거야.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합들에 대한 두 수의 연결고리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8이 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A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순서상 자체를 나름대로 먼저 적어 놓는 거야. 일단 A가 구성이 되는데 합이 3인 경우라고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이해돼요? A에서 뽑았을 때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를 내가 순서상으로 적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어떻게 나와요? 동시에 두 개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 2가 돼야 돼. 그죠? 자, 1, 2 빼고는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A에 4가 돼야 돼. 그럼 두 개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1 더하기 얼마? 3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능하겠고, 그 다음은 2가 두개 있거든요, 얘가. 2도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A에 5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 순서상을 따져볼까요? 1, 4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2, 3이에요. 됐니? 자, A에 맥시멈까지 가야 돼요. 미니멈과 맥시멈을 해준 건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요하지만 빠짐없이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요. 빠짐없이 찾기 위해 제가 미니멈과 맥시멈을 설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럼 합이 6이 돼. 그럼 A에 6이라고 한번 써보자. 나름대로. 그럼 얘는 얼마가 오면 돼요? 3, 3이야. 그렇지. 됐습니까? 자, 얘도 같은 방법대로. 얘는 B에 3이 아니라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죠. 2부터 시작하면 돼. 2가 되기 위해선 1, 2를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B에 3을 해볼게요. 얘가 얼마? 1, 2가 뽑히면 되겠구나. 2도 있잖아. 그지? 자, B에 4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1, 3이 되면 되겠다. 얘는 2가 있었지만 2가 두 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B는 주머니에 2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는 불가능해요. 그럼 B5로 넘어가 보자. 5가 되는 경우는 2, 3이야. 따라서 2, 3이 오면 될 거고. B에 6이야. 그럼 얼마예요? 그렇지. 3, 3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합을 8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A가 3일 때, 그 다음 B가 5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4일 때, 그 다음 B가 4가 오는 경우, A가 4일 때, A가 4가 오는 경우, 그 다음 A가 5일 때, A 3이 오는 경우, 그 다음 B 3이 오는 경우,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A 3일 때, A에 5가 오는 경우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다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푼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거든요. 결국 확률 구하는 과정은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최종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 X 값이 8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위치한 이 숫자들의 합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쪼갭니다. 8이 나올 수 있는 거는 2 더하기 6이 있겠고, 그죠? 3 더하기 5가 있겠고, 4 더하기 4가 있겠구나. 그러면 A와 B 구별하지 않고 일단 8을 만드는 걸 먼저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두 쌍의 합. 두 쌍의 합이라는 건 요거. 요거의 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두 쌍의 합이라고 한걸 여기에 2라고 써요. 2.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B2. 자, 여기를 만약에 3이라고 해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 A3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 B3도 있겠지. 그러니 3을 만드는 게 얘와 얘가 있으니까 그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 쓰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뭐가 와요? 4가 오겠고, 그 다음 5가 오겠고, 그 다음 6이 오겠다. 이해되시죠? 두 쌍이라는 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자, 직관적으로 순서쌍, 요거, 순서쌍. 의 합.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합. 응? 요두 개의 합이 3이 되는 것, 요두 개의 합이 2가 되는 것, 요두 개의 합이 4가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확률 구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길어요.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시에 뽑는 건다 똑같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6개 중에 2개를 뽑겠다라고 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건 15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분에 얘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A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곱해줘야 돼요. 얘도 B가 선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3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각각에 대한 확률들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3분의 1을 다 곱해버리면 되고요. 얘도 각각에 대한 거에다가 3분의 1씩을 다 곱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1,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다 15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먼저 체크를 해보자. 1, 2. 그러면 1이 하나 있고요. 2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두 가지예요. 괜찮지? 자, 그다음 1, 3. 1이 하나고요. 3이 세 개예요. 그래서 얘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세 가지야. 경우의 수. 2, 2예요. 그럼 2가 두개 있는데 그두 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야. 2, 3이에요. 그럼 2가 두개 있고요. 3이 세개 있습니다. 그럼 2에서 하나 뽑고 3에서 하나 뽑는 경우가 있겠죠? 2 곱하기 3이야. 6이야. 그 다음 얘는 3, 3이에요. 3이 3개 있어. 3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15분의 얼마가 돼요? 2가 될 거고 곱하기 얘. 3분의 2가 되겠구나. 괜찮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예, 한번 해볼게요. 1, 1입니다. 그러면 1, 1이 나오려면 1이 3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3, 2, 2야. 그러니까 얘도 3가지가 될 거고. 1, 2예요. 그럼 1이 3개 있고 2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도 3가지야. 1, 3. 1이 3개 있고요. 3이 2개 있어. 그래서 얘는 6가지. 2가 하나 있고요. 3이 2개가 있습니다. 얘 2가지고요. 3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다 뽑았죠? 얘 1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한 번에 제가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2가 되는 건 B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를 만드는 거에 대한 확률은 이것만 계산하면 돼. 자, 분모에는 무조건 15가 있다고요. 15분의 3에 그리고 3분의 1을 곱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저기 문제 끝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45의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P의 X는 8을 곱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뭔가 45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나중에 처리할 때 편하겠구나. 그래서 얘는 약분을 일단 하지 않고요. 그냥 45에 대한 걸로 맞춰줍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한 다음에 15분의 3이니까 얼마? 45분의 3이겠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A에서 나오는 거 하나를 적고 B에서 나오는 걸 밑에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A에서 나온다. 그럼 15분의 2에다가요. 3분의 2가 나올 거니까 45분의 4에. 이렇게. 자, B에서 3 나오는 것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45분의 15분의 3인데 얘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45분의 3이 될 거야. 이렇게. 자, 4가 되는 것도 찾아볼게요. 요거 두개 포함하셔야 됩니다. 15분의 4예요. 그지? 15분의 4에다가 3분의 1 곱할 거니까 45분의 8. 이렇게. 그 다음, 4가 되는 거 여기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럼 15분의 6인데 3분의 1이니까 45분의 6이 되겠다. 이렇게. 자, 5가 되는 거 A에서도 5가 되는 게 있겠죠? 15분의 6이야. 그러면 45분의 위에 있는 2하고 6 곱하면 12가 될 거고요. 얘는 45분의 5가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2 곱하기 1,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또 5가 되는 건 없고 6이 되는 거 찾아보자. 첫 번째 A에서 나오는 게 45분의 3과 2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따라오고 있죠? 여기 있는 거 얘가 분자라고 따지고 보면 15분의 3이니까. 그리고 내가 약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분의 3과 3분의 2를 곱할 건데 분모는 어차피 45고 얘와 얘만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45분의 6. 일단, 이렇게. 그 다음, B에서 나오는 것도 45분의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1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토탈 1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얘 더한 것들이 일단 최종적인 확률

분포 표입니다. 얘는 일단 그대로 와요. 45분의 3. 얘는 45분의 7. 얘는 45분의 14. 얘는 45분의 14고요. 얘는 45분의 7이 되겠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28이고요. 31이고 38이고 7 더하니까 45가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1이 됐다. 괜찮죠? 요게 어려웠던 거야, 요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따가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요거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위에 있는 건 별거 아니라고요. 그치?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푼 친구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저처럼 안 풀고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것들을 다 세밀하게 분류해서 했던 친구라면 답은 잘 나왔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답이 안 나왔을 수 있어. 안 나온 이유는 식이 틀려서가 아니라요. 계산이 틀려서일 거야. 답이 잘 나온 친구는 그나마 다행인데 시간이 좀더 오래 걸렸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순서상의 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위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러면 이 6이야. 어? 이 6. 그럼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나온 것과 두 번째 나온 게 A, B냐, B, A냐, A, A냐. 요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6이야. 그러면 얘는 이 6에 대한 것과 6, 2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가 나오는 건 이거 딱 하나죠. 얼마야? 45분의 3이고요. 그 다음, 6이 되는 건 45분의 7이야. 근데 이게 몇개 있다? 두 개가 있다. 곱하기 2가 되겠구나. 그 다음, 3, 5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3, 5가 있겠고, 5, 3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3이 나오는 거 따져보자. 45분의. 아이고, 45분의 7이고요. 그 다음, 5가 나오는 거 45분의 14가 될 거야. 그리고 얘가 두 개가 있다. 순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요 순서는 뭐냐면 네 개의 숫자지만 두 개씩 묶어서 생각해서 두 단계라고요.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알겠지? 자, 마지막 여기다 쓸까요? 4, 4는 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4가 나오는 거에 대한 건 요거 하나니까 45분의 14 곱하기 45분의 14라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잖아. 45의 제곱을 곱했대요. 그 말은 분모가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45의 제곱과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처리해야 될건 그냥 위에 있는 것들만 처리하면 돼.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계산해 볼까요? 얘는 42야. 그 다음 얘는 7이 14하면 196이거든요. 14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도 14의 제곱이니까 196이 될 거야. 자, 3개 더하면 얘는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 5, 18에 5니까 3이 될 거고, 2가 올라가고, 이렇게 4가 될 거니까 정답은 얼마? 434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통분을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물론 요 뒤에 있는 것들은 3에 대한 걸로 약분이 가능한 것도 있기는 하겠으나 요 밑으로 오면 당연히 약분은 안 되죠. 어? 뭐요 정도 빼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문제에 보면 45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힌트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에도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게끔 중간 과정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통분 안한 채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다, 여기. 내가 A에서 두 개의 합이 나오는 것과 B에서 두 개의 합이 나오는 거를 다 분류를 해서 써놓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전체 네 개의 합이 8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만들어가는 건 A든 B든 상관없이에 대한 걸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치? 그래서 48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계산이 다르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아이디어적으로 못풀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구조를 갖고 해야겠다는 떠오르잖아. 각각에 대한 걸 세밀하게 A일 때와 B일 때로 구별해서 하는 것도 어쨌든 내가 아이디어적인 건다 떠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야. 다만 이 과정을 내가 얼마나 좀 심플하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축약해서 할수 있냐가 중요했던 문제라고요. 결국은 확률과 통계가, 통계 파트에서는 특히나

그런 영역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는 기존의 1호 교육과정 선배들과는 좀 다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기면서 계산의 디테일까지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49번. 앞에 있는 두 문항보다는 계산들이 좀 심플해집니다. 정규분포 12,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 평균은 원래 X바라고 하잖아. 그럼 문제에서 X라고 했으면 그냥 X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호는 그냥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거지, 문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녹아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기호를 막 여기에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조화를 시키냐? n은 12,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몇 개? 64개인 걸 꺼내서 내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한 건 당연히 12로 동일할 거고요. 표준 편차를 써야 되겠죠. 그럼 64가 되잖아. 그럼 얘는 8분의 얼마?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 막 뭔가 발을 해야 될것 같아도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정규분포 얘는 또 다른 거야. m, 2시그마 제곱이다.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이랍니다. 몰라요? 이때 표본 평균을 y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분포를 내가 정규분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모평균과 똑같을 거야. 그 다음 뒤에 있는 표준편차만 달라지겠죠.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요것도 루트 2의 시그마잖아. 그래서 루트 2의 시그마, 그리고 전체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겠죠? 자, 그런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X라고 하는 게 1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건 1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겠다? 표준화 해줘야겠다. 그냥 무조건 표준화요. 해볼게요. X, P에.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요. Z, X는 비교적 간단해. 8분의 시그마분의 얼마에서? 10에서요. 12를 빼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P에 Y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1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P에 Z 부동호의 방향 주의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건 루트 N. 이렇게 한번 했을까? N분의 2에 시그마분의 얘 얼마예요? M에서. 아니죠? 10에서. m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표준화를 했을 때 아니면 같은 확률 변수 안에서 정규 분포 곡선에서 같은 확률 변수의 그래프 안에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인데 이게 같대요. 알겠지? 그럼 이 중간이 뭐란 얘기야? 평균이란 얘기야. 됐습니까? 근데 심지어 얘가 표준 정규 분포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구별된 거기 때문에, 아, 크기가 같고,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를 취해준 다음에, 그 값이 얘와 동일하구나, 라고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냥 없애. 어차피 마이너스 붙여서 내가 처리할 거니까, 마이너스 없애요.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럼 여기가 2니까, 얼마예요? 시그마분의 16,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범분수가 조금 껄끄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써놔.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걸다알수 없어. 얘는 10-m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합니다. 이렇게. 시그마만 정리해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하나의 식이고. 두 번째, 나의 조건에서 뭐가 나오겠죠? X는 9보다 작거나 같고요. Y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오른쪽에 또 하나 써야 되겠죠? P의 X는 9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얘도 표준화 하셔야 돼요. P의 Z 얼마? 8분의 시그마 분의 9-12가 되겠죠? 원래 평균 1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P의 Y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표준화 했을 때 루트 n분의 2의 시그마분의 그 다음 0에서

빼기 M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부동호의 방향이 어때요? 같습니다. 같단 얘기는요, 이두 개의 확률이 같으면 무조건 그냥 같은 값이란 얘기야. 그지? 같은 방향인데 확률이 같단 얘기잖아. 그럼 같은 모양이어야 되고요. 그 같은 모양을 갖는다는 건 같은 위치여야 돼.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Z에 대한 게. 여기 0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확률이 같으려면 모양이 동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A였어. 이걸 만약에 그냥 A라고 해요.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확률이 똑같으려면 B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다른 데 찾아봐. 확률 같은 데가 되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더라. 그래서 얘를 식을 세워보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고 얘는 부호 바꿀 필요가 없지. 같은 위치니까. 위에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부호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요거 그대로 일단 써볼게요. 루트에 n분의 2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m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시그마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로 한번 와볼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16, 여기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16은 루트 n분의 2에다가 위에 있는 게10 마이너스 m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얘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야. 여기 뭐 물론 플러스로 바꾸긴 했으나 어차피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요? 16은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루트 n분의 2분의 앞에 있는 거 10이고요. 괜찮아? 그 다음 빼기 루트 n분의 2분의 m이라는 값 자체가 얼마라고 나왔어? 24. 여기구나. 24. 이해되시죠? 넘겨. 왜 그래? 이걸 하게 되면 n값이 바로 나오잖아. 얘 넘겨요. 40이야. 루트 n분의 2분의 10이 될 거고요. 요렇게 정리합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랑 요렇게 바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2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 될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n의 값을 여러분들이 제곱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n분의 2는 요거 제곱하니까 16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처리해. 그럼 n은 얼마야? 3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자, 일단 n 나왔고요. 그럼 n을 통해서 내가 m을 구하면 되잖아. 그걸 어디에서 구할까요? 어디였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4. 그리고 밑에는 n에다가 32를 넣어요. 그냥. 그럼 32분의 2니까 얘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근호가 있잖아? 그냥 4분의 1이야. 그리고 위에는 뭐가 와요? m이 와요. 그럼 m 얼마? 6입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n하고 뭘 더하라고 했죠? m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더하면 정답은 38이 되겠다.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준화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바탕으로 낸 거기 때문에 잘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50번으로 갑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19.35고요. 자,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19.35니까 여기 있는 걸 그냥 X바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게 144짜리인데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 얘에 대한 걸 X1바라고 했을 때 19.35가 될 거야.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6이고요. 그 다음 얘를 이용하여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 다음 얘는 N을 뽑았고요. 이때 표본 평균이 얼마? X2바라고 해서 18.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S, 얘는 S2라고 할까요? S1이라고 하고. S2 얼마야? 5가 된답니다. 이걸 이용하여 구한 게 C하고 D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95%짜리고요. 얘는 99%짜리야. 그럼 A하고 C하고 어떻대요? 일단 같대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A에 대한 걸 먼저 구하고 C에 대한 걸 먼저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 있는 거 X1 바 빼기. 그 다음 얘는 95%니까 1.96이 오고요. 그 다음 루트 n이니까 얘는 12가 될 거야. 12분의

6이 옵니다. 근데 얘하고 뭐하고 같대요? x2 바에다가 빼기 2.58. 그 다음 루트 n 몰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s 뭘로 하면 되죠? 5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x1 바가 얼마예요? 19.35야. 거기서 18.8을 빼요, 일단. 그럼 얘는 5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0.55가 되겠다, 일단.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먼저 처리해요. 이렇게 할 거니까 98, 0.98. 그래서 얘는 0.98을 이렇게 뺍니다. 그럼 여기 98에서 빼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43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약분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6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43이라고 하는 것과 258이라고 하는 건 6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겨. 그러면 6분의 1은 루트 n분의 5가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루트 n은 30이니까 n은 얼마? 900이야. 요거 하나 구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n값. 괜찮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d를 구하래요. d는 식을 써봐. x2 바에다가요, 더하기 2.58. 그리고 900이니까 30이고요. 이때의 s2, 얼마야? 5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얼마? 18.8. 더하기, 요렇게 6. 약분해요. 64, 24, 638, 0.43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거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9.23이 되겠구나. 이렇게. 뭐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끝에 자리나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보시면 끝에 자리 다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끝에 자리만 딱 확인해가지고 객관식 답으로 체크하면 뭐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실내 구간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그리고 문제의 구조화를 잘할 수 있냐.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실수하면 안 되겠죠. 소수점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이런 거뺄 때. 그죠? 특히나 이런 것들 뺄 때. 어? 부호.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걸리면 이제 내신은요. 등급이 이제 팍팍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내신 엄청 중요하잖아요. 5등급제에서 지금, 물론 기회의 문은 더 넓어지긴 했으나, 그 넓어졌다는 건 내가 못 들어갔을 때의 타격은 더 크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네 문제 풀어봤는데, 어쨌든 뭐 계산 과정도 좀 길고, 여러분들이 좀 귀찮은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이었겠지만, 그래도 내신에는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아이디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복습하는 차원으로 막 이걸 엄청 집중해서 다시 풀어보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계산에 대한 과정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만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반에 풀었던 두 문제 정도만 문제 아이디어를 기억해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되고 그러니까 중단원 10에 해당되는 문화 변동잉을 1시간 동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단원 오늘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네요. 문화 파트는 08에서 문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문화의 의미, 문화의 속성, 문화의 태도, 그리고 관점까지 여기 정말 내신은 네 문제 그냥 출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사의 문화 양상은 그렇지 하위 문화 중심으로 수능은 출제되지만 우리 내신 대비를 한다면 하위 문화 물론 출제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문화도 물론 출제되는 것이고,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유형까지도 우리가 예전 문제들 끌고 와가지고 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문화 변동의 양상과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있고요. 그렇죠, 요인.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재적 요인이 있죠. 발명, 발견, 전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요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문화 변동의 모습, 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문화 동화의 모습으로. 쉽죠? 그렇죠? 또는 병존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통합사회에서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융합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수능에서는 이거 다 섞어서 한 문제이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요인만 가지고 따로 하나, 그리고 양상만 가지고 하나, 또는 섞어서 하나, 예, 이 범위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 가운데서 특히 문화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 지체는 이 수능으로 따지자면 선지 하나 정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문화 지체나 기술 지체를 가지고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예요.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그리고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학습 목표 볼게요.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그렇죠?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 세 가지, 그리고 문제점. 이렇게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뭐 공부해야 될지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리고 갑니다. 첫 번째,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 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랑, 그리고 그 문화 요소가 외부로부터 와서 문화를 변동시키면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회 내부에서 그냥 표시하면 되지.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겠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거 하나가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어렵지 않죠. 예. 하나는 발견이고 하나는 발명인데, 얘가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 예,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들어내는 거. 얘가 발명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발견이 되죠. 원래 있었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아내는 거지. 예를 들면 뭐예요? 석유. 원래 있었다고. 예. 신세대 제3기층 배사구조라고 하는 곳에 얘가 있었다고. 그래서 얘 시추기술이 나오면서 얘가 뻥 하고 찾아냈습니다.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변동시켰죠. 석유화학제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내연기관의 엔진으로 쓰고,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 배, 뭐 이렇게 배를 움직이게 하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문화를 변동시켰습니다. 얘를 찾아내므로써. 또 있어요. 예,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인터넷이 발명됨으로써 문화가 변했잖아. 그쵸? 더 이상 편지 써서, 예, 종이에다 써서, 이게 이제 감성을 돋고, 이제, 아, 그만큼 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수단으로 이제 남았죠. 더 이상 그 편지를 쓰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게 필수적인, 예, 소식 전달하는 매체가 이제 아니게 되었잖아요. 인터넷의 발명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인터넷도 썼지만 이 발명의 대상은 여기, 이게 인터넷은 기술이죠. 물질, 문화 요소도 발명하지만 발명의 대상으로는 뭐 비물질 문화 요소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 좀 어색해. 이슬람교 발명했잖아. 좀 어색해. 대통령제를 발명했거든? 뭐 어색해. 그런데 발명 맞습니다. 없었잖아, 대통령제. 그런데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명한 거야. 대통령제도 발명한 거고, 계몽 사상도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대상에는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비물질문화, 무슨 사상, 종교, 제도 이런 것도 발명의 대상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돼. 이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발명됐다고 하죠. 그쵸? 예, 무슨 국방, 이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컴퓨터끼리 막 이렇게 연결했던 시스템이 이게 너무 유용하니까 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수록 일반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게 된 거야. 미국 안에서.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만 머물렀습니까? 아니지. 그 문화 요소가 우리한테로 딱 넘어와서 우리 문화도 변동시켰습니다. 오, 바깥에서 왔잖아.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전파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 가겠습니다. 외재적 요인, 문화 전파. 전파.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와 접촉하거나 교류한 결과 다른 문화 요소가 전해져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 그쵸. 인터넷 기술이 미국에 있던 게 우리로 왔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중국에 있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왔어. 그런 것들. 그게 전파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보면,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그 종이 만드는 기술자들이 와서 알려줬어. 그러면 직접이지, 그치? 그래서 교역, 전쟁, 정복, 부족 간의 혼인 등으로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긴 전파인데 어떤 전파? 직접 전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라 뭐래요? 매개체.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서적을 통해서 알게 돼. 종이 만드는 기술을 적은 뭔가 문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문서를 읽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요? 간접 전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 체계 안에서 문화 요소와 관련된 여기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들어와요. 아이디어가 들어오고요. 이 아이디어에 자극받아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조금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가? 아니지. 이번에 확실히 그냥 정리해 보자고. 얘를 자극 전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벳이 있는 거야. 알파벳으로 기록하고 네, 뭐 이런. 근데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쓰지 않았어.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알파벳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렇지. 직접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이 들어왔어요. 또 책이 들어왔어. 근데 막이 알파벳이 써 있고 그거 어떻게 읽는지 이런 책이야. 책을 보고 이 알파벳을 익히게 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전파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 저렇게 문자로 기록한단 말이야?라고 체로키 부족이 여기서 자극을 받았어. 와,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이디어를 얻어서 와,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구나. 저기에 따서 우리는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야지 해서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자극 전파야. 그래서 자극 전파는 알파벳에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오고 여기에 와 저렇게 기록을 하는구나. 자극받아서 체로키 문자를 발명한 거거든. 그래서 자극전파 이렇게 말해. 전파와 발명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얘네 셋을 구분할 때 봐. 이 직접전파는 알파벳이 들어왔지. 간접전파도 어쨌든 간접 서적을 통해서 알파벳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는 체로키 족한테 알파벳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야. 알파벳 자체를 쓰지 않지. 아, 저렇게 기록하고, 아, 저런 형태로 A, 뭐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는 아이디어만 들어온 거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들어왔고, 직접 들어왔고, 간접 들어왔고, 아,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만 들어와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쓰는 건 아니야. 이해되지? 그치? 이제 한번 이거 전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우리 수특에 있어요. 수특에 제시문만 따가지고 왔습니다. 찾아볼까?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멈춤 하고 해보십시오. 각국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 A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그 드라마 배경이었던 전통음악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 전통음악이 무엇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 뭐예요? 그렇지. 반드시 힌트 줍니다. 간접 전파. 끝났어.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을국의 유학을 온 비국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

저렇게 만든단 말이야? 아이디어만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음식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극전파야. 여기 인터넷에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국 전통 음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간접전파가 되지만 여기에 착안해서 오,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이디어만 전파되어 온 거야. 그래서 자극전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멈춤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예,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춤하고 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국은 이웃나라 방역 시스템에서 오, 아이디어를 얻었어. 어, 저렇게 방역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뭐겠어요? 그렇지, 자극전파야, 자극전파. 여기도 아래도 보면, 어,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네. 아래도 볼까요? 쭉 가니까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도 쭉 보니까 여기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이디어만 보면 막 이제 그냥, 오! 아이디어다! 자극전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럴까봐 이거 가지고 온 거거든? 첫 번째 자극전파 맞지? 그치? 두 번째는 어때요? 아니잖아. 지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세 번째는 자극전파 아니지? 아니야. 네. 얘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자극전파가 아닙니다. 왜? 자극전파. 여러분, 전파가 뭐라고 했지, 방금? 외재적 요인. 다른 문화 체계에서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외재적 요인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첫 번째 봐. 미국의 군인들이 야외 훈련 중에 여기 철제 투구에다가 막 뭘 끓여 먹었나 봐. 와, 이게 막 온도도 유지되고 지글지글 잘 끓었나 봐. 오, 여기다 먹으니까 되게 좋은데? 그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발명이야. 와, 여기다 하니까 좋구나. 외부 요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뭐다? 발명이 됩니다. 이 전파가 아닌 거야. 외부 요인에서 아이디어 얻어야 전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시국은 나무를 이용해서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었어요. 어? 그런데 이거 어? 이거 여기다 싱싱싱싱 하면 악기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렇지. 그냥 현악기를 만들었어. 발명한 거야. 발명. 외부 문화예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닙니다. 예,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자극전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만 나오면 자극전파로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 거 아니다.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을국,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만난 비국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 어, 비국, 다른 나라. 음식 만들 때 앞치마 두르는구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냅킨 등 청결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외부 문화 요소에서 을국 사람들이 비국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극전파가 맞지. 그치? 하나 더 가볼게요. 시국에서는 최근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내진 설계 방식이 개발되어서 널리 보급이 되었어요. D국의 한 건축가가 이 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시국의 내진 설계, 외부 문화 요소지. 거기에서 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최초로 안전한 쇠로부터 안전한 건축 방식을 고안, 발명해냈습니다.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 얻어서 발명해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자극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동안 나왔던 거 쭉 모아봤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아마 그 함정처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을 다 정리했습니다. 발명, 발견, 그리고 전파들까지 살펴봤는데 실제 이 문화 변동의 요인만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재적 요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A, C, D의 응답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다 뭐라는 거야? 왜냐하면 발명, 발견이 내재. 여기다 한번 해볼까? 여기 발명, 발견, 직접, 간접, 자극.

세 개는 외제, 두 개는 내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내재적 요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개가 응답이 일치한대요. 그럼 얘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로 응답이 일치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 A, C, D가 외재적 요인이 되겠구나. 그러면 B하고 E가 내재적 요인 발명과 발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뭐지? 그렇죠. 발명입니다. 발명. 그런데 발명에서만 만들어내는 게 나타나? 아,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계속 봤잖아. 여기서 봤잖아. D국의 한 거주가는 C국을 여행하던 중, 와, C국 저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와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 만들어내지는 것은 발명하고 자극 전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요 질문에 대해서 세 개는 응답이 일치하고 두 개가 응답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 B, D 두 개가 예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그럼 B가 뭔지 알겠네. 내재적이면서 여기가 발명. 그렇지. 그럼 E가 발견 된대. 그렇죠? 그다음에 D가 뭐가 되겠어요? 자극 전파. 그러면 A하고 C 중에 둘이 이렇게 있겠네요. 전쟁 과정에서 포로를 통해서 상대국의 무기를 수용하는 것의 사례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포로를 통해서 왔어요. 포로. 포로를 통해서 무기를 수용했어. 직접이네. 그렇죠. 이 사례에 대해서 C와 E의 응답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E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라고 하겠지. 그럼 이게 여기에 C가 있는데 누가 C가 되겠어? 그렇죠. 간접이 C가 되겠죠. 얘도 아니요라고 할 거니까. 아니요. 직접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A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정리가 되었다.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예. 그래서 문제 여러분 쫙 풀어보시고 풀어보면 정답은 뭐, 아,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1 기억 A는 직접 전파, C는 간접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두 번째 D는 B와 달리 외부 문화 요소로부터 새로운 문화 창조의 아이디어를 얻는다. 맞는 얘기죠. 그쵸? 그대로 자극 전파에 대한 의미 설명이 나왔습니다. 맞고요. 한 사회 내에서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고 아름다움을 처음 알게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 저 원래 대리석이 있었는데, 와, 저거 이렇게 깎아서 하면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튼튼하고 잘안 깨지고 이걸 찾아내게 된 거지. 그치? 뭐라고 해야 돼? 발견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해, SNS를 통해서 아프리카 전통 음악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확산되는 것. SNS를 통해서. 간접. 그쵸, 간접.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A, B, 그 다음에 D, E는 아니요라고 일치하고 얘만 네라고 하겠지. 그쵸.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엠 니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문화 변동의 요인만 가지고 출제한 건 우리 수능강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 한번 해볼까요? 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문화 변동에 뭐라고 나왔어? 요인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네 개인데 뭐냐면 발견, 발명, 직접 자극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 예, 아니오 중에 하나다. 기역과 니은은 예, 아니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구성원 간 직접적인 접촉으로 통해서 전달되어서 문화 변동,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뭐냐면 C와 D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직접 전파가 있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직접 전파에 대한 설명이니까. 얘도 직접 전파 아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이둘 중에, 아, 직접 전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두 번째, 외부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사회의 문화 변동의 요인. 외부 사회로부터 그러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게 뭐냐면, 내재적 요인이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랬더니 여기 가서 내래. 어? 그러면 C, D 중에 C가 직접 전파가 될 수가 없네요. 이거 내재적 요인이니까. 따라서 D가 직접 전파가 되겠구나. 얘가 직접 전파가 되고요.
그러면, 아, 기역이 예구나. 기역이 예군요. 예, 이거냐?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니은이 아니오군요. 얘가 아니오.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됐죠? 예.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B하고 C는 내재적 요인이네. 그러면 A가 하나 남으면 A가 뭐예요? 여기가 네, 예라고 했으니까. 내재적 요인이야, 예라고 했으니까 A가 바로 자극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문화 요소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어서 찾아낸 거. 발견. 여기서 예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B가 발견이고 C가 발명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 찾아서 보시면 되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 학교 시험이면 요인 하나 따로 그리고 양상 하나 따로 그리고 같이 묶어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또 하나 저는 그렇게 낼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래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모습 양상이야. 문화 변동의 양상은 강제성, 자발성의 여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너무 쉬운 개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복 등과 같은 상황에서 물리적 강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사회에 강제적으로, 니네 일제 식민지야. 이제 너네는 일본어 써야 돼. 강제하는 거야. 너네, 니네 이름도 일본식 성명으로 바꿔야 돼. 강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강제적 문화적 변이죠, 뭐. 강제적 문화적 변. 그러면 거부가 나타나게 되죠. 저항이 나타나게 되고, 바람직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 뭐, 우리의 의복이 예전에 한복 이런 걸 입다가 이런 의복으로 바뀌게 된 거. 그래서 뭐, 여자 치마 입었다가 다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된 거. 편하니까 그걸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자발적 문화적 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접변이라고 한번 써볼게.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이렇게 씁니다. 이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 그리고 외부의 문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접해서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바로 문화 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한글 쓰고 있는데 외부의 문화 요소가 와서 일본식 성명 써라고 하는 거지. 거부와 저항이 나타나서 안 받아들이면 문화 변동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나타날 수 있는 건네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거부해 버려. 예, 이건 문화 변동이 아니니까 거기다 안 써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만나서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해 버리는 건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게 아니야. 그냥 A 썼는데 A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화 변동이라고 하지 않죠. 둘이 만나서 둘다 쓰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둘이 만나서 우리 게 사라졌어. 그럼 문화 변동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B만 남을 수도 있고 둘이 만나서 둘이 막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나. C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바로 문화 변동의 양상 또는 문화 접변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우리 한글 쓰고 있는데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글 간판하고 영어 간판. 그리고 교통표지판에도 한글로도 써 있고, 네, 일산 이렇게 써 있고,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고, 표기가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걸 병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게다 사라졌어. 그리고 외부 문화 요소로 가는 게 이걸 동화라고 하죠.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우리 원래 불고기 먹고 있었는데 햄버거 들어와가지고 햄버거 안에 불고기 넣어가지고 불고기 버거 하고 만든 거야. 이건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원래 외부 것도 아니야. 이런 걸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흡수되어서, 흡수 이게 키워드입니다. 흡수되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둘이 만나서 원래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지. 얘가 바로 뭐라고? 요거, 동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어떻게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존재해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원래 한 이야기인데 서양 의학이 들어와서 두개 나란히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병존. 세 번째, 기존의 문화 요소와 외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의 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녀. 그러니까 불고기하고 피자가 만났어. 그럼 불고기하고 햄버거 만났어. 불고기 버거야. 그 안에 우리 문화 요소도 들어가 있죠. 그쵸? 기존의 문화 요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좀 다른 제3의 문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안에서는 이렇게 항상 표현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거야. 융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예요. 한번 얘네들을 두고 다시 한번만 해볼게. 뭐는 전파된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우리나라에 있는 퓨전 요리들이 바로 이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난 거. 제3의 성격, 새로운 문화. 이게 바로 융합이다. 문화 융합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전파된 문화 요소의 정체성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 버거가 들어왔는데 그 원래 미국에서 먹던 서양에서 먹던 그 버거가 아니라 그 안에 불고기가 들어간 버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형이 가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달리 문화 동화, 문화 병존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고유한 정체성과, 그렇지.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양께 들어왔어요. 외부께 오면 외부께 그대로 와. 그 다음에 동화도요, 외부께 그대로 와. 그러니까 병존이나 동화의 경우에는 전파된 외부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비라고 하면 비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융합은 새로운 형태로 이 안에 들어가서 녹여진 거지. 그래서 변형이 가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두 개는 외부 문화 요소가 그대로 전해진다. 얘는 변형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요, 문화 동화가 나타나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그쵸? 기존 문화 뭐예요? A 없어졌지. 그치? 따라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이 됩니다. 없어졌어. 동화가 나타나면. 상실되죠? 그러나 문화 병존이 나타나면 여기 기존 문화 A 있어요. 예. 또 여기 융합 안에는 불고기, 버거. 안에는 불고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따라서 또 병존과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병존과 융합의 공통점은 정체성이 유지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병존과 동화의 공통점은 전파된 문화 요소가 이거, 외부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즉,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선지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예, 다 됐죠?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구분해 볼게. 병존, 동화, 융합의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 뭐,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아, 여기다. 아, 요거는, 잠깐만요. 얘부터 먼저 해보고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하고, 4페이지에 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교역을 통해 A국에 각국 종교가 유입되었고, 교역을 통해서 왔으니까 직접 전파네. 그 결과 A국 종교와 전통 종교, 아니 각국 종교와 A국 종교가 A국에는 전통 종교와 각국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그치, 그치. 병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통해 A국의 각국 종교가 유입되었고, 각국 종교와 전통 종교가 함께. 미국에서는 전통 종교와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진 각국 종교가 결합이 되어서 두 종교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이렇게 됐네. 이게 뭐야? 제3회. 이거 뭐겠어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둘이 만났는데 제3회. 융합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세 번째는 각국은 C국을 점령한 후 C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했어. 그리고 이걸 어기면 처벌했어. 강제적 문화적변을 시도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진 거야. 일부 다처제가 사라졌어. 그래서 동화가
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지? 사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다 보면 이 융합하고 자극 전파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융합을 한번 써볼게요. 융합. 융합은 이렇게 외부에서 햄버거가 들어왔어. 햄버거가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에 오! 저렇게 빵과 빵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막 야채랑 뭘 넣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다가 불고기 넣어서 먹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타난 게 불고기 버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문화죠. 그쵸? 뭐냐면, 원래 이 햄버거 먹던 나라에서는 없었던 거.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거. 제3의 문화가 나타난 것이고, 이 불고기 버거 안에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외부 문화가 어떻게? 변형돼서 정착이 된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자극 전파는 어떻게 다르냐? 자극 전파의 예를 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처럼 알파벳. 오, 쟤네 알파벳 쓰네. 그런데 알파벳이 들어온 거야? 아니야. 알파벳에서 와, 자극 받았어.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온 거야. 그래서 뭐? 체로키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외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외부 문화 요소가 들어오거나 아이디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어. 발명됐어. 이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그렇지. 융합은 뭐냐면 내부 문화 요소와의 믹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극전파는 그렇지 않아. 외부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 없어. 예. 이게 차이점이라고. 두 개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도 이런 내용도 여러분 헷갈릴까 봐딱써 있는 거야. 일단 자극전파는 문화 변동의 뭐예요? 요인이야. 그리고 문화융합은요. 문화가 접한 결과야. 이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얘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로부터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짐으로써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게 바로 뭐지? 그렇지. 자극전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새로키 부족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 이와 달리 뭐는 전파된 외래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뭐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 그치? 전파된 요소와 내부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다? 문화 융합이다. 이해돼? 이해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중요한 선지 몇 개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아래 멈춤하고 여러분이 보세요. 서양의 결혼 예식과, 서양의 결혼 예식과, 그 다음에 전통 패백의 의례가 결합된 현재 한국의 결혼식이다. 뭘까? 그치, 여기 써놨잖아. 외부의 문화 요소와, 내부의 문화 요소가 믹스돼서 현재의 결혼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한 거. 이거 융합이야, 융합. 이거 병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병존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양식의 결혼으로 막 하는 그 한쪽이 있고, 한쪽은 전통 혼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란히 함께 가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결혼 방식은 뭐냐면, 서양식도 아니고, 우리 전통식도 아니야. 여기 전반부에 막 드레스 입고 하다가 후반부에 한복 갈아입고 이거 믹스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융합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뒤에 한복 갈아입고 막 이런 것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아닌가? 네. 다음 가겠습니다. 문화 공존의 사례로 문화 공존이 병존입니다. 같은 말이야. 전통적인 온돌 문화와 외래의 침대 문화가 혼합되어서 돌침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는? 그치, 이것도 문화 융합이죠. 그쵸? 공존 아닙니다. 이거 봐봐, 돌침대. 이거 원래 우리나라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바닥이 뜨뜻하고 거기다 이부자리를 깔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침대를 만들어서 그 침대에 온돌을 깐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방식도 아니고 전통 우리 방식도 아니고 믹스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융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문화 융합이란 외래 문화 요소에서 영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 그건 자극 전파잖아. 그치. 두개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 융합이 아니라 자극 전파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문화 접병

후에도 자아 문화의 요소가 유지되는 거 어떤 거? 문화가 접한 결과로 동화는 자문화 요소가 사라진다라고 말했지. 그러나 병존에는 뿌리 문화 요소 있지 뭐. 그다음에 융합에도요. 불고기, 버거 안에도 불고기라고 하는 우리 문화 요소 있잖아. 예, 돌침대 안에도 우리 문화 요소 있잖아. 온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고 문화 공존,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자발적 수용 여부이다. 아닙니다. 뭐 자발적으로 수용하면 병존이고, 그리고 뭐 강제적으로 하면 융합이고 그래? 그런 거 배운 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두 개죠. 문화 동화는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접변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강제적 문화 접변을 시도하는 이유 자체가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니네 거 버리고 우리 거 따라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화 동화가 항상 강제적으로 일어난다?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우리 거보다 아 저게 더 편리하고 그럴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원래 이책 예전에 진짜 저 어렸을 때 되게 오래된 사람인가 봐. 신문이 세로쓰기였어. 세로쓰기. 지금 세로쓰기 읽을 수가 없어요. 가로쓰기도 요즘 해독이 안 되는데. 해독이 잘안 되는데. 이 세로쓰기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다 가로쓰기로 이게 편하니까 바꿨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X. 꼭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 공존과 문화 동화의 경우 문화 융합과 달리 외래 문화 요소를 수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존이나 동화나 융합이나 모두 뭐예요? 외래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거잖아. 여기 병존은 우리 것도 있으면서 외래 게 같이. 동화는 우리 거 없어졌어. 외래 것만. 받아들인 거죠. 융합은요? 불고기, 버거, 안에는 버거 들어가 있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다. 모두.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춤으로 유명한 갑국은 A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명절에 모여서 즐기는 세모춤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세모춤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갑국의 얘기. 그래서 뭐가 나타난 거지? 그렇지, 병존. 함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국에서는 세모춤의 동작과 원래 여기 있었던 다이아몬드 동작이 어우러진 춤이 등장을 했고, 요거에다가 요게 어우러진 춤이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랑 얘를 추는 사람은 없고, 얘가 어우러진, 두 개가 믹스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융합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한 사업가는 해외여행 중에서 비국 사람들이 소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것을 보고 귀국하여 물의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곡식을 빻는 물레방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을국의 사업가 뭐한 거예요? 외부 문화에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소로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물의 낙하 에너지로 해야 되겠구나. 착안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그렇죠? 자극전파가 나타났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이민자들이 본 것을 봤으니까 여기 직접전파가 일단 있었고요. 됐죠? 예. 네. 이후 물레방아는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사회에 대해서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던 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중매 결혼을 해왔어. 그런데 병국 대학생들이 정부의 감시를 피해서 시국의 영화를 보고, 네, 연애 결혼 문화를 접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 연애 결혼이 이제 유행하게 되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연애 결혼 문화가 확산돼서 이제 중매 결혼을 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던 기억 나나요? 1번. 갑국에서는 외부 문화 요소의 직접 전파로. 그렇지, 직접 전파 맞죠? 이민자들이 와서. 그래서 문화 병존. 그 춤이 함께 추어지다가 그 다음에 둘이 믹스돼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융합도 나타났죠. 그쵸? 그다음에 문화 동화. 동화는 뭐야, 여러분? 이거 혹시 여기 보고 이 춤과 이 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된 거야? 동화는 뭐야? 기존의 문화 요소가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융합 여기 이 병존하고 융합 여기까지 올 때는 이거에 같이 여기 원래 다이아몬드 춤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다가 이 안에도 그렇지. 다이아몬드 춤의 동작 이게 들어가 있잖아. 기존의 문화 요소 사라진 적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동화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아니야. 1번 틀린 거야.

이런 문제 은근 헷갈릴 수 있죠. 을국에서는 자극전파예요. 그러니까 내재 종류인 아니죠. 그다음에 병국에서는 간접전파. 그렇지, 영화 보고. 외부 문화 요소가 하위 문화로 자리 잡은 후에, 그렇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왜 중매 결혼 안 하고 이제 다 연애 결혼 문화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하위 문화, 주류 문화도 선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각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각국에서도 이 융합되어 나타난 이 춤, 그게 나타났잖아. 다 여기도 발명, 여기도 발명. 새로운 문화 요소가 둘다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화 융합과 자극 전파의 공통점은 뭐야?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불고기, 버거. 그다음에 체로키 문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갑국에서는, 그다음에 을국과 병국에서는 모두 문화 변동으로 인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하였다라고 했는데, 을국에서는 소멸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여러분 뒤에 4번 문, 100페이지 5번 문제, 그거 하나 더 풀어보시고요. 이제 문제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에 따른 문제점이야. 첫 번째.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정체성 상실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리고 얘가 선지로 그래도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야? 문화 지체. 이거지. 이게 수능에서도 종종 나오죠. 물질 문화의 변동수가 너무 빨라. 물질 문화가 뭔데요? 도구, 기술. 그런데 비물질 문화가 뭐야? 제도, 관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못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문화 지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술은 정말 빨리 발달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이 제도나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지체가 되죠.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돼. 새로운 규범은 아직 안 생겼어. 규범 자체도 문화잖아.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 단원에서 배웠죠. 이게 바로 아노미죠, 아노미. 한번 문화 지체만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왔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차량의 수는 늘어가요. 그런데 교통질서 의식 못 따라가. 기술이 뭐야? 물질. 그런데 비물질 못 따라가. 또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인식은 못 따라가. 또 인터넷 환경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는 마련이 못 돼. 다 물질 문화는 앞서가는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화 지체. 지체입니다. 되고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기술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술 지체, 반대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그러니까 의식이나 제도가 더 먼저 가. 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 속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 얘를 바로 기술 지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후진국에, 선진국의 규범이나 이념이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규범, 이념, 비물질 문화지. 그런데 기술적인 발전이 뒤떨어질 때, 기술이 못 따라갈 때. 이걸 기술 지체라고 한다. 하고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한 갑국은 산업화를 위해서 서구의 과학기술은 받아들였어. 기술은 받아들였어요. 이 물질이죠. 그런데 개인주의에 기초한 서구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의 유입은 차단했어요. 비물질 문화는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여기 규범 제도 이런 것들. 이를 통해 갑국은 급속하게 중화 공업 중심의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성공에는 부작용이 따랐어. 우선 갑국은 이런 사회로 변했는데 법이나 제도는 농업 사회 그대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공장이 건설되고, 그럼에 따라서 산업재해가 증가하지만 산업재해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 쭉 가볼게요. 무슨 문제? 방금 봤던. 그렇지. 문화 지체의 문제가 나타난다. 앞에 지금 문화지체의 문제가 쭉 기억으로부터 해서 딱 문화지체의 문제가 여기까지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게 된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가의 이익

가치관은 약화돼. 기존의 규범이 약화돼.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각종 범죄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아노미지. 그렇지? 사례로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각국에서는 강제 언제 강조했어? 예.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만 받아들일 테다. 이렇게 한 거지. 받아들인 거죠. 각국에서는 문화 지체와 아노미가 발생했다. 정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 변동은 서구 사회로부터 뭐만? 물질 문화만 받아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문화 변동의 결과 물질 문화에 부합하는 비물질 문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법률이나 이걸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지. 반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선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각국에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겠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제도나 규범은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돼. 이건 문화의 속성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는 변동하기도 하고. 네. 문화가 변동하기도 하지만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문화는 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서구에 뭔가 기술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연결돼서 개인주의적 가치관 제도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과 변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들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멈춤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데 이게 기존에 출제됐던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A국, B국, C국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보시면 A국은 특수 기술을 배워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국은 라면을 먹게 되면서 그래서 라면 소스를 뭐 비빔 라면을 개발했다. 그다음에 이게 조리 방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C국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세 나라의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다 보시고 어렵진 않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A에서 C국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이렇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앞에 우리 문화 지체, 기술 지체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자주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특수효과 기술, 물질 문화야. 라면. 그리고 조리 방법, 이런 거다 물질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으로 해서 풀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지막, 여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해서 문화 이해의 태도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예전에 문제 하나 더 실어봤어요. 비교론적 관점. 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들어간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정리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5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단원에서는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시그널 먼저 짚어줘야겠죠?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원시 생명체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때 나오는 가설 중에 화학적 진화설의 순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한 것인데 각각의 파트들이 어떠한 것을 재현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유기물 복합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세 가지의 유기물 복합체의 차이점까지도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원시 생명체의 진화예요.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 다음에 원핵진핵생물의 출현 순서가 정말 정말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포내 공생설의 증거는 서답형으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까지도 쌤이랑 이번 시간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시 생명체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때 화학적 진화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원시 지구의 대기는요, 환원성 기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누가? 이 화학적 진화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파린과 홀데인입니다. 그래서 오파린과 홀데인 같은 경우에는 환원성 기체로 이루어진 원시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환원성 기체에는 수소라는 기체가 있고요. 그리고 H2O 수증기, 그리고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환원성 기체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환원성 기체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되느냐? 바로 이 원시 지구에는 풍부한 에너지원들이 있었다. 그러면 풍부한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테니까 열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이 오존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지표면에 도달했겠죠? 복사 에너지가 풍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번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방전이 일어나니까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원들이 풍부하게 존재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무기물들이 간단한 무기물에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유기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데,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시 지구에서 만들어지면서 원시 바다에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증명해 본 실험이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거든요.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핵산을 형성하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이 복잡한 유기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도요, 여러분들. 폭스가 실험을 했는데, 폭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 폭스라는 사람은요,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아주 고압 환경에서 170도씨 정도 되는 고열로 얘네들을 계속 끓여가지고, 온도를 줘가지고 얘네들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증명된 것은 폭스의 실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시 바다에 만들어진 이 핵산과 단백질로부터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유기물 복합체는 복잡한 유기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막이 형성된 겁니다. 자, 이 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요, 우리 세포에 세포막이 있듯이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경계 지어줍니다. 그쵸? 그래서 오파린이 주장한 유기물 복합체는 무엇이냐면 코아 세르베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오파린이 주장한 것이고, 그리고 폭스가 주장한 유기물 복합체는 마이크로스피어입니다. 얘는 폭스. 그리고 리포솜이라는 유기물 복합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유기물 복합체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이 유기물 복합체의 차이점들이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선 어떠한 차이점이 많이 나오냐면, 얘네들 모두 복잡한 유기물에 막이 형성된 것인데, 얘네들 어떠한 막의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코아 세르베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액상의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된 막을 가지고 있어요. 오파린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들어있는 그 복잡한 유기물을 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물로 된 막을 가진 액체방울 형태의 유기물 복합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스피어는 아까 그
200여 종의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었죠.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중합체를 물에다가 식히게 되면 얘

얘들은 단백질 막을 가진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리포솜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지질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얘네들이 리포솜이라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그 작은 방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막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리포솜이라는 거에 나중에 효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이 추가되면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 기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유기물 복합체라고 생각되어진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막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면 크기가 분열이 됩니다.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물질들을 추가해가지고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기물 복합체가 원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얘네들만으로는 생명체라고 볼수 없잖아요.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소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 원시 생명체에서 원활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니까 그 원시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전 물질, 최초의 유전 물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리보자임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리보자임하고 DNA하고 단백질이 그 최초의 유전 물질 네, 후보가 되는 것인데, 얘네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우선 단백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단백질은 입체 구조의 다양성이 높고요. 그리고 효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DNA하고 리보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자임이 이제 RNA의 일종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DNA는 효소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으니까 입체 구조를 다양하게 형성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최초의 유전 물질로 볼 수가 없다. 근데 이 RNA 중에서 리보자임이라는 애들은 그 유전 정보를 우선 RNA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체 구조의 다양성, 단일 가닥인데 수소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엔자임, 효소의 기능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RNA하고 엔자임을 합쳐가지고 리보자임이라고 부른 것이고, 아, 이 RNA가 아마도 최초의 유전 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RNA 우선 가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해 둬야 될건 무엇이에요? 순서요. 그리고 이 순서 중에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확인한 실험. 이거는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한 건데, 그것은 폭스의 실험이다. 그리고 유기물 복합체의 요세 가지의 내용 그리고 차이점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서 한 방에 쓸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 자,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던 밀러와 유리의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이 되는 것이냐,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해 봤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실험 장치가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한 거예요. 원시 지구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죠? 환원성 기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플라스크에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 H2O 수증기, 그다음에 H2라는 환원성 기체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얘네에게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고압 전류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방전이 일어나니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물을 끓이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러한 끓는 물은 고온의 환경을 재현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대규모의 화산 활동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끓는 물로 이제 재현을 하면서 이때 수증기도 공급해 줄수 있었겠죠. 수증기도 공급을 해 주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냉각 장치를 이 밑에다가 달아놨는데, 이 냉각 장치를 통과한 것은 응결이 되면서 물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방전에 의해서 생성된 유기물이 혼합된 이 물은 원시 지구의 비를 재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유자 간에 이 물들이 이제 쭉 유기물과 함께 모이겠죠? 고일 텐데, 그 유자 간에 고인 물은 원시 지구의
바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해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 시간에 따라서 물질의 상대적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여기에 들어있었던 암모니아의 농도는 쭉 줄어듭니다. 근데 원래 없었던 아미노산이 쭉 생기고 있어요. 암모니아는 아까 뭐였죠? 환원성 기체, 무기물이었고, 그리고 아미노산은 간단한 유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쌤이 그냥 간유라고만 쓸게요. 간단한 유기물. 자, 이렇게 그 암모니아가 줄어들면서 아미노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사이아나수소와 알데하이드는 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만들어졌다가 아미노산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예요. 아, 그래서 이 실험은 원시 지구에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입증해주는 실험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시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함께 살펴봤으니까 원시 생명체의 진화를 두 번째 개념 줌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아까랑 이어지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원시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고, 자, 예로부터 이제 유전 물질과 효소 기능을 하는 RNA가 들어가면서 종속 영양 생물이 이제 최초의 원시 생명체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종속 영양 생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원시 바다에는 유기물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생물이 먼저 출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 출현을 했는데, 자, 이 환원성 기체가 있는 원시 대기에서는 산소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호흡을 하긴 하는데,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산소 없이 호흡을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생물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계속해서 살다 보면 유기물을 가지고서는 얘네들 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그리고 호흡의 결과 CO2의 양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치? 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출현한 생물은 누구냐면 이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이 유기물을 합성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그 다음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광합성 배우고 왔잖아요.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기체 중에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유기물을 합성하니까 유기물의 양도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떠한 그 생물이 출현할 수 있냐면 산소 호흡을 하는,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로 호흡을 하고 유기물을 사용하는 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산소 호흡 세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산소 호흡을 하는 것과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것 중에 누가 더 효율성이 높아요? 우리 배웠지만 산소를 사용했을 때 더 많은 ATP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얘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더 많이 번성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산소가 증가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겠지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얘네들 모두 육상으로 출현하지는 못했겠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던 생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입니다.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이 먼저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 진핵생물 중에 단세포생물과 다세포생물이 있거든요. 어떤 게 먼저 출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생물이 먼저 출현하고, 단세포 진핵생물, 그리고 이 단세포 진핵생물이 군체를 형성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각자의 고유 기능을 갖는 세포들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세포 진핵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존층 형성이라는 것이 산소가 증가하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어 있다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오존층 산소 농도 증가하면 바로 생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산소가 증가하는 것은

바다에서 먼저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를 다 포화시키고 그다음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올라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형성되는 건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세포 진핵 생물들이 출현한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면서 이제 바다에도 생물이 존재하고 육상에도 생물이 존재하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원시 생명체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파악하면 되는 거냐면 이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이 나올 때 어떻게 진핵 생물이 핵막이 생기면서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된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 가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막진화설 있고요. 그리고 세포 내 공생설이 있습니다. 자, 막진화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상 원핵 생물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세포막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포막이 함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핵막이 만들어지고요. 소포체가 만들어지고 골지체, 그러니까 막성 세포 속이간이 이 원핵 생물의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만들어지셨다. 그걸 바로 막진화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진화설로부터 핵막, 그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등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내 공생설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같은 경우가 몇 중막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외막과 내막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얘네들 내막하고 이중막에 그 성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호흡 세균, 산소호흡을 하는 원핵 생물의 그 내막하고 비슷하고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합성을 하는 세균의 그 세포막과 그 내막의 성분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세포 내 공생설로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여기 이렇게 그 원핵 생물이 있었는데 그 막이 함입되어서 이제 그 핵막이랑 소포체, 골지체 같은 것들이 형성된 다음에 산소호흡을 하는 원핵 생물들이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들어올 때 원래 있었던 원핵 생물의 세포막을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산소호흡을 하는 원핵 생물이 공생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세포 속에간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생 같이 된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원핵 생물이 공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가지고서는 겉에 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생했기 때문에 이중막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중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금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의 엽록체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독립 영향을 하는 생물들의 그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포 내 공생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증거.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증거 하나, 둘, 세개 정도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건데,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얘네들은요. 자체 DNA. 그리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하고 리보솜이 누구의 것과 비슷하냐면 원핵 생물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체 DNA인데 원핵 생물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진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안에 있는 DNA를 보면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리형 DNA,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증거고 리보솜의 종류도 그 원핵 세포의 것과 유사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중막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내막의 성분이 이제 그 산소호흡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크기가 원핵 생물과 비슷합니다. 크기가 원핵 생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고, 자,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내막이 원핵 생물

있을까라고 한다면 얘네들 산소 페어, 무산소 페어? 무산소 우파죠. 그리고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이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타나고 나서 유기물들의 양이 감소하면서 그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광합성 세균은 O2를 발생시키니까 O2의 농도, 즉 산소의 농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이용하는 최초의 산소호흡 세균이 등장했을 것이고, 이 최초의 산소호흡 세균은 종속 영향이겠죠. 광합성 세균은 종속 영향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한다? 독립 영향에 해당한다. 다음에 이제 얘네들까지는 모두 원핵 생물인데,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막 진화설 그리고 세포내 공생설에 의해서 최초의 진핵 생물이 나왔다. 근데 이 최초의 진핵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군체를 형성한 다음에 각각의 세포들이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갖는 분화가 일어나면서 다세포 진핵 생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겠죠? 오존층이 형성이 되게 되면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서 각각의 생명체들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빈출픽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파린이 주장한 화학진화설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점이 무기물이 아니에요. 간단한 유기물부터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진화 과정의 일부니까 간단한 유기물 다음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데, A와 B는 복잡한 유기물과 유기물 복합체예요. 자, 얘네들이 사실 글자의 앞뒤만 바뀐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기물 복합체가 막을 가지고 있는 애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간유, 간단한 유기물, 복유, 복잡한 유기물, 유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유기물이 뒤에 들어가는 게 먼저 나오고, 유기물이 앞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나온다. 유기물 복합체. 간유, 복유, 유복.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유기물에는 무엇이 예시로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은 아미노산, 대표적이죠?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복잡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들의 중합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여서 핵산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유기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복합체는 이 복잡한 유기물을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유기물 복합체의 세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파린이 주장한 코아 세르베이트,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 스피어, 그리고 리포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AAA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간단한 유기물의 예인데 복잡한 유기물의 예이다 라고 나올 수 있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어디에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B는 복잡한 유기물이다. B는 유기물 복합체였어요. A가 복잡한 유기물입니다. 틀린 것이고, 다음에 D긋. 폭스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하는 실험을 통해 과정 기억을 증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폭스가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고압 그리고 170도씨 정도의 고온 상태에다가 놓았더니 얘네들이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간단한 유기물이 아미노산이었고, 얘네들 아미노산 중합체가 복잡한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기억 과정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좀 더 볼게요. 아미노산은 AAA다.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미노산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 바로 고르고,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과정 기억을 증명했대요. 아니었죠, 여러분들. 여기 기억은 여기서 나왔지만 폭스가 증명한 것이고, 밀러와 유리는 이 전 단계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과정을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다음에 A는 주로 원시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원시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화학적 진화설에서

원성 기체, 환원성 기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A, 단백질이나 핵산이 그 예인데 얘네들이 원시 대기를 구성해요? 아니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빈출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장치를 가해서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U자 간내 물질 기억과 DNA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DNA는 각각 아미노산과 암모니아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의 농도는 쭉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DNA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게 뭘까? 무기물이겠죠? 무기물이 암모니아다. 기억이 암모니아. 간단한 유기물이 늘어날 것이다. 아미노산.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요 실험 장치는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증명한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서 수증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게 되니까 고온의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것을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시 지구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풍부했는데, 그열 에너지를 이렇게 재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증기가 공급되고, 이 혼합 기체를 여기 플라스크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혼합 기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네 가지. 환원성 기체의 네 가지는 수소를 포함한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기체, 수증기 H2O,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네들에게 전기 방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것이고, 열 에너지도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냉각 장치를 통과를 했더니 얘네들이 응결이 되면서 물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원시 지구의 비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U자 간의 물들이 유기물과 함께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원시 지구의 바다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혼합 기체에는 기억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뭐예요? 암모니아. 여기 혼합 기체의 환원성 기체니까 NH3, 암모니아가 포함되네요.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 니은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 맞아요. 그렇지. 다음에 보기 디귿. 전기 방전은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원시 지구는 풍부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 전기 방전은 이제 공중 방전에서와 같이 번개와 같은 전기 에너지를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플러스 보기가 있는데 쌤이 몇 가지만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혼합 기체에 무엇이 있는지 암모니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메테인이기 때문에 쌤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메테인이 있다, 맞다라고 골라주시고, 미음, 니은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포함된다. 아미노산, 얘네들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촌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얘네들 그 탄소가 포함된다, 뭐 질소가 포함된다, 이런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실험 결과 U자 간에서 니은이 검출된다라고 됐어요. 이 U자 간에 이 여기에서 응결된 물과 함께 유기물들이 쌓인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간단한 유기물이었고 그 간단한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다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U자 간의 고인물은 원시 지구의 바다를 재현한 것이다. 네, U자 간의 고인물이 바다를 재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장치 중에 그 부위가 무엇을 재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빈출픽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리포솜, 마이크로스피어, 그 다음에 코아세르베이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 B, C가 그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유기물 복합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의 기능을 하는 게 막입니다. 그럼 유기물 복합체가 모두 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택적 투과성은 세 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쓴다면 리포솜, 마이크로스피어, 코아세르베이트, 리마코 이렇게 쓸게요. 앞글자만.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 자, 이 중에 리포솜은 인지질로 구성된 막이었으니까 탄소 포함되죠. 얘 지질의 한 성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스피어, 단백질로 이루어진 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탄수 있겠네요. 그러면 리만은 해당이 되는데 코는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코아세르베이트는 액상의 막, 물로 된 막이다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아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폭스가 아미노산에 높은 열을 가하고 물에 넣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글자를 쓰고 보니까 마이크로스피어는 특징, 기역, 리엔, 디귿 세 가지를 모두 갖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ABC에 마이크로스피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B하고 C에는 X가 하나씩은 존재해요.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게가 마이크로스피어잖아. 그래서 요 A가 있음이라는 동그라미 되면서 마이크로스피어 된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BC를 가려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특징을 먼저 골라볼게요. 여기 특징 기역, 리엔, 디귿 중에 하나는 이세 가지 유기물 복합체가 모두 갖는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기역에 X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디귿에 X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물음표가 동그라미 되면서 니에는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B가 해결되죠. B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거는 여기 마이크로스피어 제외하고 리포솜이었어요. 그래서 B가 리포솜 되고요. 그러면 리포솜이 갖는 특징이 디귿이니까 리포솜이 써있는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가 디귿이 될 것이며 요 나머지 하나의 특징이 기역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기역을 갖는 애가 누구일 것이냐? 바로 마이크로스피어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는 코아세르베이트 되고 B는 특징 없음으로 해서 X로 골라줘야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역 A와 B는 모두 특징 있음, 동그라미이다라고 했는데 B는 X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은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 이거라는 특징인데 디귿이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디귿 ABC 중 현재 존재하는 세포의 세포막과 가장 유사한 막 구조를 갖는 거. 자, 현재 존재하는 세포의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단백질 가지고 있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막 구조를 갖는 건 리포솜일 거예요. 그래서 B다. 맞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고 몇 가지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B의 막에는 인지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B가 리포솜이니까 인지질이 있다. 맞다. 그리고 C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스스로 분열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리포솜도 마찬가지예요. 리포솜도 어느 정도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얘네들도 작은 리포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ABC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맞는 보기고 ABC는 모두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면서 커진다. 이것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리보자인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는 물질 ABC에서 특징 기역 리엔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 특징이 세 가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BC가 DNA, 단백질, 리보자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쌤이랑 최초의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서 이세 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해볼게요.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물질인지를 한번 써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뭐밖에 없어? 단백질밖에 없죠. 단,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 단백질, 촉매 기능을 할수 있고 리보자임 할수 있는데 DNA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는 건 핵산이니까 DNA와 리보솜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 표와 특징들을 한번 매칭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DNA는 특징 하나만 가져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특징 두 개씩을 가지니까 DNA는 될수 없죠. 그러니까 B가 DNA다라는 거 되면서 이 DNA는 하나의 특징만 가져야 되니까 B는 특징 없음, X로 골라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DNA가 갖는 특징이 니은이니까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니은이 갖는 니은이라는 특징을 갖는 또 하나의 물질은 리보솜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보솜이 아니라 리보자임, 리보자임이었죠. 리보자임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리보자임이 갖는 특징이 기역 니은이라네요. 그러면 여기 리리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가 돼 있죠. 하나가 니은이니까 요 나머지 하나가 기역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C는 단백질 되는 것이니까

단백질은 이 디귿이라는 특징, 하나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는 것이고, 디귿이라는 특징을 단백질이 갖는다. 맞고, 리보자임은 이 디귿이라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 없음.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X이다. A와 B, 없음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X. 맞는 것이고, 니은은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촉매 기능이었어요. 그럼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는 당이죠. 그러니까 B를 구성하는 것이 디옥시리보스고, 리보자임은 RNA니까 RNA는 리보스다라고 해줘야 되죠. X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5번 빈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산소 농도, 대기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 중에서 기역과 니은이 산소와 C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아, 대기 중 기체, 산소하고 CO2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걸볼수 있고, 표는 생물 ABC에서 일어난 물질 대사 1, 2, 3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가려봅시다. 물질 대사에서 유기물이 기역이랑 만나서 니은과 H2O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산소호흡이겠네. 산소호흡. 자, 얘는 산소호흡이 될 것이고, 산소호흡이니까 기역이 O2, 그 다음에 니은이 CO2 이렇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유기물이 중간 산물과 니은으로 된대요. 그러면 이 니은이 CO2였죠?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분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O2하고 H2O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고, 그때 산소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역 니은을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지구 탄생 이후에 누가 최초로 출현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출현하게 되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니까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이 출현할 거야. 맞아?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한 다음에 증가하는 이 기역이 O2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은 CO2일 것이다.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을 가봅시다. 1과 2에서 모두 이화 작용이 일어난대요. 이건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1, 2, 산소, 무산소 모두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분해하면 이화 작용. 맞고요. 대기 중 기역의 농도, 즉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얘네들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존층까지 형성하는 거 맞고요. B에서 3이 일어났다. B는 광합성 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니까 요 3번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보기를 좀더 보면 A는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다. 지금 여기 A, B, C 모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원시 바다에서 출현한 애들이 되는 것이고, 뜬금없이 코아 세르베이트를 물어봤는데 코아 세르베이트가 여기 그 생명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코아 세르베이트는 생명체의 전 단계, 유기물 복합체로 봐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B는 핵막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모두 진핵 생물이 아니라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다음에 C는 세포내 공생설에서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것은 광합성 세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빈출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는데, 원핵 생물, 다세포 진핵 생물, 단세포 진핵 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게 기역 니은 디귿이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출현한 애가 원핵이겠죠. 자, 쌤이 이렇게 원핵 앞 글자만 쓸게요. 그리고 단세포 진핵 생물과 다세포 진핵 생물 중에서는 누가 먼저 출현했을 거야? 니은이 먼저 출현했으니까 단세포 진핵 생물이 니은이 될 것이고, 디귿은 다세포 진핵 생물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이 원핵 생물이었으니까 원핵 생물의 세포막 함입으로 핵, 소포체, 골지체 등이 형성되고, 니은 단세포 진핵 생물로 진화하였다. 아, 막진화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세포 진핵 생물이 모여 군체를 이룬 후 세포의 형태와 기능이 분화되어 다세포 진핵 생물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를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A하고 B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생체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체막은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코아세르베이트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아세르베이트 유기물 복합체잖아요. 여기 있는 생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은 다세포 진핵 생물이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지금 구간원에 광합성 색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구간원을 여기 O2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쯤으로 구간원을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구간원에 광합성 세균이 증가한다. 광합성 세균이 존재해서 O2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맞는 것이다 라고 고르면 되겠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핵막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원핵 생물은 핵막을 갖지 않고, 니은만 진핵 생물이니까 핵막을 갖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 내 공생설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진핵생물의 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여기 구간 1에서 원시 원핵 생물에서 세포막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서 핵, 소포체가, 핵막, 소포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이 1은요, 막 진화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나하고 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가나는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과 산소 홉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산소 홉 세균에, 이게 기니까 쌤이 그냥 산소 홉 세균이라고만 쓸게요. 산소 홉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도 나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원핵 생물과 유사한 원형 DNA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엽록체 이중막 중 기역은 니은보다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하대요. 기역과 니은이 내막과 외막 중에 하나거든요.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한 게 내막이기 때문에 기역이 내막, 니은이 외막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기역, 과정 1은 막 진화설에 따른 세포 소기관 형성 과정이다. 네, 과정 1, 막 진화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다. 아니요. 산소 호흡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이었고, 기역은 내막이다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플러스 보기를 보게 된다면, 자, 이 그림은 사실 요 그림보다는 이렇게 더잘 나와요. A와 B를 한번 선생님이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들어간 애가 A,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애가 B라고 한다면, 얘네들 미토콘드리아와 그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생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A와 B는 모두 유전물질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얘네들도 세균이니까 유전물질은 갖고 있어야 돼. 동그라미고. 그리고 A는 산소호흡을 할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얘네들 산소호흡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산소호흡을 할수 있는 것이고, B는 종속영양생물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광합성 세균이니까 독립영양생물에 속한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이 동그라미다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최초의 생명체 출현 이후 현재까지 생물 출현과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생명체 ABCD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광합성 세균, 다세포 진핵 생물, 단세포 진핵 생물, 산소 홉 세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부터 골라볼게요. 자, 최초의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유기물을 막 사용하고 CO2가 증가해. 그래서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 세균이 증가하게 되었고, 출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출현하게 되었죠. 쌤이 산소 호흡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최초에 무엇이 먼저 출현해야 되냐면, 단세포 진핵 생물이 먼저 출현하고 그 이후에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생물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중에 최초의 ABCD 중 A가 가장 나중에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나중에 출현한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 다세포 진핵 생물이니까 아

이 리을이 A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세포내 공생설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B래요. 산소흡세균이죠. 니은이 B고, 그 다음에 엽록체의 기원은 C니까 광합성 세균이 C. 기억이 C네요. 그러면 A, B, C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 디귿이 D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니은은 C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은은 B라고 해야 되죠? 틀렸고. A와 D는 모두 핵막을 가진대요. 지금 A와 D는 모두 진핵 생물이에요. 핵막을 갖겠네. 자, 분수로 나왔지만 우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T2에서 대기 중 오존층의 농도 물어봤어요. 자, T2가 이제 생물의 육상 진철 조금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서 오존층이 형성되었고 육상이 진출이 가능해졌겠죠? 그럼 T1은 훨씬 전이니까 오존의 농도가 낮을 거야. 그럼 분모가 값이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전체 값은 1보다 작아야죠.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네라는 것이고, 플러스 보기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기억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광합성 세균이에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미음, 니은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이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인데 원핵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은 갖지 못하죠. 코아 세르베이트는 디귿에 해당한다. 아니야. 코아 세르베이트는 생물이 아니라 유기물 복합체고, 다음에 니은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CO2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요. 산소호흡인데 종속 영양 생물이잖아. 유기물 분해해서 CO2 발생시키겠죠. 그리고 육상 생물 출현 시기에는 니은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아니에요. 이런 보기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얘네가 이제 그 육상 생물이 출현하더라도 얘네들이 뭔가 멸종되고 출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얘네들 다 살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니은은 존재하지 않았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생명의 기원에 대한 내용 함께 빈출비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5단원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으로 격차를 만들어주는 생윤 만점러들의 내신 만점 수능특강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효율적으로 하지만 똑똑하게 집중해서 초고퀄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주제를 하는지 세팅부터 해보고 갈까요? 먼저 책상 세팅은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를 할 거여서요. 수능특강 교재에서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문화와 윤리 들어가 있는 파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키리노트 올려놨고요. 오늘 마인드 세팅 한번 하고 갈게요. 오늘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 있으셨을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는 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꾹 참고 들어와서 오늘 하고자 하는 공부 열심히 시작하는 여러분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조금 더 힘내는 거, 조금 더 버텨보는 거,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내일 조금 더 여유롭고 내일 조금 더 자신감 있으려면 오늘 이러한 투자를 해놓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좀만 더 힘을 내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 관련된 키리노트 시작해볼게요. 먼저 예술과 윤리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와 도덕이 추구하는 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술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술이 도덕의 증진, 사회 질서 유지 같은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혹은 그러해야 하느냐와 같은 입장을 두고 상반된 두 견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도덕주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도덕입니다. 도덕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은 도덕적 교훈과 본보기가 돼야 되며 도덕적 가치에서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 만약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었던 뭐 책들, 뭐 예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한 작품들이 나에게 도덕성을 고양시켜 줬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나에게 예술적인 가치가 더욱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이런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교훈을 주고 본보기가 돼야 된다. 도덕적 선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도덕주의적인 입장과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요. 도덕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는 깔끔하게 됐는데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상가, 예술가는 누가 있을까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상가, 플라톤과 톨스토이를 제시하는데요. 둘 다 단독 제시문으로 평가 문항이 나왔거든요. 지난 수능에는 톨스토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쌤께서 수능 문제 평소에 강조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두 주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별표 선곡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플라톤과 톨스토이인데요. 먼저 고대 서양 철학자 플라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완성한 다음에 이 사상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탄탄한 개념을 만들어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플라톤의 입장에서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그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선과 덕성을 모방하는 예술을 통해서는 인간의 영혼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술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을 좀 훼손시키거나 혹은 감정만을 자극시킴으로써 앞에 말한 그 도덕성을 약간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예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선별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국가가 예술 작품에 대한 선별, 검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플라톤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플라톤에게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잘 짜봤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 학교 쌤이 플라톤 엄청 강조하셨는데,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플라톤에게서 기본적으로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한번 짚어보세요. 이원론적이라고 했으니까 둘로 나눠서 보아요. 그 나누는 기준은 쉽게 말하면 진짜의 세계와 그 진짜의 세계를 모방한 세계예요. 그걸 개념어로 표현해 보자면, 진짜 세계를 이데아로,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를 현상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위에도 이데아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위에 말한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로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들의 원형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플라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순수하게 이성적이 되어서 이 이데아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건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도 한번 짚어봤고, 직업 윤리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15시간 동안 부지런히 달려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렸지만,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플라톤에게서 강조되는 핵심이 되는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다시 소환해서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데아계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런 이데아계를 현실 위에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원형이 되는 이데아를 모방해 놓은 것을 현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계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영원 불변하다라고 할수 없고 가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요.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예술로 적용을 해서 말을 해보면요. 예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술 작가들은 현상계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미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미의 이데아, 미의 본질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모방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예술 작품 혹은 뭐그 대표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와 같은 예술 작품들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라는 원형을 모방해서 현상계에 실현시켜 놓는다, 구현시켜 놓는다, 모방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이렇게 현상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데아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이데아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모방하는 거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권 선지에 나왔어서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이데아를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 모방해서 드러내는데 이것 자체가 원형이 되는 이데아를 현상계에서 모방하는 순간 그 자체가 아닌 모방체인 거잖아, 말 그대로. 왜이 말을 반복할까요? 이미 모방을 통해서 원래의 것이 아닌 한 단계의 모방 단계를 지나온 거. 거기에다가 만약 그렇게 모방한 것을 또 누군가가 다시 한번 모방한다. 그러면 2차 모방이 되고 또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3차 모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요, 모든 존재, 모든 사물에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침대라는 것의 이데아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상계에서 우리는 침대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침대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되는 속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해 보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뭐 크기와 그런 공간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 기능에 침대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침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한다면 그것을 플라톤이 말하기를 목수가 침대로 만들어요.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데아 자체를 현상계의 그 이데아의 속성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단계의 모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방입니다. 이데아의 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수가 제작해 놓은 그 침대를 보고 어떤 화가가 그 침대를 그려요. 그러면 화가가 그 침대를 그려냄으로써 또다시 모방이 일어나요. 그럼 재모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에 있던 것에 대한 모방, 모방, 모방, 모방이 일어나면서 진리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갈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요소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완전할 수 없고 변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고 그것이 모방의 단계를 반복할수록 조금씩 진리로부터는, 이데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침대가 있는 방, 그 유명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만들어낸 것도 엄청 멋진 작품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주긴 하지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침대라는 것을 목수가 만들어냈을 거고, 그 목수가 만들어낸 침대의 이데아가 원래 있었을 거고, 모방, 모방, 모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플라톤은 예술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그의 시선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선에서 봤을 때, 만약 시인이, 예술가가 이 시, 대표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데아를 모방해서 우리에게 선과 덕성의 모방, 옆으로 가볼게요. 선과 덕성의 모방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영혼의 조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이데아를 잘 모방한 작품, 시라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만약 이 시야, 예술의 작품이 그 이데아의 모방에서 다시 재모방을 거치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런 예술 작품은 인간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예술 작품에 대해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열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핵심만 난딱 봐도 이해가 다 된다. 학교쌤께서 수업하신 게싹다 흘러간다. 그럼 이걸로 반복하시면 되겠고, 아, 우리 학교쌤이 플라톤 얘기할 때 뭔가 많은 걸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시면서, 그래서 자칫 이데아로 멀어지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데아를 잘 모방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시 작품에 대해선 권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그런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예요. 시인 추방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끝에 이두 가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상반된 그의 평가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톨스토이로 가보죠. 대문호인 그의 입장에서 왜 도덕주의에 그의 예술관을 분류해 넣을 수 있는가? 그는 예술을 진짜 예술과 가짜 예술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진짜 예술은 형제를 고취시켜주고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과거 시대와 소통하고 행복에 필요한 감정을 고양시켜주고 또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은 추방시켜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에도 교육 많이 받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 우리가 누리는 예술들이 진정으로 수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예술 작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차별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예술 작품, 그들이 향유하는 예술 작품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평가했었던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톨스토이는 비판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유무, 교육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 진짜 훌륭한 예술은 쉽게 이해되는 건데? 그거 이상하게 어렵게 어렵게 난해하게 표현하는 건 그건 가짜 예술이야. 그래서 그런 가짜 예술 보면서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게 고급 예술이라면서. 이런 거 우리 계층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자만심이야. 그건 가짜 예술이야. 그렇게 해서 부자와 빈자의 분열을 초래하는 건 가짜 예술이야. 진짜 예술은 교육의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이해되는 거야. 사람들을 오히려 소통시켜주고, 형제를 고취시켜주고, 그래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과 박애의 정신을 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거야. 감염,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과 같은 고귀한 감정들을 전파시켜 줄수 있는 것을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만심의 산물이거나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 같은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예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입장을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아,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또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전파시킬 수 있고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도덕주의에 들어가구나 라고 정리를 할수 있네요. 자, 그럼 이 파트에서 첫 번째,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의미. 크게 어렵지 않았네요. 두 번째, 이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두 명의 학자. 플라톤과 톨스토이였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그의 사상적인 깊이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 학교 수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제가 서술해 놓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선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감히 살짝 자신 있게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지우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보면 이것이 참여예술론적인 관점으로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술가도 역시 그 사회와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인이죠. 그렇다면 그가 하는 예술 활동도 역시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한다면 참여 예술론적인 관점으로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앞에 말한 도덕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에다가 참여 예술론이라고 하는 것을 큰 맥락상, 흐름상 같이 정리해 두시면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다음, 심미주의 입장으로 갑니다. 심미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도덕과 예술의 가치 중 무엇을 우위에 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참여예술론적인 관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접근해 보자면 혹시나 예술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사회나 정치나 윤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키워드 뽑아볼게요. 심미주의는 예술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는 이제 예술가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오스카 와일드나 스핑건 같은 예술가들이 제시가 됩니다. 물론 문학으로 나올 때는 이제 사상가로 함께 표현을 해주니까 이 부분은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아, 그냥 심미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심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인 윤리적인 영역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예술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가까워서 순수 예술론으로 분류해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부터 참여 예술론의 흐름으로 한번 짚어봤던 것과 같이 심미주의적인 관점에서 순수 예술론적인 관점의 흐름으로 크게 한번 잡아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효율적이면서도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잘 짚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바람직한 관계라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도덕주의냐, 심미주의냐라는 가닥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우특강, 이제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순우특강이 이렇게 잘 집필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앞에 이야기했었던 도덕주의, 심미주의의 이제 분류 자체보다는 예술과 도덕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관계를 주장하는 다양한 입장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 바람직한 관계를 주장하는 다양한 사상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당시에는 악이라고 표현이 되죠. 음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대로 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과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조화, 질서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흥어, 시, 입어, 예, 성어, 악이라는 문구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를 통해 감흥이 일어나고 예를 통해 서며 악을 통해 완성된다. 이 표현을 보면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격 완성과 관계의 조화 질서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공자로부터 이어진 유교의 기본적인 악, 그걸 예술이라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 봤을 때 예술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 완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것이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제가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정리해서 다듬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그 악이 조화롭지 못한 악이라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 그악 자체도 잘 다듬어진 완성도 있는 훌륭한 음악이 인간한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꼭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분해서 정오를 판단하려고 하려는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이 도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유교의 예악사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공자, 맹자, 순자, 어떤 사상가를 특정 짓느냐를 떠나서 유교라는 입장에서 지금 짚어본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문과 선지 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 순자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순자에게서도 공통된 입장이 흐르면서도 특히나 인간 사회 조화와 질서 부분에 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순자예요. 순자 워낙 예치부터 해서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 혹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기본에 깔고는 있지만 그걸 너무 첨예하게 예민하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문항 속에서. 요런 지금까지의 패턴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예악사상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서양 근대의 칸트. 자, 칸트도 앞에서 봤었던 플라톤, 톨스토이와 함께 칸트 자체의 단독 문항으로 지금 최근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항이어서 수능 수준에 준하여 나는 출제를 하겠어, 얘들아. 기출문제 잘 봐야 해? 라고 하셨다면 이것도 빠뜨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럼 칸트에게서 그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포착하려면 어떠한 저서를 기반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칸트에게서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관점을 쭉 이어왔던 거에 비해서 예술에 대한 판단, 이걸 취미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취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서 자체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저서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 삼아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는 또 다른 그의 저서에 기반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라는 의도인 거고요. 그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독립적이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될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제시문에 잘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는,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자칫 학생들이 이걸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기도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윤리라는 과목 속에서 만나서 그런지, 아, 도덕이 우위이구나. 예술은 그거에 종속되는구나, 와 같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진술로 잘 써요.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오해를 타파시키고, 칸트의 핵심

상식적인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예술 작품, 예술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각 그 대상과 내용은 독립적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타인을 위해서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참 선한 행위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와, 저 그림 너무너무 멋있다.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 영역은요, 엄연히 선에 대한 판단, 미에 대한 판단의 영역으로 도덕, 예술에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도덕 판단과 예술 판단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제가 이 더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아름다움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보면, 분명 두 영역이 선에 대한 판단과 도덕에 대한, 미에 대한 판단이 분명 독립적이고 고유한 그 영역으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 사이에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입니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둘 간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도 칸트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사성이 뭐냐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저 행동은 선한 거야, 저 예술 작품은 참 아름다워라고 판단을 할때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야, 저 사람 행동 선하다고 해, 선하다고 판단해라고 등 떠밀려서 저 사람 행동은 선해요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저 작품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때에도 누군가에게 타율적으로 강요받아서 아름답네요. 인정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선이다. 아름답다. 악이다.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 첫 번째. 둘의 판단은 자유의지가 전제된다는 겁니다. 타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행동을 선하다라고 판단할 때, 저 작품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해타산적으로, 아, 내가 저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아니, 불이익이 될 거야. 저 작품을 아름답다고 혹은 추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를 계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초월해서, 즉,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심없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사심 없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 혹은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 판단과 예술에 대한 판단이 유사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상징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판단과 예술 판단은 다른 대상에 대한 그 판단의 내용이 따로 있어요.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건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와, 나저 그림 보니까 뭔가 찡한데?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건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감성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공통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통감. 야, 저 그림 어때? 너무 아름답지? 저거 보니까 이러이런 감정이 들지 않아? 너도 그랬어? 아, 그치, 그치. 라고 하면서 서로 그 공통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

예술이라는 과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썼던 그런 칸트가 예술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엿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술 자체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예술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칸트 정리. 저건 선한 거야. 아, 저건 아름다운 거야. 엄연히 독립적 영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름다운 거야, 선한 거야를 판단할 때 유사성이 있긴 해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들, 아, 이거 참 아름답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갖고 사심 없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영역. 그래서 이 칸트에게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게 도덕주의다라고 분류를 하기보다는 칸트가 바라봤을 때 예술에 대한 관점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엄밀히는 깔끔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도덕주의, 심미주의로 분류하지 말고 바람직한 관계를 바라보는 한 학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줄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칸트 유교 이야기까지 했고요. 여기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는데? 예술과 윤리에서 학교쌤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실까? 사실 저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나처럼 수업하는 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안할수 없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혹시 하셨다면 지금부터 들어보시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저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옆에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죠. 그는 플라톤의 계보를 따르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또 그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찾아본다면 자,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된 단어로 적을게요. 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연의 대상에 대한 모방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의 대상물들을 모방한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와, 이거 참 아름답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의 모방에 있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들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연에 있는 대상 그대로를 모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방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자연에 있는 대상,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자연에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무, 추운 겨울에 있는 아무런 잎이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 나무 한 그루를 있는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방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능태를 실현하는 모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지나서 봄이 오면 저기서 조그만 연두색 이파리가 솟아나오겠지? 하, 나 그때 그 연두색이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된 나무를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모방을 통해서 그러한 자연 대상물의 가능태까지도 실현을 할수 있다.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인간들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재밌어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플라톤 생각을 잠시만 되짚어보면, 플라톤은 감정을 자극한 예술이 인간한테 도덕성을 고양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작용으로 순화될 수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긍정적인 점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시인들은 희극과 비극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보통 사람 이하의 인간들을 모방하면서 즐거움을 줄수 있는 희극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는 비극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희극과 비극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묘사해 낼수 있다. 이제 특히나 뭐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이긴 하니까 희극과 비극에 대해서 제시문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선지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희극과 비극을 통해 다양한 인간들을 모방한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 인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술가, 즉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역사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인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가 아닌 것이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역사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시인이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희극적인 어떤 인물, 비극으로 그리고 싶은 어떤 인물,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미메시스하고 설명한다고 할때 시인이 하는 거는 개연성 있는 있을 법한 이의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해낸다는 거, 예술적으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 이런 것들도 챙겨서 수업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우리 교재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대중문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도르노 얘기도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 아도르노의 핵심을 추려서 어떤 점을 기억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키워드 문화 산업이에요. 아도르노가 지금도 현대이지만 그 나치의 영향을 받았었던 그 시점쯤에 그 현대요. 그 현대 사회의 예술을 바라보면서 그 철학자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날카로운 지성을 갖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를 이해해보면 왜 그가 이런 걱정을 갖고 있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당시에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영화들,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들이 막 보급되고 발달되기 시작한 그 현대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치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이러면서 더욱 그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수 있었던 배경들이 있어서 살짝 심어드린 건데요. 그런 변화를 겪은, 변화를 목도한 한 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요. 자본에 종속된 거예요. 그렇게 자본에 종속돼서 획일화된 소비 양식으로 예술 작품은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일부 대중문화 기획사가 주도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분명히 내 취향을 발휘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예술 작품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도르노의 관점은 좀 달라요. 여기에서 그의 걱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려. 왜 그러느냐? 대중들이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사유하면서 그런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산업화된 문화, 상업화된 예술의 산물들을 이미 정해진 그 시장 안에서 우리는 소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적극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주체적이지도 못한 채 이미 팔릴 만한 상품들이 예상된 채로 상품으로 만들어진 그 규격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산출되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그것을 소비하는

쓰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예술 작품이 당시에 상업화된 문제를 주목한 그는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술 작품이 우리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인 사유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게 아도르노의 관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문화산업. 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그 자체에 그가 당시에 예술이 상업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요걸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에는 아도르노 외에 베냐민이라는 사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발터 베냐민인데요. 이 베냐민이 들어간 것은 기존의 평가 문항에서 베냐민의 문항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빈출되는 주제 아니에요. 가끔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예술과 윤리의 문항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베냐민의 입장이 이번 수능 특강에 들어간 점이 좀 새로운 점이고 혹시 학교에서도 이 베냐민을 수능 특강에 있기 때문에 다뤘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수능 특강에 말씀드린 내용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좀더 충분한 내용이 되겠고 하셨다면 핵심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 다시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복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이 현대 같은 시대거든요. 복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 복제 기술 뭐겠어요? 사진 찍어요. 영화, 라디오 이것이 막 발달되던 때예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내려면 그 사람이 앞에 있고 미술가 그 화가가 앞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그려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미술 작품 하나, 고유한 하나를 만들어냈던 게그 이전의 시대예요. 그런 예술 작품은 고유의 아우라를 갖는다고 봐요. 그런데 기술 복제 시대가 되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내죠. 찍어낸 건 여러 가지로 복사해서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사할 수 있고 영화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이미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기술 복제 시대의 그가 활동한 현대 시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고유한 아우라는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베냐민이 생각한 그 이전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가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때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제해서 향유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우라가 상실되었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들이 그 예술 작품에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성, 그들도 그것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수능 특강에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조금 더 보완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파트의 문제 중에서 뭘 풀면 좋을까 하다가 칸트의 문제로 우리 한번 복습 마무리 해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첫 번째 문장은 꼭 나오는 중요 문장입니다. 미의 판단과 서의 판단은 각각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이 동일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상징이라고 표현한 그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봤는데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 보편적인 만족의 감정을 연출하고 있고 타율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의 체험 그리고 보편 타당성을 요청하고 있어. 칸트의 제시문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칸트를 두고 1번 도덕에 공헌하는 형식 내에서만 예술은 미적 가치를 지녀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진술인 것이 도덕의 선에 대한 판단과 예술의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기 독립적이고 고유한 영역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니 예술이 꼭 도덕에 공헌해야만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만의 미적 가치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적용해 보신다면 1번 선지가 맞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2번 선지, 미적 판단은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객관적 판단이어야만 한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럼 이 역시 맞지 않는 판단이죠. 미적 판단,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이라고 한 객관적 판단이어야만이라고 한 점에서 또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3번 진술.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도덕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둘이 독립적이고 각각 고유한 영향을 갖고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상징의 관계,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 점에서 고찰해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관성 정도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3번이 정진술이고요. 4번, 미적 판단은 감각 능력에 근거하므로 이성적인 판단과 유사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순수 이성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 공통감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 이성적인 판단과 유사성이 아예 없다라고 또할수 없고, 위에 말한 대로 상징의 관계에 있다, 유사성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여기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보편적인 만족의 감정, 자유의지, 보편 타당성을 요청한다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없다고만은 할수 없죠. 유사성이 있다라는 상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5번, 미와 선의 연관성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예술의 종속성을 의미한다. 자, 칸트가 미와 선이 고유하면서도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건 도덕 판단에 대한 예술의 종속성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엄연히 둘의 고유성, 독립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제시문과 선지 하나하나 다 칸트에게서 핵심 내용을 잘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술과 윤리, 대중문화 윤리도 클리어했어요. 여러분들의 득점 포인트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초집중 복습으로 좋은 점수 만들어 오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주과 주유곽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별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별의 진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바로 HR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를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는 HR도를 머리에 두고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별의 진화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의 마스터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별의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HR도를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인데, 일단 HR도에서 별들을 특징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초거성, 거성, 주기열성, 백색열성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HR도 상에 어디에 초거성이 표현이 되고 어디에 주기열성이 표현이 되고 어디에 백색열성이 표현이 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에서 대부분의 별이 모여있는 주기열성, 이 주기열성의 특징,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요, 광도도 크고요, 반지름도 크고요, 진화 속도도 빠르고요, 다만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요. 별의 진화는 우리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즉 질량이 좀 작은 별의 진화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이제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HR도상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진화 경로상에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해요? 광도는 어떻게 변해요? 반지름은 어떻게 변해요? 그 시점에 내부 구조는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런 것이 머릿속에 똑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떠오르면 체크, 안 떠오르면 복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 별의 내부 구조. 역시나 이 아이들을 단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진화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되는지, 중력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지, 아니면 핵융합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기혈성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할 때, PP 반응, CNO 반응, 어떠한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는지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별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를 표현할 때 대류액을 갖는 주기혈성과 그 다음에 복사층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는 주기혈성을 구분하죠. 그죠? 중심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혈 단계 이후에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질량이 매우 큰 주기혈성 같은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표현 방식,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진화와 엮어서 아셨죠? 거기에 HR도까지 엮으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르면 체크하시면 안 돼요. 복습이고, 떠오르면 체크.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R도와 별의 분류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림은 별의 집단 A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백색혈성, 주기혈성, 초거성, 적색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 주기혈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위 상단, 얘가 누구냐면 초거성이 되고요. 그 밑에가 적색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 아래가 백색 왜성이 되죠. 아셨죠? 이렇게 HR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하나 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집단일수록 별의 밀도가 작아요. 반지름 밀도. 아셨죠?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가 커요.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A가 D보다 작다. A는 초거성.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D는 백색혈성.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A가 D보다 작다. 맞는 거고. B가 진화하면 C가 될수 있다. B는 누군데? 적색거성이죠. 적색거성이고. C는 누군데? 주기혈성이죠. 적색거성이 진화해서 주기혈성이 되는가? 아니죠. 주기혈성 중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녀석들은 나중에 적색거성이 될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주기혈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광도가 크다. 맞죠? 또 질량이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가 크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도 크다. 그래서 HR도에 주기혈 라인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하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다. 등 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지. 주기혈의 기울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선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등 반지름선이 표시가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큰 주기혈성일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되면 좋겠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문항에서는요. 답을 체크 안 했네요.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맞고요. 원래 문항에서는 기역, 디귿이 맞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추가 선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 요거. A와 C 모두 별의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A와 C인데 중요한 건 C가 주기혈성이에요. 주기혈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C는 아니야. 초거성이라고 하면 헬륨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헬륨 껍질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주기혈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만 한다고 하는 게 특징. 그러니까 틀렸고. 광도는 B가 태양의 약만배 이상 크다라고 하는 거. B는요. 태양보다 만배 이상 클 것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태양을 딱 찍을 수 있으면 정말 100점입니다. 태양은 분광형이 G2이기 때문에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볼 때, 요거보다 만약에 만배 이상이라고 하면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10등급이 되는 거야. 100배면 5등급, 그 다음에 만 배면 10등급. 그러면 얘보다 10등급이 작아야 되니까 이쯤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 집단이라고 하면 태양보다 만배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너는 틀렸구나. D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백색혜성은요, 질량이 작은 또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최후죠. 얘가 지금 중심부가 지금 수축을 서서히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옳은 게 없네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기역은 대류핵이 존재한다. 기역을 선생님이 어디다가 체크할 거냐면, 기역은 바로 A0에다 찍을 거야. 여기다가 찍을 거야. 여기 어떠한 별이 있다고 하고, 얘를 기역이라고 하겠어. 얘는 대류핵이 존재한다. 맞다, 맞다, 맞다. A0형 주기혈성의 물리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0형 주기혈성의 물리량. 표면 온도는 만도 정도 되는 거고요. 질량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더 커요. 보통 우리 한세배 정도로 다루는데, 어쨌든 두

2배보단 더 크다? 태양 질량이 2배보다 더 크면 대류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은 진화할 때 AD 중 어떤 별의 집단을 거치면서 진화하는가? 태양은요, 주계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면 C, B, D 집단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별의 분류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별 가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라는 각각 초거성, 적색거성, 주계열성, 백색외성 중 하나이며,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초거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적색거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주계열성이고, 하나가 백색외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 아셨죠? 우리가 라지엠을 쓸 때는 절대 등급을 표현할 때도 라지엠을 쓰지만, 질량을 쓸 때도 라지엠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지엠이 어떠한 기호인지 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여기서는 절대 등급을 표현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 보통 우리가 태양의 대안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태안이면 여기 아래 첨자로 개구리 눈을 이렇게 그려요. 개구리 눈 같은 거. 동그라미 점. 이걸 그려놓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요.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는 만 켈빈, 만 K이며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등급이다. 표면 온도가 만 K? 너 A0 형들이구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등급이야?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5등급. 그것보다 더 커. 그렇단 얘기는 100배보다도 더 어두워.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어두워?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어두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별이야. 누구? 백색 외성이 되겠지. 자, 볼게요. 적색 거성은 적색이야. 차가운 별이야. 그런데 거성이야. 큰 별이야. 백색 외성은 백색이야. 뜨거운 별이야. 그런데 외성이야. 외성의 이 외자는 작다는 걸 의미해요. 뜨겁지만 작은 별. 뜨겁지만 작은 별.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와 표면 온도가 같대요. 그러니까 너도 분광형이 A0야.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이다. 꽤 크네. 보는 거고. 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분광형은 K0형이야.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무조건 얘는 주계열성이야. 아셨죠? 자, 분광형이 다와 분광형이 같대요. 그러면 너도 K0형 별이구나. 거기에다가 광도는 태양의 100배이다. 그러면 K0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차가운 거지. 왜냐면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2니까. 태양보다 차가운 별인데 광도는 태양보다 커? 그럼 차가운데 광도가 커? 반지름이 커? 차가운데 커? 차가운데 커? 너 적색거성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넌 초거성이 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 A0형 별이라고 하면 얘가 만 켈빈이고요. 태양이 G2라고 하면 5800이니까 둘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뜨거운 녀석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라고요?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면 광도는 반지름 효과만 따져봤을 때도 만배 이상. 반지름만 따져봐도 광도는 만배 이상. 왜냐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반지름이 100배 이상이에요. 그럼 광도는 만배 이상. 거기에 표면 온도 더 높으니까 광도가 굉장히 크겠네? 이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어? 초고성.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가는 백색외성이다. 맞고요. 평균 밀도는 나가 다보다 작다. 나는 초거성이고요. 다는 주계열성이야.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평균 밀도는 작다고요. 나가 다보다 작다. 맞고요. 광도는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 볼게요. 지금 라는 광도가 태양의 100배래. 즉, L 라는 태양 광도의 100배래. 자, L 광도를 의미하고요. 여기다 개구리 눈 그려주면 태양에 대한 100배. 그게 라의 광도야. 그런데 지금 다는 K0형이고 태양은 G2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태양의 광도보다도 다의 광도는 작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라보다 태양보다 다가 광도가 작은 꼴. 그러면 라의 광도는 다의 광도의 100배보다도 더 크겠네. 그렇죠? 그러면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기역리엔드 이거 모두 다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가가 지나면 적색 거성이 될수 있다. 가가 누군데? 가가 백색 외성인데? 백색 외성

진화를 얘는 지금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틀렸고요. 나의 내부에서는 수정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내부, 나가 누군데? 초고성. 초고성의 내부에서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난 영역에서 수정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다 중에는 가와 같은 물리량을 갖는 별로 진화하는 것이 있다. 다는 누군데? 다는 질량이 작은 주기화일성입니다. 질량이 작은 주기화일성 중에는 백색의성이 된 녀석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 비읍, 미음 비읍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중에서는 가와 물리량을 갖는 별로 진화하는 것이 있다. 맞죠? 맞고요. 자, 미음 비읍 체크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역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K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 누구냐면, 자, 기역 갑니다. 기역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기역을 넣겠어요. 여기다. 수소행융합 반응. 자, 수소행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K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 아니죠. 1000K가 아니라 얼마? 이런 것들 많이 실수합니다. 1000만 K. 아셨죠? 1000만 K 이상부터 일어난다. 가, 라중, HR도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왼쪽에 놓인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아래에 놓인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 또는 광도가 작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HR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광도로 얘기해야 되겠죠. 광도가 작다. 그러니까 뜨거우면서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 백색 외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백색 외성은 누구예요? 가라고 해야 되겠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2번 풀이 해봤습니다. 됐죠?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주기화일성의 특징과 관련된 거고 볼게요. 그림 가는 주기화일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는 주기화일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아,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등급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면 볼수 있는 게 아,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질량이 큰 별은 표면 온도도 크거든. 그러니까 아,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표면 온도 크고 진화속도 빠르고 다만 수명은 짧다고요. 이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화일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대체로 크다.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큰 녀석이야. 질량이 큰 녀석은 반지름도 크다. 갈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고요. 반지름이 큰 주기화일성일수록 주기화일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체로 길다. 반지름이 큰 주기화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질량이 큰 주기화일성이에요. 질량이 큰 주기화일성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낸 양은 많지만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진화속도가 빨라요. 대신 수명이 짧아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화일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등급인 주기화일성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 이제 요건 찾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그런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그럼 둘의 등급 차는 몇 등급 차? 아, 등급 차는 10등급 차야. 10등급 차다라고 하면 10등급 차. 그쵸? 10등급 차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광도로 따지면 5등급 차의 100배니까 5등급의 5등급. 100배의 100배야. 그럼 몇 배? 만 배로 가야 되겠지. 만 배. 아, 그럼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배 갑니다. 만 배. 만배 갑니다. 그러면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되는 거야. 5와 10 사이가 되겠습니다. 5와 10 사이. 대략 뭐한 7.5나 뭐 그쯤 되겠네요. 그걸 여기서 찾는 거지. 그러면 3, 10. 둘의 사이가 간격이 7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5, 6.5.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이쯤 될 것입니다. 이쯤으로 가면 반지름은 3보다 크다. 3배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이 맞는 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주기화일성은 질량이 클수록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예요. 중심 온도. 중심 온도가 높으면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아셨죠? 중심 온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커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 결과값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이 결과값이 광도로 이어져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광도가 커. 아셨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질량이 큰 주기화일성은 광도가 크잖아. 그러면 에너지 생성량이 많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주기화일성은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고요. 아셨죠? 맞는 거고요.
질량이 태양 질량

태양의 10배인 주기열성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양 질량의 10배래요. 그럼 여기서 태양 질량 10배 쭉 갑니다. 그러면 광도가 대략적으로 태양의 몇배 정도 되냐면, 자, 요 녀석은요, 태양의 광도가, 여기다 체크를 해볼까요? 광도가 대략적으로 10의 태양의 10의 5제곱보다는 좀 작네. 10만 배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맞죠? 태양 질량의 10배인 녀석의 광도야. 자, 이 녀석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라면, 자, 볼게요. 광도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표현합니다. R제곱 곱하기 T제곱. 맞죠? 만약에 그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20배가 높다고 하면 광도는 20배의 4제곱 이상이 되는 거지. 아, 얘가 20에 들어가는 건 20배 4제곱 이상이 된다고. 왜냐면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도 그거보다 더클 거니까. 그런데 20배라고 하면 볼게요. 2의 4제곱은 얼마죠? 16. 10의 4제곱은 얼마죠? 반. 맞죠? 그러면 자,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20배가 높아요? 그러면 16만 배? 16만 배보다 더 광도가 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태양 질량의 10배인 주기열성은 광도가 10만 배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아, 너 20배보다 높다는 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요 관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표용 3번 추가 문제 봤고요. 리을, 미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요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자, 별의 밀도는 기역이 태양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기역을 어디다 체크할 거냐면 여기다가 체크된 김에 그냥 체크해 볼게요. 이 끝자락에다 체크해 볼게. 얘를 기역이라고 해 보자.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열성이라고 해 볼게요. 그 녀석과 태양과 비교해 보면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태양이 더 크다. 아셨죠? 자, 이 녀석은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정도 되죠? 반지름은요, 태양의 3배보다도 더 커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반지름이 3배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부피로 따지면 반지름의 3제곱. 반지름의 3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것보다 반지름이 더큰게 밀도에 있어서는 더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아셨죠? 반지름의 세제곱에 부피가 비례해버리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밀도가 작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역이 태양보다 작은 거예요. 질량이 태양의 1배인 주기열성과 5배인 주기열성의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은 광도로 비교하면 됩니다. 5배인 녀석이 크겠지? 진화속도, 5배인 녀석이 크겠지? 수명은 1배인 녀석이 더 길겠지? 요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어요. 자, 이제 대표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요 HR도상에서 요 진화 경로는 사진을 꼭 찍어서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표시한 겁니다. 자, 주기열에서 지금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요 과정이 기역 과정이죠. 여기다가 기역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과정. 요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억과정의 한 지점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심에 있는, 쌓여있는 헬륨 핵은 수축하고 있어요. 얘는 수축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수소껍질이 있어. 수소껍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껍질이 있다고. 그죠? 수소껍질 이렇게 있고요. 요 수소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융합 에너지가 요 외부층을 가열해서 외부층의 크기를 어떻게 해줘요? 키워주지. 외부층의 크기를 키워준다고. 그래서 크기는 커지고 외부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커서 표면의 온도는 내려가고. 그게 지금 기역 과정 중에 이 지점. 자, 니은 과정 중에 이 지점을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한다고 하면 니은 과정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니은 과정은 지금 최대로 커진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심부에서 일정하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주변에는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수소와 헬륨이 있는 상태가 요 지점. 아셨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지점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기를 선생님이 임의로 X라고 해볼까요? X 지점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 X 지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 지점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있는 중심부에 핵이 수축하고 있어. 수축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헬륨 껍질이 있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수소 껍질이 있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별은 커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지점, X지점. 아셨죠? 그래서 요세 지점의 요 내부 구조 표현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 볼게요. 기억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대체로 높아진다. 요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리은 과정 중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D급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D급 과정은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맥동 변광성 이후에 별의 외곽부 물질을 잃어버리는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요 과정에서 점점 별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이드를 줄여가면서 나중에 중심부인 핵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라서 요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점점 줄어드니까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게 조금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등 반지름선을 그려봐도 좋아요. 등 반지름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등 반지름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아, 요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주계열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린다고 하면, 등 반지름선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반지름이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문항의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건 요거. 기억 과정의 별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에 의해 팽창한다. 기억 과정은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자, 요 과정에서 별은 팽창합니다. 팽창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수소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요 에너지가 요 공간 외부층을 가열하면서 요 공간에 있는 입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기체 압력 차의 힘이 무엇을 이겨내? 중력을 이겨내니까 팽창을 할 수가 있는 상태. 맞는 거예요. 자, 니은 과정의 별은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니은 과정의 별, 요 과정. 요 과정에서 수소껍질 연소가 있잖아요. 수소껍질 연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수소껍질 연소를 생각해야 된다. 디귿 과정의 별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시기가 있다. 요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 단계가 있죠.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물질을 배출한다고,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그러면 추가에서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P 지점에 위치할 때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자, P 지점은 어디냐면요. 요 지점이 사실 P 지점이었어요. X. 즉, 여기가 바로 P 지점이었다고. 자, P 지점에서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맞는 겁니다. 자, 기억 과정의 별은 내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가? 기억 과정의 별 중심부는요, 중력 수축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고요. 수소 껍질 연소 영역에서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 구분할 수 있죠. 별의 외부를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수소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핵융합 에너지. 여기까지 아셨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린 별 A와 B의 진화 과정에서 달라지는 광도 계급을 나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의 내부 구조. 기억과 리을 중 하나는 질량이 태양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광도 계급으로 나와 있는데 주기열성, 그 다음에 3, 거성, 1, 초거성, 그 다음에 7, 또 백색 외성,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백색 외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야? 아, 너의 질량은 태양 질량이랑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고. 초거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야? 너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는데 철까지 만들었어. 넌 지금 누구냐면 초거성이야. 초거성이라고 하면 너의 주기열성일 때의 질량은 태양 질량 8배보다 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별 내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PP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녀석. 그러한 단계가 누구죠? 주기열성일 단계. 그쵸? 그런데 PP 반응이 껍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거성 단계라고 하면. 즉, 여기서 기역과 리을은 주기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니은과 미음, 거성과 초거성에서는 껍질에서 수소 껍질 연소 영역, 거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별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지금 기역은

태양 질량이고요. 얘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 얘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다는 얘기는 태양 질량이 2배보다 더 크다. 얘는 대류액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역이라고 하면 핵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심핵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복사층 있고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류층이 있는 게 기역이라고 하면 리을은 뭐가 있냐면 중심부에 대류핵이 있어.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더 중심에 대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량이 더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낮다. 아셨죠? 리을이 높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구조는 리을에서 나타난다. 나와 같은 구조는 초거성이기 때문에 리을이 아니라 미음 가야 되겠지. 틀렸어. 그럼 맞는 건요. 기역만 맞는 거죠.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보고 추가 선지 가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기역의 중심부에서는 PP 반응과 CNN 순환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기역의 중심부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는 주결성이라고 하면 PP 반응이 줍니다. 주지만 CNO 순환 반응도 부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얘가 주된 반응, 얘는 부가적인 반응. 아셨죠? 모두 일어난다. 맞고요. A는 니은 디귿으로 광도 계급이 바뀔 때 초신성 폭발을 한다. 초신성 폭발을 한다. 이 녀석은 요 녀석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겠지. 초거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 아셨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행성상 성운을 생각해야 되겠지. 틀린 거고.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별은 비와 같은 진화 과정을 거친다. 10배라고 하면 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 나중에 폭발해서 중성자 별이나 뭐 블랙홀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10배라고 하면 중성자 별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다. 맞는 거.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 비읍.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거. Z 영역에는 헬륨이 존재한다. 선생님 여기다가 Z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Z 영역 이렇게. 여기 그림이 표시가 잘안 되네. 요 수소가 있는 요 영역을 Z 영역이라고 할게. 가장 바깥쪽 영역. 요 영역에 헬륨이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서 수소밖에 표현이 안 됐지. 여기서 이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수소가 아니죠. 이 별이 원래부터 주기화일성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수소. 그 수소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수소죠. 그 수소가 있는 그 영역이 Z 영역이란 말이죠. 이 영역에 헬륨이 존재하는가? 헬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성분은 뭐였다? 수소와 헬륨. 주기화일성의 주성분은 뭐다? 수소와 헬륨.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는 사실 헬륨도 있어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헬륨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아셨죠? 맞는 거고요. 나의 별은 이후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치는가? 초거성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폭발, 초신성 폭발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대표용 5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별의 에너지 원과 관련된 거고요. 자,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변이 진화하는 동안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어느 별이 지금 진화를 하는데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별은 질량을 태양 질량 이렇게 놓자고. 1 태양 질량. 아셨죠? 이 별의 질량은 1 태양 질량. 아셨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가의 반응은 뭐예요? 지금 수소들이 충돌해서 무거운 중수소, 또 충돌해서 삼가 헬륨, 삼가 헬륨, 나중에 사가 헬륨.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헬륨을 만들어내는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요 반응은 PP 반응이지. 자, PP 반응이죠. 맞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그럼 우린 이별 천만 도 이상의 온도 조건이 되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반응은 헬륨들이 충돌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탄소를 만들어낸다. 즉,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는 어느 정도? 1억 켈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를 수소 핵융합 반응의 관점으로, 얘를 헬륨 핵융합 반응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주기화일성. 얘가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거성이 되겠죠. 거성. 만약에 태양 질량의 별이라고 하면 이제 적색 거성.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문제 보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는 천만 K 이상. 얘는 1억 K 이상. 그럼 나가 더 높죠. 그러면 너 틀렸어. 나가 높은 거야. 가가 일어나는 동안 별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자,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주계열성일 때 중심부에서 또는 적색거성일 때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도 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적색거성이라고 하면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 별의 외곽부가 커질 수가 있지. 그러면 커지는 시기가 있다. 맞아.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 사실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정력학 표명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크기 변화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도 일단은 맞는 거. 아셨죠?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만약에 적색거성이 됩니다. 그럼 중심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 주변에서 수소껍질 연소.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진화를 더 많이 해서 중심부에 탄소핵이 수축을 하고 헬륨껍질, 수소껍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체크하면 누구누구 맞는 거죠? 니은, 디귿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핵융합 반응에 관여하는 수소. 1가, 질량수가 1인, 1가 총 개수는 6개이다. 자, 질량수가 1인 수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하나, 둘. 이 반응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질량수가 1인 수소가 6개가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옵니다.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와요. 질량수가 4인, 온전한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오고, 그 과정에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2개가 튀어나와. 그래서 알짜 반응으로 따지면, 질량수가 1인 수소 4개가 질량수 4인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반응.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이 반응에 관여하는 총 질량수가 1인 수소의 개수는 6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는 거. 아셨죠? 관여하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셨죠? 나는 적색거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나는 적색거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중심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중연소가 일어난 적색거성까지 표현을 한다고 하면 껍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별의 내부에서 가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언제부터? 주기열성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가 맞는 거. 추가 선지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기억은 태양의 내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기억을 뭘로 체크할 거냐면 요 녀석을 기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은 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라 그냥 탄소. 아셨죠? 그러니까 탄소가 태양의 내부에 존재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존재한다. 아셨죠? 태양의 내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탄소를 기본으로 한 CNO 순환 반응을 일어난 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탄소도 가지고 있다 보는 겁니다. 별이 중심부에서 가가 일어나는 시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중심부에서 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 주계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계열성 상태에서의 특징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력학 표명 상태예요. 두 번째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에요.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별의 전체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표용 6번 맞습니다. 대표용 7번 볼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 변화에서. 자, 그림은 어느 별이 가에서 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내부 구조다.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한대.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이 만들어지죠.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럼 탄소가 만들어지겠죠.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를 만들어내겠죠. 맞죠? 자, 그런데 보자고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K 이상. 1000만 K 이상.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K 이상. 아셨죠? 별의 내부에서 하나의 헬륨핵융합 반응층, 하나의 수소핵융합 반응층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별의 내부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별뿐만 아니라 행성도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더 뜨거운 상태에서 일어난 반응은 얘니까 얘가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지. 즉, 기역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녀석인 거고 니은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녀석인 거예요. 즉,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 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즉, 니은층은 뭐예요? 여기는 수소껍질 연소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지금 여기에 주기열 단계에서 충분하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싹다 바뀌었어. 헬륨이 충분히 쌓여 있었어. 수소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심부는 수축하는 거야. 그쵸? 그럼 헬륨이 수축을 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헬륨이 되면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주변, 얘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1000만도가 되는 영역은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지. 됐죠? 요 에너지가 요 외부층을 가열해서 요 외부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별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가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그렇죠? 중심부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할 수가 있는 거고,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는 내려간다고. 맞는 거. 나일 때 반지름은 주기열성일 때보다 크다. 적색 거성이요. 적색 거성. 그럼 주기열성일 때보다 크는 거 맞죠? 맞는 거고요. 자, 나의 기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륨 함량비가 높아진다. 기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억에서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헬륨이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함량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별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얘가 적색 거성이냐?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별의 크기는 커진다. 무조건 커진다.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부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뜨거워졌다. 이제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주기열성일 때보다 더 커졌다. 이런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별은 정력각 평형 상태이다. 정력각 평형 상태라고요? 얘가 수축하고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운다고. 그러니까 넌 정력각 평형 상태가 아니야. 자, HR도에서 나의 별은 주기열 단계일 때보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R이 커진다고.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고.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R이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 오른쪽 위로. 그렇다고 하면, 아, 물론 이 과정에서 광도도 커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로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왼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위로 간다. 아셨죠? 나의 기억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나의 기억. 이 기억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너 틀렸구나. 그럼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디귿의 온도는 1000만 K 이상이다. 선생님이 디귿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수소껍질, 이 층을 디귿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00만 K 이상이다. 1000만 K 이상이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 나 과정에서 별의 중심부를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은 어떻게 변하는가? 원래 여기에 중심부는요, 헬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얘가 1억 켈빈 이상의 조건이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헬륨은 줄어들고 탄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헬륨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의 함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8번. 자, 대표유형 8번은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질량이 큰 주기열성과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림은 주기열성 가와 나의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이 1배와 5배. 1배와 5배 또는 1배와 5배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1배,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거. 얘는 5배, 태양 질량의 5배. 아, 지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고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 태양 질량과 똑같은 거, 둘 중에 하나가 5배인 거, 이걸 찾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볼 것은 수소의 질량비를 볼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표면이에요. 표면을 보면 수소의 질량비를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60에서 80 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70?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한75% 정도? 얘도 75% 정도? 일반적으로 주기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래서 3인 게 수소, 1인 게 헬륨. 아셨죠? 그러니까 75%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여기지. 여기가 특이한 거야, 여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여기서의 헬륨의 질량비도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요 영역은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 물질에. 이 영역은 굉장히 균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균질하다? 그럼 뭔가 섞일 것 같은데 혼합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영역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요 별은 뭔가 여기서 섞이는 작용, 대류가 일어나는 그러한 별이구나. 중심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얘는 대류핵을 가진 녀석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구나. 그러면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녀석, 태양 질량의 5배. 요렇게 대류핵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요렇게 해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5배인 거예요. 얘는 핵이 복사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 얘는 대류핵 복사층. 자, 가의 중심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지금 CNO 순환 반응, PP 반응 모두 다 일어나는데 태양 질량이랑 똑같대. 그럼 얘의 주된 반응은 뭐예요? PP 반응이지. 그러니까 우세가 틀린 거야. 자,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대류가 복사보다 우세하다.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복사가 우세하다. 아셨죠? 대류는 중심부요. 그럼 넌 틀렸구나.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성지는 요겁니다. 별의 내부에서 대류 영역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의 대류 영역은 표면 부근의 대류층. 얘의 대류 영역은 중심 핵. 그러면 밀도는요? 질량이 아무래도 큰데. 중심 핵을 이루고 있어, 대류 영역이. 그럼 얘의 밀도가 엄청나게 크겠지. 요 영역의 밀도가.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 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에너지 생성량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중심 온도라고. 중심 온도. 얘는 PP 반응이 주된 반응. 얘는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겠지만, 어쨌든 중심 온도는 얘가 더 높기 때문에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아셨죠? 주된 반응은 CNO 순환 반응이지만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얘보단 얘가 더 크다고.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핵융합 반응을 많이 한다. 아셨죠? 그러면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나는 진화 과정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 질량이 5배인데요? 철까지는 못 만들어내겠지. 철까지 만들어내려면 태양 질량이 8배보다도 커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맞는 게 없네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수소 핵융합 에너지 생성량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많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점을 찍겠습니다. 여기를 P 지점, 여기를 Q 지점. 요 깊이를 찍는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요. 더 뜨거우면 핵융합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더 잘하니까. 아셨죠? P 지점이 Q 지점보다 많다. 그 다음에 가에서 헬륨의 질량비는 표면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표면에서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헬륨의 질량비 25%로 일정하다가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아셨죠? 수소의 질량비와 반대로 헬륨의 질량비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25% 정도로 가다가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8번까지 해서 모든 문항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어줄 내신 만점 OX 퀴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태양은 지금 현재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며 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 주기열성의 주요 에너지원, 그다음에 적색구성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기열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녀석과 태양의 두 배를 넘는 녀석, 그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 볼게요. 자, HR도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평균 밀도, 집단에 따른 평균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기억해 보시고요.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나중에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중심부에서. 그때 초신성 폭발, 초고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할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생을 마감하느냐라고 한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꼭 수강 후기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0: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 가능지대 외계행성계 탐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 오늘은 교재 6강에 해당하는 남은 문제들 살펴보러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문 먼저 읽어오시고 오늘도 내신 대비하러 한층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은요. 6강의 4번에 해당하는 역시나 어법이네요.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챕터에 어법 유형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 이해를 좀 덜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한층 더 이해를 더해 가시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문을 내용 위주로 읽으면은 더 나의 것이 될 것 같거든요. 역으로 다시 한번 읽는 과정도 꼭 더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보겠습니다. 동물의 모방에 관한 글이었는데 최근 연구는 모방을 다른 사회적 학습과 구분하는 절차를 개발을 했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어떠했지요? 침팬지부터 메추라기까지 모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행동이나 시행착오 학습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였어. 근데 이 모방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략이 뭐였습니까? 모방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과 행동의 범위를 탐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며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존과 번식 행동의 습득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동물의 모방은 효율적인 사회적 학습 방식이지만,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그 인지적인 메커니즘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어 요약문 살펴볼게요. 자, 모방 역으로 뭐라 그럽니까? imitation. 그렇죠. imitation,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진 형태입니다. 사회적 학습의. 그리고 이것은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적 행동이라든지 시행착오 학습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the mechanisms, mechanism입니다. 동물들이 다른 개체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완전히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에 해당하는 부사 자리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빈칸 문장은 3번 문장 어떠합니까? 자, however로 뒤집으면서 방금 요약문에서도 봤던 이야기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다시. 관련 과정입니다. 동물들이 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신의 행동을 시범자의 행동에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과정은요. are fully understood.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방에 관여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부사 썼습니까? are fully understood라고 해서 어떤 부정어가 보이지는 않으나 fully라고 하는 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지요.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구나. 단어의 쓰임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 갈게요. 7번 문장입니다. 지금 make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을 살피는 문장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다른 동물로부터 배우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may not only be adaptive in, 적응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make, 만들 거예요. 근데 more efficient라고 해서 지금 뭐가 앞으로 나왔냐면, 목적격 보어가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아하. 자, make 있습니다. 앞에 전치사 in이 붙었기 때문에 ing 형태로 맞춰준 것뿐이고요. 뒤에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왔다고요. 그럼 목적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목적어 해석해 보면은 the acquisition of behavior, 행동의 습득입니다. 행동의 습득인데, 그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구에 수식받고 있어요.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행동이랍니다. 그럼 결국 해석을 했을 때 생존과 번식이 중요한 행동의 습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응성이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어순은 메이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 봐도 지금 목적어가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치? 특히나 behavior라고 하는 명사가 형용사구의 수식을 받음으로써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어요. 무거워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얘네를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은 문장 삽입입니다. 6번 문장인데요. 앞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죠? 그 모방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 reasonable strategy, 어떤 합리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모방에 관여하는 그 메커니즘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치? 아하,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고, 이것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탐색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비동사에 걸리는 두 개의 투부 정사 병렬로 연결된 거 챙겨주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용적으로 전략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앞 문장에서 미해결 문제를 제시를 하죠. 모방의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해결 방법, 연구 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이 문장 삽입으로 물어보기가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6강의 5번 갑니다. 무관한 문장 유형이었어요. 무관한 문장이었던 번호는 뺐습니다. 자,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의 기쁨 경험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의 기쁨, 영어로는 delight라고 하죠.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고객은 그 경험을 기억해요. 즉, 기쁨을 기억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기억된 기쁨은 기대 수준을 상승시킨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죠? 동화된 기쁨이라고 해서 assimilated delight라고 부른답니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고객은 서비스 특징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고객들도 높은 수준을 정상으로 기대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조직이 이거를 따라할 수가 있더라. 결국 서비스의 독특성,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스포츠 산업, 그 조직은 무엇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을 주는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쁨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내용이 꽉차 있는 질문이었네요. 요약합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고객의 기쁨 경험은 기대를 높이고 서비스 차별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포츠 조직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영어로 살피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지라도, the memory of it, 그 기쁨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뭐 합니까? Raises? 높입니다. 그쵸? 기대 수준을 높인답니다. 자,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요? Reduce. 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서비스의 differentiation. 차별성이죠. 왜? 경쟁 조직이 그걸 따라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의 차별성은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스포츠 사

산업의 조직들은 must consider 뭐 해야 됩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뭐인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까? 그러한 기쁨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is worthwhile,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얘네가 다 중요한 동사 역할이기 때문에 일부러 세 군데에 다 노란색 표시를 해뒀거든요.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빈칸 픽으로는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니다. As a result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그 결과, 스포츠 조직은 must 뭐 해야 됩니까? 방금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Carefully,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뭐인지. 그렇게 기쁘게 하는 특징을 제공하는 것에 드는 비용이 i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는 어떤 표현 쓰였어요? Worth it. Be worth it이라고 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란 뜻이지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스포츠 조직이 결과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 자세에 해당하는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보고요. 문법 갑니다. 5번 문장 되겠습니다. Worse, 더 나쁜 것은, 더 나쁜 것은이라고 해서 경쟁 조직이 모방할 수 있다? 해당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안에서 what의 쓰임을 한번 볼 거예요. 경쟁 조직이 들을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까?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와야 되죠.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와야 된다고요. what은 명사절이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what의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what is being offered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공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을 봤더니요. 비동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ing의 현재 진행형 같은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be 플러스 pp의 수동태까지 따라서 현재 진행 수동태 아니겠습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 제공되는 것, 제공되는 중인 것이라고 진행의 의미 강조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형태 익숙하게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라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나오는 it은 뭘 받고 있습니까? what 덩어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제공되는 것에 대해 듣고 and duplicate it themselves, 그것을 직접 모방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it으로 받아주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술형 갑니다. 본문에 따르면 a similarity delight, 이거 뭐였죠? 우리 아까 내용 구조를 살펴봤었던 동화된 기쁨,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이며 그 결과, 무엇이 발생하는지 그 결과까지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A similarity delight란 동화된 기쁨으로, 일단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죠. 동화된 기쁨으로 고객이 이전에 경험한 기쁨을 정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를 한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러하고요. 그 결과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 조직이 해당 서비스를 모방해서 서비스의 차별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내가 잘 찾아서 썼는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6단계 6번 문제 넘어가셔서요. 그래, 순서였습니다.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정의의 범위였습니다. 이때의 정의는 definition에 해당하는 정의죠. 이 정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은 counter example, 발레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발레가 무엇이냐? 정의가 틀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발레라고 한다. 예시를 들어줍니다. 정의가 너무 협소해요. too narrow, 너무 협소해요. 개념에 속하지만 정의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종교적 동물로 정의하게 되면 무신론자가 그 정의에서 제외되게 되지요. 이때 이 무신론자를 발레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정의가 너무 포괄적, 너무 넓어요. too broad, 너무 포괄적이라면 개념에 속하지 않지만 정의에 포함된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두 발 달린 동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버리면은 거기에는 새가 포함될 건데 얘는 개념에 속하지 않는 사례거든. 이 경우에는 새가 발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더해가야 하는 질문이었구나. 볼게요.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협소한지는 발레, counter example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발레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답니다. Determine.

무엇을 결정하는데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뭐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too broad, 너무 포괄적인가? 아니면 too narrow, 너무 협소한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뭐 함으로써?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근데 그 사례라고 하는 것은 wrongly included in, 잘못 포함되거나 아니면 excluded from the concept, 그 정의에서 제외된 사례. 그러니까 개념에 잘못 포함되거나 이 개념에서 제외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정의가 너무 포괄적인가, 너무 협소한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the concept,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걸리는 것이 전치사 in, 전치사 from 두 개나 있거든요. 이거 챙겨서 해석을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개념에 잘못 포함되거나 개념에서 제외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정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counterexamples 발례구나라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은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We can tell, tell이라고 하는 동사에는 알다란 뜻이 있으니까 알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함으로써 발레를 찾아봄으로써 뭐인지를 알수 있으니까 앞에서도 계속 봤던 내용이지요. 그 정의가 too broad, 너무 포괄적인가? 아니면 too narrow, 너무 협소한가를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반복 내용. 자, 어법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들여다 봅시다. 이것은 병렬 구조 파악하는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에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면 발레는 무엇이 될 거냐면 저의 something을 선행사로 하면서 대시 이끄는 관계절이 따라옵니다. 참고로 이때의 뜻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동사 두 개가 but로 연결되어 있지요. 첫 번째는 belongs in, 두 번째는 is excluded.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선행사가 something이기 때문에 s 붙었고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쓰인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죠? belonging은 뭐뭐에 속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be excluded는 뭐뭐에 의해 제외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면 발레는 그 개념에 속하지만 정의에 의해 제외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서술형 갑니다. 본문에 근거하여 포괄적 정의와 협소한 정의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우리말로도 서술할 수 있는가? 이게 은근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포괄적 정의는 개념에 속하지 않는 대상까지 포함하는 정의이고, 협소한 정의는 개념에 속하는 대상을 일부 제외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 속에 등장한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요 사례에 대해서 서술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포괄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 너무 협소한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 이 추가 사례까지 다시 한번 우리말 정리 보면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다시 어법 갑니다. 6강의 7번째 연습 문제고요. 곤충을 주인공으로 해서 곤충의 정교한 행동과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기준인식은 어떠했습니까? 곤충의 행동은 유전적으로 고정된 단순한 행동이다. 근데 최근 연구가 밝혀냈지요. 학습 능력과 행동의 유연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말벌의 이야기가 주로 지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러 장소에 둥지를 숨기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더라. 그리고 둥지마다 제공한 먹이의 질과 시간까지 기억을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때의 말벌은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무엇을, 어디서, 언제, what, where, when을 기억하는 것이더라. 저 요게 핵심이었죠. 자, 인간도 유사는요, 에피소드 기억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언어로 전달 가능한 명시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곤충의 기억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비교의 내용까지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요약할게요. 곤충도 what, where, when의 기억을 통해, 이러한 기억을 통해 정교한 학습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은 언어로 전달 가능한 명시적 기억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자,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면서 이게 언어로 전달 가능하대. 그래서 인간은 전날 밤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친구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시까지 질문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쵸?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갈게요.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자, 곤충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 등장한다고요? Wasps라고 해서 말벌이죠. 말벌과 같은 곤충.

들이 보여줍니다. 학습의 유연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였습니다. 자, 무엇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지, 즉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지를 갖다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능력은 뭐랑 유사한 능력이다?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이랑 유사한 능력이다. 근데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differs, 다르답니다. 뭐라는 점에서 이것은 명시적이고 언어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에피소드 기억과는 이러한 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두 개의 핵심어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빈칸 픽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곤충은요, 보통은 묘사가 됩니다. 유전적으로 고정된, 정형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뒤집으면서, 최근의 연구는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핵심은 이거잖아요.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길. 자, 곤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정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곤충들은 꽤 정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벌의 예시가 뒤따라오는 거죠. 그쵸? 아하, 좋습니다. 어법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의 대가 가리키는 것은 맥락상 말벌이었으니까 말벌로 해석할게요. 자, 말벌들은요, apparently remember, 기억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아하, 뭐를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첫 번째, the quality of the supplies, 이것은 보급품이죠. 자기네들이 공급한 보급품 아니겠습니까? 보급품의 질을 기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때 보급품이라고 하는 것을 PP 덩어리가 수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수식하고 있구나. 자, 지금 provided to each nest라고 해서 각 둥지에 제공된 보급품, 지금 얘와의 관계가 어떠하죠? 보급품은 제공된 대상이니까 수동관계입니다. 따라서 PP 형태를 수식하고 있는 거구나. 챙겨주시고. 자, 이것의 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the time, 시기, 시간도 기억을 한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시간을 받아주는 관계 부사 when이 쓰였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되는데 봤더니 주어, 동사. 근데 동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에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이거 완전한 절 따라온 거 맞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즉, 이것들이 공급된 시간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란 해석까지 생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살피셨고요. 순서.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순 행위를 나열한 듯 보이지만 사실 순서를 물어보기에도 참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냐면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연구가 뭘 보여줬지요? 글쎄, 곤충들이 꽤 정교한 행위를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두 번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벌의 예시가 나와요. 그 말벌이 기억하는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기억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구체적으로 what과 where와 when을 기억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부연 설명 나오고, 마지막에 뭐까지 하고 있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기억과의 비교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순서 문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순서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강의 8번 갑니다. 주제 추론에 해당하는 지문이었고요.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인구 고령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이 스포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 구체적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는 전통적이고 격렬한 스포츠 참여를 감소시키더라. 스포츠는 고령 관객을 위한 마케팅의 변화가 필요하더라. 지금 관객이 고령화가 되면서 스포츠 산업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변화가 필요하더라. 구체적으로 경기장 환경 개선도 해야 되고요.
경기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고령화되고 있는 시청자 현상 때문에 새로운 후원사도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 후원사와 관련된 내용을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층 대상 제품인 콜라와 운동화는 고령층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고령층이 선호하는 어떤 제품 쪽으로 예시를 들어준 것이 적포도주와 편안한 슬리퍼였습니다. 그쪽으로 후원사를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년의 이미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 전략은 결국에 젊음의 이미지와 노년층의 안락함을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까지 챙겨주셔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요약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스포츠 산업은 고령 관객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좋습니다. As populations age,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스포츠 조직들은요, 뭐 해야 됩니까? Adapt,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아하. 그들의 마케팅, 시설, 경기 시간이나 일정, 그 다음에 후원사 전략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밋은 충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충족하기 위해서요. 그 고령화된 관중의 선호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While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나이든 고객한테 맞춰서 노년의 이미지만 가져갈 것인가?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뭐도 해야 됩니까? Combine. A with B의 구조 나오면서 A와 B를 결합하는 거죠. 젊음의 매력과 노년층이 중시하는 comfort, 안락함을 갖다가 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뒷부분의 내용까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이러한 스포츠들은요, will need to,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필요성에 해당하는 문장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Market their products differently, differently. 중요한 건 이거죠. 다르게. 그들의 제품을 갖다가 다르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이든 관중이나 팬들의 요구를 satisfy,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마케팅해야 할 것이라고요. 자, 첫 번째 문장에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이 등장했는데, 지금 주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뒷부분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with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with 나오죠. 명사 나오고요. 이 구절에서는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 근데 한 덩어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and로 연결되면서 명사 덩어리 또 나오고 increasing 이하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또 나왔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사실 그 명사 덩어리를 주어처럼 분사 덩어리를 동사처럼 뒷부분도 명사 덩어리를 주어처럼 분사 덩어리를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와 동사처럼 with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더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어떻게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는데 형태 챙기십시다. 왜 ing의 현재 분사가 각각 왔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살폈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죠. 능동 관계고요.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능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ing를 써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the ramifications for sport,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substantial, 상당하다. 자, 어휘 어렵습니다. 어휘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장상 예측갑니다. 6번 문장에 가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The aging viewer syndrome, 고령화되고 있는 시청자 증후군은 실로 그렇게 부를 만한데, 자, 아마도 herald라고 해서 도래를 알리다라는 뜻이고요. realization은 인식이란 뜻이니까 인식의 도래를 알릴 것이랍니다. 어떠한 인식? 새로운 후원사가 스포츠를 위해 필요하다라는 인식의 도래를 알릴 것이래. 그러면 앞에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시청자 증후군에 대한 설명, 그치? 고령 관객 증가 현상을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문장에서 후원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가 바로 뒷문장에 등장하지요. 그치? 더 이상 콜라나 운동화가 아니라 이 노년층이 선호하는 편안한 슬리퍼, 적포도주, 이쪽으로 후원사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문장사비에 해당하는 주어진 문장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강의 9번 갑니다. 제목출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학습된 포만감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정해진 양의 음식 전체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이것은 과거 경향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특정 양이 포만감과 에너지를 준다는 학습이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에너지 밀도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1인분을 다 먹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예시가 나왔죠? 시리얼 한 그릇은 사실 종류에 따라 칼로리 차이가 크고요. 우유 지방 함량에 따라서도 칼로리 차이가 다 커지는데,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시리얼 한 그릇, 1인분의 양을 다 먹더라. 칼로리와 상관없이, 에너지 밀도와 상관없이 다 먹더라.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그쵸?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 포만감을 주는 양을 학습하지요. 그러나 식당에서는 많은 양과 높은 칼로리 밀도 때문에 쉽게 속을 수도 있다. 자, 식당에서 나오는 1인분, 나온 대로 다 먹는데, 그건 사실 양도 많고, 칼로리 밀도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속는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음식의 칼로리 밀도보다 초기 경험을 통해 학습한 포만감을 주는 양으로 기준으로 섭취량을 결정을 한다. 다시. 칼로리 밀도보다는 이 초기 경험을 통해 학습한 포만감을 주는 양. 그것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결정을 한다고요. 영어 요약문가입니다. People tend to consume. 사람들은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ntire portions. portion이 1인분이거든요. 1인분 전체를 갖다가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그 음식에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이 높은지 낮은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주어진 1인분 전체를 다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초기 경험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죠? 특정 음식에 대한 초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를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렇지? 어떤 양이 포만감, satiety, 중요한 단어죠. 어떤 양이 포만감을 만들어내는지를 초기 경험 때문에 배우게 됐어. 따라서 에너지 밀도, 칼로리가 높은지 낮은지에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1인분을 다 먹더라.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빈칸 픽은 7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So we learn, 우리는 배운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초기 경험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What quantities? Yield satiety. 방금 요약문에서도 비슷한 표현 봤습니다. 그렇죠? 얼만큼의 양이 포만감을 가져오는지, 포만감에 해당하는 satiety. Yield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다, 산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얼만큼의 양이 포만감을 가져오는지를 음식에 대한 초기 경험에서 배운다고요. 좋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 한번 배워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섭취를 한답니다. we가 주어되는 거고요. consume이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온 거네요. 자, 완전히 섭취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해진 양의 음식을 완전히 섭취를 하며 and가 두 번째 동사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have가 두 번째 동사. 자,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특정 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딱 보시면은, 아니, 이게 무슨 중요한 어법이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병렬 구조는 주어 동사 찾기 다음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구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온전한 형태를 보면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얘를 투부 정서로 바꾼다든지, ing로 바꾼다든지, pp 형태로 바꾼다든지, 약간의 변형을 주면은, 어쨌든 해석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병렬 구조도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 동으로 확인을 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출제로는 서술형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영어 발문의 영어 답변이요. Explain, 설명을 하랍니다. 왜? A bowl of cereal, 한 그릇의 시리얼이 may provide, 제공할 수 있는지, 다른 양의 칼로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랍니다. 이거 아까 전체 내용 구조 확인할 때 살짝 우리말로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쵸? 자, it is because, 뭐 때문입니까? The type of cereal, 시리얼의 종류, 그리고 the fat content of the milk, 해서 어떻게 하지요? 우유의 지방 함량입니다. 우유의 지방 함량이 뭐할수 있어요? can vary,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리얼 한 그릇이다라 할지라도 그게 뭐 초코랑 마시멜로가 들어간 시리얼인가 아니면 통곡물 시리얼인가 거기에 더해서 일반 우유를 넣었는가 저지방 우유를 넣었는가 무지방 우유를 넣었는가
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총 칼로리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예시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그리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6강의 10번 어법 문제로 넘어가서 봅시다. 뭐에 관한 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내용이 굉장히 꽉꽉 들어가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수행, performance.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행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수행에는 뭐도 핵심 요소입니까? 의사결정 능력이시요. 의사결정 능력도 핵심 요소구나. 자, 그럼 의사결정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일단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수행자가 가진 과거 경험과 지식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과거 경험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행동은 같은 선택을 하도록 편향을 발생을 시킬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수행 상황에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올바른 정답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올바른 선택은 개인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시간 제약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정리하자면 이러하지요. 수행 상황의 의사결정은 과거 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받으며 숙련도와 시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올바른 선택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성공적인 수행은요,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기술 수행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지식, 그 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different, 다른. 다양한 올바른 선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뭐에 따라서 수행자의 숙련도와 이용 가능한 시간이니까 시간 제약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올바른 선택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축구 경기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갓 데뷔한 신인 선수입니다. 골대 앞에 공을 잡고 서 있어. 공이 발 앞에 있다고요. 그랬을 때 신인 선수라면은 숙련도가 낮으니까 내가 바로 슛을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노련한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결정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뭔가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골대 앞에서 슛을 때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숙련도가 많은 선수이니까 그게 또 올바른 결정일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예시로 이해를 도와가 주시고요. 자, 빈칸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다양한 수행 분야에 걸쳐서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뭐에만 달려있는 건 아닙니까? 능숙한 동작 제어와 성공적인 기술의 실행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 요 땡땡, 세미콜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but also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에도 달려있습니까? effective decision making, 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core requirement,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기에 also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연결하는 but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치? 다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핵심은 요거였죠. 효과적인 의사결정. 얘 또한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어법 문장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모든 경우에, the decisions that are made라고 해서 지금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오고 뒤에 동사 따라 나오는 구조입니다. 해석하면은 내려지는 결정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영향을 받는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 기반의 영향을 받는데, 자, 이 뒤에서도 얘를 선행사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뒤에를 봤더니 주어 동사 나오는데, 동사 해즈에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관계절의 쓰임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글의 순서 예측 갑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또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더라.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더라.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5번 문장은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또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순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6강의 11번 무관화 문장 유형이었는데 또 뭐에 관한 글이었지요? 온라인을 통한 소수 집단의 견해 주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전자적 의사소통에서 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의사소통에서 소수의 의견은 집단의 성과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주제였어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떨어진 소수 의견도 영향력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수가 일부러 반대 의견을 밝혀요. 그래서 다수가 뭐 하게끔 합니까? 대안에 대해 고려하게끔 합니다. 자, 이 비대면 환경은 의견 충돌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는 환경이다를 고려를 했을 때 소수가 비전형적인 견해를 주장하고 다수가 이를 수용하기가 쉬워지더라. 그래서 그 결과 소수 의견이 집단의 의사결정을 개선한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 전자적 의사소통에서는 소수 의견이 더 쉽게 제시되고 수용되어 집단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답니다.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적인 의사소통은 can enhance,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요. 이게 큰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왜냐하면 가능하게 하거든.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뭐 하는 거 더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견해를 주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그리고 이것은 또 뭐 하게끔 합니까? 다수가 대안을 고려하게끔 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용 확인해 주시고. 빈칸 픽갑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바로 나와 있어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들은 보여준답니다. Minorities, 소수 집단인데 그들의 관점을 갖다가 어떻게 전자매체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소수 집단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더라.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더라. 모호하는 방식으로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하지만 조건도 달려 있었어요. 그치? 자, 그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in-group affiliation이라고 해서 내 집단 소속. 내 집단 소속임을 주장을 하고 그들의 견해를 일관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도 달려 있었으나 중요한 건 이거지요. 전자매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소수 집단이 집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제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은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지금 주어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빙부터 믹스업까지가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빙이라고 해서 ing 동명사가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뭐 왔습니까? makes라고 하는 s 붙은 동사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구조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얘가 첫 번째 동사가 되겠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makes 또 다른 두 번째 동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내에서도 지금 뒤에 따라오는 it은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목적어죠. 형식상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이하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이고 앞에 있는 for plus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거다. 자, 요 형태 살려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형태도 똑같습니다. makes 있는 it은 형식상의 목적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 그 앞에 있는 verb plus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구나. 내용 살려서 해석해 주면 되는 거. 자, 이 문장을 우리 다음 유형 예측에서도 똑같이 볼 겁니다. 자, 어휘 적절성인데요. 이 문장이 구조도 어려웠을 뿐더러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어휘들을 많이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 being removed from 이라고 해서 이거 멀어지는 거죠.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는 대면 상황에서의 의견 불일치가 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지금 전자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더 쉽게 맞는답니다. 누가 뭐 하는 거? 소수가 주장하는 겁니다. atypical, 비전형적인 견해를 갖다가 뭐 없이 어떤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장할 수 있게끔 해줄 거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수 집단은 뭐 하는 게 더 쉬워질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소수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마찬가지

아주 모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갖고 올 어떤 정체성이 미칠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서도 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수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내용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어휘 많은 문장이었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자, 6강의 12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글의 순서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는데 본질주의와 비본질주의에서의 물체 분류, 의자 예시 나왔던 질문 기억하시죠? 의자 개념을 통해서 본질주의, essentialism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본질주의란 사물은 본질적 속성, essential properties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자의 본질적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앉는 부분. 등받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 속성이 하나라도 없으면 의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반면에 비본질주의는 사물은 특정한 본질적 속성이 필요 없다. 뭐만 달성한다면 의자의 경우 앉는 기능, 이 기능적 목적만 달성한다면 의자로 볼수 있다. 본질주의와 비본질주의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본질주의는 사물이 특정 본질적 속성을 가져야 분류될 수 있다고 보지만 비교하는 거죠. 비본질주의는 기능만 충족하면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어로 다시 표현합니다. Essentialism.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물체가 반드시 possess,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정 정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되려면, 그 범주로 분류가 되려면, 반면에 비본질주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체가 분류될 수 있더라. 무엇을 바탕으로? functional role,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뭐가 아니라 어떤 고정된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기능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물체가 분류될 수 있더라? 그게 비본질주의였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8번 비본질주의에 대한 설명이 이끌어지는 문장 한번 가볼게요. 반면에 뒤집으면서 비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a challenge, 얘가 중요하죠. 뭐 하는 겁니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어떠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를 할 거냐면은 의자는 필요로 합니다. 특정 본질적인 속성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생각은 무슨 생각? 본질주의의 생각이에요. 근데 비본질주의는 거기에 challenge,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었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어휘도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장 가봅니다. 7번 한번 가볼게요. The presence of legs. 다리의 존재는 is considered essential,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뭐가 뭐 되기 위해서는 그 물체가 의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앞에 있는 verb plus 명사는 우리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자, 그럼 동사 부분 한번 가봅시다. 다리의 존재는 얘가 주어의 핵이고 동사 나왔는데 is considered essential이라고 해서 consider라고 하는 동사 있으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consider는 A 나오고 B 나오는데 여기에 to be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수동태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B 자리에 있는 것이 essential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형용사 오는 거 괜찮지요. 그래서 essenti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남아있는 것이구나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갑니다. 답변이 굉장히 긴 걸로 봐서는 이것도 논술형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자, 본문에 근거하여 본질주의와 비본질주의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것을 의자 예시에 적용까지 해야 돼요. 의자의 예시에서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는지 서술하시오. 모범 답변은 이러합니다. 본질주의는 어떤 사물이 특정 범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범주를 규정하는 본질적 속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반면 비본질주의는 특정한 본질적 속성이 없어도 기능적 목적을 달성한다며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제 의자에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경우 본질주의에서는 앉는 부분, 등받이, 다리와 같은 본질적 속성이 모두 있어야 의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리가 없는 물체는 의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주의에서는 앉을 수 있는 기능만을 수행을 한다면, 다리가 없더라도 의자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었지요. 이 차이를 서술하는 것까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의자의 예시에 적용했을 때에도 내가

잘 서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습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자, 이거 내용 굉장히 많았던 질문입니다. OX 잘 생각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새로운 챕터도 질문 꼭 확인하고 오시는 거 기억하지요. 그쵸? 자, 오늘도 복습하시고 다음 질문도 예습 잘하고 찾아오시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제가 제목에 약간 거짓말을 해놨군요. 네, 중복조합 한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조합은 한쪽인데 사실 그 앞에 가디순을 남겨둔 이런 거거든요. 제목을 그렇게 쓸 순 없잖아. 아, 그죠? 가디순을 남겨뒀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한쪽밖에 되지는 않아인 건데 제목이. 근데 그렇게 쓸 순 없어가지고 그냥 중복조합 한쪽 이렇게 써놨는데 중복조합 한쪽만 하러 가기에는 아직 가디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디순의 추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만 하기엔 그렇고 뒤에 부분만 하기에도 그렇고 가디순이라기엔 중복조합을 좀 할 건데 중복조합이라고 하기엔 가디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성을 저랑 쭉 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이렇든 저렇든 오케이? 오늘도 우리 티적인 저의 위로를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나와주세요, 최양랑님. 아, 내가 너무 기대가 되는구만, 그죠? 아니, 근데 우리 CG 감독님이 나 이런 모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 이런 모자가, 나 왜 있다고 생각, 왜지? 그죠? 이런 모자가 있다고요, 제가? 뭐가 있었지? 나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얘 너무 매력적인 친구라서. 아, 그치, 약간 찍어, 방향을 못 잡아, 내가.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네. 위로, 따끔한 위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해요. 책상 앞에서도 멍하고요. 그쵸? 그, 최악이 뭐냐면, 대사가 좀 세네. 최악이 뭐냐면요. 무기력한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해도 안 돼서 슬프고요. 뭐 울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무기력해지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 멍하게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차라리 있잖아. 저는 덕질을 하느라고 공부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저는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보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못하게 돼요. 이러면 딱 해소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줄 수가 있는데 멍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진짜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본인이 멍해지는 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왜 오후 몇 시쯤 되면 내가 멍해져? 아니면 밥 먹고 나면 멍해져? 이제 그건 식곤증이야. 그 혈당이 치솟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덜 먹어야 되더라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냥 책상 앞에 앉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멍해지고요.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요. 즐거움을 해소한 것도 없고요. 내가 뭔가 뭐 몸을 써갖고 체력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간은 버렸죠. 공부는 안 했죠. 즐거운 건 없었죠.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되더라고요. 멍하게 있는 시간 안 좋아요, 여러분. 아니 아예 딱 대놓고 내가 휴식을 위해서 햇볕 쬐면서 멍하게 있어야지 이거는 휴식을 위한 시간을 내가 확보한 거죠. 그게 아니고 책상

에너지를 만드세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끝까지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무기력증? 아니야. 고칠 수 있어. 그냥 확실하게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해야지. 근데 또 멍이 온다? 가서 세수하고 오시고요. 뭐라도 하고 움직이고 와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을 줄여도 좋으니까. 알겠죠? 이건 좀 위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특은, 아니, 수능 완성은. 완성은 저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 쌀떡이. 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집중하셔야 돼요. 9번부터 달려볼 거고요. 제가 여기에 별표 해갖고 해석 잘하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어떤 느낌이 약간 있냐면 확률로 가고 싶은 느낌이 있어. 확률병. 확률병이 좀 생겨요. 근데 이걸 없애야 돼. 지금 경우의 수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확률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확률병이 좀 생길 만한 소스들이 내가 봐도 좀 있기는 해요. 자, 갈게요. 주머니 A와 B가 있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당황스러워요. 별, 동그라미, 다이아가 그려진 공이 하나씩 들어있어. 점수를 줄 거래. A는 값은 A 주머니. 을은 B주머니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 생각을 할 거고요. 거기서 매회 하나씩 확인하고 다시 넣을 거예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 다음에 꺼낸 공의 문양이 서로 다른 경우는 얘는 얘한테 이기고 얘는 얘한테 이기고 쟤는 쟤한테 이기는데요. 제가 볼때 이거 굉장히 좀 귀찮게 쓴것 같다는 생각이었어. 약간 가위바위보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더라고. 그냥 얘가 얘한테 이기니까 가위가 보한테 이기는 거고, 보는 다시 어때요? 바위한테 이기는 거고, 바위는 다시 어때요? 가위한테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굳이 가위바위보로 안 줬을 뿐이지. 그쵸? 그 다음에 문양이 서로 같은 경우는 2점 이렇게 준대. 자, 이기면 3점, 지면은 점수 못 받고 모두 비기면 2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해놔야 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2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는 순간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쵸? 이기면 3점, 비기면 2점. 이렇게 써놓을게. 지면 0점이니까 그건 안 썼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자, 갑이 최종 승자가 될 때, 을이 8점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따져보자. 갑과 을의 점수가. 갑이 어떻게 되면 돼? 20점 이상. 20점 이상이라는 건. 우리가 3점 또는 2점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7점이었다가 이기면서 20점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때는 이기면서 3점을 얻게 돼가지고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을은 애시당초 몇 점이 되어 있었어야 되겠어? 8점이 되어 있었어야 되겠지. 이런 그림이거나 또는 필요하면 지우고 다시 쓰더라도 일단 써놓을게요. 갑과 을의 경우에 갑이 몇 점? 18점이었어? 근데 비기면서 2점을 얻어서 20점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상 을도 몇 점이었어? 6점이었다가 2점을 얻어서 8점이 되면서 끝났겠죠. 그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는 다시 쓰더라도 일단 여기다 다 써놓을게요. 갑과 을이 어때 이번에? 이런 거 생각을 다 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문제라고. 왜 킵했겠니? 18점이었는데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지. 여기도 8점이었어. 얘가 이기면서 21점이 되어가지고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을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을이 점수를 받았다는 건 을이 비기면서 점수를 받았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비기면서 받았다면 갑도 비기면서 점수를 받았을 거고, 을이 지면, 그러니까 이기면서 점수를 받았다면 갑은 점수를 안 받았을 거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가서. 그지? 아, 그리고 하나 더. 이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이기면 점수고, 이건. 미리 생각하자. 이기는 경우의 수. 왜냐면 우리 경우의 수로 가니까. 가위로 이기거나, 바위로 이기거나, 보로 이기거나. 세 가지잖아. 재밌는 거예요.
지는 경우의 수는 어때? 나는

갑을 기준으로 갈게요. 갑의 입장에서 만약에 지는 경우, 갑이 지는 방법은 가위로 지거나 바위로 지거나 보로 죠. 네, 세 가지. 비기는 경우는 가위로 비기거나 바위로 비기거나 보로 비기거나 세 가지. 자, 이기든 지든 비기든 각각이 결정만 되면 그 경우의 수는 각각 다세 가지예요. 이겼다 세 가지, 비긴다 세 가지, 진다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그치? 요런 것들도 미리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찬찬히 한번 가보자고. 우리 여기서부터 가보자.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지우더라도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자, 갑의 경우에 17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근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 은근 헷갈리니까, 을과 함께 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갑이 있잖아. 이기면 3의 배수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로 최대치까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승. 생각해보자. 갑이 5승으로 3점을 받고, 1, 무로 점수를 받아서 17점이 되었다고 생각해볼까?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을은 어때? 1무는 똑같이 여기도 1무겠지. 1무로 2점을 받았을 거고 나머지 6점은 그렇지 2승을 했었겠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요 2승 덕분에 갑이 뭐도 2패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아, 저는 갑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 몇 번의 게임을 거쳤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갑 점수를 이용하고 을 점수를 이용해가지고, 을이 2승을 했다는 건 갑이 2패를 했다는 거지. 물론 5승 했으니까 5패도 있겠지만, 저는 갑한테 기준으로 삼을 거라고 했잖아요. 요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있을 수 있겠지. 나중에 다시 쓰더라도 일단 지우자. 또 있을 수 있겠지, 그치? 다른 경우. 1무가 아니고 무를 더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2무 해가지고 2점씩 가져가면 남은 게 4점 돼버리죠. 그쵸? 그건 안 돼. 3무가 되면 어때요? 자, 다른 경우도 써볼게. 자, 만약에 3무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3무를 가져가면, 말이 이상하네. 3무를 가져가면 6점을 가져가게 되고 남은 2점을 승으로 가져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4무일 수가 있어. 4무로 8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도 4무를 했겠지. 그 8점을 제외하고 뭐, 9점은? 그치, 승으로 가져가는 거야, 3승으로. 이럴 수도 있네. 그럼 얘는 이제 3패를 했겠지. 근데 나는, 갑에 대한 것만 알고 싶으니까.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때요? 7게임을 해가지고 요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고, 이때는 8게임을 해가지고 저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괜찮아? 자, 을에 대한 것은 도움만 받은 거고요. 갑의 결과를 기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8번의 경기 중에서 5승 1무 2패입니다. 어떤 배열을 가질까 생각해봐. 승, 승, 승, 승, 승, 무, 패, 패해야 돼요. 배열하는 방법은? 8개를 배열하는데. 승이 5개가 언제 들어올지에 따라서, 그치? 패 2개가 어떻게 배열될지에 따라서 겹치지? 이때 가디순이 적용된 거야. 배열하는 방법. 8번의 경기를 했지. 그리고 이기는 방법의 수가 3가지, 무도 3가지, 패도 3가지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그냥 어때요? 다들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8번에, 그지? 8번의 경기를 치른 거지. 방법의 수는 3의 8제곱. 이기는 방법 3의 5제곱, 지는 방법도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기는, 무도 3의 1제곱이잖아. 근데 3의 8제곱으로 그냥 쓸수 있어. 그래서 8번의 경기를 했다면 경우의 수가 3가지씩 3의 8제곱이 되어주는 거죠. 이기든 지든 비기든 다 똑같이 3가지씩이니까 이거 이해. 그 다음 마지막에 뭘 해야 돼? 이기는 방법의 수 3가지를 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똑같이 한번더할 건데, 이번에는 7번 경기를 했고요. 승들을 배열할 때마다, 무들을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세게 되었으니까, 가디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든 지든 7번의 경기를 했잖아. 이기는 방법 3가지, 지는 방법도 3가지, 비기는 방법도 3가지니까, 7번의 경기할 때마다 3의 7제곱이었을 거고, 마지막에 이기면서 끝나야 되니까 곱하기 3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네를 더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더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3의 8제곱을 이용해서 써야 돼. 얘는 얼마야? 8, 7, 6 곱해야 되고, 2로 나누니까 3, 요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21 곱하니까 168. 곱하기

3 곱하기 3의 8제곱으로 생각할게요. 우리 어차피 3의 8제곱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먼저 정리해 놓을까? 그러면 504. 504 곱하기 3의 8제곱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을 거고, 한 번 더. 여기는요? 어차피 3의 8제곱이니까 얘만 계산하면 돼. 요거 이제 37? 5, 4 팩 사라지고 지우니까 35잖아요. 그쵸? 35 곱하기 3의 8제곱이 됩니다. 복잡하죠? 그죠? 이거는 약간 30번 스타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8번, 30번 스타일의 문제라고 우리가 미리 보기 한다고. 그러면 504랑 더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539 곱하기 3의 8제곱의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알겠어? 17점을 받고 이기면서 20점을 받아가지고 경기가 끝난 경우를 일단 킵해놨어요. 괜찮아? 요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어차피 나 세 가지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지. 비기면 2점이라는 거 이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아까 하던 거. 갑을. 자, 갑이 18점을 받았을 때. 먼저 쉬운 거부터 갈까? 을도 8점을 받아가지고 이기면서 21점 되는 경우가 있나 한번 먼저 보자고. 이러면 좋잖아. 그치? 자, 8점을 먼저 받으려면 아까 전에 미리 생각해봤으니까 우리가 고민하기 쉬워요. 을의 경우에는 8점을 받는 방법이 4, 무로 받거나 또는 을이 어떤 식으로 받으면 되겠어? 4, 2승? 1무로 점수를 받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었어. 이건 아까 해봤으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럼 갑은? 여기에 4무가 되면 알아서 4무의 점수는 가져가야 돼. 그죠? 4무의 점수는 가져가야 돼. 그런 다음에 4무의 점수를 가져가게 되면 8점을 제외하면 10점이에요. 3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3점을 여러 개 받아서 10점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어?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 자, 이 경우는 어때요? 2승 1무를 했어. 그럼 갑의 경우에는 1무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이 패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2점을 제외해볼까요? 16점이에요. 3점을 가지고 16점을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요 케이스는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요. 오! 오, 땡큐!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케이스로 바로 갈게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비기면서 가는 거야. 여기서 18점이고 비겨서 20점이 됐어. 그럼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을 또한 6점이었다가 8점으로 변신이 되는 거겠죠. 이거 괜찮네. 자, 그럼 6점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볼까? 을이? 을 점수가 좀 간단해서 쉽잖아. 을이 6점이 되는 경우는? 여기 쓰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쓰기가 좋지. 자, 을이 6점을 받는 경우는 일단 2점씩 받아서 3무인 경우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치? 3무인 경우는 갑도 3무 점수를 받아서 6점은 가져갔겠지. 그럼 12점이 남잖아. 5이지. 3의 배수니까 4승 3무로 점수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돼? 그치? 그러면 7번의 경기를 했었겠네. 7번의 경기를 해서 요렇게 점수를 받고 마지막에 비기면서 이것도 곱하기 3 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 있으니까. 자, 이 경우는 어때요? 3무 말고 얘가 승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2승을 했어. 어차피 2점씩 제외해봐야 4점. 안 돼. 그치? 2점 안 돼. 어차피 승과 무가 함께 있는 경우는 없어. 승으로만 점수를 가져간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요때는 어때? 2패가 됐겠지? 대신에 어떤 거? 18점을 전부 다 승으로 가져가니까 그렇지, 6승 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6패 했겠지만 그건 안 써도 돼. 얘네는 이제 사용했다면 지워버려요. 어차피 갑이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지를 이용하고 싶어. 8번의 경기를 했구나. 이렇게 나눕니다. 아까랑 똑같이 되는 거죠. 자, 7번의 경기 중에서 승이 4번 배열할 때마다 무가 3번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3개 되었을 거고, 7번 경기를 했으니까 3에 7제곱. 근데 마지막에 비기면서 끝나야 되겠죠? 곱하기 3. 요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경기를 하는데 승이 6번이니까 6팩토리알. 패가 2번이니까 2팩토리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3의 8제곱이 되겠죠. 왜냐하면 승할 때도 3가지, 패할 때도 3가지가 되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기면서 3가지. 비기는 방법의 수도 3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정리해봐. 이거 35. 그 다음에

3의 8제곱, 우리 3의 8제곱으로 묶어낼 거거든. 여기는 얼마야? 8, 7, 2로 나누니까 28. 곱하기 3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35 더하기 84 곱하기 3의 8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 얼마냐면 119. 그럼 끝났죠? 이렇게 둘이, 아, 딱 보이네. 이렇게 둘이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쓸게요. 539 더하기 119 곱하기 3의 8제곱일 텐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k값이죠?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658. 그죠? 658. 이렇게 가는 거겠죠?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은, 와, 이 문제 어려울 거야!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어렵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포인트들은 점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점수를 받는 방법은 이기거나 비기는 걸로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갑이 비기게 되면 을도 비기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기준을 뭐로 했지? 8점 받는 또는 6점에서 넘어오는 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6점이나 8점은 내가 생각하기가 좀 좋으니까, 더 간단하니까. 그럼 을이 어떻게 해서 점수를 받았을까? 3점으로 받거나 2점으로 받거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만큼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갑과 을의 점수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눠 놓고 그 안에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8점을 받았을까? 을이. 그랬을 때 4무로 받거나 아니면 1무 2승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갑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준 겁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쉬운 건 갑이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 아니, 갑이 이긴다.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도 세 가지. 비기는 경우도 세 가지. 지는 경우도 세 가지였어서 솔직히 편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이길 때에는 2의 거듭제곱으로 곱하고, 뭐, 비길 때에는 3의 거듭제곱으로 곱하고, 막 이래봐.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복잡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는 좋은 점은 있었죠. 대신에 그나마 가위바위보로 써주지 않고 저렇게 써주니까, 오히려 누가 뭘 이겼다고 막 헷갈린 거야. 괜찮아? 그치?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올게요. 제가 필수유형과 10번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11번으로 오시면 좋겠고, 11번, 12번은 최단거리 문제에 약간 내용이 좀 추가된? 아, 그런 게 조금 들어있어갖고, 약간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약간, 머리를 쥐어뜯은 것 같이 되더라고?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동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 무슨 일이야? 자, 11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망이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풀기에는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멘트를 살짝 사용할게요. 꼭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지난 시간에는 무조건 P라는 점을 지나야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찾는 게 말하자면 경우의 수에서 케이스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꼭 지나는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뭔 소리예요? 아, 그죠, 그죠.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A에서 B로 가는 것 중에 내가 케이스를 나눌 거거든. 대각선 길에 있는 점들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A에서 P를 지나 B로 가거나, Q를 지나 B로 가거나, R을 지나 B로 가거나, S를 지나 B로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P, Q, R, S 순서로. 겹치지 않아요? 네. Q를 오는 순간 절대로 P로 갈 방법이 없죠. Q로 왔잖아. 무조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죠? R로 오는 순간 Q나 P한테 갈 방법 없어. S로 오는 순간 R, Q, P한테 갈 방법 없어.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빠지지 않아요. 요세 점, 네 점을 지나서 가지 않고 가는 방법이 없다고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저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 A에서 P를 지나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쭉쭉, 뭘 고민해. 한 가지예요. 그죠? 너무 좋아. 자, 두 번째.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방법은? 이때는 이제 격자 무늬가 완성이 잘 되어 있잖아. A에서 Q로 가려면 이렇게 생겼어. O, R을 배열.

한다. 5팩을 4팩으로 나눈다. 또는 내려오는 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어느 길로 내려올래? 그래서 다섯 가지예요. 자, Q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더 쉽게 갈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어디서 갈래? 다섯 가지, yes. 그래서 25가지가 되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혹시 눈치챘어? 세 번째, A에서 R로 가는 방법만 고르면 R에서 B로 가는 방법에서는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림의 모양이 어때? 똑같은 모양을 뒤집어 놓은 거라서. 그죠? 그러니까 A에서 R로 가는 방법만 결정할 건데, A에서 R로 가는 방법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바둑판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있는 척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을 지나서 가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잖아요.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A에서 R로 가는 방법은 555, 아란 말이야. 그럼 몇 가지예요? 555, 다섯 가지를 배열하는데, 555, 오른쪽으로 세번갈 때마다 겹쳐서 세웠을 거고, 아를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세웠겠죠. 열 가지야. 그 중에 몇 가지를 제외시키면 될까? 이 점은 못 지난다니까? 가는 방법? 뜨아,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한 가지만 제외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 그럼 길을 먼저 복구시킨 다음에 하시면 되지. 몇 가지야, 이게? 아홉 가지. 근데 R에서 B로 가는 방법도 어때요? 똑같아요. 아홉 가지.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좀 편하게 푼다고.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S가 중요합니다. 좀더 어려울 수 있어요. S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 길이 이상해요. 그지? S로 가는 방법만 잘 정하면 될것 같아. S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없어진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지나서 가는 것들을 제외시켜도 돼. 뭐 이런. 근데 너무 복잡하거든, 오히려. 그래서 A에서 S로 가는 길을 할때 오히려 저는 한번더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눌 것 같아요. A에서 S로 갈 때.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찾는 거야. 요렇게 보면 대각선 길에서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서 1번 길 A에서 I로 와서 S로 가거나 뭐 할까? 알파벳 2번 길을 지나서 S로 오거나 이렇게 할게요. 자, A에서 S로 오는 방법은 A에서 1번을 지나서 S로 오거나 A에서 2번을 지나서 S로 오거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케이스 안에 케이스 나눴어요. 자, A에서 1번까지 오는 방법은 O, R을 배열하는 세 가지입니다. 1번에서 S로 오는 건 다이렉트로 오는 한 가지밖에 없죠. 3 곱하기 1하니까 몇 가지? 세 가지. 더하기. A에서 2번 길로 오는 방법은 이건 좀 쉬운 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2번으로 오려면 오른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두 가지밖에 없어. 2번에서는 무조건 내려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가야 되죠? 그럼 아래로 무조건 오겠죠? S로 오는 방법 한 가지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 두 가지죠. 그래서 다섯 가지밖에 안 돼. 자, A에서 S로 오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요. 그러면 S에서 B로 오는 방법도 몇 가지겠어? 다섯 가지겠죠. 그래서 4번 케이스. A에서 S를 지나 B로 오는 건5 곱하기 5가 되어서 25가지가 됩니다. 자, 네모 친 숫자들만 여러분들 싹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82 더하기 50 합니다. 정답은 얼마? 132.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에요. 꼭 지나는 점을 찾아서 가는 방법이고, 꼭 지나는 점을 찾아서 가는 것들인데, 이점 찾는 게참 쉽지 않아. 그래서 대각선 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만 풀면 너무 여러분,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맞아요. 알쓸자풀이라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풀이법입니다. 뭐죠? 일일이 하나씩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얘는요, 말하자면 하부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얘네는 오른쪽으로 오거나 내려오는 것밖에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잘 봐요. 요 점으로 오는 방법은요, 별까지 온 다음에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하트까지 온 다음에 옆으로 오거나 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 점,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둘의 방법에

개수를 각각 더 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죠? 오른쪽으로 가거나 내려가기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각 점마다 오는 방법의 수를 써볼게요. 다이렉트는 쉬워. 무조건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죠. 잘 봐요. 그러면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한 가지와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예스! 두 가지. 둘이 더하겠죠? 세 가지. 둘이 더하겠죠? 네 가지. 다섯 가지. 둘이 더하겠죠? 여섯 가지. 그러면 잘 봐. 이 점까지 오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못 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죠? 여기가 2예요. 요런 것들만 잘하면 돼. 그 다음은 서로 더하면 되니까 5. 더하면 되니까 9, 더하면 14, 더하면 20 됐습니다. 자, 한번 더. 다섯 가지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방법 외에는 없죠. 2점까지 오는 방법은 여전히 다섯 가지입니다. 둘이 더하니까 14, 28, 48. 한번더 갑니다. 14가지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오지 못하니까 14가지. 둘이 더하니까 42, 둘이 더하니까 90. 42가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둘이 더하니까 정답 얼마? 132. 요런 방법도 있어요. 알아두면 쓸 때는 있는데 생각보다 풀이가 쉽죠. 근데 최단 거리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출제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꼭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될 때에는 이 풀이가 은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려 보았고 12번은 눈이 좀 아픈 스타일의 문제여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12번을 갈까 합니다. 어우. 그죠?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시력이 흔들흔들하는 느낌을 제가 약간 느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머리를 좀 비워 놓은 다음에 12번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세포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오늘 출연하는 감성세포는 너무 귀엽잖아. 그쵸? 감성세포가 가장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세포들 중에 거의 대장이죠, 그렇죠? 저는 별로 감정적이지 않아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내 인생에 가장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가 나는 딱 수험 생활할 때였거든.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이 울었었어. 나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 정말 많이 울어서 그 순간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나의 감성세포가 무언가를 건드렸겠지? 공부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가지고 휴지 들고 얼른 뛰어들어가서 화장실 칸 안에서 막 대성통곡했던 날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고? 없어. 그냥 공부하다 갑자기 막 사무치는, 복받치는 막 그런 감정이 막 이래가지고 울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는 되게 기억이 남는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떻게 이렇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막 힘들어하는 감정도 느끼지만 이 감성세포가 주로 하는 일이 이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공부를 해야 하다니. 나 너무 슬프다. 노을을 좀 바라볼까?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을 하면 그렇게 갑자기 꽃이 예뻐 보여요. 아, 벚꽃 흩날리네. 나 오늘 사진 꼭 찍어야 할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벚꽃 사진을 일절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수험 생활할 땐 그래. 아, 낙엽이, 아, 우리 학교 교정은 왜 이렇게 예쁠까? 한 번도 예쁘다고 느낀 적이 없으면서 고3이 되고 수험 생활을 할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이에요. 아, 반대로요. 얘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라고, 그쵸? 그 생각을 하셔서 그 이성세포한테 제가 힘을 실어주라고 했잖아요. 그 감성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때도 있어요. 물론 울고 나서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불필요한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난안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친구는 잘하는 것 같아, 막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세포들을 좀 그런 세포들 중에 대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긍정적인 감정이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움 받아야 돼. 그리고 너무 감정이 날뛸 때 어느 정도 울거나 그렇게 해소시키는 건 괜찮아.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공부하기 힘든 그런 것들의 막그 이유를 얘가 수만 가지 말할 때에는 조용히 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안할 거냐고. 오늘 너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씻겨나가는 것 같네. 아, 이런 날은 비나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지 말. 이러면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날들이 없다니까요. 아, 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지 마세요. 어허,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시고 넘길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해나갈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성세포의 크기를 많이 키워주세요. 얘 말할 땐, 어? 이성세포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쓱 넣어두는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감성세포를 좋아하지만 좀 짜증나게 하는 세포이기도 한것 같아요. 아,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 알았지?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감정을 잘 집어넣어 놓고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눈 아픈데, 짜증이 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방금 걔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12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길과 달라. 그래도 괜찮아. 당황하지 마요. A에서 P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데, Q는, R은 거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B를 지나는 거. 자, 어렵지 않아?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번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사다리를 어느 거를 탈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선생님, 타다가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P까지 가는데 그런 게 어딨어. 요것만 딱 바라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네 가지. 이제 P에서 B로 가는 방법만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 그지? 4의 배수가 아닌 것이 문제의 그 답이 아닌 거지, 그치? 4의 배수 아닌 건 제외시켜야 돼, 여러분. 요 정도는 도움이 되잖아, 그치? 자, P에서 B로 갈 겁니다. 잘 봐요. Q를 지날 수 없어. R도 지날 수 없어. 근데 얘네가 말하자면 가운데 라인이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Q를 지나지 않고 가려면 이런 길들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왔어. 그러면 Q를 지나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 내 머리 무슨 일이야? 그지? Q를 지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일로 가야만 해. 그러니까 이 길도 필요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왔어. 무조건 Q를 지나야 돼. 얘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Q가 없어지면서 통째로 다 날아가는 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가는 길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왔어. 이 길들은 당연히 살아있죠. 다 살아있는 길이야, 여기는.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잘 보세요. 살아남은 길만 표시해볼게요. 요거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길만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살아남았어. 얘넨 다 살아남아있지. 그 다음 보아요. 여기서 보세요.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까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더 올라갈 수 없잖아. 이렇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길을 정리해보면,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여기에, 요렇게. 한 칸. 나누는 거 있고. 여기 요렇게 나누는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요렇게 있고 끝이야. A에서 오른쪽으로 B로 가는 방법은 요렇게 끝나는 거고요. 위로 가도 어떻게 써? 똑같은 게 똑같이 있겠죠. 데칼코마니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아래로 가는 방법을 구해가지고 곱하기 2만 하면 여기에 들어갈 길이 나오겠지. 예스. 괜찮아요? 요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최단거리 몇 가지 있을까요, 여기서는? 잘 생각하면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 갈수 있는 길들을 잘 따라가야 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꼭 지나야 되는 길들만 따져보자. 여기로 와가지고 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졌을 때. 근데 이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살짝 틀게요, 보통. 봐봐. 꼭 지나는 점을 나눌 때 여기까지 온 다음에 가는 방법.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을 잡아야 되잖아. 요 점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가? 이 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는 것도 사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자, 1번 길을 지나서 가려면 A에서 보세요. 1번까지는 다이렉트로 와야 돼. 1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어때? 요 부분만 남아, 요 부분만. 그지? 여기서 사실 일로 못 가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길을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하면 돼. 그 다음은 다시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옆으로 위로. 그래서 A에서 I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I에서 B로 가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생각보다 간단한 세 가지예요. 자, I가 아니고 1번 길이었는데, 자, 2번 점. 2번 점까지 가는 방법은 어때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잘 봐요. 1번,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택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가디슨 적용할 것도 없어. 일단 A에서 2번 길로, 2번 점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자, 2번 점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잘 봐요. 2번 점에서는 무조건 선택권 없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 둘, 셋 중에 택하기만 하면 되겠죠? 예스! 세 가지 끝! 그래서 9가지요. 즉,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12가지.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있을 테니까 곱하기 2로 계산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4가지가 있겠죠. 정답은 몇 가지? 96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디슨이 어디에 적용되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럴 때. 오,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눕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걸 택할래? 요렇게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괜찮아. 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답은 96이 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와! 그죠. 가디순이 은근 어렵게 나왔더라고, 요번에 수능 완성에서. 근데 딱 나뉘잖아요. 그쵸. 10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유형, 그쵸. 필수 유형이랑 11, 12가 좀 재밌는 유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중복조합에서 무엇을 할 거냐? 아, 네. 맛보기를 해야죠. 제목을 중복조합이라고 지어놓고 중복조합을 지금 시작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중복조합 갑니다. 활용까지 생각을 딱 개념만 정리하고 갈 겁니다. 오히려 문제들을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개념적인 내용들이 또 이해가 될 텐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중복조합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이 H라는 방법이 있고요. 공과 칸막이가 있어요. 둘다 풀이할 겁니다. 당연히. 근데 H가 헷갈려요. 막 그럴 때에는 H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공과 칸막이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택하여 택하기만 해. 알개를 뽑기만 한다. 이러면 중복 조합이거든요.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 가능하게 다섯 개를 살 거야. 중복이 가능하대.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이 가능하게 다섯 개를 사기만 하면 돼. 순서가 상관이 없죠. 이럴 때 H라는 기호를 활용을 합니다. 요 멘트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H를 활용하는 게 좋죠. 자, 이럴 때는 3과 5를 더합니다. 8이죠? 1 빼세요. 7. 그래서 75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1이야. 근데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를 모르고 H만 활용한다? 정말이지 의미가 없어요. 왜 1 빼? 둘이 더해서 왜1뺀걸 7을 쓰고 뒤에 5를 쓰고 C라고 계산한대? 왜? 왜에 대한 답을 못 한다면 사실상 여러분이 H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자, 공과 칸막이가 무엇이냐? 아,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생각할게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사과, 배, 귤이라는 종류 중에서 다섯 개를 살 거잖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사과, 배, 귤각 종류를 각각 몇 개씩 살 거야? 그것만 정해지면 되잖아. 뭐 예를 들어 사과를 두개살 거야. 배를 두개살 거야. 그럼 귤이 하나겠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 질문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칸막이를 설치하시면 돼요.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말이 뭐냐? 사과가 몇 개인지 배가 몇 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거 아니야? 세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가 몇개 쓰였어요? 두개 쓰입니다. 종류의 수보다 하나 작은 칸막이 수가 쓰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3개 선택하고요. 배를 하나, 귤을 하나 샀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부분만 잘라서 볼래요? 이게 뭔줄 알아요? 공 5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뭐겠어? 사과가 5개, 배 없어, 귤 없어. 예스. 끝.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봐. 저는 여기서 가디순을 풀 겁니다. 총 7개를 배열하는데 칸막이 2개 배열할 때마다 공 5개 배열할 때마다 같은 것이니까 이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자, H로 푸는 것이 익숙해지면 H로 풀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헷갈리거나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저는 공과 칸막이도 드릴 겁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을 택하되 왜 H 계산이 N 더하기 R 빼기 1C R로 쓰는지를 대답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이유 알았죠? 종류가 N 종류라면 칸막이 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종류가 N 종류면 칸막이 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 풀이에 따라서 H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활용 파트에 들어가서는 푸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의 개수라든지. 방정식의

순서상의 개수죠, 정확하게. 뭐 이런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복 조합의 유형이에요. 너무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이 유형이 등장을 하면 아 이거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미리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뒷장에 넘기면 그 유형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형은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요 크거나 같다가 바로 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활용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선이 모호해. 중복 조합 하면 떠오르는 크거나 같다가 왜 뭔데? 자, 일단 읽어볼게요.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 4점짜리야. 자, 되게 짧은데, 그치? 6 이하의 자연수 ABCD거든? 근데 여기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이렇고, 이렇다. 저걸 어떻게 정리할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언어로. 잘 보면, C가 주인공이야. C보다는 B가 무조건 커. 오케이, 크거나 같아. 오케이, C보다는 D가 무조건 크거나. C보다는 누가? A랑 B는 작거나 같아.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B는 크기 비교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크기 비교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눌게요. 어때? 첫 번째 케이스는? 예를 들어 A보다는 B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B보다는 A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겹칩니까? 네. 겹치는 경우는 뭐겠어요? 둘이 크기가 같으면 겹치잖아. 이렇게 케이스만 잘 나누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얘가. 봐요?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나는 근데 6 이하의 자연수거든. 예시를 들면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 1111도 가능하고요. 뭐 1226도 가능해. 그런 예시를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숫자의 종류가 뭐뭐뭐 있죠? 1, 2, 3, 4, 5, 6이 있죠. 지금 모두가 1인 거는 ABCD가 모두 다 1을 선택한 느낌이야. 1, 2, 6은 어때? 1 하나, 2두 개, 6 하나. 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1부터 6까지의 수가 각각 몇개 선택이 되었는지만 알면 우리는 뽑는 방법이 끝나는 거예요. 아, 중복이 가능하네.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도 않았는데, 크거나 같다 때문에 이미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칸막이 설치해볼까요? 여섯 종류니까 칸막이 몇개 필요하겠어? 다섯 개. 자, 칸막이 다섯 개랑, 공은 몇 개야? 네 개지. ABCD 네 개. 그치? 이거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아홉 개를 배열하는데, 5팩, 4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일단, 그치?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6, 그죠?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어렴풋이 나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풀고 갑시다. 8, 2, 맞네, 126, 그치? 그래서 126까지라고 1번 케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H로 갈까요? 서로 다른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구나 라는 걸 따지면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합니다. 그러므로 둘이 더하면 10, 그러면 9, C, 4로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와요. 괜찮아? 더 좋은 방법을 택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6개도 나오고 중복이 1, 2, 3, 4 이런 숫자가 되니까 그럼 얘네가 중복이 되는 건가? 서로 다른 4개인데 막 이렇게 헷갈리실 거면 그냥 공과 칸막이로만 가세요. 똑같은 풀이법이거든, 사실 계산의 순서가. 자, 그래서 126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126까지면 두 번째 케이스도 당연히 어때요? 126까지겠지. 왜? A랑 B랑 알파벳만 바꿔서 쓴 거라서, 그죠, 그죠. 그런 거잖아. 126, 126입니다. 그러면 여긴 어떻게 되겠어? 안 깨졌어. 얘네들이 같으니까 H로 생각해 볼까?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이번엔 뭐로? 3개만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8C3이 되겠죠. 선생님, 저는 H 싫어요. 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칸막이 3개 설치하고 중복을 허락하여 이번에는 3개만 택하는 거니까 사실상 공만 하나 줄어든 거예요. 끝! 계산하시면 됩니다. 8C3 계산하시면 얼마? 56.

정답은 126, 126 둘이 더하고 56을 빼주면 되겠죠? 답은 156입니다. 중복 조합 재밌죠? 이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줄을 또 달릴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습 잘하고 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자 또 우리 EBS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수능 국어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EBS에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또 이런 공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열정의 원천이 너무나 궁금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EBS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몇 년도냐면요. 2007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용 조직의 원리 다섯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는 제가 학교 교사는 이제 4년차 햇병아리 교사였거든요. 제가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EBS 강사가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옆자리에 EBS에서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윤혜정, EBS에서 신규 강사 뽑는데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얼떨결에 우연히 그렇게 EBS에 오디션에 도전을 해봤고 그리고서 강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학교일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새벽 12시, 새벽 1시 그때 EBS에 가서 그때 강의를 찍고 밤을 새고 학교에 바로 출근하고 그런 일상을 살았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버겁게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정말 바뀌게 된 것은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는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과 특별한 국어라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1학년의 수능 특강 같은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특한 국어의 윤혜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특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새로운 단원이네요. 7단원 생각하는 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강의를 EBS 강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 강의로 만났던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재밌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EBS 선생님들 아무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수강 후기 게시판이 내 교실이 된 거예요. 수강 후기는 정말 후기를 남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민아, 경은아, 은별아, 미란아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아이들의 글에다가 답변을 달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너희들 이 단원 이렇게 공부했잖아. 내가 이거 강조했잖아. 이걸로 문제 만들어. 그럼 아이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숙제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달아줘요. 제일 멋있게 만든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정재의 문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 나오는 인물의 태도에 대한 심리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볼게요. 그렇게 너무 재밌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다음 해 2009년 그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 2학년 수업을 했고요. 그 아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2, 3년을 제가 같이 끌고 간 내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저 30대 중반이 됐어요. 우연히 EBS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네요.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맙대요. 그게 왜 고마운지 그 마음에 또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0년이었잖아요. 제가 2011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진짜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1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제가 심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청 울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기가 생기면요, 6주 정도 됐을 때 아기 심장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아기 심장이 빛나는 걸 못 봤어요.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2012년에도 똑같은 때 수능특강 강의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도 또 한 번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학교도 2주간 병가를 내고 EBS 강의도 저 잠깐 2주만 쉴게요 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짝이는 심장을 봤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늘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색을 못했죠. 그리고 한 해가 더 지나서 또 수능특강 직접 세 번째 생명이 찾아온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EBS에 친한 PD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그게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거든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당신이 잠시 멈추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그 글을 보고서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잠깐 EBS를 내려놓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고3이 되면 알겠지만 1년 동안 쭉 따라갈 선생님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그런 반응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2년 동안 너희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 근데 나한테 세 번째 생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 생명을 지켜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개념의 나비효과에서부터 너희 수능 때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에 나가는 거 지켜보면서 응원할게 라는 글을 정말 제가 거의 새벽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글을 올렸을 때 정말 그때 수강 후기 게시판에 400개 정도에 되는 글이 쫙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선생님 믿고 시작했는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없이 선생님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에서 가르쳐 주신 걸로 저희 끝까지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 건강

0: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글이 400개가 올라오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지만 정말 나는 이 아이들한테 선생님이고 이 아이들은 나한테 진짜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학교 수업도 해야죠. EBS 강의 준비도 해야죠. 집필도 해야죠. 또 제가 두 아이의 엄마거든요. 엄마 역할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건 우리 사이에 통하는 진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진심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그 경험,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정말 EBS에서 만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학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제주 소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EBS에서 강의할 때 되게 웃기게 수능 강의잖아요. 그쵸? 막 가열차게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가는 그런 강의인데 중간에 무슨 라디오처럼 우리 학생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뜬금없이. 자, 오늘의 논편 읽어보고 두 번째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우가, 제주에 살고 있는 현우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제가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절대 울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의 중에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어버렸거든요. 현우가 이렇게 되게 밝은 모습으로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부러워하는 제주도에 살아요.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인데 갑자기 평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2주 전에 알았는데요, 제가 암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학을 해야 될지,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현우가 그때 말했거든요. 제 꿈은요, 역사학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현우를 응원했는데 1년 뒤에 현우에게 또 너에게 좀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받고 작년 고3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두 달 동안은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 역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암이라니. 이제 19살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벌써 4년 전에 논편에 나온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에 잘 진학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늘 강의 머리말을 여실 때 너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나비효과 강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게시판에 그 편지를 쓴 게 정말 작지만 되게 저한테 큰 변화였고 그리고 그때 받은 힘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던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남으셔서 저희들의 꿈에 계속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선생님이 또 한 명의 학생을 소개해 볼까요? 저기 보면은 저 뭔지 알아요? 아이스하키 스틱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가 아이스하키거든요. 근데 딱 재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에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러 갔는데 거기 처음 보는 너무 앳돼 보이는 코치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절 보더니 막 달려와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 눈빛인 애들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혹시 윤혜성 선생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맞아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20살이래요. 20살짜리 코치님이 선생님, 저 작년에 EBS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정시로 국어 하나 틀려서 고려대

0: 읽어도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긴 강의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한 번 완강, 이해 안 돼. 두 번 완강, 이해 안 돼. 세 번 완강, 이렇게 하면서 기초를 쌓아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출발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잘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럴까?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나는 바닥으로 막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 고2,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나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곱만 떼고 셀카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걸 5번을 외쳐서 동영상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단 오전 8시 이전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잠 옷 입고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걸 5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표정으로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2: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좋아한다.
3: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0: 왜 그거 할까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기분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우리 뇌는요 움직이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공부를 좋아해.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말을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해주면요. 우리 뇌는요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23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그곳이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녀석 모두 정말 정말 규모가 작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꼭 행복하게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도 응원하지만 여러분 자신 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요. 스스로 나를 사랑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의 양치기.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환영해요. 우리 오늘 맞아요. 주장 파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대입 파악 문제를 지금 가운데로 훅 지나가고 있어요. 예, 주장 파악 다음에 함의 추론 맞아요. 함의 추론이 중간에 왜 끼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쌤이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대입 파악으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라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거 쉬운 파트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탄탄하지 않으면 위에 무언가를 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걸 탐색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아, 유혹이 막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때, 아,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기절제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할 때부터 공부뿐만이 아니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discipline 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문에도 오늘도 나오는데요. 뭐 훈육이라는 뜻도 있고 학문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분야의 학문을 가리킵니다. 근데 얘가 절제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is choosing, 선택하는 거야. 절제라는 건 뭐냐면 선택하는 건데 뭘 선택하는 거냐? between A and B, A와 B 두 개 사이를 선택하는 걸 절제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선택이래요? What you want now,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과 and what you want most,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두 개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뭐야? 아, 지금 당장 게임하고 음악 듣고 싶고 뭐 다른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를 그렇지, 절제해서 가장 원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로 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길목 선생님이랑 같이 손잡고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 주장찾기 대입학 문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양괄식의 형태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했고 중간 부분에 뭔가 반전이 있어. 그럴 때는 그렇지, 후반부에 좀 더 집중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거나 무게중심은 후반부에 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장 파악이다 보니 당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에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메시지를 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핵심 소재, 반복되는 소재가 특히 강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소재를 어디에서? 선택지 안에서 찾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난도가 여러분들이 편한데 가독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반복되는 핵심 소재 먼저 잡아보자고요. 몇 번에서? 12번에서. 그리고 맞아. 주제문 찾아왔나? 주제문 안 찾았으면 지금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각 문제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 주제문, 특히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 한번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첫 부분부터, 첫 문장부터 뭔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필자의 마음이 담긴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전반부의 위력이에요. 그죠? 초반에 핵심 소재 먼저 이야기해주고 방향을 틀어서 얘기를 해주죠. 많은 방향 중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봐. 라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래요? Becoming competent. Competent, 유능한 이란 뜻이에요. 뭔가 유능하게 되는 것, 뭔가를 잘 아는 것 이란 뜻이 되겠죠. 뭘 잘 아는 거야? 또 다른 문화를 잘 아는 것. 어떤 다른 문화, 우리 문화가 아니라 본인이 속한 문화가 아닌 다른, 또 다른 문화에 유능해지는 것은 means,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해? Looking beyond behavior. Beyond가 뭐야? 그치, 무언가를 뛰어넘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뛰어넘어 보는 게 뭘까? To see. 이건

보기 위해서죠. 뭘 보기 위해서? If, 뭐뭐인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We can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요. 뭐를? 태도, 신념, 가치.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뭔데? That motivate what we observe. 자, observe라는 동사, 보통 우리가 관찰하다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요. 여기서 관찰하다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 동기부여를 하는. 즉, 우리가 이거 왜 관찰해야 되나? 그 동기부여라는 건그 관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문화의 태도, 그 사람들의 태도나 신념이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눈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 이상, 그걸 뛰어넘어서 볼줄 알아야 뭘할수 있다? 그렇지. 다른 문화에 유능해질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잘알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K 문화를 보려고 할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보기 어렵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이면, 행동을 뛰어넘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by looking only at the visual aspects of culture. 자, 단지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측면만 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봄으로써. 가시적인 측면이 뭐가 있는데, 아까 행동처럼 눈에 보이는 관습, 의복, 음식, 그리고 언어. 그냥 딱 봐도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만 봄으로써 우리는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를? 제대로 못 보겠지. 그래서 뭐라고 나와? 그렇지. short-sighted view라고 나옵니다. short-sighted, 짧은 거리밖에 볼수 없는 거야. 이런 거 뭐라 그래? 그치. 근시안적인 관점이란 뜻이 되겠죠? 근시안적인 관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에 대한? 바로 문화, 상호 문화 간의 이해에 대해서. 상호 문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는 정말 짧게, 가까운 곳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더더 멀리, 깊이 볼 수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문장은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화, 다른 문화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행동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뛰어넘어서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보이는 곳만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가까이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컴피턴트 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뭔데요? 바로 빙산의 일각. 즉, 위에 아이스버그. 빙하의 맨 위쪽만 그냥 팁만 보이는 곳만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밑은 엄청나게 큰 빙하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소재는 바로 뭐다? 그렇지,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Beyond가 핵심이죠. 뭘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그냥 가시적인 것들. 여기서는 첫 문장에서는 beyond behavio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ehavior라는 게 behavior. behavior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visual aspect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는, 유능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반전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If we are to be successful, 우리가 만약에 뭐할 의도라면, 성공하고자 한다면, 선생님, 저기 어떻게 비투부 정사를 뭐뭐할 작정이라면, 뭐뭐할 의도라면, 뭐뭐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얘는요, 비투부 정사입니다. 비동사와 투부정사가 결합이 됐을 때, 이거는 그냥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뭐 축격법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적인 쓰임 중에 하나인데, 비투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뭐 의무라든가, 의도라든가, 가능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 운명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호작용, 사업의 교류에서, 우리의 사업의 교류에서 만약에 성공하고 싶어? 누구랑의 사업인데? 그렇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we're people who have different values and beliefs라고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질서가 매겨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잘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싶어? 그러려면, 그렇게 유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그걸 뛰어넘어서 겉으로 보이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Go below.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The surface. Surface가 뭔데? 표면이야.
아까 우리 아이스버그 이야기

알겠잖아요. 이게 바다 표면인데 여기 아주 여기만 나오는 빙산의 일각. 근데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빙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까지 들어가줘야지 이 빙하를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면까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뭐의 이면? What it means to understand culture? 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되어지는 것의 그 표면 이하로, 즉그 깊숙이 들어가야 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Attempt, 시도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해야 돼? To see,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Edward Hall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부른? Hidden dimensions, 가려진 차원. 숨겨진 차원, 안 보이는 이 차원까지 볼수 있는 것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지에서 뭘꼭 찾아야 될까?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시적인 부분들의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마무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측면들은요, aspects가 측면, 양상이란 뜻이죠. 감추어진 측면들은요, 바로 그러한 토대가 됩니다. 명사 이렇게 앞에 the very가 나오면 바로 그라는 의미로 명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기반을, 토대를 마련해주는 바로 그런 토대가 돼요? 문화의 그 바로 그러한 토대가 되며, 그리고 또한 뭔데? Are the reason. 어떤 이유가 돼요? 왜 문화가 실제로는 눈에 마주치는 것 이상, 즉,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되는지 그 이유가 됩니다. 그 감추어진 부분에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까?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해답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we tend. 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Not to notice. 알아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그러한 문화적인 규범들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범이나 가치들을 잘못 알아챈다는 얘기예요. 뭐할 때까지는? 그것들이 위반할 때까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 상식, 그리고 적절한 판단, 그리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한 본질? 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반할 때까지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 자, 내가 어제까지는 그걸 몰랐어. 그럼 어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런티우 구문은 뒤에 걸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앞에 걸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위반한 걸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알아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아,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었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다른 문화 사람들과 잘 interactions, 상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시적인 측면의 이면을 봐야 된다 라는 걸로 그 문화의 이면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다 문화 사람들, 교류, interaction 전부 다 키워드가 나와준 1번 어때요? 의미상으로 쭉 합해줘도 괜찮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나머지는 뭐 답이 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리만 선택지니까 여러분들 잘 구별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갈까? 오케이. 좋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지? 일단 중요한 거는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사실은 방금 전에 봤던 질문도 앞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계속 설명을 덧붙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일단 반복적으로 나오는 타 문화 이해, 그리고 그 이면을 봐야 된다. 요두 개의 핵심 소재, 그리고 핵심 어를 잘 표현한 선택지에 먼저 눈길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 얘가 그 문장이 주어진 선택지가 핵심 내용을 잘 아우르고 있는지, 그 우리말 의미만 잘 파악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13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10월 학력평가 문제였네요. 자, 지금 보니까 consider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뭐뭐의 예시를 읽을 때 말이에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들도 쓸수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럴 때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보자. 생각해봐. Think, consider, think of. 이런 표현을 준다거나, Imagine, 상상해봐 라고 한다거나, 구체적인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when이나 if로 구체적인 상황을 주는 건 전부 다 예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시로 설명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풀어서 쉽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 예시의 결론이 뭔데?는 중후반부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볼게요. 두 명의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

선수는 뭐 하고자 하는 선수예요? 둘 다 원해요. 어디에서 플레이를 하기를? 대학에서 경기를 뛰기를 원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나올 때 한 명의 선수는 이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의 선수는 the oth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두 명이 있을 때 하나는 이라고 하면 one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라고 하면 the other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선수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에서 뛰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경기를 잘 뛰려면. 그리고 나머지 한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선수는 사용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사용한대? Goal setting. 목표 설정을 사용합니다. 자, 한 명은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노력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뭘 사용해? 목표 설정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목표 설정은 뭘 하기 위한 설정이에요? To create a plan.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어떤 계획이요? To stay. 머무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Work on.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는 stay on track. Stay on track이라는 건 그 트랙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해 나가는 거죠. 전진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또 뭐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특정한 기술을 계속해서 work on 하는 거죠. 발달시키는 거예요.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 설정을 해요. 자, 근데 이것은 바로 어떤 특정한 기술이냐면 그녀가 부족한 기술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단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면서 독해를 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단어가 부족한 것 같고 구문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특정 기술을 계속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는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몇 개의 단어, 오늘은 몇 개의 구문의 문장을 한다. 이렇게 설정해서 나가는 거죠.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둘 다 working hard, are working hard, 둘 다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only the latter, latter, 후자입니다. 후자는 누구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선수가 되겠죠. 이 두 번째 선수가 is working smart,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봐도 피자가 누구에게 마음을 확 주고 있어요? 그렇지, 골 세팅을 한 운동선수한테 마음을 확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얘가 똑똑하게 하고 있고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뭘? 어떤 목표에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 세팅이 정말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지문이 훨씬 빠르게 이해가 잘 돼요. 정확하게 볼게요. It can be frustrating for. 뭐 하는 것이 frustrating? 좌절을 줄까요? Frustrate가 좌절시키다 라는 뜻이죠. 자, 그것이라고 해석이 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앞에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봤더니 for athletes to work extremely hard but not make progress they wanted. 자, 요 부분이 실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투부정사가 실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고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 it은 형식상의 가주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뭐 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이 극도로 열심히는 하나 but 하지만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progress, 진보, 진전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좌절을 줄 거예요. 그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원하는 내가 1등급, 안정적인 1등급 영어로 받고 싶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계속 그 등급이 안 나와.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을 주잖아요. 운동선수도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봤더니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즉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래요? 그렇지, drive. 얘가 뭔데? 추진력입니다. 추진력.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명사로. 추진력이나 원동력이라는 의미로 drive라는 명사가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추진력이라는 건 바로 뭔데? Utilizing the mental gear. Gear라는 게 장치라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게 바로 추진력인데요. 뭘 하기 위해서 이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얻어내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래. 뭔가 획득한 것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점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Made in. 어디에서 만들어진 이점들? Technical, 기술적이고, and physical,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신적인 장치를 이용하는 게 바로 추진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자신

이 신체적인 영역이나 혹은 기술적인 영역을 발달시켜서 뭔가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뭘 이용해서? 그치, 정신적인 어떤 장치를 계속해서 이용을 해서 추진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지. 그냥 어떤 친구들 보면은 그냥 독해만 그냥 계속 문제만 풀어요. 성적이 안 올라.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 친구가 문제를 왜 틀리나 보면 단어가 부족해. 어려운 문장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계속 중요한 문장에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오답을 고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단순히 그냥 문제를 문풀만 하는 게 아니라 양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maximize,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목표 설정을 뭐라고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멘탈 기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Drive, 이러한 원동력, 추진력은요, provides, 제공을 하고요. And creates,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and로 연결됐어요. 추진력을 뭔 만들어냈는데? 우리의 방향 설정, 즉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동사네요. 그죠? 자, 지속해 줍니다. 노력을 계속하게 해줘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들어주죠. 뭐를? Training mindset, 훈련의 마음가짐을요. 이 훈련의 마음가짐은 바로 뭔데? That goes beyond simply working hard.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뛰어넘은 훈련의 마음가짐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마인셋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진력은요,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적용을 해요? Direct force on your physical and technical gears.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장치, 기술적인 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힘, 추진력, 이런 힘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데요? 강화시켜주고, and polishing. polish가 원래 윤을 내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듬어줍니다. 그것들을요. 즉, 이러한 기율들을 다듬어줘요. 뭐할수 있도록? 그것들이 can spin, 회전할 수 있도록요. 어떻게 회전해? 활력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 얘기가 되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While, 뭔가는 반면에, 뭔가는 한편이란 뜻으로 보통은 쭉 가다가 한 번은 끊어줄 거다. 이렇게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욕망, 우리의 욕구, 욕망이 아마도 여러분들을 그러한 장치를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반면에 추진력, 이러한 추진력은 바로 무엇이 될수 있냐면 그러한 것들을 애초부터 설정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는지 그 목표 설정을 처음에 해주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여기서는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 그리고 추진력은 꼭뭘 해준다? 목표 설정을 하게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추진해서 많은 것들을 최대한의 이익을 얻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전부 다 선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선수들.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정신력의 추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라는 아까 utilizing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gear라고 나왔었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른 표현들로 설명을 해준 게 바로 나머지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앞부분,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서 정리를 해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질문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잘했어요. 두 문제 우리 잘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세 문제는 더 쉬울 거예요. 이 패턴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디테일까지 다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흐름이 비슷한지, 비슷하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해?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얘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만 체크 하신 다음에 달라지는 내용 없어? 그렇다면 첫 문장의 핵심 소재 가지고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목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일단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를 봤더니 원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주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오면서 주격 보어절이

대절 이하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죠. 사실 얘네 되게 간단해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 구조인데 얘를 지금 수식을 해주는 표현, 설명을 해주는 표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보어절이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길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뭐에 하나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만들어내는 실수인데? 조직이 만들어내요. 조직이 뭐할 때? 그들이 처음으로 고려할 때요. 뭘 생각해낼 때?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로 실험을 처음으로 고려를 할 때, 이거 한번 해볼까, 소셜미디어로? 이렇게 처음에 고민을 할 때, 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뭔데? 그들이, 그 조직들이, focus too much on, 너무 많이 집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소셜미디어에, 툴, 그리고 플랫폼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짝대기를 왜 걸었을까요? 툴이나 혹은 플랫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목표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기업 목표에 왜 이렇게 볼드체로 색깔로 표시를 해놨을까? 맞아요. 기업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으로는 얘네들이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돼.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볼게요. 기업들이 뭘 활용하는 거야? 맞아. 소셜미디어. 우리 진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소셜미디어. SM이라서 너무 그렇다. 그치?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할 때, 기업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너무 그 플랫폼이나 혹은 그툴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Tools. 도구 같은 것들, 플랫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기업들의, 그렇지. 자신들의 목표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실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틀을 잡은 게 맞는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The reality of success in social web for businesses. 기업들에게 소셜 웹에 있어서의 성공의 실제는?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 소셜 웹,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의 실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는 실수, 뒤에는 성공이니까 여기에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봤던 목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볼게요. 자, 그건 바로 뭔데요? 네,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이 social media program을 만들어내는 거, 창작해내는 것이 뭘로 시작한다라는 거?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A가 아니라 B야라고 해서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뒤에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아니라 뭘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Well,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아까 툴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소셜미디어의 툴이나 아니면 채널, 그것도 최신 채널에 대한 insight, 통찰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려면 뭘로 시작해야 돼? 뒤에 걸로 시작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thorough가 철저한이란 뜻입니다. 철저한 이해로 시작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이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 조직 자체의 목적과 목표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조직 자체의 목적과 목표를 먼저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그 툴들이 어떤 건지,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그게 나중에 우선시돼야 되는 거, 그 차선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툴과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목표, 기업의 목표, 사업의 목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은요, is not merely the fulfillment. fulfillment가 뭐 성취라는 의미가 되겠죠. 달성, 뭐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단순한 성취가 아니에요? 그냥 모호한 필요성에 대한 성취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To manage the presence of the popular social networks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야, 모든 사람이 그거 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용하니까 그런 소셜 네트워크,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야지라는 그 존재를 관리하기 위한, 그걸 다루기 위한 그냥 막연한 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Being a social in the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의 그 존재는 serves.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소셜미디어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no purpose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기업들의 목표나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소셜미디어 그 자체의 그 존재. 우리도 이거 소셜미디어 사용해. 이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조금이라도 어떠한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즉, 쓸모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그 존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대요? Either A or B. A든 B든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즉, 기업이나 사업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거, 혹은 그 목적의 두 번째가 두 번째 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충족시키고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거나 뭐에 대한? 그 조직이나 그 조직의 고객들의 문제를 적어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돼요? 어떤 결과를 낳아야 돼요? 향상을 낳아야 돼요. 어느 종류, 즉 어떤 종류에 있어서 뭐 가능하다면 measurable one, 측정 가능한 어떤 향상을 초래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아, 그래, 성과가 이만큼 딱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모든 면에서요, 이 purpose, 목적, 기업의 사업의 목적이라는 건 바로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추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목적이 있어야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바로 기업들의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 세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목적이라는 것이 성공을 이끌어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왔어요. 1, 2, 3번에 다 나왔으니까 일단 기업 이렇게 갈게요. 소셜미디어라는 두 번째 키워드 여기 3번에 있습니다.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의 목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토대로 해야 된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기업들이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해서 성공으로 이어질 때, 즉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을 때? 목적이나 목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고객들의 뭔가 불만사항들을 잘 해결하려면 이 소셜미디어가 낫고, 우리가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목적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지. 야, 이거 요즘에 대세래 라고 생각해서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 기업의 목표를 잘 생각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풀었을 때보다 선생님이랑 푸니까 어때? 아, 얘가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콕 찝고 있는지가 보이죠?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뷰를 하실 때는 아, 내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답으로 갈 수 있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그래야 독해가 들어요. 알겠죠? 네, 잘했습니다. 우리 15번 가볼게요. 15번. 네 번째 문제. 자, 요 네 번째 문제는 조금 다르게 가볼까? 여러분들 주제문 찾았어요? 주제문? 여러분들이 찾은 그 주제문은 뭐예요? 딱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사실 주장 찾기니까 필자의 주장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문장을 더 찾는 게 맞겠죠. 주제문도 중요하지만. 그죠? 예, 주제문이 약간 추상적으로,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쌤이 찾은 이 주제, 즉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문장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역시 후반부가 강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얘가 이렇게 강하게 뒷부분에 힘이 실리나 이렇게 봤더니 중간에 howeve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만 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얘는 중간에 내용이 한번 반전이 있으면서 뒤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지문.
지문의 이 패턴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지문을 딱 부딪혔을 때 얘는 지문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는 흐름을 먼저 크게 보시면 지문이 갑자기 싹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볼게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 부사절의 맨입니다. 어떤 시대에? 모든 이들이 seem to be looking for,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Quick and sure solutions, 빠른 해결책, 확실한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그래서 확실한 거,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되는 거. 이게 바로 quick and sure solutions가 되겠죠. 자, computer companies, 이 컴퓨터 회사들은요, have even begun to, 심지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Advertise ways, 어떤 방식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을 홍보했느냐,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로, 역시 관계 부사 정도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는 how가 올 수가 없으니까 in which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을 홍보를 하냐, 컴퓨터 회사들이, 야, 있지, 우리 컴퓨터가 can replace parents,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한 해결책. 컴퓨터 있잖아. 야, 심지어 우리 부모의 역할도 대신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홍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ey are too late. 근데 이 컴퓨터 회사들, 이렇게 홍보하는 회사들은 사실 너무 늦었는데 라는 얘기예요. 왜 늦었을까? Television has already done that. TV가 이미 그것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TV 많이 안 보지만 이전에는 이 우리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이전의 그 시대에는 TV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TV가 이미 그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거 새롭게 해줄게. 새로운 게 아니야. 너네 이미 늦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however, 하지만은요, seriously, 진지하게요. In every branch of education, including moral education, 뭘 포함해서? 도덕적인 교육, 도덕, 윤리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의 모든 branch, branch라는 건 원래 나무의 가지죠. 얘는 뭐 회사로 이야기하면 어떤 지점이라는 뜻도 있고 영역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지의 이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역에서 우리는요, make a mistake, 실수를 범합니다. 뭐 할 때요? When you suppose that, 우리가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할 때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that 이하라는 가정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그치,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라는 의미야. 그럼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 그죠? 한번 볼게요. 자, a particular batch of content. 이 batch라는 게 묶음이에요. 특정 묶음의 content, 내용. 혹은 a particular teaching method or particular configuration of students and space. 특정한 교수법, 가르치는 방식. 부모 오면 이제 훈육하는.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하는. 그죠? 특정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특정한 configuration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지? 배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봤더니 학생과 공간에 대한 어떤 특정한 배치, 즉 교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공간에서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will accomplish our ends, 우리의 끝을 달성할 거야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가정하는 실수예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가정하는데 이 가정은 잘못된 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끝이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끝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뭐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and는 명사로 쓰일 때는 목적, 목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줄 거야 라고 가정하는, 가정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게 있어. 애들한테는 이게 정말 특정한 어떤 방식이, 어떠한 배치가 정말 좋아, 가장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봤더니 the answer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디부터? 여기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the answer is,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요. 실수 말고 정말 찾고자 하는 우리가 대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Both harder and simpler. 더 어렵고 하지만 더 간단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어렵고 단순한 게 바로 뭔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 문장.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볼게요. We, 우리가 바로 누군데? 훈육하는 사람들. 즉 집에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사실상으로는 맞는 대답인데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더 어렵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단순한 거야. 이 방식이 어떻다? 해결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른들, 부모와 교사는요, have to live with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무언가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 talk to them. 그들에게 말도 해야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들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되며, 그리고 그들의 회사와 즐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과 동료가 됨. company라는 게 동료나 친구거든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and show them.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 함으로써? by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것과, and how we talk, that is, it is possible to live appreciatively. 감사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하는 방식도 보여줘야 됩니다. 혹은 적어도 어떻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적어도 비폭력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방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해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새벽이나 뭐 아침이나 저녁 때나 아무 때나 책을 보고 있는 거야. 다른 거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험한 말 하지 않아. 이게 바로 다 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굉장히 풀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행동으로 묘사를 했지만 얘가 지금 압축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가 사실 관건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가를 찾아내는 선택지 가볼까요? 네, 볼게요. 자, 교육은 일상에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어때, 여러분? 일상적인 내용인가요? 단순하지만 좀 어려워. 이거 매번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 하지만 단순해. 이게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아, 상호작용인데 그것도 어떻게? 일상적인 상호작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딱 하나의 단어나 압축적인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요. 맞지? 잘할 수 있지? 좋아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도덕교육을 강화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된다. 타인 배려 없고 도덕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덕교육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의 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관련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TV가 이미 그걸 했어.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는 단어이긴 하지만 TV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 회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늦었어. 이미 하고 있는 애가 있어.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교사나 부모가 직접 행동으로 아이들과 일상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V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 아웃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어떤 예시 한 꼭지를 갖다가 마치 주장이나 요지나 주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건 나 답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알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교와 가정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야 된다. 자, 매체 활용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아이들이 온라인 예절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이들이 콘텐츠 개발을 해야 돼 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일부에 나와 있는 그냥 단어들 짜집게 해서 만들어낸 아주 전형적인 오답이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가볼까요? 네, 볼게요. 자, 여기 일단 얘도 그러면 주제문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문장이, 부분이 어디일까? 보시면 벗이 나와 있고 이 문장이 일단 흐름을 한번 휙 바꿔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뼈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해요.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도 사실은 결이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한번 앞부분부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소재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Science, scientist. 그죠? 볼게요. 자,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어떤 건데? such as가 나오면 예시입니다. like와 비슷해요. 그래서 뭐와 같은 새로운 생각들이야? those inspired by scientific developments. 과학적인 발달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그러한 those는 ideas예요. 아이디어와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요, are often air. air라는 게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방송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송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방송이 되면서 비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in our popular culture, 우리 대중문화에서요.

근데 이것은 뭐의 일환으로? As part of a healthy progress, public debate. 대중들의 토론의 건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 대중문화 안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기술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이렇게 방송도 하고 아, 근데 이 부분의 한계점이 뭐예요? 라고 비판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과학자들은요, sometimes deserve,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뭐할 만해요? The criticism they get. 그들이 받는 이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가 핵심 소재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However, 하지만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과학의 popularization, 대중화라는 뜻입니다. 자, 과학의 대중화는요. It be greatly enhanced. 아주 굉장히 상당히 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과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심 있고 이렇게 하는 대중화가 어떻게 해서 향상이 될수 있어요? By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s of the scientists. 과학자들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함으로써 향상시킴으로써 과학의 대중화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키워드 좀 찾아볼게요. 과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야? 과학자들에게 보여지는 과학자들의 그런 이미지, 과학자들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아주 만연한 그런 이미지들을 개선하게 되면 과학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과학자들의 이미지 개선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과학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좋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과학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과학의 대중화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죠? 네, 이렇게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Part of the problem may be. 자, 문제의 일부는요, 뭐가 될수 있어요?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are most likely to write novels, plays, and film scripts. 자, 뭘 쓰는 사람들? 소설, 희곡, 영화 대본, 이런 것들을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들의 majority, 대다수가 were educated.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교육받았다라는 거예요? And the humanities.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과학 분야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왜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거나 과학 분야에 뭔가 조예가 깊지 않은 인문학 쪽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자나 과학에 대해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영화나 소설이나 아니면 이 대본 같은 것들을. 그러면 사실은 과학자에 대한 진정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자들이 글을 쓰면 사실 되겠죠.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학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를 쓰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뒤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Furthermore, 더욱이 the few scientists to turned writers 나오네요. 몇안 되는 과학자였는데 뭘로 바뀌었어? 전향했어? 작가로 전향했어. 그치?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과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돼서 문제라며. 그죠? 그러면 작가로 전향한 과학자들, 과학자였는데 나중에 작가로 전향을 한몇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잘 써주면 되는데, 더욱이 게다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또한 문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have used, 사용해 왔습니다. 뭐를요? 그들의 과학적인 훈련, 즉, 교육받은 내용, 자신들의 이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교육받은 이 내용들을 뭘로 사용했어요? As a source material for thrillers that further damage the image of science and scientists. 과학이나 과학자들의 이미지에 더 해가 되게끔 하는
과학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학의 과학자와 과학의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스릴러물. 근데 그 스릴러물의 그 원천이 되는 재료, 스릴러들의 그 원천이 되는 재료로서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이해, 과학적인 교육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과학자들의 이미지가 개선되지, 돼야 과학의 대중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더디게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죠. 맥락상으로. 이해되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우리는 more screenplays. 뭐가 필요해? screenplays라는 건 이제 영화 대본이 되겠죠? 영화 대본과 그리고 소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설과 어떤 영화 대본이 필요해요? present scientists in a positive light. present가 보여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하는 소설이나 혹은 더 많은 이 영화의 대본들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렇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빛으로, 긍정적인 면을 잘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수고가 많고 과학자들이 이런 진짜 극한에서 많은 이 성과들을 만드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화 대본이나 아니면 소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1,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아니라 사례 2, 이런 것들 말고 그래서 반대가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선생님이 사실 고민을 했다. 얘도 주제문격으로 거의 볼 수 있지 않나?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버시 들어간 이 문장과 뒤에 있는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의 대중화라는 것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어. 뭐를 끌어올림으로써? 과학자들의 널리 퍼져 있는 이미지를 improving 함으로써 그러니까 improving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positive light과 같이 견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연결해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향상을 시키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자들을 아주 긍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사람들이 오 과학자들 진짜 대단하구나 과학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구나 이러면서 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과학이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뭐 많이 다른 패턴은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서 과학자들도 비판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deserve라는 동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새롭게 나오는 이런 과학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하지만 과학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오히려 반대를 준다기보다는 뭔가 전환을 해주는 벗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벗이 하지만 그러나의 역접의 의미를 가져서 앞뒤 내용을 확 반전시켜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조의 의미를 갖기도 하거든요. 일단 답을 찾고 선생님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이미지 개선, 과학의 대중화 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요 파트도 한번 해석하고 가볼게요. In our contemporary world, contemporary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데? 현대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동시대라는 뜻이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뭐야? 내가 현대를 살아가니까 현대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현대 세계에서요. TV와 영화는요. are particularly influential media. 특히나 영향력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it is likely that 이하일 것 같습니다. 뭐일 것 같은데? The introduction of more scientist heroes. 더 과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영웅처럼. 과학자들을 영웅처럼 더욱 보이게 하는 그런 도입은 it help. 아마도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하는데? To make science, 과학을 more attractive,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도 상당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장과 비슷하죠. 한번 연결해 볼까요? 과학자들을 영웅화시킨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그치. 과학자들을 긍정적으로 비춰보는 거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된대요. 뭐 하는데? 과학을 보다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뭐야? 매력적으로 보이면 과학이 대중화가 되겠죠. 과학자들을 hero로 본다는 건 과학자들의 이미지 개선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0: 정답이 되겠습니다. 2, 3, 4, 5번도 한번 보자고요.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 아까 나왔었지, 그지? Scientist turned writers 이렇게 나왔던 예, 그 부분은 전공 지식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그죠? 문제점 하나, 문제점 둘, 두 번째 문제점의 하나의 사례에 주체로 나온 게 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시의 꼭지 한 꼭지가 이렇게 주제, 주장, 제목으로 나올 순 없다. 기억해 주시고. 공상과학자로 성공하려면 벌써 이상한 거 아시겠죠? 과학의 저변 확대, 즉 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좀 폭넓게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된다. 뒤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죠. 그죠? 과학정책 논의에 과학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과학정책이라는 부분도 없고요. 그죠? 정답 1번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벗의 기능, 강조의 쓰임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내가 여기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1, 이유는 2야. 하지만 내가 이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하는 큰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but이나 however가 늘 반전만 주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전환의 의미로 쓰인 but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똑볶아 가볼까요? sustain, sustain이라는 단어입니다. sustain이 뭔데요? 형용사용 때 참 많이 나와요. 환경 문제 같은 데서 지속가능한 이라는 의미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래에서 받쳐준다. SUS, SUS라는 표현이 이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래에서 꽉 받쳐주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지시키다, 지속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스뿐만 아니라 섭이라는 표현도 아래라는 의미를 갖죠. 다음 시간에 똑똑복화의 앞에 있는 그 접두어가 바로 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subway, submarine 전부 다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땀한 땀씩 네, 외워가실 때 챙겨두시면요. 아, 이거 굳이 외워야 돼라는 그런 부담 없이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키워드들 잘 잡아두시고 중요한 빈출 단어 표시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다음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도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번에는 새로운 파트 갑니다. 어떤 파트? 그렇지. 하미추론 파트거든요. 요 문제 파트 아주 쉽지는 않아요. 단서 찾아서 역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016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번 영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법, 즉 여기 문법 구조만 잘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법 문제 풀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부분 하나 고를 건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 겁니다. We are exceptionally smar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출나게 똑똑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아주 특출나게 똑똑한데, and this helps us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것이 우리를 돕습니다. 뭐 하도록 돕냐면요, 얘들아, adapt to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것 자체가 우리를 뭐할수 있도록 돕냐면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어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A wide range of environm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뻔한 얘기 할 거면 지문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무슨 말이야? 그냥 똑똑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다.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은데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적응적인 문제가 뭔데? 일단 이건 해석은 잠깐 배제해 두더라도, 아, 인간이 as individuals, 얘들아,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개인으로서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얘들아, 개인이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문법 한번 볼까요? Enough to라고 하는 이 표현 문법적 구조 들어보셨을까요, 얘들아? 충분히 뭐뭐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해진 문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enough to가 나오면 충분히 뭐뭐하다라고 우리 해석을 할 거거든.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요, 개인이 이러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전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to 부정사는 enough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서 찰떡같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대. 근데 적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that 이하부터 앞에 나오는 problems, 적응적 문제를 꾸며주고 있거든?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이런 적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as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이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대 인간이 직면하게 된 그런 적응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더 짚고 가볼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예요,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뜻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adapted problems라고 하는 걸 수식해 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confronted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네? 즉, 주어 부분이 없다. 자, 그럼 얘 우리 뭐라고 할까?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르죠.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that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 그 말인즉슨 that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일단 여기 등장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자, 이때 등장하는 as에 쌤이 세모를 쳐놨어. 근데 as가 쓰임이 굉장히 많거든? 첫 번째 등장하는 as individuals. 얘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뒤에 등장하는 애 보니까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as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쓰여서 무엇무엇으로서 라고 해석을 할 거니까, 자, 개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줬고, 자,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지? 뒤에 보니까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2강에 오셨는데요. 저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 시간에도 문장의 구성에 초점에 맞춘 기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출발해 보시죠. 2020

는 예, 이 친구의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서 인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이라고 해서 as가 다른 쓰임으로 다르게 해석됐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s만 해석을 잘해도 문장이 술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의 쓰임을 한번 잘 보세요.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 뒤에 문장이 나와 있으면 접속사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s of foragers being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문장 진짜 길지? 얘들아, 문장이 길 때마다 쫄지 말고 동사 찾아. 동사 찾으면 돼요. 여기 쭉 봤더니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없어. 자, 어디를 동사로 바꿔주면 좋을까?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바꿔줄 건데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러면 찐 주어 찾아야겠지.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쌤이 강조하고 있는 게찐 동사와 찐 주어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근데 찐 주어 어딨을까? The package. 잘 찾으셨습니다. The package of 이라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이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패키지고 진짜 동사는 아마 여기가 바뀌겠지. 자, 그래서 패키지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어떤 도구의 모음집, 그리고 수렵 채집 기술의 모음, 그리고 ecological knowled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태학적 지식의 모음, 그리고 social arrang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배열의 모음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오, 단순해. 주어가 단수로 받고 있어. 그런데 아직 주어가 안 끝났지. used by any groups of forag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렵 채집인의 집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패키지는 이라고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라고? 패키지라고. 그러면 동사 뭐로 잡아야 돼? 단수로 잡아야겠지. 그럼 이때 being이 아니라 얘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 is로 바꾸면 좋겠지. 단수 동사.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렵 채집인들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한 그 패키지는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대. 누구에게 있어서 너무 복잡하냐면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이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대.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주고 있네. 자, 그럼 우리 문법 본다고 했었지? 진짜 주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찾았더니 패키지야. 그래서 얘랑 얘 수일치시켜주는 문제였다. 그치? 쌤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뭐야? 동사 찾으라고 했잖아요. 동사만 잘 찾았더니 지금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 얘들아. 그치?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We are able to learn all the things we need to k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어떤 모든 거냐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거를 배울 수 있다. 어디서?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대. 자, 그런데 각각의 다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3번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In which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뭐라고 했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할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절에 있는 이 부분에 넣어보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많은 다른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요. We live in different environment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써도 괜찮잖아요, 문법적으로. 그치?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절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해서 한번 끼워 넣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환경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어떤 환경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즉, 혼자서는 할수 없어.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으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똑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5번 문장 가보면요.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than other species 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훨씬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배운대요. 누구들보다? 다른 종들보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잘 배운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And we are motivated to learn from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동기부여가 되어 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 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꼴을 한번 보세요. 얘들아,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여기 무슨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배웠어. 일단 문장 구조 보면 여기가 뭐야? 문장 구조 주어다. 그러면 비동사가 당연히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 위치가 뭘까?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 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어 자리겠지. 얘들아,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형용사 들어간다고. 자, 그런데 형용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PP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어떻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언제도 배우게 되냐면요. We do not understand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델들이 저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 이해가 안될 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똑똑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강조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is psychology. 이러한 심리학.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심리학 뭐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진 이러한 심리학은요, allow A to B.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하냐면요, accumulate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응적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즉, 여기서 말하는 적응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 뭐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적응적인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대요.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뭘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보니까 동사로 시작하고 있지? 뒤에 문장 불완전하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적응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지식이 어떤 거냐면요. Greatly exceed the inventive capacity of individu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적인 역량인데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매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적응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도 잘 짚으셨고요. 5번 보면 greatly라고 해서 부사가 등장하고 있어. 부사가 등장하면 얘들아,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등장하는 greatly, 부사가 뭘 꾸며주고 있지? 뒤에 등장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greatly exce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수능 문제였음에도 얘들아, 2번에서 바로 정답이 등장했어. 뭐만 잘 보면 됐었어? 동사의 위치만 잘 보면 됐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1번 문장 한번 볼게. Changes in degrees of close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볼까? 동사가 어디야? are이라고 하는 게 동사겠다. 그럼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찐주어 찾아보자. 여기서 찐주어 어딨어? changes가 찐주어겠다. 그치? 그래서 그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are quite important in managing emotion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꽤나 중요하대요.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 감정적인 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동사 are 복수형이 오고 있고요.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니까 복수형 changes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일치하고 있지. 그러면 1번부터 오케이.
Take, for example, emo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재.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텔레비전으로부터 유도된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closeness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in making the fictional environment more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친밀함, 친숙도는 굉장히 중요하대.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the fictional environment, 여기서 말하는 fictional environment는 허구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환경. 가짜 환경이 더 진짜처럼 만드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런 친밀함이나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해석은 됐으니까 문법적으로 한번 볼 건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 make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와? 목적격, 보어가 와요. 얘들아, 목적격 보어 안에 지금 2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형용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real이라고 하는 형용사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친숙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허구 환경을 진짜같이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래서 accordingly, 이에 따라 most TV shows are set in the present or in a time with the memory of the vie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대부분의 TV쇼들은요, 환경을 설정하는데 현재로 환경을 설정한대. 왜? 사람들이 친숙하니까, 현재 이 환경이. 그래서 현재로 세팅을 마치거나 혹은요, or in a time, 어떤 시간이냐면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시청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TV 프로그램이나 TV 쇼들을 배경을 만든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Most characters are supposed to be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TV 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요, 어떻게 가정이 되어져야만 하냐면 어떤 유형으로? With whom we are familiar. 우리가 익숙한 타입으로, 우리가 익숙한 유형으로 가정이 되어져야만 한대. 그래야지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낸 그 환경이 진짜처럼 느껴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make it easier for us. 얘들아, 여기서도 한번 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 거 아마 눈 크게 떴으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다, 그것을 쉽게 만든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잘 들었으면 이거 기억할 거야. 여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it이 들어가 있어. 얘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가 목적어로 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들어준대. 뭐를 더 쉽게 만들어줄 거냐면 이제 진짜 목적어 나올 차례인데 얼라리 3번 밑줄 보니까 perceive라고는 그냥 동사의 형태로 나와 있어. 얘들아, 진짜 목적어가 나오려면 to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 to perceive라고 하는 형태로 고쳐주실 거고 그러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더 쉽게 만들어주냐면 To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a real 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상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가 목적어 제가 저번 시간에 별표 터쳐놓으라고 했었거든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역시 문제화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In other circumstances such as when violence is shown on TV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환경, 다른 환경은 다른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그 TV에 만약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TV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The closeness variable is used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친숙함의 다양성은 사용이 되어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8번 문장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별표 쳐보실 겁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Television entertainment tends to place social problem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라고도 하고 있어. 자, 텔레비전의 오락물들은요, tends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지. place

into B라고 하면 A를 B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TV 엔터테인먼트, TV의 오락물들은요, 이 사회 문제들, 뭐를 포함하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어디에 놓는 경향이 있냐면, in another time and another place. 저 멀리 다른 시간, 저 멀리 다른 공간에 놓는 경향이 있대. 왜? 우리랑 친숙함을 떼어놓으려고. 자, 콤마 찍고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문장 중요하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콤마 찍고 ing가 나오는 이 형태 여러분들 익숙할 것 같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letting us,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면요.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볼수 있게 만든대. 이 허구로 만들어진 그런 등장인물들이 우리의 문제점에 대한 solution,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근데 어떤 환경에서 in settings safely distance from ou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 주냐면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들면서 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뭐야? 아, 우리랑 시간이나 장소를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폭력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closeness. familiarity, 친밀함, 친숙도를 낮춰주는구나 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 쓰였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얘들아, watch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야.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수반하게 되는데 오형식 동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잘와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러분 뭐쓸수 있다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머리를 잘 생각해 봐.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는 동사 원형이나 ing 쓸수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허구화된 인물이 우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잘 왔구나까지도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근데 우리 진짜 문제는 4번, safely. 이 부사 잘쓴거 맞아? 이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잘 썼어? 부사가 나올 때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물어보라고 했었잖아요. safely distanced 라고 나와서 뒤에 따라오는 distance, 멀리 동떨어진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나온 표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얘들아 문법 포인트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서 분사 구문, 지각 동사, 그리고 부사의 표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별표 치고 반드시 복습할 때 다시 보세요.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시대적 배경에 등장을 한다면, it is generally the product of an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통 뭐의 산물일 거냐면요. 경찰과 그리고 그 범죄 사이의 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설령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현 시대에서 분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찰과 범죄 사이의 그런 산물일 거래. 근데 그 말인즉슨, again, it is removed from lives of general citizen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량한 시민의 삶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It is removed. 수동태네. 그치? 자, 그래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선량한 시민의 삶으로부터는 분리되어진 것이다. 제거되어진 것이다.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BP 형태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 자체가 문장들이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복습할 때 꼼꼼히 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한번 가볼까요?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수능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Think of yourself.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너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잔 마시려고 해. 그런데, for example,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잔 마시려고 할때 너는 의식적으로 organize, 구조화하다죠? 너는 의식적으로 구조화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동작에 포함된 많은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잔 마실 거야. 그러면 다그 단계 단계를 다 생각하면서 실행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으로 일단 돌아 누워. 발을 한짝 내려. 발을 두짝 내려. 그 다음에 몸을 일으켜. 라고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구조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Imagine.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s 이라고 한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면, 모든 근육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봐. 그런데 근육은 근육인데 어떤 근육이야? 이제쯤 아시겠지?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거를,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라고 하는 거니까, 아, 얘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 더 눈치챘을까? 쌤은 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때는 둥근 모양의 괄호를 사용한답니다. 오케이. 그것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훨씬 더 구조화한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볼 건데 모든 하나하나의 근육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런데 ne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just to stand up and w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걷기 위해서 수축해야 되는 근육, 이완해야 되는 근육을 다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상상해봐.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근육을 다 생각하면서 걸어야 돼?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문법을 한번 살펴보자면 if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 뭐야? 가정법이다.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어떤 문제에 대한 반대 내용을 말하는 건지가 중요해. 그러면 이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한다면, 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한 내용을 말할 거면 우리는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동사 써줬어? 오케이, 너 합격이야.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육들을 다 생각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It would be tiresome. Tiresome 하면 성가신이란 표현이거든요. 매우 성가시고 매우 매우 느릴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렇겠죠? 자, as가 연결되고 있는데 얘들아, as 쌤이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설명했었어. as가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해석해 보세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성가신 일일 텐데, As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s, no.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문장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주어 먼저 잡아볼까? 주어 어디야? Patients. 오케이. 환자. 환자는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면, recovering from brain injury라고 나오고 있어. 뇌 수술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인가 봐. 그런데 그뇌 손상이 뭔줄 알아? Affecting the motor 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움직임 시스템, 즉 우리가 운동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는 데 쓰이는 그러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뇌가 손상된 그런 환자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환자들은 얘들아, 움직임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떨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가시고 너무나도 느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as는 뭐예요?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nose로 맨 끝에 위치해 있네. 왜? 여기 지금 분사들이 다 꾸며주느라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졌어.
그치.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운동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 뇌수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중인 그 환자가 알듯이라고 지금 나와서 얘는 뭐야?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 지금 일치시켜야겠지? 동사를 봤더니 knows라고 해서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어. 근데 여기 봤더니 patience 복수형이죠? 얘가 틀렸네. 수능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에서 역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No라고 하는 단수 동사, 아니, 복수 동사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자, 5번 문장 볼까요? The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do it for us auto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에 있는 그런 자동 조절 시스템, 자동 조정 부분이요. 이것을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준단 말이죠. 걷고, 움직이고, 일어나고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수행해줘요. 컴마 찍고 ing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봤었다.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조절 부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자동화 시켜줬단 말이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 Freeing up our conscious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해방시켜준 거죠. 뭐로부터 해방시켜줬어? For more important jo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과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풀어준 거죠. 해방시켜준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으로서 괜찮죠?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고 뒤에 보니까 주어 부분도 없네. 그러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 합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장 보시면 It is the older part of our brain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일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감이 좀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워봤을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 It과 that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It, that 강조 구문을 쓴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뇌에 아주 오래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에 된 나오는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래서 오래된 우리 뇌의 부분인 건데 무엇이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화 과정을 뭐 해주는 것이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뇌에 있어서 오래된 부분이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자동화 부분은 자동화 부분인데 that allow us to move,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화된 과정 자체를 꾸며주고 있지. 누가?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자동 과정들. 을 지원하는 건 어디다? 우리 뇌에 오래된 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럼 여기 밑줄 친 부분 뭐라고?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그런데 밑에 나오는 that은 뭐라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ore recently evolved abilities like talking, reading, and writing are far less autom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나 읽기나 쓰기와 같은 것들은 훨씬 덜 자동화되어져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So,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i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what 보자마자 너무 반갑지 않으셨어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했던 거잖아. 얘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너가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너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요, based on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a very crude and fast analysi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완전히 너의 의식과는 관련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빠르고 투박한 과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수능 문제였음에도 여러분 역시나 동사 잘 찾았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6번 문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자면, Viewing the stress response as a resource.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뭐 등장했어? as가 등장했네.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 물어보시겠지?
그쵸? 이때 as는 뭘까요? 이때 as는 전치사입니다. 왜? 뒤에 명사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에 동사 어디 있어요? can transform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잡으면 될 거고, 보는 것인데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내가 자원으로 써보는 거.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는 것은, 이때 주어는 동명사 주어죠. 자원으로 보는 것은 can transform A into B. 수거 표현이죠. A를 B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A가 뭐라고 나와 있어? The physiology of fe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생리 기능을 the biology of cou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용기의 생물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스트레스를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 우리는 그거를 용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요. It can turn A into B. 이것도 역시 수거 표현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도전이라고 하는 거로 바꿀 수 있어. 즉,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거라고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뭐를? 스트레스를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Okay. And 그리고 can help you do your best under pres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d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앞에 동사가 뭐가 나와 있어?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help는 무슨 동사라고 알고 있지? 준사역 동사라고 알고 있을 거야. 맞아, 잘하셨어요. 준사역 동사고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취한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취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너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무리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자, 문법적으로 help 준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완벽합니다. 여러분,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죠. 그래서 even when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특히나 as in the case of anxiet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도에 관해서 전혀 이런 스트레스가 유용하지 않아 라고 느낄 때에도 welcoming it 진짜 주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을 환영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거 뭐야?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 자체가 transform A into B 또 등장하네요. A를 B로 바꿔줄 수 있다. 즉,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that is help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용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우리 2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뭐 파악하면 돼? 얘가 무슨 대명사야?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야?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를 B로 바꿀 수 있다의 이 A 부분은 스트레스잖아. 그치? 우리는 스트레스를 뭔가 유용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내용이 오면 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단수형으로 받은 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대명사의 쓰임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more energy, more confident, and a greater willingness to tak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행동을 기꺼이 할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반기면 이것이 유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apply this stereotype in your own life anytime you notice signs of st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전략을 너의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그 어느 때마다 너 인생에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전략은 스트레스를 반기는 거.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너가 생각했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혹은 or your breath quickening, 뭔가 숨이 계속 가빠워져 오고 있을 때, realizing that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when절이 앞에서 방금 끝났어. when이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 끝났으면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인 절이 나와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realizing

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아 얘가 동명사 주어인가? 라고 생각해서 뒤를 끝까지 읽어봐. 동사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요? 동사 없어요. 자, 동사가 없다는 말인즉슨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동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어떻게? 명령문으로 만들면 되지. Realize 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너무 가빠와져 라고 느낄 때 인식해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지. 뭐를 깨달아야만 하냐면 It is your body's way. 너의 몸이 뭐 하고자 하는 방식이냐면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that은 뭘까? Realize that, that 이하를 깨달아라. 이때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뭐야? 앞에 선행사가 없어. 얘 뭐예요? 동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는 얘 뭐라고 부른다? 아, 접속사 that이구나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that이 밑줄 그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의 that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that을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몸에서 뭔가 긴장감을 너가 딱 느꼈어라고 한다면 remind yourself that이 나오고 있어요. 자, remind라고 하면 너 스스로 상기시켜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식해라라고 하는 뜻인데 역시나 여기도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어. 우리 이거 바로 앞에 문장에서도 이거 realize로 바꾸면서 명령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너의 몸에서 뭔가 긴장감이 딱 인지가 된다면 뭐 해라?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That 이하라고 생각해야 된다. 역시나 문법 문제로 나왔죠? 제가 that 정리해두라고 했었었잖아요. 앞에서. 자, 그러면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상기시켜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무엇을 인식해야만 되냐면,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to your streng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너의 힘으로의 접근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만 안 돼요. 즉,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너의 진짜 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대. 자, 그럼 이때 that 뭐예요, 여러분? 이때 that은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지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요. 앞에 보니까 remind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그럼 얘 뭐라고? 접속사 that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놓으면 여러분 편해요. 문법 문제 풀기는 너무 편해. 자, 다음 문장이요. Sweaty pal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좀 땀이 나요? 그러면 remember. 역시나 명령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 세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 Remind yourself. Remember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냐면요. What it felt like. 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얘잘 봐봐요. 이 to 부정사를 보고 문장 앞을 한번 살펴봐봐. 뭐가 보여? it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자, 그러면 이때 it, 이때 to 부정사 나오는 거 어떤 연결 관계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어. 예? 가주어네, 그치? 얘가 가주어니까 진짜 주어 부분에 to 부정사 쓴거 너무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너가 손에 땀이 많이 난다면 생각하래요. 그 뭐를 생각해야만 하냐면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너가 첫 번째 데이트를 갈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 palms sweat when you are close to something you w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손에 땀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 손에 땀이 나는 거냐면 너가 원하던 것에 가까워졌을 때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 이 문제를 틀리신 친구들이 많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주어와 진짜 주어의 관계만 파악할 줄 알았으면 이 문제 맞추는 거였거든.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특히 또 가목적어랑 진짜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장부터 가보자면, Recognizing ethical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주어 부분부터 뭐 보여? Recognizing. 동명사 보이네. 동명사가 주어면 동사 어떻게 취급해?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Recognizing ethical issues.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아, 이게 윤리적인 문제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is the most important step. 가장 중요한 단계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냐면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an ethical issue i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that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문장 되게 길다, 얘들아. 그치? 문장 길때뭐 하라 그랬어?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 동사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길어진 걸까? 수식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문제이다. 식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식별 가능한 기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몇몇 개의 행동으로부터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식별 가능한 문제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제가 that 등장할 때마다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뒤에 문장 봐봐.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앞에 보면 뭐 있어? 선행사가 있잖아. 그러면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기회인데 그것은 뭐를 요구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행동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대.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may be evaluated. 평가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인 거야. 아, 이게 진짜 옳은 행동이야? 이게 틀린 행동이야? 윤리적인 행동이야?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만든대. 자, 그럼 여기서 이때 that도 뭐야?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럼 얘 뭐라고?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자, 그래서 that may be evaluated. 우리 지금 밑줄은 1번에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에 그어져 있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옳고 그른지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얘네들이 평가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능동적으로. 그쵸? 평가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윤리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행동인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번, 밑줄이 그어진 거 보고 반가웠을 거야. 왜? lear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안 돼. 그치? 명령문이라는 거잖아. 배워라. 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럼 진짜 동사가 없는지 한번 쭈쭈쭈쭈 보세요. 있다, 동사가. 띠로리. 그럼 얘는 동사가 되면 안 되지. 얘 뭐가 돼야 돼요? 동명사가 돼야겠네. 주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earning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뭐라고 배우는 거?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이러한 다른 대안들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 배우는 거. 그리고 and make a decision. 어떤 선택을 할까?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동사가 requir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왜? 동명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배우는 것은 요구를 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수거 표현 많이 아실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지.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배우는 것은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 good personal valu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인간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knowledge competence도 요구하게 된대. 즉, 지식의 competence, 유능함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나와 관련이 있는 그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뭔가 지식적인 측면도 요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주어 자리인데. 동사가 여기 버젓이 있잖아. 라고 하는 포인트만 잘 짚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y and codes of eth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은 또한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의존해야 될까? 그들 기관의 정책에 우리가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and codes of eth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윤리 강령, 우리 회사에 있는 윤리 강령에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볼까? 크게 봤을 때 이때 and는 뭐랑 뭐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명사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The organization policy and codes of eth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여기 등위 접속사는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명사와 명사.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ll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바로 뒤에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때 have는 or를 사이에 두고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걸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그들의 회사 정책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or have discussion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appropriate con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 그 동료들이나 언제 매니저와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have는 누구와 연결시켜주면 좋을까? 동사 rely on이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회사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면 되니까 이때 or, 등위 접속사 or를 기준으로 해서 have라고 하는 동사 rely on이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때 나오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가 정말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를 잘 살펴보시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 애랑 누구랑 연결될까? 이거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thical decision making is not always ea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아요. 왜 항상 쉽지 않냐면 There are always gray are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즉, 흑백 논리처럼 딱 이것이 옳고 이것이 글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 대시입니다. 와, 대 진짜 많이 나온다. 그치? 내 말 진짜지. 자, 뒤에 문장 보세요. Create dilemmas 라고 불완전한 문장 나오지. 자, 앞에 보니까 선행사 있지. 그럼 얘 뭐라고?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쓴 거라고. 그쵸? 그러면 수식해줄 수 있겠다.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색 영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결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어떻게 너가 결정을 하든지 간에 뭐가 존재한다?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Should an employee report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ief?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직원이 report on 하면 보고하다거든요. 보고를 해야 될까? 나의 동료가 engage in 하면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 라고 하는 뜻이 그렇잖아요. Time thief는 시간 도둑이야. 자, 시간 도둑에 관여한다는 말인 즉슨 뭘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근무 태만 일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아? 이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항상 애매하다는 거죠. 그치? 자, 예시를 지금 주고 있어요. Should a salesperson leave out facts about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외판원이 leave out 하면 배제하다거든요. 그 사실을 배제해야 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사실을 배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냐면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그 상품의 형편없는 안전 기록을 우리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을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 gray areas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애매한 애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presentation to customers, 소비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죠. Such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은요, require A t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 있죠. 요구하는데요, decision makers, 그 결정

이러한 지침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문법에 밑줄이 쳐져 있는 whether to라고 하는 우리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whether to라고 하는 문법 구조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침을 요청을 할 것인지라고 해석이 잘 됐어? 잘 됐지.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으니까 5번 문제도 문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5문제, 기출문제 5문제를 한 번에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때 정말 많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내서 우리 3강으로 바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물리학 1 고난도 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동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뒤에 못 푼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 문제 함께 풀면서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함께 다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 잊지 않았죠?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나와 같이 자석 AB가 여기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석 B는 이렇게 떨어져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정지되어 있고요. 두 자석이 붙어져 있는 두 번째 그림도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마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단 정지하고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힘 표시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석 A가 받는 힘은요,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 FA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중력 성분이 있겠고, N극과 N극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자석 B로부터 받는 자기력이 있을 겁니다.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요두 힘이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물체 A입니다. 자, 그러면 물체 B는요, 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성분 F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은요, 같은 크기의 자기력이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철이 지금 압축되어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용수철로 인해서 받게 되는 탄성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어야 되거든. 그래야 요두 힘을 더한 것과 탄성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상황은 여러분들 두 자석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두 자석을 그냥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자석. 그러면 요 둘을 이렇게 묶어버리면요. 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성분 있잖아. 그것은 FA 플러스 F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돼. 두 물체, 두 자석을 하나의 자석으로 보는 순간 서로에게 작용하는 자기력은 상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탄성력이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풀어가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틀린 설명이야. 자, 니은. 나에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지금 B가 A를 떠받친다. 그러면 근데 A, B를 독립적으로 보는 거지 뭐. 그치? B가 A를 떠받칩니다. 요힘 뭐라고 할까? 그냥 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B가 A를 떠받친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지금 이것은 A가 받는 힘인데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걸 물어봤어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크기가 똑같지. 그치? 그러면 S극, N극이니까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 이렇게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 요두 개의 힘을 비교한 건데 지금 A가 받는 힘은 사실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습니까?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이쪽 방향으로요. 이쪽 방향으로 FA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조금 전에 AB를 하나라고 생각하자라고 했던 건 그냥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편의상 하나로 묶었지만 독립적으로 보면 A가 받는 중력 성분 있고요. 자기력 있고 여기 B가 A를 떠받친 힘의 크기가 있단 말이야. 요세 가지를 더한 것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두 가지를 더한 힘이 요 힘의 크기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 힘의 크기가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는 말을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티긋. 용수철의 길이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탄성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탄성력의 크기는 결국 A, B를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되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 요 빗면 방향의 성분,
요두 개를 더한 것과 크기가 똑같고요. 가에서는 어때요? 가에서는 탄성력의 크기는 FB 플러스 자기력인데 요 자기력의 크기가 뭐하고 똑같아? FA하고 똑같다고요. A에 작용하는 중력 성분, 이쪽 방향에, 빗면 방향에 결국 FA 플러스 FB가 탄성력이기 때문에 결국 용수철의 길이는 가와 나가 같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죠. 잘 봐. 지금 그림 가나다 세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가만히 놓은 거야. 정지 상태란 말이야. ABC들 가만히 놓았더니 지금 AB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CD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B가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D가 기준선 P를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요 실의 길이가 지금 어때요? 같단 이야기입니다. 그쵸? 같단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는, ABCD를 전체 하나로 보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우리 아직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수능 완성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ABCD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실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다로 갈 때는요, 누가 운동하는 거야? BCD가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D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의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겠죠. 공기저항 무시니까. A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BCD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존. 됐나요? 그런데 실이 끊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B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요. C하고 D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B는 위로 올라가고, C하고 D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위치는 동일하죠. 같은 위치를 통과하니까요. 결국 B의 속력, 여기도 B의 속력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고요. CD의 속력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없고요.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도 없는 거야. 변화도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 표는 뭐냐면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ABCD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에 대해서 크기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결국 속력 똑같죠? 속력 똑같아요. BCD의 운동 에너지 크기 변하지 않고요. 위치 똑같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변화는 언제 변하는 거예요? 가에서 나로 가는 상황에서 변했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하고 D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져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C하고 D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량의 크기라고 했는데 증가 감소를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하자면 이건 증가야. 증가. 이것도 C도 D도 증가.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건 820란 말이야? 그럼 이건 감소하겠네. 그치? 이것도 감소. 감소. 이렇게 부호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봐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또 하나 있는데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B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BC, B 여기 있잖아요. 요만큼 높이가 내려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C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그치. 높이의 변화는 똑같은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BC가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질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질량.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C의 질량도 M인 거야. 그래서 같은 높이만큼 변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똑같은 거지. B의 질량과 C의 질량은 같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C와 D를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비교해 보면 같은 높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그치? 같은 높이만큼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속력의 변화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정지하고 있다가 여기 특

성형을 속력이 됐을 거 아니야. 속력의 변화도 똑같아. 그런데 지금 역학적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도 똑같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C하고 D도 질량이 똑같구나. D의 질량도 M이라고 놓아도 되는구나. M.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A만 다른 거야. A. A는 B, C, D보다 질량이 커야 되겠지. 그래야 가만히 놓았을 때요 아래 방향으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A가 이렇게 내려올 때 A하고 B를 비교해 보는 거야.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 둘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620, 220 요만큼 차이가 났는데 몇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배? 세 배. 세 배만큼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여러분,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거든? A와 B가?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도 3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3배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3배이려면 질량이 3배일 때인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뭡니까? mgh니까요. 그래서 질량이 m일 때 a의 질량은 b의 질량이 m일 때 a의 질량은 3m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b의 질량보다 3배 더 크다. 그래서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도 3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2분의 1 mv제곱인데, 그쵸? 속력의 변화는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질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3배니까 3배.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3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질량은 A가 C의 3배, B의 3배, D의 3배. 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이요. 니은은 다에서 C의 운동 에너지가 E제로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요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봐봐요. B하고 C만 요렇게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만들어 보는데요. B하고 C만 어떤 표를 만드냐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거는 주어진 표가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요 변화량에 대한 표를 한번 써 봅시다. 만들어 보고요. 요 표를 통해서 니은에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 근데 여러분 B하고 C는 증가했으니까 플러스요. 플러스. C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쵸? 플러스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B는 어때요? B는 여기 있었는데 내려왔잖아. 그치? 그쵸? 요 높이는 똑같습니다. 질량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가 가에서 다로 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있을 텐데 그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빨라졌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빨라지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빨라요. 플러스 y야. 그런데 b하고 c는 질량이 똑같아. 속도 변화량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y야. 여기가 이만큼 변했으면 얘도 이만큼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c가 만약에 플러스 x만큼 증가했다면 b는 x만큼 감소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 결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요. c는 어때요? 플러스 420죠. b는 어때요? 마이너스 220예요. 그쵸? 요걸 연립식으로 한번 놓아보자고요. 결국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이 식을 놓아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식을 하나 놓을 수 있고,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x 플러스 y는 플러스 4, 2, 0 이렇게 식을 하나 놓을 수 있잖아? 요두 식을 연립을 해보자고요. 두 식을 이렇게 더해보면 지워지고, EY는 더하면 플러스 2, 2, 0. 그러니까 Y는 플러스 2, 0가 되고요. Y가 플러스 2, 0가 되면 X는 플러스 3, 2, 0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니은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다에서 C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는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y만큼 증가했잖아. 근데 y가 얼마예요? 플러스 2, 0라고요. 가에서는 가만히 놓았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러니까 다인 상황에서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2, 0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맞다라고 표현하고요. 틱은 다에서 속력은 a가 b의 7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봐봐. 지금 여기에서 실이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한번 놓아보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V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V. V. 그럼 이 녀석도 V가 되고요. 여기도 V가 돼요. V라고 한번 해보자. V. 괜찮아요? 그럼 이것도 얼마가 돼요? 이것도 같은 위치를 통과하니까 V가 된다고. V. 그쵸? 요것도 아래로 V, V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인 상황에서 다인 상황까지 갈때 속도의 크기, 속력은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한 거잖아요. 얼마큼 변한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EV만큼 변했잖아. EV만큼. 괜찮아? EV만큼 변했단 말이야. 지금 누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 B의 속도의 변화량이 EV만큼 변했어요. 그쵸? 여기서 V였는데 EV가 여기 V가 되는데 방향이 바뀌었지? 그래서 EV만큼 변했는데 지금 다에서 A와 B의 속력이 몇 배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실이 끊어졌으니까 A는 A의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B, C, D는 세 물체가 한 물체처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속도 변화량이 몇배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A의 속도가 얼마가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봐봐. 지금 실이 끊어졌어요. 실이 끊어졌으니까 A는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A의 가속도는 중력가속도인 G가 됩니다. 그런데 BCD는요. 봐요. 요 아래 방향으로 MG 아래 방향으로 mg, 아래 방향으로 mg, 힘을 다 더하게 되면 R자 힘은 mg야. 그래서 b, c, d는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mg는 ma, 전체 질량 3m 곱하기 a'이 되니까요, a'은 3분의 g가 된다? bcd는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g고요, a는 가속도의 크기가 g예요. 몇 배입니까? 3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3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조금 전에 B는 속도의 변화가 EV만큼 일어났거든. 그 3배만큼 커지니까 6V만큼 커지는 거죠. 얼마였는데? V였는데. 6V만큼 커지게 되니까 A의 속력은 7V가 된 거예요. 7V. B의 속력은 V가 됐고요. 몇 배예요? 7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물체가 함께 실에 연결돼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이 끊어졌을 때 BCD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럼 BCD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같은 높이를 통과할 때 속력 똑같고요. 하지만 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높이의 변화를 통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능에서는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두 문항.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냐면요, 일단 두 물체 이상의 물체가 등장하면서
충돌 과정이 제시가 돼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항상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써먹어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출제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하고 같다는 것,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그때 F가 등장하잖아. 그 F가 평균 힘, 충격력, 그냥 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실생활 속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러 가지 설명들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수능 3점 테스트 1번입니다. 지금 세물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충돌해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꼭 해야 되는 거지. 충돌 전에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A의 운동량은 6P, B의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P고요. C는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림에는 생략됐지만 A와 B가 먼저 충돌을 했겠죠. 그쵸? 먼저 충돌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 먼저 충돌한 상황, 요 사이의 그림을 하나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쭉 빼가지고요. A와 B가 충돌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요. 한번 그려봅시다. A는 지금 세 번째 상황을 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A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B도 C하고 충돌해야 되니까 B도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 C는 정지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이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상황인 상황에다가 두 번째 상황에다가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한번 써 봅시다. PB. 그다음에 여기를 PA라고 한번 써 볼게요. 자, 요렇게까지만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B하고 C가 충돌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한 덩어리가 됐대요. 한 덩어리. 그다음에 B와 C의 질량은 같대요. M으로 같대. M.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됐다. 자, 그때 지금 B가 A하고도 충돌하고 C하고도 충돌하는데 그 과정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한 거야. 여러분,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뭡니까? 바로 충격량의 크기가 되고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봐봐요. 봐. 지금 이 그림에서 C하고 충돌할 때는 면적이 S야. S. A하고 충돌할 때는 면적이 3S예요. 일단 이것을 통해서 기억은 일단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봐봐. 3S는 이 면적은 평균 힘 이걸 F1이라고 해볼까? F1 곱하기 시간 T잖아요 T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S는 평균 힘 F2라고 한번 표현해볼까? F2 곱하기 시간이 2T잖아요 2T 그럼 여기에서요 F1의 크기는 T분의 3S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평균 힘의 크기 F2는 ET분의 S.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몇 배예요? 6배네요. 6배 더 크네요. 이거 묶고 있는 거야.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 면적이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평균 힘 곱하기 시간. 그쵸? 요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낸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봐. 지금. A와 B가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B와 C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갔대요. 한 덩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B와 C는 질량이 같은 상황에서 속도도 같잖아요? 그럼 B의 운동량은 MV, C의 운동량 MV입니다. 그쵸? B와 C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니까 결국 조금 전에 B의 운동량은 PB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량은 충돌한 후 2분의 PB가 되고요. 여기서 C의 운동량의 크기

P도 2분의 PB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두 개 더하면 PB. 그게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의 크기였죠.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봐봐. C하고 충돌할 때요 면적이 면적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맞지? 면적만큼. 지금 원래 PB였는데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PB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큼 변한 거예요?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2분의 1PB가 된 거죠. 그쵸? 요게 S야. 그 여기는 얼마야? 3S잖아. A하고 충돌할 때는 얼마큼 변했냐면 이거의 3배. 이거의 3배니까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면 2분의 3PB가 되는 거야. 이거의 3배.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봐봐. 원래 B는 왼쪽 방향으로 P였단 말이야. 근데 A하고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이 얼마가 됐어요? 우리가 그렸죠. 오른쪽 방향으로 PB가 됐단 말이죠. 얼마큼 변한 거야? 요거 두개 더한 만큼. 운동량 변화량은 P 플러스 PB가 된 거죠. 이게 얼마예요? 2분의 3PB예요. 이거 생각하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PB의 값을 P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PB는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1, PB니까 PB는 2P예요. 2P. 괜찮죠? 2P. 오케이. 충돌한 후에 요 값의 크기가 얼마냐면 2P란 얘기야. 2P. 그러면 A의 운동량 크기도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니까 A, B가 충돌 전에 보세요. A는 오른쪽 방향으로 6P, B는 왼쪽 방향으로 P란 말이야. 두개 더하게 되면 요걸 플러스라고 하면 요걸 마이너스죠. 5P예요. 운동량의 합이. 두 개가 더해서 플러스 5P가 되려면 아, 요거는 3P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P. 괜찮죠? 자, 그러면 니은 A와 B의 충돌 직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요거 묻고 있는 거야. 2P. 맞죠? 니은 맞는 설명. 그다음에 디귿. A의 질량을 묻고 있거든요. A의 질량은 보세요. 우리 모르니까 질량을 모르니까 MA라고 한번 놓아 봅시다. MA. 그다음에 B의 질량은 M, C의 질량 M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A, B하고 C가 충돌한 후에 한 물체가 돼서 갑니다. 요 그림에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그림에다 표현해 보면 A는 운동량이 3P예요. 그다음에 B는 운동량이 P야. C도 운동량이 P야. 그치? P. 질량이 M이에요. M.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가 됐냐면 지금 A, B, C는 속력이 같아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가 된 BC와 A가 간격이 L0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거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속도와 BC의 속도가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운동량이 3배잖아요? 운동량이 3배면 속도는 같으니까 질량이 3배구나. A의 질량은 3m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되어 있네요. 그쵸? 오케이. 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는요.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사이에 용수철도 있네요. 그런 상태에서 1m per sec로 함께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실이 끊어지니까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A는 왼쪽 방향,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때 A의 속도를 VA, 여기 B의 속도를 VB라고 한번 놓아 봅시다. 이렇게 놓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처음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0.5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돼 있던 용수철이 펴지면서 원래 길이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초래. 그 말은 탄성력이 작용한 시간이 0.5초다라고 하는 거야. 탄성력이 작용한 시간 0.5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4분의 9배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네요. 다 써먹어야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두 물체가 부딪히든
분리가 되든 모든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

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가 함께 운동하던 상황,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두개 더하면 5, 1이니까 운동량이 5였습니다. 그쵸? 이것이 보존되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 5는 자, 지금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2VA 플러스 3VB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나 썼습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인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4분의 9배다라고 하는 것.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4분의 9배야라고 하는 것을 써먹어 봅시다. 그러면 B의 운동량은 3VB예요. 3VB는 A의 운동량 2VA 크기, 요 크기의 4분의 9배. 요거. 그럼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어요? V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VB는 2분의 3 VA가 되겠네요. 요 식을 여기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치? VB에다 집어넣게 되면 VA 값과 V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해보면 VA는 2m per sec. VB는 3m per sec. 이렇게 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과 운동량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나에서 A의 속력은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2m per sec. 맞죠? 니은. 실이 끊어진 후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올 때까지 그 말이 뭐예요? 탄성력이 작용하는 동안 B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얼마겠는가? 여러분,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B가 받은 충격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이것은 운동량 변화량 크기하고 똑같죠. 그치? 그럼 봐봐.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어? B가. MV. 3이었단 말이야. 3. 3이었는데요. 여기 얼마가 됐어요?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 돌아오고 나서 요 상황이니까요. B의 운동량은 MV 하니까 얼마가 됐어? 9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이게 6이란 말이죠. 6. 6. 6만큼 변했어요. 요 F의 크기를 묻고 있고요.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은 0.5초예요. 그러니까 F는 12N이 되는 거죠.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가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겠는가? 지금 여기에서는 용수철이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 압축돼 있으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쭉 펼쳐지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면서 디귿에서 묻고 있는 가에서의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요. AB의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A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OV가 1이니까 2분의 5 줄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와 B의 운동 에너지 각각 구해 보는 거지 뭐. A의 운동 에너지 구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 4니까요. 4줄이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속도 제곱 2분의 27줄이에요. 2분의 27줄. 그쵸?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걸 더하게 되면 여기다가 2분의 8을 더하게 되면 2분의 35줄이네요. 2분의 35줄. 여긴 얼마야? 2분의 5줄이니까 결국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30줄이란 얘기야. 15줄이죠, 15줄. 이만큼 저장돼 있었고 이 에너지가 결국 용철이 이렇게 압축돼 있던 것이 풀리면서 전부 AB의 운동 에너지

그대로 바뀐 거죠. 15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니은 티그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여러분들 좀 고민했죠? 그쵸? 자, 봅시다. 물체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세 물체가 등장하면 일단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C도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프에 A와 B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4m만큼 떨어져 있다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1초일 때는 A, B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0이에요. 그 말은 1초일 때 A와 B가 충돌한 거죠. A와 B가 충돌한 거야. 괜찮아? 자, 그러다가 보세요. A와 B가 빵 충돌한 다음에 각각 어떤 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A, B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져요. 1초에 4m만큼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는 말 여기에 써보면 4m per second인 거죠.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B가 A보다 4m per second의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자,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초인 순간 다시 A, B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아, 이때 B와 C가 충돌을 했구나. 라고 한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오고 있잖아. B는 오른쪽 방향 가다가 둘이 꽝 충돌한 거야. 그 이후에 A와 B 사이 거리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정보는 B하고 C의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초 이후에 A와 B가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정지했대요. 아. 둘 사이의 거리가 없대. 0이야. 그럼 A와 B가 딱 충돌한 다음에 정지했어.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지금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처음 상황이에요. 둘 사이 거리가 4m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다가 1초일 때는 둘이 꽝 충돌했어. 1초에 4m가 가까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4m 퍼세크인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쪽 A가 이쪽 방향으로 V0로 간다라고 하면 B는 이쪽 방향으로 4-V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두개 더해봐요. 두개 더하게 되면 4m 퍼세크잖아. 그치? 1초에 4m씩 가까워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B하고 C는 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4-V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상태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1초인 순간부터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봅시다. 1초일 때 누가 충돌했어? A하고 B가 충돌을 했습니다. A, B가 충돌했고요. 이때 C는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오고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1초 이후를 보니까요. 1초 이후에 봐봐. A가 오른쪽 방향으로 V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 충돌 이후에. 그러면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로 가야 돼? A보다는 4m per second 빨라야 돼. 그치? V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1초 만에 4m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쵸? 응. 이게 V라고 할때 이게 V 플러스 4라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오고 있어요? 4-V0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시각이 2초일 때 봅시다. 2초일 때 보면 B하고 C가 충돌한 거죠. B, C. A는 계속 얼마로 가고 있어요? V로 가고 있어. A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V로 가고 있는 거야. V 이렇게. BC는 꽝 충돌을 했어요. 충돌한 다음에 보니까, 봐봐. A하고 B가 다시 언제 충돌해요? 3초일 때 충돌한단 말이야. 3초인 상황도 한번 그려볼까? A가 이쪽 방향으로 V로 가고 있단 말이죠. V, A는. 자, B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AB가 충돌하는 거야. AB가 충돌. 땅 충돌해서요. 둘이 어떻게 됐어요?
정지했단 말이야. 그치? 정지했단 말은 운동량의 합이 0인 거죠. 운동량의 합이 0이야. 그 말은, 봐봐. 지금 B는 이쪽 방향으로, 충돌한 후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A의 질량은 3이다. B의 질량은 1이야. A의 운동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야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합이 0이 된 거지.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3V? 이쪽에서는 얼마로 가야 돼? 오케이, 3V.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3V, 3V. 방향은 반대. 그쵸? 이렇게 가야 돼요. B는 충돌한 이후에. 괜찮죠? 그런데 요둘 사이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BC가 충돌할 때 4m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야. 여기는 V로 가고, 여기는 3V로 가요. 그러면 상대 속도는 4V잖아. 그치? 4V로 둘이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1초 만에 4m가 가까워진 거야. 그 말은 V가 얼마란 얘기죠? V는 1m/s라는 거야. 그러니까 4V라는 속도로 1초 만에 4m가 가까워지려면 V는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 요 V가 얼마냐면 V가 1이야, 1. 1. 요건 얼마야? 3이다, 3.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야, 3. 요 V가 얼마야? 1. 요게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5. 그쵸? 이렇게. 이건 정지죠, 정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V0 값, 요 V0 값을 통해서 B의 속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AB가 충돌했잖아. 충돌 전과 충돌 후 상황이 나와 있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V0 값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봐봐.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A와 B의 충돌. A와 B의 충돌 전의 운동량은 3V0. 저기요. 저기.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4 플러스 V0. 요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야. 충돌할 후, 충돌 후, 여기요. A의 운동량 M V 플러스 3. B의 운동량 MV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4V0는 8이고 넘어가면 12. V0는 3m per sec가 되겠네. V0가 3m per sec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3을 넣게 되면 요 값은 1m per sec. 요것도 1m per sec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한번 구해 봅시다. 봐봐요.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3초일 때 B와 C 사이의 거리야. 3초일 때. 지금 0초일 때 처음 상황에서는요, B하고 C는 6m 떨어져 있었다. 6m. 이거 한번 그려 봅시다. B가 여기 있어요. C가 여기 있어. 둘이 얼마큼 차이야? 6m 차이에요. 6m. 자, 1초일 때 봅시다. 1초일 때는 B는요, 0부터 1초까지는 B는 왼쪽 방향으로 1m per sec 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1m per sec 간 거야. 여기 얼마야? 여기 1m per sec 갔어요. C는 마찬가지로 1m per sec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갔단 말이야. 1m. 그둘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이 아직 6이야, 6. 그쵸? T가 2일 때. 1에서 2초 동안을 보면 1에서 2초 동안은 B는 5m per sec로 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그럼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5m per sec, 1초에 5m를 가니까 슝 5m를 간 거야. 여기 있어, B가. C는 1m per sec 거야. 그러니까 충돌했네. 요 자리에 있네, 요 자리에. C. B하고 C 사이의 거리는 0이야, 0. 여기서 충돌. 자, 이제 마지막. T가 3일 때. 2초에 3초는요, 2초에 3초는 B는 왼쪽 방향으로 3m per sec 갑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여기서요, 3m 이동했단 말이야, 3m. 그러니까 B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C는

VC를 구해야 되겠네. 충돌한 이후에 여기에서 요 C의 속도를 구해내야 아, 얘가 얼마큼 갔는지 알수 있겠다. 그치? VC라고 놓으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부터 B하고 C의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운동량 보존 법칙. 요게 1이고요. 질량은 4니까. B의 운동량 MV, 5, C의 운동량 MV 하면 마이너스 4, 1이네요. 그쵸? 여기 B의 운동량 MV 하면 마이너스 3, C의 운동량은 MVC. 해가지고 VC를 구하게 되면 VC는 1m/s가 됩니다. 1초에 1m 이동하니까요.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C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1m 간 거예요. C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3초일 때 B와 C 사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 얼마예요? 4m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정답이 4m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은 세 물체 간의 충돌인데요. 이 상황은 결국은 ABC의 속도 성분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통해서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AB 사이의 거리가 4m 떨어져 있고 일정하게 줄어들다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났고 이때요 다시 멀어지다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B하고 C의 2차 충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충돌한 이후에 A하고 B가 충돌 이후에 거리가 0이다 붙어 있다 그리고 붙어서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 상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합이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용하면서.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3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4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몰 개념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한테 나타냈던 문제들이 뭐였냐면요. 바로 표로 대부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로 주어진 거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그림에 적용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게 차례대로 첨가하는 게 보통은 실린더가 가, 나, 다 순서대로 해서 첨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로 주어졌을 때 그림으로 해석하기, 그림으로 주었을 때 표로 해석하기.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표 연습했으니까 오늘은 그림 연습하는 시간. 그림이 뭐냐고요?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양쪽에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화학원 수준에서 풀 때는 그냥 동일한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V1이야, 여기 V2야. 예를 들어서 3리터야, 2리터야. 여기에 들어있는 이 분자의 양은 3대 2야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근데 제가 희석을 했대요. 해석을 할때 가에 대한 실린더, 나에 대한 실린더, 여기에서 3몰이야, 여기 2몰이야. 이 부피비가 V1 대 V2야, 3대 2야라고 갔거든요. 지금 서로 다른 실린더에서. 자, 근데 여기서는요, 제가 W g이 5V리터야? W g이 2V리터야? 그럼 5대 2야? 분자양이 5대 2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W g이 2W g이 됐어요. 그럼 부피가 10V리터야? 이건 안 돼요. 지금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에서는 바깥의 압력과 안쪽의 압력, 외부 압력과 여기 안에가 같아져서 이 피스톤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압력이 같고 온도가 같을 때 부피비가 분자수비. 근데 여기에서 피스톤은요, 이 안에서 서로의 기체의 압력이 같아졌을 때 멈추게 돼요. 여기도 서로의 기체 압력이 같아졌을 때 멈추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5V리터야, 여기 부피가 10V리터는 안 되고요. 내가 만약에 5V리터, 2V리터 이 분자 양을 5몰과 2몰로 가정을 해서 여기 분자 양을 내가 10몰로 둘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부피가 바로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건 안 된다. 서로 다른 실린더다? 여기에서 이 압력에 대한 건 얘네 둘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선 안 됩니다. 그게 차이인데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차피 문제 풀 때는요, 이걸 고려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미리 알아둬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라는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수능에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자료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공이 안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깔린 친구는 바로 제가 126쪽 가서 18번을 풀 거거든요. 이거를 펼쳐놓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똑같이 모두 다 실린더가 주어졌고 자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자료가요, 바로 힌트가 되는데 어떤 힌트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XAY2A와 XBY2B 다시 묶어서 표현하자면 XY2 여기다가 A를 우리가 곱해준 값, XY2 여기다가 B 값을 곱해준 값, 실험식이 같은 경우다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실험식이 같았을 때 얘네들의 질량이 같다? 바로 분자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준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피고 있는 페이지의 이 문제에서는요, 모두 다 나에 대한 힌트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나에 대한 힌트를 가지고 가를 어떻게 해석하지? 사실은 나에 대한 힌트 같지만 이거는 가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 가로부터 찾아내야 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자료 해석하는 거 6월 모의고사로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피스톤을 분리된 실린더 가와 실린더 나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가에서 얘네들에 대한 이 실험식이 같고요. 여기 앞에 A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걸 묶어서 그냥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얘네들에 대한 질량은 같다. 1대1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부피비가 3대 2다? 그럼 우리가 이걸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분자의 양 B가 3대 2다라고 둘게요. 그럼 얘네들 분자량은요, 바로 질량에다가 분자의 양을 나눠준 거다.
그래서 이 화학식량은 몇대 몇이다? 2대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XY2가 동일한 상황에서 얘네들 2대 3이 차이 난 이유는 이 앞에 AB 비율이 2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2대 3으로 저희가 맞추고 시작합니다. 얘가 2, 그럼 얘가 4, 여기 3, 2, 3은 6. 여기도 2, 여기는 지금 2, 3은 6, 여기 3, 여기 3이 6. 됐죠? 자, 그럴 때두 번째 힌트 뭐냐면, 실린더 속 기체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에 대한 비가 주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X랑 Y가 1대 2, 여기도 1대 2. 무조건 여긴 그럼 1대 2. 그래서 나라는 건 1대 2, 2에 대한 비율이 실제 값. 근데 여기 보면 7대 8이래요. 그럼 우리가 7에서 2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7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7분의 1을 곱해주면 실제 값이 7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7분의 16이 바로 여기 안에서 이 X랑 Y에 대한 원자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얘네가 왜 똑같이 얘네처럼 1대2가 안 됐나 봤더니 여긴 1대2인데 여기가 1대2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 Y가 사실은 4와 2로 찢어져 있었다면 얘가 원래 X2, Y4, 여기 X3, Y6

25n 분의 2m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해봅니다. 밑에 모두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웠더니 4m 더하기 30m, 여기에서 이제 14m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10 빼줬더니, 아, 여기 그러면 3m는 1m이랑 같구나라는 걸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은 몇이야? 3. 그럼 n은 1, 3대 1이다 라고 찾아내서 얘가 3일 때 얘도 1 곱해주면 3. 그럼 얘는 1대1로 있네. 여기서 얘가 3, 여기선 5.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한건 m과 m, 얘네가 3대1에 대한 비율, 이것도 구하라고 했지만 나에서 얘에 대한 질량, 그리고 다에서는 얘에 대한 질량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거 먼저 이제 구해볼 건데요. 얘네가 1대1에 대한 비율로 있어요. 그런데 화학식량은 사실은 얼만큼 차이 났어요? 아까 우리가 써놓은 걸로 인하면 2대 3. 그러면 전체 얘가 5라고 했을 때 7W를 5로 나눠주면 돼. 그럼 5분의 7. 그 5분의 7에서 2에 해당하는 애 5분의 14. 그 5분의 7에서 3만큼 5분의 21. 더해주면 얘네가 5분의 35, 7W가 되는 겁니다. W 제가 그냥 뺐어요. 그럼 얘가 지금 나에서 XA, Y2A니까 5분의 14 분의 여기에서 다로 넘어갈 때 얘는 지금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얘가 3몰일 때 5분의 21이야. 그럼 얘가 5몰일 때는 3분의 5를 해주면 얘네 몇 대요? 바로 7W. 그럼 7W야. 그럼 여기 다 더하면 10W니까 얘가 몇이야? 3W야. 그래서 이거 약분 되니까 답은 1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14분의 5.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는 교재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실린더들이 있는 안에서 얘네들한테 지금 주어진 분자의 종류가 같은지 이렇게 다르다면 조심 한번더 해주시고 우리한테 실험실 같은 건지 이 안에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라는 건지 제가 요 비율 이용하는 건 뒤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수능 완성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6쪽에 18번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맨 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높을 거예요. 다음은 티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완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요. 나에서 얘네들은 지금 반응하진 않아요. 자, 그때 얘네들한테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 아까 준 거랑 지금 비슷한 느낌이지만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게 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럼 가를 활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 나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로부터 우리가 활용해줘야 된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새로운 표현은 질량 백분율입니다. 우리가 사실 질량 백분율 접할 일이 없는데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택하기도 했고 굉장히 작년에 6월 모의고사 유사한 것 같아서 택했습니다.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X에 대한 질량 백분율 50%야? 그럼 X가 얘가 Wg일 때 그러면 X는 2분의 1 W, Y는 2분의 1 W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질량 백분율 100분의 50, 2분의 1이다. 자, 여기서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건 A와 C, X의 원자량, Y 원자량 시작해봅니다. 가에 대한 거랑 나에 대한 거의 질량이 Wg으로 같고 V리터로 같은 상황.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분자량이 같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잘 보이도록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X라는 게 지금 AV, X는 AV 있다라는 뜻이고, Y라는 것은 BV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더했을 때 얘네가 Wg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럼 여기도 한번 보면 X라는 건이 V라는 거를 여기에서 n몰, 여기 n몰 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n 더하기 n몰이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n 더하기 n몰에 대한 게 V다. V몰이다. 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X라는 거 am 더하기 여기에서 an. 근데 사실 이거 a 묶어주고 m 더하기 V는 뭐예요? n 더하기 n은 그냥 AV예요. 그럼 서로 지금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양이 같아. 질량이 같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Y에 대한 것도 얘네 다 더해서 몇이 돼야 돼? W 대한 건 똑같으니까 아, 가완하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내야 된건 얘네들의 X에 대한 질량과 그리고 Y에 대한 질량이 이 가와다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X랑 Y가 같다라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질량 둘이 같고 Y 질량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왜준 거냐면 X의 원자수분의 Y 원자수 얘가 지금 1이라면 얘는 지금 2만큼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네가 1대 2로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 A 대 B가 1

0: A야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1: 아,
0: 이해됐죠? 그럼 다시 A라는 건 1, 1, 여기 1, 이제 여기 C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 대한 걸로 해석한 게 아니라 가에서 얘네들이 V로 지금 같은 상황인데 왜 원자수 차이가 발생하지? 각각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다르구나. 1대 2구나. 그래서 얘네가 1대 2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 아까 얘네들 양은 A 곱하기 V, B 곱하기 V. V라는 건 똑같아. A, B만 차이 날수 있다. 그래서 나를 가보니까요, 아까 앞에 산 것처럼 똑같이 우리 활용해 볼게요. 얘가 지금 A랑 A, 1과 1, 그럼 무조건 전체 원자수의 Y 원자수는 2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애, 얘는 2분의 1이 실제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얘를 실제 값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2분의 1로 바꿔주기 위해서 4로 나눠주면 4분의 2. 그럼 여기는 4로 나눠주면 4분의 3. 그럼 전체 원자수가 지금 A 더하기 C, 우리가 A 더하기 C라고 했어. 여기 A 더하기 C, 그럼 여기가 지금 C. 그럼 A 더하기 C분의 C, C라는 건 몇이야? 3. 그래서 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 된건 1대 2, A랑 C는 1대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 구했고요. 이제 그럼 나머지 A라는 거 3, A라는 거 1이 없네. 1이고, C라는 거 3. 그래서 원자량만 구해주면 됩니다. 원자량 구하려고 봤더니 질량 백분율 좋잖아요. 이게 사실 나에 들어있는 거기도 한데 가에서도 똑같이 x가 2분의 1 w야, y도 2분의 1 w야. 그런데 x는 하나 있고 y는 두개 있을 때야. 그럼 y의 원자량은 x에 비해서 2분의 1더 작아야 돼. 4분의 1, x는 2분의 1. 그래서 얘네가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분의 3이다. 답은 2번. 자, 다시 한번더 정리가 볼까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냈는데 그 이유가 가능했던 게 질량과 부피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도록 m과 n으로 나타내 봤고 이게 지금 n과 n이 더해진 값이 얘네 v 값이라는 걸로 갔었어요. v몰일 때 걘 m과 n을 더한 값이야. 자, 그러면 얘가 AV야? 여기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눈에 잘안 보여. 그래서 AM, AN 했더니 AV야 라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얘네 X에 대한 질량 같아? 그럼 얘네 WW 같으니까 Y에 대한 질량도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 밑에서 질량 백분율에서 X가 2분의 1 W면 Y 2분의 1 W. 자, 그런데 얘네는 두개 있을 때야 라고 우리가 여기서 찾아냈기 때문에 원자량 쉽게 찾아낼 수 있었고요. C에 대한 거는 바로 여기가 2분의 1로 확장됐으니까 얘는 4분의 3이야. 그래서 C는 그 비율에 의하면 3에 해당해 라고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니까요. 우리 이제 조금 실린더 문제 자신감 생기지 않았나요? 자, 이제 또 한번 실린더 가볼 건데요. 이번엔 자료는 앞에랑 조금 다르게 주어졌대. 저번 시간에 했던 전체 기체 밀도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기체 밀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단일 기체일 때는 평균 분자량이 아니라 그냥 분자량이 쉬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혼합이에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 고려해야 되니까 조금 까다롭다. 그럼 우리가 까다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그냥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부피분의 질량으로 해석했을 때 밀도비가 바로 주어졌고 우리한테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부피비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활용해 볼 거고요. 실린더 속 기체 1g이 들어있다. 제가 저번에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전체 질량을 곱해 줌으로써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X 원자수는 몇이야? 라고 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분자량, V1과 V2, 그리고 A,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차근차근 주어진 자료 찾는 대로 바로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기체 밀도는요, 우리가 뭐로 바꾸기로 했다? 바로 얘네들은 밀도 분해여 이 질량으로 해서 부피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밀도 9대 10, 여기다가 질량 6, 여기 질량 5, 이거를 나눠줄까? 그러면 3분의 2대 1이니까요, 부피비는 4대 3이다라고 찾아냈고요. 그럼 이번에 이 안에서 우리 표에서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얘네들 동일한 분자야? 그럼 화학식량 같아? 동일한 분자야? 화학식량 같아? 질량비가 몰비야?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얘가 지금 4대 2니까 2일 때 얘가 지금 1. 이건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가 그럼 2일 때 얘는 3. 이것도 같아요. 하지만 연두색과 보라색이 같다라고는 할수 없다. 우리가 써놓은

4대 3이 만족되는가를 확인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4대 3 만족하는가 봤더니 여기 4, 여기 지금 4. 오, 안 맞아요. 그러면 4대 3이 되려면 지금 여기 숫자에 대한 걸 증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지금 이게 잘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얘네들을 2배에서 8대 6 되는 점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3배를 줬어. 6. 3배 줬어. 여기 3. 더해 줬어. 6. 이런 식으로. 3해 줄게요. 여기 6. 그럼 6, 2, 8. 여기 지금 3배 줬어. 3 더하기 3, 6.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요.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냥 2m 더하기 2n. 여기에서는 m 더하기 3n. 얘네들이 몇대 몇이야? 4대 3이야. 라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은 맞춰줬어요. 얜 6몰일 때, 얜 2몰일 때. 그래서 분자량이 지금 XAY2A는 6몰일 때 4g이야?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3분의 2. 이게 바로 분자량. 그럼 XBY2B는 1. 그럼 얘네들은 2분의 3이 바로 뭐다? 그냥 분자량 P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2가 아니죠? 틀렸다. 그 다음 갑니다. 그럼 얘네들 지금 부피비가 V1과 V2 우리가 4대 3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부피비이자 분자수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4 맞고요. 디귿. 이제 A와 B를 구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전체 질량 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와 나가 같대요. X원자수와 같은데 내가 가에서 곱하기 몇을 할 거냐면 여기 질량 6, 나에서 질량 5죠? 곱하기 5. 그럼 이제 얘네들 X원자수는 6대 5가 된 겁니다. 그래서 6대 5로 이제 맞춰줄 건데 6A 더하기 2B 때 3A 더하기 3B는 6대 5다라고 갈게요. 그럼 6 한번 약분해 볼까? 여기 지금 3, 여기 1, 여기 3. 자, 그럼 요거 나타냈더니 9A2 더하기 9B는 여기서 15A 더하기 5B다. 자, 요거 약분한 건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빼줬더니 6A2. 여기에서는 얘네가 4B. 그럼 A 대 B는 몇대 3, 몇대 몇이다? 여기 2대 3이다. 그럼 A가 1대 B는 3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조금 더 초점 맞췄던 건 전체 개체 밀도 어떻게 해석할 건데, 요거와, 그리고 이 몰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진영이 같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서로 화학 진영이 같더라도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꿔줘서 몰비로 나타내줘야 된다. 이 화학 진영이 같다? 몰비로 나타내준다. 근데 서로의 몰비는 다를 것이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분자수, 부피비랑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해서 맞춰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몰비 맞추기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생소하고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러 번 연습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12쪽에 있는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타내는 느낌 자체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앞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제가 처음에 풀어줬던 6월 모의고사에도 요게 사실 있었죠, 하나가. 그래서 친숙하게 나오는 거지만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Wg이다. 그때 우리가 5V리터. Wg, EV리터, 부피비가 5대 2, 분자량을 5몰과 2몰로 내가 둔다면, 여기서 Wg, 여기서 2Wg, 부피가 19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5몰로 뒀기 때문에 10몰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부피와 여기 부피를 같게는 두지 말자. 이것만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발문 읽고 들어갑니다. 티도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B랑 A. 그리고 X에 대한 값, 그리고 부피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요거 해석하고 나에 대한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해석하려고 했더니 다른 문제와 다르게 C랑 H라고 주어졌더니 이 가로 열고 C랑 H의 원자량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량을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합니다. 자, CAHEB, 그리고 여기서 C3AHEB입니다. 그러면 질량이라는 건 지금 1대1로 같은 상황인데요. 화학식량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하기 전에 분자의 양이 분피비와 비례관계니까 5대2인 거죠. 그래서 얘네가 바로 분자의 양,
화학식량은 2대 5야라고 합니다.

그럼 2대 5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12a 더하기 수소는 1이죠. 2b. 네, 여기는 12 곱하기 3이니까 36a 더하기 2b다라는 걸로부터 나온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약분 한번 합니다. 여기, 여기, 6, 여기 1. 자, 옆에다 써볼게요. 그랬더니 30a2 더하기 5b는 여기에서 36a2 더하기 2b다. 그럼 6a는 3b. 어? a 대 b 나왔다. 몇대 몇? 1대 2. 1대 2, 1대 2, 1대 2. 오, 맞았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1대 1 찾아냈으니까 이제 나에 대한 해석 들어가 볼게요. 얘가 1일 때 얘는 4. 그럼 얘가 지금 2일 때 여기에선 6, 여기에선 얘가 1일 때니까 3, 여기에서 4. 다 찾아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나에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인데, 제가 여기서도요, 전체 질량 더해줄 거예요. 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곱해주면 35 곱하기 2 대 24에다가는 x 더하기 4, w죠? x 더하기 4로 나타냅니다. w는 그냥 제가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때 전체 원자수는요, 얘네 5. 근데 부피가 없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자. 얘네한테 화학식장이 왜 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분자수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질량이 2W일 때, 그럼 이번에 우린 화학식량을 알아요. 얘가 1이고 얘가 4니까. 그러면 12, 여기 4, 16입니다. 그럼 얘에 대한 화학식량을 알기 때문에 이 몰은 몇이란 뜻이에요? 아, 8분의 1이란 뜻이에요. 더블 없애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8분의 1이야? 그럼 8분의 1에 대한 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얘를 조금 편리하게 나타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5몰, 2몰로 뒀다라면, 여기는 사실 10몰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10몰이 됐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0몰이 되려면 곱하기 80을 해줬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제가 맞춰주면은, 얘가 4W일 때, 얘네가 지금 3, 4죠? 그렇기 때문에 36 더하기 4니까 40. 얘가 40이네. 그럼 이 화학식량 몇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그럼 이 10분의 1인데 내가 이 WG 때 2몰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4W니까 얘는 8몰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8몰이 되는데 이건 내가 가정한 거예요. 그럼 10분의 1에서 얘를 80만큼 곱해준 게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율로 가볼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8분의 1과 10분의 1 갖고 다니기가 혹시나 힘들다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여기 5 곱하기 8분의 1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나타낼 때24 더하기 6이니까 30이거든요. 그럼 얘도 질량과 화학식량 나타내면 30분의 x몰인데 곱하기 80을 해서요. 우리가 지금 나타낸 이 비율과 똑같이 3분의 8x몰이라고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얘네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수 5, 여기서 내가 10몰이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0몰 더하기. 그럼 여기에선 얘네가 8, 8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에 대한 몰수는 3분의 8x몰. 요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얘네들 분자당 구성 원자수 7. 자, 그런데 여기 더하기가 아니라 땡땡이죠? 비례식인데. 7, 여기다가는 곱하기 몇 몰? 8몰. 그럼 우리 8이 지금 사라지거든요? 8, 8, 8. 그럼 여기 3만 남네. 자, 여기는 지금 5 사라지고 7, 여기 한번더 5. 그럼 이제 요것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5x. 여기는 15 곱하기 4니까 60은 여기 7 곱하기 3분의 여기 8 곱해주면 56x 더하기 여기에서 7, 7에 49. 그럼 여기에서 45를 빼주면 3분의 11x는 여기에서 49 빼주면 11x 몇이에요? 3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x는 3이니까요. 우리가 W 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에 3W다. 그래서 니은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걸 10몰로 가정했고 8몰로 가정했고 그럼 여기서 x3 넣어주면 얘는 몇이에요? 8몰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10몰, 여기서 8몰, 8몰, 16몰.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비는 5대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8, 네, 맞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푼 거와 같이 사실 여기에서 양을 가정했다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그 이유는 8분의 1과 10분의 1이 전 조금 복잡해서 30분의 X도 복잡해서 한 거였지만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8분의 1, 여기 10분의 1, 30분의 X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언젠가 이 숫자들은 깔끔하게 X는 3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소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이 부피와 이 양이 지금 같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위해서 건드려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화학식량과 몰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가지고 가서 화학반응식에도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화학반응식은요, 총 2시간으로 이루어졌고요. 오늘 우리 같이 할 거는 간단하게 탐구활동에서 해석하기. 제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 수능에서 사실은 쉬운 화학반응식이 있고 약간 어려운 화학반응식 문제가 있는데요. 쉬운 문제 중에서 하나가 탐구활동 유형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탐구활동 유형, 그 탐구활동을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이 실린더 안에서 비교하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첨가도, 혼합도 여러 가지 유형 섞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 첫 번째. 자, 우리 화학 반응식 의미는요. 개수비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었죠. 반응물비, 반응 분자수비 같다. 반응 부피 같아요. 하지만 기체일 때만. 그래서 이거 기체일 때 조심하자. 기체 아니면 고체일 때도 있으니까 기체일 때 꼭꼭꼭 조심해서 모두 다 기체인지 확인. 자, 그다음 반응 질량비는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질량 언제 사용하냐면 전체 기체의 밀도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럴 때 활용을 할 건데요. 반응 질량비는 반응 전과 후에 내가 추가로 첨가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질량 일정할 때 부피와 밀도에 대한 반비례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기 화학반응식에서도 활용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보면 좋은 문제 뭐가 있을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탐구활동 유형 중 바로 21쪽에 5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요. 추가를 하거든요. 그 추가하는 거 놓치지 말고 고려하면서 따라가 볼 거고.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이 반응 계수 변화가 없는 그래프 하나 그린 적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게 지금 표로 나타나져 있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부피 변화가 없네? 반응 계수 어떻다? 요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따라갑니다. 자,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요. 화학 반응식에 요게 주어졌고요. 실험 과정을 봤더니 실린더 A와 B를 넣었고요. 중요한 건 가에서 아직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고, 여기 나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다가 다시 한번 더 B를요, V리터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에서 B를요, 3V리터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전체 기체 부피, 전체 기체의 질량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여기 전체 기체의 질량이 2.9에서 10.9? 왜 보존되지 않았지? 첨가하고 있잖아, 비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세요. 자, 그럼 우리 반응 계수 한번 맞추러 갑니다. 가에서 나로 갔을 때 아직 A와 B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V만큼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B를 넣자마자 반응이 또 완결됐기 때문에 여기선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부피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해서 A가 아직 남아있고 C가 생성됐어.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성됐어?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가 같은 상황. 그러면 이 3V로요. A와 C에 대한 양이 3V란 뜻은 나중에 반응 다 끝나서 C의 양 몇이 될 거야? 3V만큼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부피인데 양이라고 하죠.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양으로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C라는 건 3V가 될 거고 처음에 A라는 건 3V가 있었고 A가 3V였어? B라는 건 V만큼 있었네. 그럼 V가 지금 B라는 V가 몇번 들어갔냐면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B, V리터 한번 들어갔고 여기 한번더 들어갔고 여기에서 세번 들어갔지만 반응에 참여한 거와 남은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줘야 돼요. 그럼 얘네가 지금 2V만큼 증가했네. 얼만큼 남았다? 2V만큼 증가, 3V 중에서 V만큼만 반응. 그러면 총 B라는 거 얼만큼 쓴 거예요? V, 2V, 3V요. 그럼 반응 계수 몇 대면? 1대 1이요. 그래서 A 몇이다? 1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피 변화 없어? 그럼 남아있는 애와 그럼 생성된 애에 대한 반응 계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체 기체의 질량인데 2.9에서 10.9가 됐어요. 빼볼까요? 뺐더니 얘네가 8이에요. 이 8이 왜 나왔냐면, B를 지금 몇 번 넣어줬냐면, 여기에선 이미 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한 번, 세 번, 총 네 번 넣어서 8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사실은 4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B가 V에는 몇이에요? 2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 V가 하나 들어가서 2.9죠? 그럼 2를 빼주면 0.9가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A 3부 있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A다라고 하는 건 바로 0.9일 때 3부이다라는 거고요. B다라고 하는 건 3부일 때 V다라고 할때 2였으니까 3배 해주면 6. C다라고 하는 건이 둘을 더했을 때 반응전과 후가 같아야 되니까 3부일 때는 몇이다? 6.9다. 그래서 분자량은요, 바로 6.9와 0.9, 그럼 0.9분의 6.9네, 얘네들이 약분하면 3분의 23 맞습니다. 디귿, 라 과정 후에 남아있는 B다라고 하는 건 2부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얘를 지금 2부이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A2부이죠. 자, 그럼 A2부이는 몇이다? 지금 여기에서 얘네 V일 때 0.3이니까 2배 해주면 0.6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처럼요, 우리가 계속 이제 탐구활동 하게 되면 첨가를 할 거예요. 그 첨가를 했을 때 그 부피 변화 잘 살펴주시고, 얘네들이 지금 질량 증가했는데 누구만큼 증가였는가 이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가 반응에서 항상 전과 후에 주어진 힌트가 다르다 라고 했거든요. 후에는 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유형에서도요, 우리가 탐구활동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다소 앞에서 했던 화학식량과 몰 느낌이 조금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T도 1기압으로 동일하게 줬고, 탄수화물의 연소 반응이다. 우리 탄수화물 연소 반응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자료는 XY는 C2H2 그리고 C6H6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생성물은 모두 기체니까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한다라는 거 활용할 거고, 실험 과정은 X에 13g 넣은 후 부피 측정했고요. 그리고 산소는 N몰 넣었고 완전 연소해서 결과적으로 모두 반응은 합니다. 그러면은 X라는 건 13g, 자, Y라는 것도 동일하게 다시 어떻게 한다? 13g 이용할 거고요. 그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양을 측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산소에 대한 양 N몰로 동일하고 XY도 질량 동일하게 넣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생성물의 이 질량 모두 다 더해주면, 남은 반응물까지 다 더해주면 사실 반응 전 이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X랑 Y 반응했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질량이 같은 애들인 거예요. 넣어준 X와 Y에 대한 질량 같지? O2에 대한 양이 같지? 그럼 질량 같겠죠. 그래서 지금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게 준 거고요. 그럼 우리한테 처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뭘 준 거냐면요, 가에서 이 가에 처음에 얘네들의 기체 부피가 1대 3이었대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네들의 지금 질량이 13과 13으로 같죠? 1대 1일 때 그 화학식량은요, 얘네들 실험식이 HCH 곱하기 2, 얘네 지금 6 곱하기 CH거든요? 그럼 얘네 몇이에요? 오, 분자량 B가 1대 3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얘네들의 양은 당연히 이 분자량과 반비례, 그래서 3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지금 무엇이 주어졌냐면 탄소와 수소에 대한 원자량이 주어졌지만 이걸 고려하지 않고 제가 그냥 실험실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처음에 질량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3대 1이야? 아, 그럼 여기 부피가 3부인 애가 누구야? C2H2. 그럼 얘네 지금 1인 애가 누구야? C6H6. 그래서 X가 C6H6다. 그 다음 니은 갑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사실 하나만 써도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일단 써볼게요. C2H2인데 얘가 산소랑 반응하여서 산소에 대한 양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 맞추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데 물도 맞추지 않을게요. 얘가 이 탄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C2H2에 비해서 이 6H6는 몇 배나 지금 탄소가 있는 거예요? 3배. 그럼 이산화탄소도 3배 있을 거예요. 쓰지 않아도 알아. 하지만 써볼게요. C6H6. 여기에서 얘네가 CO2야.
그럼 얘네가 지금 6개 있어? 얘네도 몇개 있어야 돼? 얘네 지금 6개 있어야 돼. 3배 맞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 기체에 생성된 게 바로 X랑 Y가 우린 C2H2가 Y, 그리고 C6H6인가 아니깐요. 생성된 양이 아, 3대 1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 질량 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응한 양이 얘는 3, 얘는 1, 그래서 얘가 6입니다. 그럼 서로 어떻다? 1대1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얘 성립되었는데요?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나 과정은 전체 기체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에 X랑 Y 똑같은 질량, O2에 대한 똑같은 양을 넣어줬어. 질량은 같아요. 그럼 부피에 대한 건 얘네가 나중에 반응하고 나서 여기서 부피를 봐주시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어때요? 같아요. 그 물량도 어떨까? 같을 거예요. 혹시 궁금해요? 맞춰볼게요. 그럼 얘가 2야? 그럼 1. 여기에선 지금 물. 여기에서 얘네가 6이죠? 그럼 여기가 3. 그런데 얘네가 똑같이 3배, 3배니까 여기가 3배. 그럼 결국에 6 더하기 3은 9, 6 더하기 3은 9.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겠죠? 서로 같다란 뜻이에요. 부피 변화 없다라는 게. 자, 여기 지금 같겠죠? 그래서 얘네 전체 기체 밀도는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답은 기억 가주셔서 1번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부피는 차이가 없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앞에서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 활용을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 얘네들이 반응을 얼만큼 했는가를 통해서 X, Y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탐구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이 잡혔더라면요, 이번에는 그 과정은 조금 친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요. 우리한테 결과물, 수소기체 양이 주어졌고요. 그때 우리가 넣어줬던 염화수소의 수용액 부피가 주어졌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길래 이렇게 결과만 주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T도에서 비커 가에서 다에 각각 농도가 다른 염화수소와 충분한 양의 금속 X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한 염화수소의 부피와 생성된 이 수소기체 양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해 안될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 건데요. 이 X가 사실 누군지 특정 짓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화학 반응식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감 잡히려고 써드릴게요. X가 염화수소와 반응하였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이 X가 양이온이 되어서 이제 염화이온과 만나는데 만약 얘가 2 플러스야? 그럼 얘는 1 마이너스니까 XCl2? 그리고 여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만약 얘가 플러스야? 그럼 여기서 2, 여기 2, XCl,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를 염화수소에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수소기체 양이 혹시나 눈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요, 가 대, 나 대, 다를요, 좀 눈에 보이도록 써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소기체 양은 3N, 1N, 여기서 2N. 그래서 N 떼고 3대일 때 2야. 그럼 부피에 대한 거는 염화수소는 1대 1대 2야 라는 게 이제 좀 눈에 보이죠? 기억 갑니다. 반응한 X의 질량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배야? 만약에 수소기체 양이 어떤 애는 3만큼, 어떤 애 1몰만큼 생성됐어요. 그럼 넣어준 애의 양이 지금 3배만큼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보니까 수소기체에 생성된 양이 3대 1이야. 그래서 얘네가 3대 1이다, 3배다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은. 그럼 반응성 비커에 들어있는 염화수소에 대한 몰 농도인데요. 우리가 이몰 농도는 부피와 그리고 이몰 농도 그리고 또이 용질의 양, 이세 개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액의 농도 한번더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용질의 양을 쓴 이유는 염화수소의 양은 바로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한 값이다. 그러면 다시 일로 와볼게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이 생성된 이 양이 있죠? 이 양은 결과적으로 염화수소에 대해서 비례해서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비례했고, 그리고 부피에 대한 거 1대 1대 2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몰농도의 비, 이 나와 다는 얘네들이 나눠준 값. 그럼 얘네들 몇이에요? 1대 1이다. 1분의 1, 2분의 1, 1대 1. 그래서 몰농도는 몇이다? 1대 1 같다. 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수능 특강에도 우리가 염화수소에 대한 농도가 최소 몇이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를 가지고 이 안에서 양적 관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디귿. 수용액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의 양은 가와 다 비교해보라고 했는데요. 염화이온의 양은 수소이온의 양과 1대1이죠. 그래서 이 수소기체와 비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 나와 다에 대한 건 바로 수소기체 약 3대 1을 가지고서 해석해주면 얘네가 몇 배다? 1.5배다라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라서요.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우리가 계속 강조해주는 건 만약에 용의 농도가 저는 너무 약해도요, 이제 용액의 농도 안에서도 양적 관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중화 반응에서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산화는 반응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건 제가 그냥 가정해서 쓴 거예요. 우리 금속과 염화수소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식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얘네들, 이 수소와 그리고 염화이온에 대해서 아 비례관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써드린 거기 때문에 이 식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어떤 관계로 얘네들을 풀어야 되는가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제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강조력 가지고 왔고요. 화학식량과 몰이 끝나자마자 배운 거 그대로 화학 반응식에 써야 돼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가? 발문들의 처음 시작 또는요, 우리 맨 끝에 물음표 뒤에 가로 열고 단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표는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완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 단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기체라는 거에 한해서 물질의 상태 확인하시고요. 온도 압력이 같다라면 같은 부피 속에서 분자수는 어떻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물질의 상태 꼭 확인하시고, 실린더 문제, 강철 용기 문제 접근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20쪽에 4번입니다. 그린 가는 실린더 AB2와 B2를 넣었고요. 나는 가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냈습니다. 가와나의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바로 D1과 D2고요. 그 비율을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 한계 반응을 찾을 수 있니? 분자량 주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이 양을 유추할 수 있니?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자 가지고 왔어요. 자, 시작해 봅니다. 자, 일단 식 써볼까요? AB2 반응했어요. B2랑. 그래서 생성된 거 AB3. 자, 그러면 우리 반응 계수 맞추자. 2, 1, 2. 그랬더니 A2, 여기서 B4, 여기 더해주면 6, 여기 2, 3, 6. 맞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요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질량이 1대1로 지금 같은 상황. 근데 용질의 양은 몰라요. 하지만 분자량은 안다? 분자량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 AB2와 B2를 보면 AB2는 B2에 비해 A가 추가되네요. 적어도 누가 큰지는 알아요. 누가 더 커요? AB2요. 그럼 용질의 양은 지금 질량 같을 때이 화학식량과 이 양, 용질의 양 말고 그냥 이 반응물의 양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응물의 양은 지금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B2가 더 크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얘가 더큰 상황이야. 근데 반응에 더 참여 많이 하는 애는 얘가 지금 2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 누구다? 당연히 AB2가 한계 반응물이다. 어려운 친구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얘가 만약 2몰과 3몰이야? 얘 2몰 반응해? 얘 지금 3몰 있어? 그럼 2몰 남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가요, 결과적으로 얼만큼 반응하냐면 우리는 반응 전과 후에 뭐가 같아야 된다? 질량. 얘네들 4W다. 자, 여기 질량도 4W 돼야 되니까요. 얘 질량 몇이 돼야 돼요? 1.5W. 그럼 이제 알수 있습니다. 뭘알수 있냐면 얘가 지금 2W고 얘가 1.5W야? 4대 3. 1몰만큼 반응한 거야. 자, 다시. 자, 내가 만약에 얘를 2몰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B라는 건 1몰을 반응시킬 거예요. 그때 걔네들 질량이 0.5W인 거예요. 1몰. 그럼 얘는 처음에 3몰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남아있는 거 3몰. 자, 그럼 2.5W는 2대 1대 2죠? 그럼 얘는 2몰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우리 전체 기체에 대한 밀도가 D라고 했거든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라는 건 변화 있어 없어요? 도중에 첨가한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 그럼 부피에 대한 것만 봐주면 돼.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야. 다시 저 문제를 써주게 되면 이 문제는 V2분의 V1을 구해라라는 뜻이네요. 그럼 V1에서 얘네 지금 2몰? 반응 전이가 3몰? 6몰. 그럼 얘가 지금 6몰. 나중에 V2에선 2몰과 3몰? 5몰. 그래서 얘네들 우리는 분자수와 부피비는 비례 관계다. 부피비를 가지고 밀도를 구해주면 5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6 답은 2번. 제가 은근슬쩍 빠르게 1과 2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슝, 슝 바꿔준 거 보이죠? 그 이유는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질량 어떻다?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얼만큼 남는지 알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남은 애와 그리고 반응한 애에 대한 관계를 통해 몇 몰이 사용되었고 몇몰 남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질량과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식을 세웠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이 밀도를 묻는 거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변형된 포인트는 이 환계 반응물을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요. 화학식량과 모를 한번더 복습하고 오시면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기체에 대한 밀도, 그리고 이 안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서로 반비례한다, 요거 한번더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크 피날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따란! 자, 우리 첫 번째로요, 화학식량과 몰 오늘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에 살짝 넣어놨습니다. X의 질량 백분율, 우리 이거 전체 중에서 X 얼만큼 질량 있어? 라는 거 활용해 주시고요. 기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다? 전체 질량에 대해서 곱해줘서 전체 원자수로 접근 한번 해봤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전체 기체 밀도, 방금 문제를 가지고 활용했었죠? 이거 꼭 기억하고 다음 시간까지 오기 약속!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화학 반식 시작합니다. 그럼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오늘부터 유전 시작할 건데, 지금 겁내고 있는 학생들, 아니야, 할수 있어. 선생님은 인생에서 좀 두려운 순간이 오면, 자신감이 좀 떨어진 순간이 오면 되뇌이거든요. 아예 남들도 하는데 뭐, 나도 할수 있겠지, 이렇게요. 오늘의 힘이 된 한마디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할수 있거나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나 역시 그럴 수 있다. 알겠죠? 수험생은 근자감도 필요한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줄도 알아야 돼요. 할수 있다. 이렇게. 자, 오늘 테마 8, 유전 정보와 염색체 문제 풀 거고요. 여러분 교재 60쪽에 수능 그 테마 대표 문제, 작년 9모 문제네요. 그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감수분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해야 될게이 1, 2, 3랑 저 가나다 매칭입니다. 1은 이제 주원기고, 그 다음에 2는 감이 중기고, 3는 생식세포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그려놨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자형성 과정이니까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A와 B에서 결정되는데 하나는 X에 있대요. 그럼 A와 B 중에 하나는 상, 하나는 X에 있다는 얘긴데,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 이 지원기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합은 얼마일까요? 선생님 유전자가 모르는데, 아, 유전자 몰라도 대답할 수 있지. 지원기에서 상에 있는 것의 합은 2고, 남자니까 XY에서 X는 하나 있으니까

것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합이 3이 떠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알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막 복잡하게 해놨지만 여기 표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백에다가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셈하고 정리하면서 풀게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줬는데 기역은 리을과 대리비전자래요. 이렇게 대리비전자니까 이렇게 대리비전자겠지. 하나는 A쌍, 하나는 B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ABC를 0, 2, 4로 채우는 문제입니다. 자, 시작. 선생님,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여기 0, 2, 4가 다 뜨네. ABC가 다 뜨네. 여기 3는 4 이런 거 나올 수가 없거든. 아, 얘는 2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0, 2, 4가 한 번씩 다 뜨네. 여기. 여기도 좀 특이하고.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이거부터 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기는 항상 짝수예요. 0, 2, 4 이렇게. 이렇게 1이 뜰 수가 없어. 아, 나는 지원기 아니면은 생식세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시작점을 여기로 잡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좀잘 보다 보면 여기랑 여기에 모든 대리비전자가 한 번씩 다 뜹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지금 이제 얘라면, 지원기라면 이거는 합을 3을 만들어야 되고, 얘가 생식세포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 B에 쓸수 있는 숫자는 우리 지금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쓸수 있는 숫자 4? 이런 거 넣을 수가 없고, 생식세포니까 2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합이 3이 뜰 수가 없거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합이 3이 뜰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나를 생식세포로 한다면 B에다 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도 없고, 니은도 없고, 여기도 0이야. 리을도 없고, 디귿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데 유전자가 라지A도 있고, 라지B도 있다는 건 모순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데. 따라서 결론. 출제자가 여기부터 안내하고 있고, 얘랑 얘를 봤을 때, B를 2로 해서 합 3. 얘를 지원기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4가 AC 중에 뜬다는 얘기는 얘를 중기 2로 잡고 달을 생식세포 3로 잡으면 생식세포에서는 4 이런 건못 씁니다. 그래서 C한테 0을 주고 그 다음에 A에 4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분해해서 좀 써볼게요. 2 같은 경우에 중기기 때, 감이 중기기 때문에 가져봤자 최댓값입니다. 그래서 2, 2.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디귿은 0. 디귿, 리을의 합은 0. 이렇게 채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기역, 니은 다 없고, 니은, 디귿도 없고, 이렇게. 근데 라지A는 있다고 하니까 생식세포니까 1 주고요. 리을을 라지A로 잡을게요. 리을과 기역은 대리유전자를 했으니까 기역은 스몰A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 여기에 라지비가 있다 그랬으니까 니은을 라지비로 잡고 얘를 이제 스몰비 이렇게 잡을게요. 우리가 이제 숫자를 배치를 할 때요. 이걸 2, 0이나 0으로 놓겠다는 건 동형접합성으로 놓겠다는 건데 동형접합성이 안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가 아니고 1로 쪼개겠습니다. 2, 0이나 0으로 못 쪼개고 1, 1. 기역이 1이니까 리을도 1 이렇게. 리을이 1이니까 디귿은 0 이렇게. 아, A는 합 2, B는 합 1. 해서 이제 B가 X에 있구나.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X에 라지비 있는 남자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4, B는 2로서 6이에요. 기억 틀렸고요. 기억은 스몰 A입니다. 틀렸고요. 3는 지금 상만 있고 X가 없다는 얘기는 Y가 같다는 얘기죠. Y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닮은꼴 문제 볼게요. 얘도 우리 해야 될 일이 이 1, 2, 3랑 가나다 대응이고 조건 똑같죠? 하나는 X에 있다라고 하고 정자니까 역시 지원기 1에서 모든 대리유전자의 합은 3이 떠야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서 뭐 보이, 오, 선생님은 이거 보이는데. 기역니은 디귿리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 2, 4래요. 저 ABC에 넣을 수 있는 숫자 1, 2, 4. 자, 시작. 여러분 3. 3 너무 좋은 숫자인데 3은 2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2로 쪼개지는데 일단 1이 떴다는 건이 중기는 아니란 얘기고 2 같은

가졌다는 건 생세포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과 2를 동시에 가지면 지원기다라고 바로 결론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원기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에서 여러분, 기역류, 디귿류의 합, 모든 대류전자의 합 얼마? 3 떠야 되기 때문에 AC의 합이 3이 되려면 이렇게 AC에 줘야겠다. 1 더하기 넣고, 그러면 AC가 1하고 2를 나눠 가질 거니까 B는 4다라는 게 정해지고, 생식세포가 4가 나올 수가 없어, 더한가? 그래서 가는 2, 가미줄기, 다는 3, 생식세포. 이렇게 대응시키고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류를 좀 정리해가면서 풀게요. 여기가 이제 4인데 가미줄기니까 2, 2로 쪼개야 돼요. 디귿이 2이기 때문에 니은은 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상하나 엑스하나 있으면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역은 0이라서 기역 더하기 리을하면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1.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1, 2로 나누냐, 2, 1로 나누냐인데 여기를 2로 하는 순간 여기 디귿디귿이 겹치잖아. 얘는 2 이상이 돼야지. 모순. 따라서 1, 2로 쪼개겠습니다. 그럼 디귿이 1이니까 니은은 0이 되고요. 리을이 2니까 기역은 0이 되네요. 지원기 이런 상태네요. 좀 특이하다. 이게 지금 합 2, 합 1이 나오는데 상에 있는 게 동형접합성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볼게요. 얘는 디귿 리을이 합이 1이 됐어. 그건 이제 1 더하기 0으로 쓸 건데, 0 더하기 1이나.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줄에 기역과 리을은 대립유전자며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합 2니까 얘는 상에 있고, 얘는 합 1인 X에 있는 그런 유전자인데, 이것을 리을리을, 동형이라는 얘기야.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렇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2 쪽으로 X가 갔기 때문에 반대쪽인 3 쪽으로는 X가 안 가요. Y가 가요. 그래서 나머지는 0. 이렇게. 상 하나 갔는데, 그 상을 지원기에서 동형으로 갖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동형접합성일 때 이런 패턴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라지A가 상에 있었으면 모든 세포에 라지A가 가야 되거든. 그게 동형의 의미거든.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아, A는 성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성이 디귿이니까 디귿을 라지A, 니은을 스몰A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Y가 가다 보니까 A가 없는 상황.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그2 같은 경우에 그 상이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되는데 라지B가 없대요. 그래서 0인 이쪽에 라지B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자, 유전자형이 좀 특이한데요. B가 상에 있어. 근데 스몰B 동형이에요. 그다음에 A가 X에 있는데 라지 하나 있는 남자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3 쪽, 생식세포 쪽으로 스몰B 가고 Y 가서 라지A가 없는 형태였고, 2 쪽으로는 스몰 b 가니까 라지 b는 원래 없고, 여기도 채워보면 원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2, b는 4, 2 더하기 4는 6이다. 네, 맞고요. 디귿은 라지 a이다. 네, 맞고요. 가는 2고 2 쪽으로는 x염 색채가 같죠? y 아닙니다. 정답은 4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닮은 꼴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선생님하고는 이제 고난도 강의이기 때문에 3점 테스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3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갖는 체세포의 핵형 분석 결과와 염색체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DNA와 뉴클레오소물 순서 없이. 우리의 기역이 DNA이고요. DNA와 희소단백질 복합체, 니은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축해서 이런 염색체 모양을 띠게 되고요. 이 사람 여자네요. XX. 아, 그런데 21번이 3개 있는 다운 증후군이네요. 그런 걸 핵형 분석으로 알수 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다. 네, 맞고요. 가를 구성하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기역, DNA에 유전자가 있다. 네. 여러분, DNA랑 이제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나요?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DNA 부분에 이 부분에는 뭐 눈동자 색깔을 결정한다. 이 부분은 키에 대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특정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DNA의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에 유전자가 있다. 맞고, 비슷하게
기억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해도 역시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X염색체 수는 두 개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분체니까 하나의 염색체당 두 가닥의 염색분체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4예요. 그다음에 상염색체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22가 아니죠. 22번까지 쌍으로 있어서 22개가 아니고 상염색체 정상인에서 22개가 아니고 22 곱하기 2에서 44개야. 정상인에서. 근데 얘는 하나 더 있잖아. 21번이. 따라서 상염색체 수는 45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4분의 44였으면 11이 맞는데 이 사람 다운증후군으로 21번이 하나 더 있어서 분자가 45이기 때문에 11이 아니죠.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이번은 이제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세포당 DNA 양이 1이라는 건 아직 DNA 복제 전, 즉 지원계에 해당하는 세포가 한이 정도 보인다 이런 말이고, DNA 양이 1과 2 사이 세포라는 거는 지금 한참 DNA가 복제 중인 S기 세포, 그리고 DNA 양이 2라는 건 이제 복제 후, 이 구간 2는 G2기와 M기 세포 합쳐서 한이 정도 관찰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 거냐면 암세포를 배양하여 얻은 세포 집단이래요. 뭔가 정상 세포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DNA 양이 2가 넘어가는 세포들도 있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구간 2에는 분열기, M기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첫 번째 줄에 체세포의 동그라미 좀 칠까요? 체세포의 분열기 때는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간 2에서는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식이세포가 있다. 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니은, 이것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크냐 그랬는데 구간 1은 지원기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기 세포는 핵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이 있는 세포 수가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숫자는 작죠. 그래서 구간 1에서가 작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Y 얘는 정상 중기 체세포의 세포당 DNA 양보다 큰. 그치? 정상 중기가 2거든. 복제 후니까. 근데 2보다 큰 DNA 양을 갖는 세포가 있다. 네, 이거는 그냥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거기 동그라미. 서로 다른 세계의 상.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구인데 상이야, 상. 독립이고 상염색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알려주면서 여러분 해야 될게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라지 에이 스몰 에이 그 다음에 라지 비 라지 디를 순서 없이 래요. 그러니까 이게 짝짝이 아니고 라지 에이 스몰 에이 짝만 있고 하나 라지 비 하나 라지 디인 거예요. 유전자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나다는 모두 중기 세포인데 두 개는 주연기 세포 1으로부터 한 개는 주연기 세포 2로부터 형성되었다. A가 B보다 크다. 여기 A가 B보다 크다. 이런 단서 줬습니다. 그 주연기 세포 뭐로부터 이런 말을 이제 문제에서 보면요. 이건 어차피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 피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세포 주연기 세포 1이나 그 사람의 세포 주연기 세포 2나 사실 유전자형이나 연관 상태 뭐 이런 건다 똑같아요. 근데 나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는 주연기 세포 1으로부터, 한 개는 주연기 세포 2로부터 형성되었다라는 단서가 달려진 문제입니다. 자, 시작. 항상 이제 이런 문제 풀 때요. 저 세포가 N인지 EN인지 핵상 판정부터 해줘야 돼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라도 없다면, 다른 세포가 갖는 유전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EN은 아니에요. EN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리을이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N이고, 이건 기억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N이야. 모두 다 중기라고 했으니까, 감 2 중기 세포 되겠습니다. 일단 핵상 판정.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 건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서로 다른 세계의 상, 이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ABD가 다 상에 있는데, 선생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무슨 유전자인지 매칭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O도 있고 X도 뜨죠? 여기 보세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OX 패턴이 뜬다면, 결론, 이형 접합성이에요. 있는데, 두개 있는 건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형 접합성이야. 그래서 누가 A고, 라지이고, 스몰 A고, 라지 B고, 스몰 A고,

패턴이 다른 게 하나 있죠. 가랑. 가랑 패턴이 완전, 여러분, 가랑 다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기억? 안 갔어? OX, OX, XO, XO. 이렇게. 아, 그래서 이 기억, 가랑 다를 주연계세포 1으로부터 반대쪽에서 형성되는 가미줄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풀이에요. 그리고 뭐 숫자들은 여기 뭐0 쪼개고 상이니까 라지비 스몰비 중에 뭔지 뭔간 있어야죠. 그렇다고 감1 중계 아니니까 4, 0이나 이렇게 쪼갤 수는 없어요.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라지 스몰비 라지디 간 거야. 스몰디 없으면 라지디 갔겠지. 그럼 반대쪽엔 뭐가 있을까? 여기는 스몰 A, 라지비, 스몰디 갔겠지. 왜? 유전자에 적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어서 B는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A는 B보다 크다. 뭐 0이니까 A는 뭐 숫자가 존재하면 되겠네. 0만 아니면 되겠네. 여기는 라지비 없으면 스몰 B, 스몰디 없으면 라지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대응을 좀 해볼게요. 여기 라지A랑 그다음 우리 지금 찾은 거예요. 라지A랑 그다음에 라지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라지A 라지디를 할 거고 이쪽이 남은 유전자 스몰 A 라지비를 할 거예요. 두개 있고 두개 없고 이렇게. 그다음에 스몰 A 라지비 있고 여기는 뭐 정보가 없네요. 나를 가볼게요. 나를 가보면은 라지비는 없고. 그러면 여기 지금 패턴 보세요. OX니까 아 여기를 라지비로 해서 라지비는 없고 스몰 A는 있다 이렇게 되겠네. 스몰 A가 있으면 라지 A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기니까 여기다 E 이렇게 써야겠다. A는 E네요. 그래서 스몰 B 있고 그다음에 라지 D 있고 라지 A는 없고 그러니까 패턴 여기 X로 만들고 라지 A는 없고 라지 D는 있다 이렇게 유전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는 2이다. 네, 맞고요. 니은과 디귿은 서로 대립, 그렇지. 라지의 스몰 A니까 서로 대립유전자 맞고요. 가와 다는 주연계세포 1으로부터 형성되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연계세포 뭐로부터 라고 했을 때, 한 사이클 내에 반대쪽, 혹은 같은 쪽인데, 여기 지금 패턴을 보아하니까 이게 같은 쪽은 아니고, 따라서 얘랑 얘, 가랑 다를 반대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 상이라고 했을 때 유전자 뭔지 몰라도 OX 패턴이 뜬다면 있긴 있는데 두 개는 아니란 얘기니까 이형 접합성이다 해서 바로 유전자형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4번 가볼게요. 자, 4번. 얘도 첫 번째 줄에 서로 다른 상, 동그라미 상에 있고요. F와 HA에서 결정되는데, 이 감수 분열 일부만 그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해야 될 1, 2, 3, 4랑 ABCD 대응인데, 여기 기역과 니은은 1과 1을 순서 없이, ACD는 중기세포이다. ACD가 중기세포. 아, 크기도, 얘랑 얘가 크기 똑같죠, 지금. 아, 여기는 감일중기, 감이중기, 감수 1분열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이중기, 얘는 중기 아니니까 생식세포 해서 이제 감이분열, 감수 2분열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얘랑 얘는 정확히 절반이 되는 거예요. 염색분체 분리. 여기서 여기는 상동염색체 분리고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여러분. 스몰 F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야. 상인데.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형은 이거라고 바로 추론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없다는 거는 N이란 얘기예요. 뭔가 없으면 N이야. 그러면 이제 저기 선생님은 C가 궁금한데 C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혹은 여기가 이제 EN을 담당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여기 쓸수 있는 숫자 0은 말이 아 1. 1이라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긴데 맥스 아 그리고 1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중기니까. 1은 안 돼. 그럼 E 선생님. 아 근데 여기에 라지 F랑 스몰 H 합이 2란 얘기는 2 더하기 0으로 뭔가 하나 없고 맥스가 최대값이 있는데 갑자기 4가 나올 수는 없죠. 제가 복제된 상태 EN이니까 그 값이 가장 커야 되거든. 따라서 C를 할수 있는 거는 3고요. 당연히 있고요. EN이니까. 그리고 라지 F를 얼마 줘야 되겠어? 4를 줄수 없지. 이거 지금 복제된 상태니까 2 이렇게 줘야 되겠죠? 여기 2. 그러면 스몰 H 값도 2라는 얘기는 상에 있어. 그러면 유전자형은 이거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상에 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저 A랑 B는 염색 분체 분리니까 정확히 절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패턴이 똑같아야 돼. 이쪽에 라지 F가 있으면 이쪽에도 당연히 라지 F가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패턴을 봤을 때 여기가 XX 패턴인 얘를 AB로 해줄 거고요. 남은 원이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유전장이 이건데 저쪽 D 쪽으로 뭐가 왔냐면 스몰 F가 간 거야. 복제된 상태로. 그럼 라지 F는 없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을 쓸수 없어요. 중기는. 그래서 여기 2. 기억에다 2를 쓸 거고요. 스몰 H가 같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억이 2가 나왔기 때문에 니은은 1이에요. 우리 중기는 1을 가질 수가 없어. 아, 니가 저 생식세포 B구나. 이렇게.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스몰 F가 없으면은 그 대립 유전자인 라지 F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 0에서 이쪽으로는 라지 F랑 라지 H가 같네요. 라지 F랑 라지 H. 라지 F랑 라지 H가 같은데 복제된 상태였다가 이제 염색 분체 분리돼서 라지 F로 우선 염색 분체 하나씩 분리되고 라지 H로 우선 염색 분체 하나씩 분리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감수 1분열이기 때문에 원래 라지 F, 스몰 F, 라지 H, 스몰 H가 이제 복제된 상태로 있다가 이쪽으로 스몰 F, 스몰 H 갔으면 이쪽으로는 라지 F랑 그다음에 라지 H 가겠죠. 그런 거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2입니다. 틀렸고요. 다음 니은 이거 수정할게요. 여러분 교재 2로 돼 있죠? 2는 A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3에 스몰 F가 있다. 3는 EN이니까 당연히 있죠. 스몰 F.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5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3개의 상. 선생님 좋아하는 조건이고 중요한 조건이에요. 상이고요. 여러분 이제 세포 4개 있는데 3개는 주연기 세포 1으로부터 1개는 주연기 세포 2로부터. 주연기 세포 2는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그리고 스몰 B, 라지 D래요. 그리고 A와 B는 2로부터 형성된 건데 A는 또감 이중기고 B는 생식세포죠?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A가 저 가나다라 중에 하나래요. 네. 여러분, 3개가 주연기 세포 1으로부터. 주연기 세포 1으로부터 3개. 그럼 이제 같은 쪽이냐? 반대쪽이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알려줬지만 이게 상인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적어도 이세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이형 접합성이란 얘기예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이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OX 패턴이 뜨면 이형 접합성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세 개를 먼저 좀 찾을 거거든요. 혹시 다랑 라인가? 그러면 이거 지금 같은 쪽으로 해줘야 돼요. 없고 있고니까. 근데 그럼 여기 패턴이 똑같았어야지. 같은 쪽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를 껴서 가랑 패턴이 완전히 반대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가랑 라 한번 보세요. XO, OX, XO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가랑 라를 한 사이클에서 반대쪽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낄 건데, 얘는 같은 쪽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같은 쪽으로 이렇게 끼는 거지. 같은 쪽으로 껴서 패턴을 갖게 하는 거야. 아, 선생님, 근데 처음에 여러분, 핵상 판정부터 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N. 여기서 얘네들 다, 가나다 다 N이고, 얘도 니은 없으니까 다 N이에요. 다 지금 N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가 다 N 상태면서, 이 가랑, 나랑, 라를, 하나의 주연기로부터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지금 패턴을 보면 이제 디귿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랑 나는 같은 쪽으로 잡아주면 돼요. 같은 쪽. 같은 쪽. 그래서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선생님. 이 가랑 나는 같은 쪽. 그 다음에 라는 반대쪽인데 이쪽에도 리을이 가고 이쪽에도 리을이 간다면 양쪽에 다 갔다면 뭐란 얘기야? 그렇지. 동형 접합성이란 얘기야. 그래서 뭔가 이 리을 유전자는 동형 접합성으로 있어서

모든 세포에 다 있는 형태다. 이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좀 한번 분해해 볼게요. 유? 아, 너 가미줄기구나 해서 얘를 2, 2, 2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스몰 A랑 스몰 B 있으니까 이 니은 리을 있음 표시된 거 이제 스몰 A랑 스몰 B로 할 거고요. 이쪽 없음 표시된 건 이제 라지 A랑 라지 D로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지원기 세포부터 가나 라니까 지원기 세포 2로부터는 이제 A가 이제 다가 되겠습니다. 중기죠, 중기. 근데 지금 보면 니은 리을이 누가 스몰 A고 스몰 B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스몰 D가 없으면 라지 D는 있어야겠지. 라지 D는 있어야겠지. 따라서 기억이 라지 D고 얘가 라지 A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밑으로 올게요. 얘는 지금 보면 라지 A도 있고 그러면 스몰 A 없죠? N에 라지 D 있으면 스몰 D는 없죠? 그럼 2니까 아 얘도 중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중기 중기 이렇게. 얘는 더한가 모르니까 아직 알수 없고요. 거기까지. 그럼 얘는 지금 스몰 B가 있어야 돼. 스몰 B가 있어야 돼. 따라서 얘가 스몰 B, 얘가 스몰 A 이렇게 유전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유전자형은 뭐냐? 라지 A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스몰 A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라지 A 스몰 A 맞고요. 라지 D 스몰 D도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이 리을에 대해 동형 접합성이라 그랬죠? 반대쪽에 다 있다는 거는 동형 접합성. 아, 스몰 B 스몰 B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은 스몰 A다. 네, 맞고요. B에서 아, 있죠? 우리 지금 얘 유전자형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A 쪽으로 뭐가 왔냐면 스몰 A, 스몰 B 그리고 라지 D가 간 거예요. 중기. 그럼 이쪽으로 이게 갔으면 이쪽으로는 라지 A 그리고 항상 갈건 스몰 B밖에 없어. 스몰 B 그리고 스몰 D가 가겠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B, 스몰 D를 더한 값은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3이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주형기 세포로부터 형성되었다 이런 문제 우리 아까 3번이랑 5번 연결지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6번은 이제 서로 다른 상 이런 말은 없네. 그런 위치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여러분 해야 될 기역 니은 디귿이랑 1, 2, 3, 4 매칭인데 여기 가는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하나고 여기 나오는 이 B 값은 저기 나오는 A 값보다는 크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칭을 하기 전에 선생님 이 그림에 숨겨진 뜻을 좀 얘기를 하자면요. 항상 2는 1의 곱하기 2예요. 복제된 후기 때문에. 뭐 하나당이든 더한 값이든. 그래서 2는 2 곱하기 1이다. 이거랑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된 후에 이제 양쪽으로 나뉘죠? 근데 그 사이에서 DNA 양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2는 여기 3 더하기 여기는 E4라고 할수 있어요. E4와 같다. 이렇게도 할수 있겠습니다. 얘도 이제, 얜 중기. 얜 생식세포. 반대쪽.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선생님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이제 1인데요. 1. 왜냐면은 저 중기, 2, 3한테는 1을 줄 수가 없거든. 그럼 여기는 저기, 주형기 1이거나 아니면 생식세포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주형기라고 하면 1 곱하기 2니까 2. 그래서 또 2니까 저쪽에 3 쪽에 2. 그러면 이쪽은 0이 돼야 되거든. 1, 2, 2, 0. 근데 B가 A보다 큰데 0이 어떤 숫자보다 클 수는 없지. 모순. 따라서 얘는 주형기가 아니고 생식세포로 잡겠습니다. 생식세포로 잡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형기를 찾아줘야 돼. 여기서 주형기를 찾아줄 건데. 2의 두, 어, 네, 어,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이제 주형기로 잡겠으면, 왜냐면 선생님 여기 2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야. 뭔가 2를 곱해서 2가 됐으니까 여긴 1이 되는 거야, 1. 여긴 1이 되고, 그러면 1, 2 해서 여기를 주형기로 잡을 건데, 주형기 1의 2배, 2 곱하기 2 해서 4. 그러면 조건 모순이죠. 따라서 선생님은 얘를 주형기로 잡을 거고요. 1 곱하기 2 해서 2가 되고,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 해서 4로 하면 4는 1보다 크다 해서 조건 만족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아, 2가 1의 2배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매칭을 시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리을은 2, 디귿은 3.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원계에서요. 라지 A 더하기 스몰 B가 1이라는 건 뭔가 하나 없단 얘긴데. 그쵸? 1 더하기 0이든 0 더하기 1이든 뭔가는 없단 얘긴데. 근데 어쨌든 그게 2배가 돼서 2, 3 쪽으로 다 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지 A 더하기 스몰 B만 선생님 써볼게요. 여기가 1이었어, 합이. 근데 복제돼서 이제 2. 그 다음에 여기 2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이야, 0. 여기 0이라고 쓸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지금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라지 A랑 스몰 A 중 하나를. 스몰 A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생식세포 속에 이렇게 배분할 수 있고요. 생식세포 속에 라지 B도 없고 스몰 B도 없다는 거는 이 B는 어디에 있다? 그렇지, 성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문제 읽을 때, 상 조건이 없네요 라고 했던 게 보통 이런 정자연성 과정에서 위치가 하나 상, 하나 성인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지금 B는 성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3 쪽에도 스몰 a가 있으니까 중기니까 이쪽에 2, 이쪽에 0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n에 스몰 a 있으면 라지 a는 없죠. 0, 그 다음에 0, 2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3 쪽으로도 4 쪽으로도 왼쪽, 오른쪽 그 어디에도 라지 a는 안 갔다는 얘기는 없었단 얘기야.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쪼개지고요. B는 성에 있으니까 하나가 전부예요. 그래서 스몰 B 있기 때문에 라지 B 0에서 숫자가 이렇게 쪼개지네요. 특이하네요.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에 X에 스몰 B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는 정확히 두 배로서 0, 2, 그 다음에 4, 0이었던 거지. 여기가 2 더하기 2가 아니고. 네. 선지 가볼게요. 니은은 1입니다. 틀렸고요. B 빼기 A 하면 4 빼기 1이니까 3이네요. 틀렸고요. 나의 유전자 B는 어디에 있다? 성에 있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감수 분열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 먼저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항상 2는 1에 곱하기 2예요. 복제된 후니까. 그리고 2 이후에 DNA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2는 3 더하기 2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보고, 1, 2, 2. 1, 2, 2. 그러면 여기가 0이다. 해서 여기다 0이다. 0을 쓰면,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물 흘러가듯이 아마 풀릴 거예요. 네. 6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네, 이런 문제 이제 자주 나오죠. 7번이나 8번 같이 이렇게 염색체 그려주고, 종, 성, 개체 구분하는 문제. 근데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거기 네모 박스 좀 칠게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 첫 번째 줄에.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 모든 상염색체와 X. 혹은 모든 상염색체와 Y. 이렇게 성 중에 하나만 그리고 하나는 그리지 않았을 때 EN인데 염색체 개수가 짝수개면 EN인데 염색체 개수가 홀수개면 성별이 뭔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수컷은 XY를 다 갖기 때문에 성 중에 하나만 그리면 상염색체 짝수로 있고 플러스 1이죠. 짝수 플러스 1이지. 그렇지. 홀수가 되죠. 그래서 EN인데 염색체 개수가 홀수개면은 수컷이 되겠습니다. 근데 암컷은 XX를 그리건 아니면 y를 그려서 안 그리건 플러스 2 혹은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짝수죠. 그래서 EN인데 짝수 개면은 암컷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나 8번 문제나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 두개 A, AC 성은 다르다라는 조건 만족시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짝. 짝. EN인데 짝수 개네. 암컷 이렇게 짝짝 홀수개네 EN이면서 수컷 이런 식으로 짝짝 EN이면서 홀수개네 EN이면서 수컷 이런 식으로 이건 N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같은 종을 좀 무리지을 땐 여러분 특징을 잡으세요 이 염색체가 얘고 그 다음에 얘죠 그쵸 아니면 이제 얘는 그 어느 세포에도 없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동일한 종으로 묶어주고요. 동일한 종은 염색 채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2에는 6일 거야. 하나를 안 그렸으니까. 그럼 얘도 2에는 6인데 지금 네 개밖에 안 그렸다는 거는 모든 상과 뭐를 그려서, 그렇지, y를 그렸기 때문에 x를 안 그려서 이 그림에 지금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a는 뭐겠어? 그렇지, 상염색체야. 이렇게 한 쌍. 상염색체. A가 상염색체니까 B는 성염색체인데 얘는 뭐를? 그렇지. 얘는 Y를 그린 거야, 지금. 모든 상과 Y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성별은 이렇게 확정이 되고 우리 지금 A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뭐 A를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A를 두개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수컷으로 잡을 거고요. A와 C의 성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C는 암컷이 돼야 되겠네. C는 암컷. 이렇게 잡으면 A하고 C는 같은 종이고 B는 다른 종이며 성별은 수컷, 암컷, 수컷이 되고요. A세포 두 개, 조건 충족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B는 Y염색체다. 네, 맞고요. 간은 C의 세포다. 네, 맞고. 감일줌기는 여러분 EN입니다. 그리고 복제된 상태예요. 줌기니까. 상염색체수 하면은 A 같은 경우에 2에는 6자리니까 상염색 채수가 4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컷이니까 X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난 B도 2에는 6자리네요. 상염색 채수 4개, B도 수컷이야. X염색 채수 하나에서 같네요. A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갈게요. 8번도 첫 번째 줄에 모든 상염색체와 기역해서 이제 성 중에 하나를 안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라는 마지막 줄에 A의 세포고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유전자 대응도 해줘야 돼. Large G, Small G, Large A, Small H.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문제의 개체는 두 개체예요. A와 B, 첫 번째 줄, 동물 A와 B, 개체는 두 개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EN인데 하나, 둘, 넷. 다섯, 홀수개, 수컷이네요. 성염색체네. 성염색체에 쥐가 있네, 지금. 그 다음에, 예. 아니, 그럼 지금 다 같은 종이거든요. 그럼 이제 2에는 6이면, N은 3이었어야 되니까, 이건 성 중에 뭐를 하나 안 그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는 2N인데, 2, 4, 6. 완벽하다. 암컷. 여섯 개를 다 그렸다는 얘기는 모든 상과 뭐를 그린 거다. 그렇지. X를 그린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왜두 개밖에 안 그렸냐면 Y가 있어서 Y가 있다는 건 수컷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상, 이렇게 상, 이제 X, X 여기 X 있네. 근데 X가 있다는 N의 세포, 근데 A구나. A는 수컷이니까 여기 수컷이야. 지금 개체는 A랑 B밖에 없어. 그럼 A가 수컷이면 암컷은 뭐야? 암컷은 B가 되는 거야. 수컷은 뭐야?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는 이제 N이고. 이제 유전장점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기 라지 H, 여기 스몰 H. 그 다음에 지금 수컷이니까 스몰 G 하나만 갖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A는 뭐다? 스몰 G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기가 스몰 G면은 여긴 뭐야? 여긴 라지 G야, 여러분. 여기 대립 유전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라지 G, 라지 G인 암컷이 되겠네요. 그리고 라지 H 있고 그다음 뭐 하나 있는데 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스몰 H 그다음에 A 라지 H 그다음에 얘는 라지 G가 있다는 거는 곧 누구의 세포다. 그렇지. B의 세포다라는 걸알수 있고 B가 스몰 H를 가지니까 유전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가 스몰 H니까 B는 라지 H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여기 모든 상과 기역이라고 했을 때 X염색체이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라지 H다. 네, 맞고요. 디귿. 감일 줌기세포 한 개당 그랬습니다. A 같은 경우에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X염색체수는 한 개고, 라지 G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 H 있는데 줌기니까, 감일 줌기니까 복제된 상태 E 되겠네요. E입니다. 그 다음 B 해볼게요. B는 암컷이니까 X 두 개고요. 라지 G가
두개 있는데 복제된 상태야, 4. 그 다음에 스몰 h 있는데 복제된 상태 2. 그래서 2분의 6이기 때문에 3. 그래서 2가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감수분열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제 세포 대응인데요. 그림 속엔 4개의 1, 2, 3, 4인데 표 속엔 3개네요. 하나가 지금 표에 안 나와 있고요. DNA 상대랑 더한 값 이렇게 제시하고,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서로 다른 사항 이런 조건 적고요.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HT 중에 뭔지도 찾고, 마지막에 이제 유전자용 후보군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림에도 의미가 있는데, 얘는 G1기죠? 그리고 복제됐어요. 그리고 중기예요.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야. 그리고 얘는 이제 3랑 4는 반대쪽이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분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중기세포 있죠? 더, 저 2랑 3는 가질 수 있는 값이 0, 2, 4 이런 짝수기 때문에 더한 값도 짝수고 1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생님 눈에 들어온 숫자는 이 1. 이런 숫자 들어오고, 이게 1이랑 4를 담당하고, 2, 3 중에는 하나밖에 안쓴것 같아요. 지금 표에. 그리고 우리가 EN이라는 건 밑에 있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EN이 될수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EN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 이 단은 생식세포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도 없고, 니은도 없어. 그대로 가져오세요. 여기 니은, 니은 똑같으니까 니은 없고 디귿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기세포한테 1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제 저기 G1기가 되는 거야. G1기가. 그래서 이제 얘를 2형으로 쪼갤 수는 없겠다. 그지? 왜냐면 여기가 니은이 걸려있기 때문에 0, 2로 쪼갤까? 1, 1로 쪼갤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2는 1의 2배거든요? 근데 이 2는 4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2가 아니야. 얘는 3. N. 가미중기가 4로 쪼개질 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 2로 쪼개지면서 여기가 2, 0. 그리고 니은이 그럼 0이니까 0, 2.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 3랑 4를 반대쪽에 그린데도 이유가 있는데, 이 니은이라는 거는 이쪽에도 없고, 3 쪽에도 없고, 4 쪽에도 없어.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었다는 얘기는 원래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0으로 하는 거야. 여기. 이런 거 이제 양쪽에 그린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쪼개지네. 그럼 니은이 0이니까 그대로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전자형을 한번 DNA 상대량을 선생님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1, 0, 그 다음에 E. 사실 문제에는 기역, 니은, 디귿밖에 없지만 선생님은 이제 H짝, T짝을 찾을 거기 때문에 리을 세팅했어. 지금 보면 상이라고 했잖아, 상. 상에 있으면 합 얼마 떠야 돼? 합2 떠야 되죠. 그래서 합 2가 되려면 여기다 1을 넣어서 이렇게 합 2, 이렇게 합 2를 만들어야지, 주원기에서. 그렇게 만들고요. 따라서 이제 이쪽 정리 좀 해볼게요. 기역, 니은, 0. 1. 그래서 기역 더하기 디귿은 여기는 1이 되겠다. 그리고 상 중에 뭐는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갔으면 이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3도 정리해 볼게요. 2, 0, 2. 왜냐면 얘는 갈 만큼 다간 거야. 이거 하나 있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유전자형을 보시면요. 이게 뭔가 동형 접합성인 거야. 디귿, 디귿, 동형에 그 다음에 기역, 리을, 이형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보군을 보면요. 라지 스몰 H, 라지 T 스몰 T면 G1기에서 이 값이요. 1, 1, 1, 1 이렇게 나왔겠지. 이건 아니네. 그래서 유전자형이 뭐냐면 라지 스몰 H, 스몰 T가 되는 거야. 뭐가 동형이에요? 스몰 T가 동형이죠. 디귿이 뭐구나. 스몰 T구나. 그럼 대리 유전자니까 얘는 라지 T 이렇게 잡고. 여러분, 기역이랑 리을은 누가 라지 H고 누가 스몰 H인지는 안 잡히는 문제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는 3이다. 네, 맞고요. 니은은 라지 T이다. 그렇지, 니은 디귿만 물어볼 거예요. 니은은 라지 T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기역 더하기 디귿이니까 1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네. 10번은 우리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유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유전이죠. 그쵸? 유전 정보와 염색체였는데요.
테마 대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닮은 꼴 문제나 지금 3점 테스트 문제에서요. 감수 분열 그림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표를 제시한 다음에 그 세포를 대응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푼 문제 잘 복습하고요. 10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체 지구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은요, 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능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장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요, 좀 중상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마지막 장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중상위권 성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최상위까지 안 가더라도 중상위권 성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파트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 이 파트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후 변화의 요인 중에서도 천문학적인 요인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 우리 고난도 정복핀, 고정핀으로 한번 고정 단단하게 해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엘니뇨와 라니냐는요, 워낙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좀 자료에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요. 물어보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좀 염두에 두시고선 공부를 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두 시기의 차이가 왜 생기느냐? 무역풍의 세기 차이 때문에 이두 시기의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 놓으셔야 되고, 엘니뇨 시기는요,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화되는 시기죠. 따라서 원래 무역풍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변화가 다 약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적도 해류가 이동을 했었던 거거든.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요, 적도 해류의 세기도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따뜻한 해수들이요,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동쪽으로 해수가 돌아왔으니까, 이 해수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발산했던 해수를 보충해주기 위해 일어났던 용승이 평소보다 약하게 일어나겠지. 따라서 용승의 세기도 약화되는 게 엘니뇨 시기이더라.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모든 게 강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평소보다 무역풍이 강하게 부니까요, 평소보다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합니다. 적도 해류가 강화되고요. 자, 그러니까 보충해줄 물의 양이 더 많아졌어. 따라서 용승도 평소보다 강해지는 시기이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표층수온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표층수온이 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상승하는 시기를 엘니뇨라고 하는 거고요. 왜 상승했느냐? 따뜻한 물은 동쪽으로 돌아왔고, 아래에서 차가운 해수의 용승은 약해졌으니까 표층수온 높아지는 거고요. 반면에 라니냐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는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지금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용승했으니까 동태평양 표층수온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의미해요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요, 여러분들 되게 다양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이야. 왜?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돌아왔나요? 아니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나요? 결국엔 이거를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보시면요. 자, 봐봐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지금 따뜻한 해수가 엘니뇨 시기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두께가 두꺼워지겠지.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더 많이 따뜻한 해수가 이동해 버렸으니까 두께가 평소보다 얇아지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지면 그 아래부터가 수온약층이 되는 거니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얇아졌으니까 그 아래부터가 수온약층인 거야. 따라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요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 20도씨의 등수온선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져야지 20도씨의 등수온선이 깊어지겠지. 따라서 요 시기, 엘니뇨 시기에는 이 깊이도 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라니냐 시기에는 얕아지는 것이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어. 왜냐? 지금 엘니뇨 시기는 해수가 동쪽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높아지겠지. 서태평양은 해수면이 낮아지겠지. 해수의 이동에 따라서.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더 상승할 거고, 동태평양은 더 하강할 거야. 그랬더니 원래도 무역풍이 불어서 원래 서태평양이 높고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가 낮거든. 근데 무역풍이 강한 시기에는 이 차이가 더 심화된 거죠. 따라서 높이 차이가 커질 거예요. 증가할 거고요. 반면에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으니까 해수면의 높이 차이도 작아지게 될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해면 기압의 변화를 봐줘야 돼요. 왜냐? 엘니뇨라는 건,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건 표층수온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이 표층수온의 변화가 결국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그림처럼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쉽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따뜻한 해수가 이동한 곳으로 구름대도 같이 이동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는요,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구름대도 같이 동쪽으로 이동해. 자, 그럼 봐봐요. 구름대가 생겼다는 건 상승기류, 저기압이라는 거거든. 따라서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이 하강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남방진동이기 때문에 한쪽이 하강하면 한쪽은 상승합니다. 서태평양에서는 지금 하강기류 발달했기 때문에 기압 상승하는 거고, 라니냐 시기는 반대지.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했으니까요. 여기서 상승기류 더 강하거든. 따라서 해면기압 하강하고요. 반대로 동태평양은 하강기류가 더 강해졌으니까 해면기압 상승하더라라고 정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 강수량은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 구름대가 있는 곳이 비 많이 내릴 거거든.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는요, 동태평양에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서태평양에서는 감소합니다. 반면에 라니냐 시기는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서쪽으로 이동했고 구름대가 더 많이 서쪽에서 생기게 되니까 요양이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하게 되더라. 근데 요거를 또 수증기량이랑 관련 지을 수 있더라. 이것도 역시나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되겠지. 따라서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라니냐 시기에는 감소하더라. 요런 것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더라.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할때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에 대해서 물어보지. 우리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에서도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이래. 이건 뭘 봐주면 되느냐? 구름 봐주시면 돼요. 구름. 구름의 높이. 자, 엘니뇨 시기 봐봐요. 지금 구름이 높게 동태평양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이 구름의 꼭대기, 최상부에서 방출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최상부의 온도가 낮거든. 그러니까 방출되는 적외선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엘니뇨 시기에는 요 양이 감소하더라. 반면에 라니냐 시기에는 구름대가 없으니까요. 이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구름의 최상부 높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랑 역시나 연관지어서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이것도 역시나 구름이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 구름이 많으면 태양빛 막잖아. 그러니까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겠지. 그리고 라니냐 시기에는 구름대가 서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동태평양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워커 순환의 세기. 우리 서태평양에서 상승기류, 동태평양에서 하강기류, 요게 지금 워커 순환이잖아요. 따라서 무역풍이 강화되는 라니냐 시기에는 워커 순환의 세기도 더 강해지고요. 반면에 무역풍이 약화되는 엘니뇨 시기에는 워커 순환의 세기도 약화되더라.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빈칸들 여러분들 힘으로 다 채워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요것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자, 테마 대표 문제 보시면요. 요거 수능 문제예요. 문제 읽어볼게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표층수온 편차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가가. 자, 그럼 봐봐요. 요게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야. 근데 A는 지금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요.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야. 이거 무슨 식이야? 라니냐 식이야. 자, 그런데 B는요, 평소보다, 평년보다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요? 아, 이게 엘니뇨 시기예요? 라고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요, 우리 방금 봤던 내용 나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나타낸 거래.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잘 보시고요. 요 그래프 봤을 때, 일단은 여기가 호주가 있거든요. 동경 한 120도 정도. 여기가 서태평양인 거 아시죠? 호주 쪽. 여기가 동태평양이잖아요. 이때요, 그냥
여기 서쪽은 서태평.

태평양, 동쪽은 동태평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죠. 요 적도를 둘러싸고 있는 요 막대기. 요 전체가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막대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값 가지고 있잖아. 얘네는 한 몸인 거야, 한 몸. 반면에 서태평양은요, 요렇게 지금 플러스 값 가지고 있는 쪽 있죠? 이 막대기를 감싸고 있는 요 부메랑 형태가 전부 다 서태평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지 이 문제를 잘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동태평양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편차가 감소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태양을 막았어? 여기서 상승기류 생긴 거네, 구름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긴 하강기류 생긴 거네, 상대적으로.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름대는 어디서 생기느냐? 따뜻한 해수가 이동한 쪽에서 구름대 생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따뜻한 해수가요,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고요. 따라서 요거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고, A랑 B 중에 B에 해당해요,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아까 했잖아요. 따뜻한 해수가 지금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동쪽에서 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A가 더 깊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너는 틀렸구나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요런 게 나왔어요. 우리 엘니뇨 라니냐에서는요. 요렇게 묻고자 하는 게식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A랑 B를 비교하래요.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푸냐면요. 둘 중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애를 하나 정해주는 거야. 왜냐? 어차피 엘니뇨랑 라니냐는 얘네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비교해주면 나머지 하나랑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둘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특히 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우리가 이미 나에서 이 엘니뇨의 상황을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B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 엘니뇨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엘니뇨는요,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소보다 어떻게 됐는지 보는 거야. 지금 여기가 동태평양이잖아.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 생겼다는 건 기압은 낮아졌다. 저기압이 됐다.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진 시기가 B예요. 그리고 분자는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남방 진동이기 때문에 한쪽이 기압이 낮아지면 한쪽은 높아져요. 하강기류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B는요,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큰 거야. 누구보다? A보다. 그러니까, 분모 작고 분자 커? B가 더 값이 큰 거네. 이렇게 부동으로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때덜 헷갈리거든요. 그럼 A가 B보다 작다. 내가 나타낸 부호랑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보기예요. 기억 디귿이고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지구과학에서 이런 형태의 선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쌤은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거랑 비슷한 닮은 꼴 문제 요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림 봐보세요. 엘니뇨 감시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딱 여기만 서태평양이에요. 딱 여기만 동태평양이에요.가 아니라, 요렇게 적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역이 동태평양이에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메랑이 서태평양이에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니뇨 감시구역이라고 표시된 데는 여기 지금 동태평양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기역 시기에 이곳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 아,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시기, 이걸 우린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그렇지, 엘니뇨라고 하기로 했잖아. 따라서 기역이 엘니뇨 시기. 자, 반면에 니은은요, 이곳의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이야. 평소보다 차가워. 아, 니은이 라니냐 시기구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기역, 엘니뇨는 기역이다라는 건 일단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적도 태평양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위치는 두 시기 중에 누가 더 동쪽으로 치우쳐졌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그 표를 보니까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위치가 경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평균값이 딱 나와 있네. 평균값이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평균의 위치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엘니뇨 시기에는요, 석영 163도거든요. 자, 봐봐요. 여기가 석영 60도.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서쪽으로 갈수록 석영이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163도가 대략 여기가 지금 석영 163도이더라. 그러니까 기역 시기의 최대 풍속은 여기서. 자, 그리고 니은 시기, 라니냐 지워졌네요. 라니냐. 라니냐 시기의 최대 풍속은 동경 174래. 그럼 여기가 동경 120도, 동경 150도, 동경 174도는 대략 요쯤이 되겠다. 여기가 니은. 자, 그럼 누가 더 동쪽에 있느냐? 지금 요쪽이 동쪽인 거잖아요. 동태평양 쪽. 그러니까 기역이 더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지. 네, 엘니뇨 시기가 기역이고 라니냐 시기가 니은인데, 니은에선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더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입니다. 엘니뇨 감시 구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또 남았죠. 아,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요거는요. 따뜻한 해수가 엘니뇨로 더 많이, 여기 동태평양으로 많이 이동했을수록 두꺼워질 거야.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가 더 두껍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얇다라는 디귿은 틀린 보기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기역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볼 건데요. 2점 테스트에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점 테스트에 3번 문제이고요. 가로축이 지금 경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수심이고, 그 위에 우리가 수온의 편차값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서태평양 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더라. 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지금 서태평양 아래쪽은 편차가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평소보다 차가워졌어요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동태평양의 아래쪽은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졌어요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졌구나. 그걸 우린 뭐라고 하더라? 엘니뇨라고 하더라. 따라서 지금 엘니뇨가 발생한 거 맞습니다. 일단 기억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기역해역이 여기거든요. 수심 0에서 200m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 0에서부터 200m 여기까지. 자, 요때를 지금 보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지금 한 100m까지는요,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 플러스 값이야. 그죠? 자, 그런데 100에서 한 200m까지는 평소보다 수온이 낮게 나타나. 마이너스 값이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심에 따른 수온은 원래 어떻게 분포하냐면, 수심에 따른 수온,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수온이라는 건 항상 수심이 깊어질수록 낮아지기만 해요. 높아지는 경우가 없어. 자, 그럼 봐봐요. 원래 표층이 수온이 높아. 그런데 거기가 수온이 더 높아졌대. 그리고 원래 아래로 들어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그쪽은 수온이 더 낮아졌대. 높은 곳은 더 높아지고 낮은 곳은 더 낮아졌으니까 차이가 심해진 거지. 따라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는 평년보다 커진 게 맞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맞아요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니은의 역에서 해수면의 높이 편차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해수면의 높이 편차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역은 지금 동태평양의 해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까 기역에서 이 시기 엘니뇨 시기다라는 거 했잖아요. 즉, 따뜻한 해수들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렸거든. 그러면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동쪽의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는 게 맞는 거겠지. 따라서 높이 편차가 양의 값이 라는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바로 밑에 있는 2점 테스트의 4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에 예상되는 전 지구의 겨울철 이상 기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일단 겨울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를 둘러싼 막대기 모양. 여기가 지금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이 전체가 동태평양을 의미해요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요 부메랑 모양, 이게 지금 서태평양을 의미해요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 쪽은 다습에 해당하고 있어. 다습이라는 건 여기서 기압이 높다 낮다, 기압이 낮아서 상승 기류가 발달했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A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 그리고 지금 비를 둘러싼 요 동태평양 지역이 한랭, 건조하대. 건조하다는 건 하강기류 발달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근데 요렇게 해놓고선 우리가 순환을 완성을 해주니까 요러한 순환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구름대는 상승기류에 생기니까 요렇게. 아, 따뜻한 해수가 평소보다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 시기이구나. 따라서 요거 지금 라니냐 시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라니냐가 발생했다라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 여기서 지금 안 보이니까 이걸 지워보면. 자,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기역은 맞는 거고, 우리나라가 평소보다 더 한랭해졌대. 근데 지금 요거 겨울철이거든요. 겨울철에 우리 지금 원래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평년보다 더 한랭해졌다는 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입니다. A의 기압 편차 빼기, B의 기압 편차는 양의 값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A에서 상승 기류 생기고 B에서 하강 기류 생겼습니다. 자, 그럼 A에서 상승 기류, 저기압이 강해졌다라는 건 기압 편차가 평소보다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B는 지금 하강 기류가 더 평소보다 발달하는 거니까 고기압, 기압이 평소보다 높아졌어요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주니까 요 값은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따라서 디귿 너는 틀렸구나. 기역 니은이구나.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3점 테스트에 있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 풀어 봐야겠죠. 우리 3점 테스트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의 2번 문제입니다. 가는 A와 B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A와 B에서 어느 기간 동안 관측한 해면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랑 B의 위치 한번 잘 봐보세요. B는 지금 태평양의 중앙에 있잖아요. 이 태평양의 중앙에 있다는 건 요렇게 동태평양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부메랑에 위치하는 A 지역은 서태평양을 의미해요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에서 해면기압 편차 그래프를 보면요. 한쪽이 플러스 값이면 한쪽 마이너스야. 한쪽이 마이너스면 한쪽은 플러스야. 아, 기압 편차가 요렇게 시소처럼 움직이는구나. 남방진동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기역 시기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실선이 B입니다. B에서의 해면기압이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이 점선이 A예요. A에서의 해면기압이 마이너스야. 자, 그럼 봐봐요. A에서 해면기압이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기압이 지금 작아졌어? 아, 여기 지금 상승기류 발달했구나. 저기압이구나.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기류. 반면에 B는 지금 해면기압 플러스이니까 고기압 발달한 거고요. 동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하강기류. 그럼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해서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구름대가 많이 형성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기는 기역 볼게요. 엘니뇨에 해당합니까? 아니지. 지금 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거니까요. 엘니뇨가 아니라 요 시기는 라니냐에 해당해요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니은입니다. 워커 순환이 평소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라니냐 시기거든. 라니냐 시기는 뭐든지 강해지는 시기이더라. 따라서 약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기상위성에서 관측.

B는요, 구름은요, 온도가 높으니까 적외선을 더 많이 방출할 거고요. 구름이 위쪽으로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어머, 선생님 너무 많이 그렸네요.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을 적게 방출할 것이더라.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는 구름이 높게 많이 생겼거든. 그럼 높게 많이 생겼을 때는 적외선 방출을 평소보다 덜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음해값을 갖는 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랑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만 맞으니까 3번이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끝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어려워하는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이요.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문제를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풀려면요. 암기가 필요해요.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더라. 왜냐? 우리가 이제 점점 이 수능이요. 같은 문제인데 어렵게 내면서 이 문제를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타임업텍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일단 뭘 외워야 되느냐? 이첫 번째 점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문제 못 풀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을 외워주셔야 되냐면, 현재 북반구는요, 요 상황 봐주시면 되는데, 근일점에서 계절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계절 판별할 때는 북극이랑 남극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황을 보시면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있고, 여기 지금 태양이랑 가까운 위치거든요? 여기가 근일점이고요. 여기 지금 태양이랑 멀잖아요? 이쪽이 원일점입니다. 자, 이때 현재 북반구, 북반구면 북극을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북극이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쵸?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태양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북반구 전체 계절이요. 겨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일점에서는 북극이 태양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반구 전체 계절이요. 여름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남반구는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입니다. 근일점에서 남극이 태양 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근일점에서 여름이고요. 원일점은 지금 남극이 태양 반대편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일점에서 겨울이에요. 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현재 기온의 연교차는 북반구는 하나만 봐도 돼요. 태양이랑 가까운데 겨울이래. 겨울이라 추운데 그나마 태양이랑 좀 가깝대. 좀덜 춥겠지. 반면에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래. 가뜩이나 더운 계절인데 태양이랑도 가깝대. 연교차가 더 크겠죠. 따라서 현재 기온의 연교차는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작아요. 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도 당연히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 그림으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라는 걸 가정해서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이 상황 알아주셔야 되고, 어떻게 알아주시면 되느냐? 우리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 아, 북반구가 좀 그나마 좋은 거야. 연교차 작으니까 겨울에 좀덜 춥고 여름엔 좀덜 더운 거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게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요게 항상 나오고요. 이걸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 풀때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느냐? 뭐부터 손을 대야 되지?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딱 정리해줍니다. 기온의 연교차 비교할 때는요,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제발 비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번에서 끝났어. 만약에 결론이 났어. 그러면 2번, 3번으로 안 가도 돼. 1번에서 끝나면 1번까지. 2번에서 끝나면 2번까지. 근데 만약에 2번에서도 안 끝날 때만 3번까지 가는 거야. 그럼 요 방법대로 풀면은 모든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고, 헷갈릴 필요 없고, 시간도 단축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온의 연교차 비교해라 라고 하면요. 자전축의 경사각, 기울기 비교해주는 게 제일 쉬워요.

기울기가 클수록, 경사각이 클수록 기온의 연결차 커집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지. 요거 제일 쉽고, 여기서 해결되면 제일 땡큐인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자전축의 경사 방향 비교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세차 운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는 북반구는 연교차 작고 남반구는 연교차 큰데, 13,000년 후에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북반구가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작아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경사 방향도 똑같아, 여기서 비교를 못해, 그럼 마지막에 20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률은 어떻게 비교해 주면 되느냐? 20률이 클수록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20률이 클수록, 사실 이 원일점에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는 고정이거든요. 요거는 항상 2의 이유야. 더 멀어지지도 더 가까워지지도 않아. 그런데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태양이랑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20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태양이랑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20률이 커지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볼 문제, 2점 테스트 6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요, 일단은 막 6,500년, 13,000년 이런 거 나왔다? 아, 이거 세차운동 고려하라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사각 다르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20률은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차운동이랑 경사각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기억에서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북반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철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 되게 다 중요한 단서라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 남중고도를 물어봤어. 남중고도 딱 물어봤을 때 내가 뭘 비교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 남중고도는 뭘 비교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계절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거 딱 방법이에요, 방법. 남중고도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계절을 판별해 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계절을 딱 고정시켰어요. 여름철이에요 라고 고정시켰어. 여름철. 그러면 계절이 똑같으니까 남중고도 비교가 요 1번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2번이 뭐냐? 경사각. 근데 이때 이 계절이 뭐였는지가 되게 중요해. 자, 여름철이죠. 여름철은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겨울철은 반대예요. 겨울철은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 낮아져. 겨울철이 더 되게 헷갈려요. 여름철은 조금 쉬워. 아,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 커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뭘 비교해야 될지 벌써 마음을 정한 거야. 아, 나는 가랑 나의 경사각을 비교해야 되겠구나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문제를 봐요. 그럼 가랑 나를 봤더니 가가 경사각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가가 남중고도가 더 높아야 돼.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억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 기억 땡. 자, 니은입니다. 북반구가 겨울철일 때. 자, 단서 다 중요해요. 북반구 중요하고요. 겨울철 중요해요. 이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가랑 달을 비교해 보래.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현재의 상황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타원 궤도를 이렇게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 여기에 지구가 있어. 근일점이야, 여기 근일점. 그쵸? 근데 우리 북반구 근일점, 현재의 계절 뭐라고? 겨울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북극을 위치를 나타내 보면 북극이 이렇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야. 나의 모습이야. 나. 현재의 모습. 됐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비교하라고 했냐면, 가랑 다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라고 했어. 요거는 이제 요 공전 궤도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요거 하는 방법도 딱 알려주겠습니다. 잘 봐봐요. 가가요, 이거 세차운동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세차운동 고려를 해주면 16,000년 전이고, 다는 6,500년 전이고, 다는 13,000년 후래. 자, 그럼 봐봐요. 13,000년은 우리 세차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니까 13,000년 동안은 몇도 돌더라? 180도 돌더라. 180도 돌아. 그런데 여러분들, 세차운동은 무슨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런데 이거 지금 후잖아, 후. 그러니까 미래니까 시계 방향으로 감아줘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몇 도? 180도 감아줘야 돼.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 북극 요 점을요, 180도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현재랑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13,000년 뒤에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반대가 되었을 때 북반

호수가 겨울철이 되려면은 쌤이 미안해요. 여기 이걸 아까 잘못 그렸군요. 근일점에서 여름 겨울철이니까 여기에다가 북극을 그리면 안 되고 북극점을 여기다 그렸어야 되겠지. 그지? 태양 반대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80도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요렇게 돌았거든. 그럼 이때 겨울철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로 요렇게 가서 지금 북극이 여기 있을 때. 요때가 겨울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다의 상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일 때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가일 때가 볼게요. 가일 때. 자, 가는요. 6500년이야. 6500년은 요거의 절반이야. 절반이니까 90도 돌아요. 그런데 전이니까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줘야 돼. 북극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주면 요 아래쪽에 와야 되거든.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게 태양 반대편을 향해야 되니까요. 언제가 겨울이 되는 거냐? 요때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지금 가의 모습. 자, 그럼 태양과의 거리는 언제가 더 가깝냐? 가일 때가 다일 때보다 더 가까운 거지. 왜냐? 다일 때는 원일점이니까.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복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근일점에 있을 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질 거거든. 근데 근일점이에요라고 문제에서 딱 집어줬거든요. 그럼 근일점 거리가 달라져야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질 텐데, 문제에서 이십률은 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일점 거리 변하지 않고요. 가나다에서 요 값이 다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지금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 풀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점 테스트에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점 테스트의 4번 문제 보면요. 북반구 여름철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한 1AU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중간 정도가 1AU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위쪽에 있다는 건 특히나 이 기역처럼 꼭지점에 딱 제일 멀어졌다라는 건 원일점 근처에 위치할 때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A처럼 거리가 제일 가까운 꼭지점에 있다는 건 근일점 근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현재 기역은 1.0보다 크다. 그렇지. 여기가 지금 1.0AU 정도 될 테니까 요 원일점에 위치할 때,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는 1보다 클 것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A 시기의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라고 했어요. 지금 A 시기의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라고 했는데 봐봐요. 지금 북반구가 여름철일 때를 나타낸 건데 A 시기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 여름철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북반구가 여름이야. 그럼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지. 그러니까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우리나라 일단 북반구고요. 북반구에서 겨울철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B 시기랑 현재를 비교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현재는 원일점일 때 북반구 여름이야. 그러면 근일점일 때가 겨울인 거지. 근데 사실 이거 외워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는 근일점일 때가 우리나라 겨울철입니다. 자, 그런데 비는요. 여름일 때가 거의 1AU거든. 그럼 겨울일 때도 거의 1AU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아요. 그러면 1AU에 위치할 때랑 근일점에 위치할 때를 비교하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게 되겠지. 근데 B 시기가 더 많이 받아요 라고 했으니까 디귿 너는 틀렸구나. 기억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면 문제에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건데요. 수능 3점 테스트 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한번 볼게요. 지구의 공전 궤도 20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20률

하늘이 클수록 원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태양이 근일점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현재는 태양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그런데 가는 지금 거리가 더 멀어졌고요. 원도 더 타원이 덜 찌그러져 있지. 따라서 이심률은요. 아, 지금 가랑나를 비교하는 거군요. 그럼 가랑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훨씬 더 찌그러져 있고 근일점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나가 이심률이 더큰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일단 틀렸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나왔어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중고도 비교할 때첫 번째로 일단 계절 비교해야 되더라. 그런데 계절이 겨울철이에요라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1번에선 해결 안된 거니까 2번 남중고도 봐야 돼. 자,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름철은요,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아, 어머,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요. 남중고도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했네요. 경사각을 봐야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름철은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높아져요라고 했는데요. 겨울은 반대예요. 겨울은 경사각이 클수록 겨울철 남중고도는 낮아집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아, 내가 경사각만 비교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랑 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현재가 23.5도고요. 나는 21.5도야. 그러면 경사각이 클수록 겨울철 남중고도 낮다라고 했으니까 현재가 더 낮은 거야. 근데 지금 니은에서 현재가 더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남반구예요. 남반구. 남반구라고 딱 적고 중위도에서 여름철의 평균 기온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것도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면 여름철 평균 기온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 기온의 연교차가 클수록 여름이 덥고 겨울이 따뜻한 거잖아. 아,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거잖아.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크면 여름철 평균 기온도 높을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기온의 연교차가 더큰 시기를 골라봐요 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봤었던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첫 번째로 뭘 비교해주라고 했냐면 경사각으로 풀어주는 게 제일 쉬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경사각을 보니까 현재랑 가는 경사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경사각이 작아. 그럼 우리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랑 가가 나보다는 기온의 연교차가 큰 거고 여름철 기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여름철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게 나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가랑 현재만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둘은 경사각이 똑같았으니까 1번에선 해결이 안된 거고 스텝 2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2번은 뭐냐? 경사 방향. 그래서 둘이 경사 방향이 다르면 여기서 바로 판별이 될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랑 가는요, 경사 방향이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요 경사 방향일 때, 이 현재랑 가 시기는 연교차가 큰 시기인지 작은 시기인지를 판별을 해줘야 돼. 봐봐요. 남반구잖아.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크다, 작다. 근일점에서 여름이니까요, 연교차 큰 거예요. 가도 지금 현재랑 경사 방향 똑같으니까 연교차 큰 시기야. 이걸 판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3번이 이심률이었어요. 자, 이심률 비교해 주세요. 이심률 지금 현재가 더 많이 찌그러져 있어. 현재가 가보다 이심률이 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주는 거냐? 우리 아까 연교차가 크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사실 이심률 때문에 생긴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심률이 크면요, 연교차가 더큰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연교차 작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심률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작은 거야. 이렇게 판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심률이 현재가 더 크니까 기온의 연교차는요, 이심률이 큰 현재가 가보다 더큰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것에 우리가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현재가 가보다 커. 현재가 가보다 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지금 요 순서가 맞기 때문에요.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우리 파이널 OX 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전축 경사각에 따라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우리 남중고도는 계절과 경사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심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심률이 증가하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심해지는 거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심률이 증가했을 때 원일점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별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지구와의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파이널 OX 퀴즈까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요 내용까지 한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대망의 천체 단원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별의 물리량 여러분들이 무척 좀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쌤 믿고 따라오시면 별의 물리량 꽤나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말고 미리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1 추론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반환점을 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의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자,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옛날에는 도시구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대도시권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권 관련된 문제는 거의 수도권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뒤에 가면 수도권에 대해서 또 배우거든요. 그 뒤에 배우는 수도권 내용과 지금 나오는 수도권 내용들이 같이 조합이 되어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은요,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도시들의 위치와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 체계,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도시 구조, 대도시권, 까지 살펴보면서 도시와 관련된 내용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2페이지고요.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도시구조와 대도시권 관련된 모든 내용을 오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페이지에 도시의 지역분화와 내부구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지역분화! 의미는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모든 곳들을 다 가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들도 있죠. 서울 하면은 와, 멋진 빌딩들, 와, 고층 빌딩 되게 많네. 이런 모습만 상상하겠지만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명동입니다. 고층 빌딩 대신에 낮은 상가들이 많은 곳들도 있고 또 서울의 외곽 쪽으로 가면 이렇게 넓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죠. 넓은 지역의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서울이에요. 다 똑같은 서울인데 어디에는 사무실, 업무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는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는 주거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내부가 여러 개의 지역들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지역 분화라고 하고 지역 분화에 의해 나뉘어진 그 모습을 도시의 내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지역 분화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역 분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시가 서울, 그리고 뭐 부산, 대구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도시 내부 구조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서울, 부산, 대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왜 도시 안에 이런 기능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입주하게 되는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접근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접근성은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도시에 A, B, C 세 지점이 있습니다. 접근성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요? 도시 어디?

어디에서나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곳,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A가 되겠죠. A. 그런데 이 접근성은 교통 발달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로가 이렇게 나 있다. 그러면은 B와 C는 똑같이 도시의 외곽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B보다는 C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근성은 교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A, B, C 세 지점 중에 한 지점에 가게를 낸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식당을 합니다. 가게를 낸다면 어디에 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여기다 식당을 내면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선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너도 나도 A에서 식당을 하고 싶어 하거든. 제가 흑백 요리사에 출전했던 유명한 셰프입니다. 땅좀 빌려주세요. 이 사람이 더 비싸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더 비싸게 불렀는데 하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옛날 개념이라서 지대, 땅을 사용한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겠지? 그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대라는 개념은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꿈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웅수비어라고 하는 맥주집을 여는 게 꿈입니다. 웅수비어. 간판도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 건물이 내 건물이면 너무나도 좋아! 하지만 내 건물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나는 이 가게에서 이 건물에서 웅수비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형제 아니야? 어쨌든 저는 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는 제 입장에서는 비용이겠지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대는 비용과 수익을 모두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념이기 때문에 땅을 사용한 대가라고 해서 지대라고 썼지만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지대가 비싸다면, 바꿔 얘기해서 임대료가 비싸다면 이 건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건물값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큰돈을 벌수 있으니까 큰돈을 받고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값이 비싸질 거예요. 그만큼 지대가 높은 땅은 그 땅값도 비쌀 겁니다. 그 땅의 가격은 지가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지대가 높고 지대가 높으면 지가도 비싸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대,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애들, 바꿔 얘기하면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나는 반드시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가게를 낼 거야 하는 기능들도 있고, 아, 이건 좀 비싼데? 이런 기능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은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해요. 얼마만큼 많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얘는 괜찮아. 게다가 업무 및 상업 기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가면 수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지대를 감당하고서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주하려고 해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거, 집이나 학교, 학교에서 애들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막 누워서 막 자고 막 이러는데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도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많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기능들도 있고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없는 기능들도 있다.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들도 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이 분화되게 되는데 그 분화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지역 분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시는요,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걸어서 돌아다니는데 큰 차이가 없어.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접근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서울 한양도 사대문 안에만 한양이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거리가 꽤나 됐겠지만 뭐 아주 멀진 않았던 겁니다. 걸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지역 분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도시가 더 커집니다. 와! 더 많은 기능들이 자리 잡게 되고 이제 도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대중교통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도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가장 핫플레이스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도시 정가운데 위치하면서 교통도 발달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니 지대도 가장 비싸지겠죠. 그래서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지대 지불능력이 높은 기능,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반면 여기는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대가 가장 낮아. 그래서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없는 지대 지불능력이 낮은 기능, 집이나 학교, 공장 등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 같이 지대 지불능력이 높은 기능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현상을 집침 현상. 반면 지대 지불능력이 낮은 주거, 학교, 공장과 같은 기능들이 도시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도시 중심과 이별한다. 그래서 이심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접근성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지대 차이로 인해 집심과 이심현상에 의해서 도시의 중심에는 업무 및 상업 기능이 모이게 되죠. 여기를 도심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 도시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지대 지불능력이 낮은 기능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를 외곽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심과 외곽 지역 사이는 중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사실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도심의 과밀화,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과하게 밀집되면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지역들을 부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 근처에 극장이 있는 곳들이 부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로 인해 지대 지불능력이 다른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도시의 중심은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게 되고 도시 외곽은 집과 학교들이 집중되게 되면서 지역이 나뉘어지게 되었죠. 이것을 지역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을 지역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특징, 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지역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분화의 결과로 여러 지역들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 분화의 요인은 무엇이냐? 접근성, 지대, 지가. 세 가지입니다. 접근성, 지대, 지가. 그래서 접근성은 통행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의 접근 용이성을 얘기합니다. 위치 거리, 특히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도시 중심부가 도시 외곽보다 높은 편이고요. 다음 지대, 토지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다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자. 임대료.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대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다음, 집값, 토지의 가격. 당연히 접근성과 지대가 높은 도심과 교통결절지역. 교통결절지역은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역인데 쉽게 얘기하면 환승역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교통결절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심의 지역에 따라 각 기능의 지대 지불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자료 분석 잠깐 살펴볼게요. 요 자료 분석은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운데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상업 기능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 기능은 사람들이 찾아와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입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 기능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해. 접근성에 가장 민감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하면 지대가 많이 높게 발생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도시의 중심으로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주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가장 둔감해요. 굳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이 막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해요. 자, 어쨌든 이 결과 각 구간별로
지대가 가장 높은

큰 기능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상업 기능의 지대가 가장 높아요. 그죠? 다음, 여기는 공업 기능의 지대가 제일 높아. 그리고 여기는 주거 기능의 지대가 제일 높아요.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대가 높은 기능들을 여기 입지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업적이 발달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상업적. 그리고 여기까지는 공업적. 여기까지는 주거적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다음, 오른쪽은 다핵도시입니다. 핵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곽에 상업 중심지가 발달되어 있는 형태예요. 외곽에 상업 중심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도심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 중심지가 여러 개인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다핵도시로 발전하면서 지역 분화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글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가보죠.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은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업 업무 기능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집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집심 현상에 의해 중심으로 집중하는 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기능들이 되겠죠. 반면 주거 및 공업 기능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기능들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 집심과 이심 현상에 의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기능들이 집중되면서 지역 분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73페이지로 가면 탐구활동에 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아래쪽에 도심부터 살펴볼 건데요. 도심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개념인데 주간인구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 내부구조와 대도시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꼭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옛날에 여기 노원구에 살았었습니다. 노원구에. 그러면 저는 노원구의 상주인구예요. 거주지를 두고 항상 거주하는 사람. 그런데 노원구에서 강동구로 출근을 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가자. 아, 이렇게 기쁘지 않지. 또 출근이네. 내립니다. 그러면은 주간에는 낮에는 저는 여기에서 활동을 해요. 밤에는 다시 노원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의 주간 인구가 됩니다. 또 저는 노원구에서 통근 통학을 위해서 강동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의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되고요. 강동구로 갔기 때문에 강동구의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됩니다. 유입 인구.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일단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에다가 100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왜 주간 인구가 많냐? 이는 업무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면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단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왜 밤에 사람 많고 낮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주간 인구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상주 인구에다가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는 통근 통학 유입 인구에서 통근 통학 유출 인구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에서 나가는 사람을 빼주는 거지.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으면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죠. 업무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반면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으면 순 유입 인구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상주 인구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은 여기랑 이런 지역들이에요. 좀 이따 하겠지만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입니다. 반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주간인구지수가 낮죠? 상대적으로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 기능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도심 쪽이 높고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심으로 가볼게요. 도심. 자, 도심은 도시 중심입니다. 여기에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지. 당연히 지대와 지가도 최고인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땅 빌려서 또는 건물 빌려서 뭔가 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땅값 자체가 굉장히 비싼 땅이니까 이만한 넓이의 땅에 2층짜리 건물 딱 지으면은 땅값에 비해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임대료가 되게 비싼데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건물을 높이 올리고 밑으로 깊게 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토지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이러한 토지 이용 방법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하고, 도심에는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고층 건물들에는 집이 있을까요? 공장이 있을까요? 학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사무실들이 많거든. 주로 업무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심은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 그러나 지대가 너무 높고 땅값도 비싸,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 기능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주거 기능은 미약한 곳이에요. 심지어 여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와,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 야, 땅값이 너무 올라. 임대료 너무 비싸져. 그러면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오면서 도심의 상주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텅 비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왜? 지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외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낮만 되면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도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는 적지만 주간 인구는 많아. 낮에는 북적북적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요 도심 같은 데서 밤에 택시 잡으려고 하면요, 정말 잡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약속도 있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돌아가는데 다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적막한 곳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도심. 그래서 서울의 도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높은 빌딩들. 더 가까이 가보면 이런 건물들이 서울의 도심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엄청나게 북적북적 됩니다.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고, 버스나,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요? 많이 사람,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곳이 바로 도심입니다. 시끌벅적한 곳, 도심.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도심. 자, 주로 도시 중심부 형성됩니다. 그리고 접근성 및 지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지?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집약적 토지 이용은 무엇이냐? 결국 높은 건물 짓는 거예요.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고층 건물. 다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업무 기능과 상가 전문 서비스업 등이 입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의 20년상. 중심과 이별해요.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구 공동화 현상 나타나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요 내용들은 보조단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 주간 인구 지수. 어쨌든 주거 기능의 이심으로 도심의 상주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적어볼까요? 상주 인구 감소. 자, 다음 밑에 부도심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맨 밑에 주변 지역 또는 외곽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이 도시 내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라면 외곽 지역은 여기입니다.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고, 당연히 지대와 지가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 기능들 말고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주거 기능, 학교,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물론 도심이나 부도심에 거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외곽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서울에서 강서구에서 태어나서 노원구 살다가 강동구 살고 있거든요. 외곽만 돌고 있습니다. 뱅글뱅글뱅글뱅글. 여기 이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업무 기능은 미약하고 주거 기능은 발달한 곳이야. 집은 되게 많은데 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만 되면, 주간만 되면 일하러 도심과 부도심으로 떠나갑니다. 당연히 주간 인구 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외곽 지역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로 가득 차 있는 곳들.
자, 다음은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거든요.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중간 지역

중간지역의 형성 원인을, 다시요. 중간지역의 특징을 알려면 중간지역의 형성 원인 또는 도시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전에 도시의 크기가 조금 작았을 때예요. 이때는 여기가 도심이었겠지? 나름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 있을 것이고, 이때는 여기가 외곽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곽지역의 집들과 공장이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근대 도시의 규모가 커지네. 도시가 확장되었어. 도심은 여전히 도심이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높은 빌딩들이 막 들어섭니다. 그리고 도시의 외곽 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 지역은 옛날에 지어진 집이랑 공장들 낡았어. 거기다가 도심만큼 접근성이 좋지도 않으면서 외곽 지역만큼 지대가 싸지도 않아. 그래서 낙후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주변 지역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도심보다는 지대가 낮아. 아, 여기를 개발하면 좋겠다. 최근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들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공장도 있고, 옛날에 지어진 낡은 집도 있고, 새로 지은 빌딩, 새로 지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을 우리는 점의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최근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성수 이런 데가 대표적인 중간 지역입니다. 공장 지대였거든요. 이거 최근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중간 지역. 그래서 이런 데입니다. 낡은 지역들.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과 도심 사이의 중간 지역. 여기도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도심입니다. 부도심. 얘는 부가적인 도심. 도심의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진짜 도심은 아닙니다만 도심의 역할을 합니다. 왜 이런 곳이 등장을 하느냐? 너무 옛날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강서구 살았었다고 얘기했었죠? 영화를 한편 보려면 여기까지 나갔어야 돼요. 광화문까지. 진짜로. 종로나. 책을 한번 사려면 여기까지 나가서 책을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곳곳에 막 극장도 있고 큰 서점도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의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심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도시가 운영이 될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가 커집니다. 우와,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지능 지옥이 됩니다. 와, 이제는 도심에 있는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만으로는 이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 더 많은 업무 기능과 더 많은 상업 기능이 필요해. 더 많은 회사와 더 많은 백화점, 더 많은 극장이 필요해. 근데 도심의 면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새롭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심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접근성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도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업무 및 상업 기능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요런데. 여기가 바로 부도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집 근처에 극장이 있는 곳, 약간 번화가, 좀집 근처에 좀 높은 빌딩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시험 끝나면 놀러 나가는데 그런 데가 거의 부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데 업무와 상업 기능을 분담하고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부도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은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 우리나라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증권거래소 있죠. 그래서 슬픈 얘기입니다만 여기 주식거래소가 있어서 우리 아침에 이런 증시 이런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빨간색 숫자 막 바뀌는 데서 앉아서 막 보고 있는 거본적 있어요? 그게 여기 있고 수많은 은행사와 증권사의 본사가 여기 있는데요. 네, 저에겐 아픈 기억입니다. 증권, 주식. 자, 그다음에 여기 강남구 테헤란로입니다. 여기도 대표적인 부도심이에요. 특히나 강남구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주 인구도 되게 많고 업무 기능도 굉장히 발달한 부도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부도심.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 교차로에 발달합니다.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데 주로 업무와 상업 기능을 분담합니다. 다음, 그래서 대표적인 부도심이 강남구. 정말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강남구는 대표적인 부도심인데 업무 기능도 발달했어. 거기에다가 주거 기능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얘는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도 많아요. 주간 인구 지수도 높습니다. 특히나 서울에서 주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는 중구가 더 높아. 주간 인구 자체는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달되어 있는 업무 기능은 주로 정보통신, IT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다음 중간 지역 상점, 공장,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점유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주변 지역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주택, 학교 등이 입자며 신흥 주택 지역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이전해온 공업 기능이 있지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서울에는 준공업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 기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야. 옛날에 서울에 공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서울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서울에 있던 공장들을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전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장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들이 이런 곳들인데 강남구 아까 얘기했듯이 IT 업체들, 또 패션 업체라던가 의료 기기 업체들 같은 곳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금천구,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천구 여기. 그리고 성동구 여기. 많이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천구와 성동구는 제조업이 발달하는 곳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김에 73페이지 위로 올라가 볼게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산도 서울만큼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출제가 되는 지역인데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지구는 중구입니다. 여기가 도심이에요. 부산은 이 중구가 도심이 정가운데 있지 않아 해안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구가 이름은 중구인데 해안가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중구가 부산의 도심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외곽 지역으로는 북구와 금정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도심으로는 여기 부산 진구에 여기 서면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서면. 여기도 이제 지가 높은 지역이죠. 그다음 해운대구에 해안 지역, 이런 지역들도 지가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종사자도 많은 편이고, 부산 진구, 해운대구, 이런 데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부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요 지역들이 사업체 수비율 높고 종사자도 많은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요 지역들은 강서구, 제조업 출하액 많지? 그리고 사하구와 사상구도 제조업 출하액이 꽤나 많은 곳들입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엔 여긴데요. 도농통합시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부산도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많이 출제가 된다. 다음, 주변 지역 계속 볼게요. 주변 지역 바깥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 이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질서한 팽창을.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서울 안쪽에도 있고요.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강동구에 저희 집 근처인데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막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높은 아파트 지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만든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메모만 해둘까요? 개발 제한 구역은 1차 국토 종합 개발 이전에 최초로 지정되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가면 탐구 활동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내부의 지역별 특성. 그래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나와 있죠. 여기가 서울의 도심지역이에요. 중구와 종로구 일대. 자, 볼게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층 건물이 밀집돼 내리는 도심입니다. 여기죠. 여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B는 외곽지역 또는 주변지역. 그 다음에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 위치에 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된 C는 부도심입니다. C. 강남구 일대. D는 중간 지역. 자, 그래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여기가 이제 도심이에요. 도심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이 입지에 있습니다. 주간 인구지 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아요. 다음, 강남구의 주요 도로 주변에는 도심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부도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요거 몇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 회계, 뭐 광고, 뭐 법률, 세무 이런 것들이 전문 서비스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게다가 강남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조성되어 있어 상주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 성동구 일대는 중간 지역인데 요런 업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청동구랑 금천구, 노원구는 주변 지역이며 주간구 지수는 낮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업무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대도시권의 형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수도권에 워낙에 다양한 지역들이 나오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것들은 좀 많아요. 큰 틀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일단 대도시권은 무엇이냐? 보죠. 서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밀집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막 꾸준히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 혼잡도 너무 심해지는 거죠. 대기 오염도 심해지고 너무나도 불편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안 되겠다. 도시 바깥쪽으로 나가자. 그런데 옛날에 도시 바깥쪽은 그냥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편한 지역은 아니었던 거지. 하지만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고 또 정부에서도 제발 대도시에서 바깥으로 나가라. 제발 좀 나가세요. 안 나가? 그럼 멋진 아파트 단지 지어줄게. 멋지게 사람들이 살수 있는, 편안하게 살수 있는 도시 새롭게 만들어줄게.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농촌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고 도시적인 토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는 살만한데? 여기 좋은데? 그래서 대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나 창고처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비싼 지대를 감당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걸 교외화라고 얘기하고요. 교외화에 의해서 공업 기능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를 우리는 위성 도시라고 합니다. 위성 도시. 교외화에 의해, 인구와 기능의 교외화에 의해 위성 도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도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대도시와 완전 연을 끊고 살아가냐? 어우, 난 저긴 다시 쳐다도 안볼 거야? 아니죠.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대도시로 출퇴근을 하고요. 대도시로 쇼핑 가기도 하고요. 대도시로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어쨌든 대도시 바깥쪽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하고, 교통의 발달함에 따라 대도시권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표적인 대도시권이 바로 수도권이 되는 거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대도시권.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 그냥 생활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대도시로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범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도시의 집값 상승하고 교통체증,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인구와 기능의 교외화가 진행이 된다. 교외화. 그러면서 위성도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위성도시 성장. 다음,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광역 교통 체계 발달. 바꿔 얘기하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접근성 향상. 그다음에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도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신도시 건설이 되죠.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신도시 건설. 그래서 대도시로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면서 집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과하게 밀집되면서 발생하는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직접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외화 나타나고 생활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사실 되게 옛날 자료거든요.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요 그림 배웠다면 한번 봐보시면 좋은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대도시 1일 생활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중심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배후 농촌 지역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근교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통근 가능권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로 통근 통학이 가능한 범위를 대도시권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여기까지가 통근 가능권이야. 그래서 점점 대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대도시의 영향

위성 도시도 형성되어 있죠. 자, 아래 볼게요. 이런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확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1980년대 이후에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와 공업 기능 등을 분산시킵니다. 인천과 경기도 일대로.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또 지하철 및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철 노선이 계속해서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1990년대 1기 신도시 만듭니다. 그리고 2000년대, 1기 신도시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돼. 야,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2기 신도시를 또 만들어요. 2기 신도시 만들었는데, 이래도 안될것 같아. 지금 3기 신도시를 또 조성을 하고 있고요. EBS 근처에도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어떤 지역들이 있느냐? 이거는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부안이라는 곳에 가면은 채석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때요? 엄청 멋있죠? 와, 멋있다! 졸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부안군에 가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고성을 질렀다. 와, 멋있다! 부안군에서 고성을 질렀다. 이게 1기 신도시입니다. 부천, 안양, 군포, 고양, 성남의 1기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부천의 중동 신도시, 안양의 평촌 신도시, 군포의 산본 신도시, 고양의 일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또 지어요. 저희 대학교 동문 동창들입니다. 저희 같은 학번들이에요. 자, 되게 험악하게 생겼지? 제가 옛날에 강서구에 살았을 때이 친구들은 김포에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얼굴은 험악하게 생겼지만 착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조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항상 친구들과 뭉치게 되면, 야, 우리 조직 하나 만들자. 이름 뭘로 할까? 우리는 김포를 중심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김포평화파용! 김포평화파용! 너희 뭐야? 김포평화파용! 2기 신도시가 조성된 곳들입니다. 김포, 평택, 화성, 파주, 용인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정리해 보면.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신도시가 부천, 평촌 신도시가 안양, 산본 신도시가 군포, 분당 신도시가 성남에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조성되었었어요. 근데 얘만으로는 도저히 과밀화가 해소가 안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또다시 2기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제1순환 도로가 요 1기 신도시들 연결하는 거고 2순환 도로가 2기 신도시들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운정 신도시가 파주입니다. 파주. 한강 신도시가 김포. 그리고 동탄 신도시는 화성. 광교 신도시는 수원인데 용인에 살짝 걸쳐 있어요. 살짝. 그래서 광교 신도시는 수원 중심인데 용인까지도 일부 있습니다. 용인은 신도시는 아주 조금인데 그 외에 택지 개발이 굉장히 널리 이루어지면서 택지 개발은 그냥 신도시는 아닌데 이 구획을 지어서 거기 아파트 단지 짓는 거 이런 걸 택지 개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곳입니다. 100만 넘어갔다 그랬지?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용인도 신도시가 있긴 있어요. 김포 평화파 용에서 용인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고덕 국제 신도시가 평택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조금 더 바깥쪽에.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들보다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면은 위성 도시가 있고요. 위성 도시. 그리고 신도시가 있는데 위성 도시가 신도시보다 더큰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지. 성남에 분당 신도시를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이란 곳이 있고 분당 신도시를 요만큼에도 만든 거야. 그리고 여기 위례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판교도 적게 나야겠다. 판교도 2기 신도시입니다. 성남에 있어요. 위례 신도시는 특이한 곳인데 하남, 성남, 서울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를 만든 거야. 또 일부 지역에 판교 신도시 만듭니다. 위치는 그냥 무시하세요. 위례 신도시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니까, 아하,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성 도시 안에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수도권의 주간 인구 지수.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서울까지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인접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낮아요. 예외적인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과천. 과천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 그리고 성남. 성남은 원래 주간 인구 지수가 되게 낮았었는데 이 판교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에 많은 건물, 많은 기업들의 본사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정보통신 업체들이 많이 집중되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요두 군데 말고는 서울 인접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반면 서울과의 거리가 먼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편이죠. 왜? 서울까지 통근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택과 화성, 여기가 평택이고 여기가 화성이에요. 제조업 발달했기 때문에 또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다 지워볼게요. 아, 여기다 그려볼까? 자, 서울은 서울 안에서는 도심의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치?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면서 주간 인구 지수는 대체로 낮아집니다. 그쵸? 그리고 대도시인 수도권만 얘기하는 거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는 대체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집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도시 과밀화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등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했죠. 신도시 건설. 그래서 1기 신도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먼 곳에 건설되었고요. 지금 3기 신도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의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이 경기와 인천보다 높아요. 왜? 경기와 인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인접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지만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납니다. 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중심 도시인 서울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서울로의 통근 인구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편 성남은 정보통신업의 발달로 서울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고, 밑에까지 마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도시 근교 지역의 주민 생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구 유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인구 유입은 주로 청장년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감소하고 각종 시설이 입지하면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되고 촌락적인 요소는 감소합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그 근교농촌의 변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다음, 배후농촌 지역.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근교농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교농촌. 지난번에 다 정리했었죠? 근교농촌 관련해서는. 도시적인 경관이 증가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고소득 상품작물의 시설 재배 확대되면서 토지 이용 집약도 상승합니다. 겸업농 증가. 그러면서 농업 외 소득 비율 증가하죠. 주민 구성 다양해집니다. 농부만 있는 게 아니라 비농업 인구도 같이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가 공간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지난번에 근교농촌 관련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아홉 번째 주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 문제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선제압 OX 넣어라!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테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1번째 시간에 모두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0강에서요, 우리는 이제 2, 2의 사상까지 같이 공부했었죠. 자, 2는 사당과 칠정 모두 기가발하고 이같한 감정이다. 기발이승 일도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자, 본성도 포함 관계로 바라봤죠.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포함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은 기질지성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질지성이라고 말할 때 이미 그 기질지성은 그렇죠.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후반부에 정약용의 성기호설에 대해서 살짝쿵 다루어 봤었죠?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정약용의 사상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얘들아. 정약용은 단독 문항으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출제가 되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정약용의 성기호설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눈 땡그랗게 뜨시고요.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더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정약용은요, 실학 사상을 전개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 사상과는 다른, 그렇지, 목소리를 냈다는 거야. 분명히 실학도 유교의 한 종류입니다. 자, 성리학도 실학도 다 유교이지만 분명히 정약용은 실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비판할 점은 비판했다. 자, 특별히 어떤 것을 비판했냐? 자, 성리학의 성증리설을 비판합니다. 자, 성증리 핵심은 뭐야? 그렇죠. 성리학은요, 인간의 본성이 천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증리를 이야기하는데, 정약용은 그거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죠. 자, 본성은 천리가 아니다. 자, 천리가 아니라는 건 뭐야? 그렇지. 본성이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의 예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천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렇지. 우리의 도덕생활의 원리가 되는 법칙이었어. 자, 이 천리라고 하는 건 도덕생활의 원리, 이치이면서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입법이라고 불러요. 친구들이 아직도 입법 하면, 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야.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쫄지 마.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자, 성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기본적으로 본성이 바로 천리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런 천리가 바로 무엇이야? 인간의 도덕생활을 이끌어내는 이치이자 법칙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바로, 아, 도덕적인 입법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인 입법으로서의 천리는 실체다라고 성리학자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도덕적인 입법 혹은 입법적 실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정약용은 이렇게 본성이 천리다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nope, 그거 아니야 라고 반대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본성이 뭐가 아니야? 그렇죠. nope. 도덕적 입법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본성이 nope, 입법적 실체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본성은 천리가 아니다. 즉, 본성은 도덕적인 입법이 아니고, 즉, 입법적인 실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입법적 실체, 즉, 본성을 천리라고 보았던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한 사상이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약용은 본성이 천리, 즉, 도덕적인 입법, 즉, 입법적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본성을 뭐라고 주장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 그렇지. 본성은 기호이다라고 하는 내 성, 기호설을 주장했다라고 우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야기하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천리 아니다. 도덕적인 입법, 입법적 실체 아니다. 즉, 이치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럼 뭐냐?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러한 마음의 경향성, 즉 성향, 즉 기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경향, 성향, 즉 기호잖아요. 자, 친구들이 요 정약용의 성기호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시문이나 선지의 기호라는 말을 주면요, 친구들이 너무 쉽게 정약용인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은 기호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이런 경향, 경향성 혹은 성향 요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세요. 자, 어떤 경향? 그렇죠. 선을 좋아하는 경향. 선을 좋아한다라고도 표현되고 덕을 좋아하는 경향이라고도 표현돼. 또 다른 말로 하면 악을 싫어하는 경향. 악을 싫어하는 경향이라고도 표현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 요렇게도 표현돼요. 자, 이두 개를 지금 나눴어. 나눠도 가능해. 즉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다. 이거 정약용의 입장 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을 싫어하는 경향 요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 이렇게 통으로 공부해 두시되 이게 출제가 될 때는 앞부분만 혹은 뒷부분만 나누어서도 출제가 되기도 한다. 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아하. 본성을 기호라고 하는 성기호설을 정약용은 주장했구나. 자, 그러면서 그는 기호를 크게 둘로 나눴다고 했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중요한 포인트도 이번 시간에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기호를 크게 둘로 나누면서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로 구분하죠. 형구는 육체의 모습, 몸의 모습 이런 뜻이야. 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호가 있다는 거야.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 싫어하며 향기는 좋아하고 구리구리한 똥냄새는 싫어하는 악취는 싫어하는 그런 육체의 기호야. 얘들아, 이건 말 그대로 생존 욕구 정도로 번역해 볼수 있겠다. 이러한 생존 욕구로서의 육체의 기호는 인간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정약용의 글들 중에서 좀 어려운 글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큰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원전 자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운 글에서 정약용은 이 형구의 기호를 기질지성이다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이런 형구의 기호는 어디까지나 육체의 기호, 즉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아. 당연하지, 얘들아.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는 건 도덕과는 무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형구의 기호 자체는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은 육체의 기호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얘들아,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악한 형구의 기호 요런 식으로 표현되면 틀린 거야. 정약용의 입장 아니야. 형구의 기호는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보자. 이런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울 거야. 아,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는 그런 육체의 기호대로만 살아간다면, 아, 선을 행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고요. 악을 행하기는 쉽겠죠. 정약용이 실제로 다 썼던 워딩이고요. 실제로 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아주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반드시 가져가세요. 반드시 가져가 해보자. 형구의 기호는 육체의 기호로서 인간과 동물이 둘다 가지고 있어. 이 부분도 중요해. 이러한 형구의 기호는 그 자체로는 어떤 도덕적인 욕구와는 관련이 없어. 그치, 얘들아?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는 건 도덕적인 욕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악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단,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야?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살면 선을 행하기가 어렵고 악을 행하기가 쉽다. 요 정도의 워딩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두고 구분해 두셔야지 우리 헷갈리는 선지들, 변별력 있는 선지들을 골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정약용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런 육체만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인 형구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떤 기호도 있다. 그렇죠. 영지의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지의 기호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지의 기호를 또 어려운 글에서 정약용은 어떻게도 표현하냐?

형부외교가 기질지성이라면 그 기질지성에 대응하는 말로 그렇죠. 본연의 성, 즉 본연지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이기 때문에 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도덕적인 욕구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즉 인간의 도덕 생활과 관련된 욕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지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 그렇죠. 도의지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영지 기호는 모든 사람이 응애 태어날 때 하늘이 부여해 주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 하늘이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천명지성이라고도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영지의 기호를 본연지성, 도의지성,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정의의 경우 종종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들어가자. 이렇게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 혹은 악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인 영지의 기호가 바로 도덕적인 욕구이고요. 이것이 누구만 갖고 있는 기호야? 그렇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호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다 가지고 있지만 영지의 기호는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인간만 가지고 있다. 아하.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 즉 본성으로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 상제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었죠? 정의의 경우는 인격적인 개념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상제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도 옥황상제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런 느낌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즉 상제가 부여하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라불라함으로써 형성해야 한다. 혹은 불라불라함으로써 획득해야 한다와 같은 후천적인 이런 표현과 아, 결합될 수 없는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지의 기호는요, 본성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즉, 하늘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악행을 해도 이러한 본성으로서의 영지의 기호는 변하지 않는다. 악행을 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약용은 보았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게다가 얘들아, 정약용은 실학사상가였잖아요. 얘들아, 실학사상가답게 인간의 욕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건 어때? 이런 생존 욕구가 있기 때문이야. 마찬가지로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것도 선을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의 기호, 즉, 나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도덕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아,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욕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했구나. 아, 진짜 실학사상가답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하지만, 얘들아, 생각해보자. 정약용도 결국은 유학사상가야. 유학사상가들이 다 모든 욕구를 제거해라. 모든 욕구를 다 없애버려라. 라고 비현실적으로 말하진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욕구 중에서도 기억나니? 그렇지. 악으로 흐른 욕구. 악한 욕구. 그걸 유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옳지. 인욕. 사욕. 혹은 삿된 욕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혹은 옳지. 사사로운 욕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악으로 치우친 욕구야. 자, 이런 악으로 치우친 욕구는 유교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해? 제거해야 할 대상이잖아. 얘들아, 정약용도 마찬가지야. 정약용 실학사상가로서 욕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물론 인정하지만, 그도 이렇게 악으로 치우친, 악으로 빠진 이런 욕구는 무엇해야 한다고 보았어? 그렇죠.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정약용도 유학사상가답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약용의 성기호서를 좀 꼼꼼하게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리학과 정약용의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쫄거 없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천천히 보자. 주희, 이황, 이와 같은 성리학 사상가들을 생각해 봐. 성리학자들은 본연지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생각하지? 본연지성은 천리로서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의예지의 사덕입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천리는 기억나지? 이일분수. 하나로서, 동일한 것으로서 인간과 모든 만물에게 다 부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동일한 천리를 인간과 동물, 인간과 만물은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에게 부여된 천리로서의 본성인 본연지성은 다 어때? 똑같은 거야.
기억나죠?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같은 천리를 부여받았지만 기가 달라서 구별이 생긴 거라고 했잖아. 성리학에서 차이는 기 때문이야. 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기,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기질지성은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인간과 동물이 어때? 그렇죠. 다르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금 공부했던 정약용의 성교설의 해석은 좀 달랐지, 얘들아. 잘 보자. 정약용은 본연지성,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어? 인간의 본연지성, 인간의 본연의 성은 영지의 기호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런 영지의 기호다. 그러면서 오직 인간만이 이런 영지의 기호를 본연지성으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영지의 기호로서의 본연의 성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정약용이 보기에 이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정약용이 말한 기질지성은 형구의 기호였잖아.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약용이 해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약용은 기질지성이 인간과 동물이 어떻다고 생각한 거야? 아, 같다라고 해석했다. 이런 부분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구나. 좀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약용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경향성, 즉 기호를 본성으로서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성기호설을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시에 또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냐면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어. 아, 내가 선 혹은 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할지 스스로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았구나.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주지권이라고 불러.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약용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얘들아, 내가 아무리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선이나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실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짓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약용을 공부할 때는 성기호설, 즉 영지의 기호로서의 그의 본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실천하는가 것인과와 관련된 자주지권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천천히 보자.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가 주인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그렇죠. 자주지권을, 와, 역시, 하늘로부터 어떻게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존재라고 보았구나. 자, 따라서 인간이 선이나 악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실천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야. 아, 인간은 선택하고 실천하며 책임지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약용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도덕적인 자율성을 추하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오, 이런 자주지권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렇죠. 자유의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다. 자기가 악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욕구, 이러한 기호가 본성으로서 부여되어 있음에도 굳이 자신의 그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굳이 거슬러서 자기가 악을 선택해서 악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아, 자기가 스스로 악행을 선택하고 그것을 저질렀다면 그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어. 천천히 보자. 하늘은 사람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권형을 주어서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게 하고, 악을 저지르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여 선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방향이 변하여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그 저울질은 자기에게 있으니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른 것이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악을 저지르면 그것은 나의, 그렇죠, 과오, 즉 나의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권형이지 이른바 본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천히 보자. 자, 정혜경이 이러한 자주지권을 누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역시 하늘이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준 것이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자주지권을 권형, 즉 저울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자주지권의 이 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권형을 의미하는데, 권형은 요즘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저울과 같은 의미.

의미예요. 얘들아, 즉 선과 악 중에 내가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아, 선과 악을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자주지권을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도덕적인 주체성,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자아주지권은 하늘이 부여하는 선천적인 권리다라고 우리 공부했어. 하지만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하늘이 부여하는 선천적인 권리라고 해서 이것이 다 본성은 아니겠지? 얘들아 기억나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다 본성은 아니야. 정약용에게 있어서 자아주지권이 선천적인 건 맞지만 본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어. 자아주지권은 감정도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마음의 권형이다. 마음의 저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약용에게 있어서 본성은 자주지권이 아니라 뭐였어? 그렇지. 기호가 되겠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 영지의 기호가 인간의 본연의 성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자주지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블라블라함으로써 형성하거나 획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 오답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정약용의 성교설과 관련된 자료 한번 볼게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 본성이라고 한다. 라는 것은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한그 처음에 허령한 본체 가운데 더욱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니 성을 본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 성이라는 것은 즉 좋아함, 기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싫어함으로 이름 지어져야 한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경향성, 그러한 영지의 기호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질지성이 이미 기호로서 이름을 얻었다면, 천명지성도 마땅히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 기질지성은 기억나지? 정약용에게 있어서는요, 좋아요, 형부의 기호였어요. 기질지성은 단건 좋아하고, 쓴건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천명지성은 다른 말로 본연지성, 다른 말로 도의지성이라고도 하는 영지의 기호를 의미했었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본성을 기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는 자주지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하늘은 역시 하늘이 주었네요. 사람에게 자주지권, 즉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저지르고자 하면 악을 저지르게 하여 선과 악을 행하려는 방향이 딱 본능으로서 픽스되어 있진 않게 하였다. 자, 동물들은 정해진 픽스된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신의 자주지권을 발휘해서 저울질해서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인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도 또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치가 이미 반반, 서로 반반이면 그 죄는 마땅히 반감되어야 할 듯하지만 죄를 지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성이 선한 점 때문이다. 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이러한 성을 거슬러서, 즉 선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데도 굳이 그걸 막 거슬러 올라가서 악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정약용의 성 기호설도 당대에는 파격이었어. 성은 이치이다. 성은 천리이다. 성은 도덕적 입법이다. 성은 입법적 실체이다라고 하는 성약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성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입니다라고 해석했던 정약용의 주장 파격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성 본성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덕에 대한 입장 또한 성리학과 구별되는 면모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유교를 공부한 지 9시간째야. 얘들아, 유교의 덕 하면 나와야지. 그렇지. 인의예지, 사덕. 요 정도 이제 입에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인의예지, 요런 사덕에 대해서도 성리학자들과 정약용은 어떻게 해석이 달랐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인의예지의 사덕을 얘기하려면, 우리 성선설의 대가 맹자 선생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맹자는 시크하게 툭 던졌어. 기억나니, 얘들아? 사단은 사덕에 아니다. 이렇게 툭 던지면서 사단을 확충해서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 툭 이렇게만 던졌어요. 그 이상 막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라고 툭 던진 이 말을 후배들이 계속
풍성하게 해석했다는 거야. 자, 특별히 요런 맹자의 4단은 4덕의 단이다라고 시크하게 던

이 한마디를 성리학자들이 해석한 것이 그동안에는 주류로 인정받고 있었어. 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리학자 세 사람이야. 누구야? 그렇죠. 주희, 옳지. 이황. 좋아요. 이이. 자, 이세 분은 성리학자로서 이 사다는 사덕의 단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했었지, 얘들아? 기억나니? 옳지.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뽕긋, 이렇게 새싹처럼 활짝 피어나고 드러난 요런 감정, 요 새싹과 같은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축수사시의 사단이라고 불렀죠? 자, 이 사단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치? 맹자도 사단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성리학자들도 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자, 모두가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단은 다 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주희랑 이황과 이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사단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즉, 새싹이 피었다는 것은 그 아래 씨앗이 묻혀 있다는 것의 단서 아니겠는가?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아래 씨앗으로서 인의예지의 사덕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실마리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야. 자, 따라서 이 사덕은, 아,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서 사덕은 모든 사람의, 그렇죠. 마음 안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죠.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성리학자들은 이처럼 사다는 무엇? 즉, 인의예지의 사덕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인의예지의 사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 그리고 실마리라고 보았어요. 우리 이런 입장을 사다는 사덕이 내재,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단서 실마리다. 그래서 이것을 단서설이라고 불러요. 게다가 기억나니? 성리학자들은 이런 인의예지의 사덕이야말로 이것이 천리로서 우리 마음속에 부여된 본성이다라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의, 그렇죠, 본성. 본성은 인의예지의 사덕이다. 즉, 천리로서의 본성인 인의예지의 사덕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 그런데 이러한 인의예지가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천리로서의 본성으로서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정약용은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기를 들었다는 거야. 자, 그럼 정약용은 인의예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잘 보자. 얘들아,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자, 정약용도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인정했어요. 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맹자 선생님의 주장 인정합니다. 정약용도 사단은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내재한다라는 거 인정해요. 특별히 정약용은요, 이 사단을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네 개의 마음이다라고 해서 이걸 사심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타고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근데 얘들아, 기억나지? 이렇게 사단이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정약용이 생각했다고 해서 사단을 본성이라고 본건 아니었었어? 계속 반복합니다. 타고난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었잖아? 정약용에게 있어서 본성은 어디까지나? 좋아요. 기후였으니까요. 자, 여하튼, 정약용도 모든 사람이 사단을 다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했어. 자, 그렇다면 정약용이 사단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치 달리기의 스타트라인과 같다라고 해석했어. 시작점과 같은 것이다. 요렇게 해석했다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이 달리기의 비유를 드는 건 정약용이 직접 든 예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쌤이 드는 비유니까 좀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정약용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사단, 측수, 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시비지심의 사단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아, 사단은 누구나 다설수 있는 이 출발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 아, 저는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실현하거나 확충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포기. 아, 저도 못하겠어요. 아, 저도 실패.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이 사단을, 아, 실천하고 확충했다는 거야. 아, 사단은 똑같이 모든 사람이 타고나지만 이 사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충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이걸 확충하고 실천함으로써 피니쉬 라인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럴 때이 사단을 끝까지 실천하고 확충할 때 비로소 인의 예 지혜 무엇을, 그렇죠, 사덕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좋아요. 후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거야.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후천적으로 인의 예지의 사덕이 비로소 갖추어질 수 있는 거야. 아, 사다는 다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마음이지만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확충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의 예지의 사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얻어지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인의 예지의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갖추어지는 거구나.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봐. 너무 중요해. 정약용에게 있어서는 인의 예지의 사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이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사덕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얘들아,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덕이 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사덕은 성략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본성도 아니고 천리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덕이다라고 정약용은 해석했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잘 보자. 사다는 무엇이야?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점이구나. 시작점이구나.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정약용의 해석을 뭐라고 불러? 단 시설이라고 불러요. 정약용은 이야기합니다. 인의예지의 사다는 사덕을 형성하는 스타트, 시작이다. 시작이 되는 근본과 같다. 시작이 되는 연원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 혹은 시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약용은 종종 설명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약용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본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어? 기억나니 얘들아? 그렇죠. 기호로서의 본성이 주어져 있죠? 그 기호로서의 본성은 좋아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기호였어. 얘들아, 이런 기호와 연결된 그런 마음이 바로 무엇이야? 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이건 다 타고나는 거야. 선천적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본성을 일상생활에서 잘 실현할 때, 그리고 즉수사시에 사단을 잘 실현하고 확충할 때, 비로소 인의 예 지라고 하는 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얻어지고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구나. 이런 입장 다시 한번 정약용의 단 시설로서 성리학자들의 단 서설과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정리해 보자. 정약용은 성리학과는 달리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어디까지나 실천을 통해서. 자, 무엇을 실천해야 돼? 그렇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 그런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좋아요.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결국 인의 예지라고 하는 덕은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렇죠.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획득되고 얻어지고 갖추어지는 인간의 덕이었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사덕은요.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부여받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단을 실천해야만 그리고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마음에 비로소 갖추어지는 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천리, 즉 이치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덕, 즉 인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사덕과 달리 사다는요, 정약용이 보기에도 타고나는 거야. 선천적인 거였어. 그러면서 정약용은 사다는요, 네 개의 마음 사심이다라고까지 표현했죠.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해서 사단이 본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이 보기에도 사단은 이치나 뭐 덕은 아니었고요. 타고나는 마음 정도로 해석했어요. 다시 한번 무한반복. 그럼 정약용에게 있어서 본성은 무엇이었어? 그렇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였다는 것들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거 지금까지 같이 공부했으니까 선생님이 좀 정약용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삐뽀 삐뽀. 자, 선생님은 지금 쭉 정약용을 공부했어. 지난 시간 후반, 이번 시간까지 쭉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멋진 내용들 공부했는데요. 그럼 정약용에게 있어서 인간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거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정말 공부 집중해서 잘한 친구들 금방 나올 것 같거든? 첫 번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일단 뭐 있지? 그렇지. 나와야지. 선천적인 거, 본성. 본성으로서의 기호.
나와야 되겠죠? 우리 본성으로서의 기호 말고도 또 타고나는 거 있었는데,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또 부여해주는 거 있었는데, 저울질 생각해봐. 옳지, 너무 잘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주인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좋아요. 자주지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스타트 라인, 달리기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네 개의 마음, 그렇죠? 4단까지도 정약용이 보기에는 선천적이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세 가지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획득해야 한다, 요런 선지가 나오면 우리 바로 높하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덕론에 대해서 성리학과 정약용 굉장히 많이 비교가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꼼꼼하게 완전하게 복습하면서 내가 다내 것으로 가져가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최종 정리해 볼게요. 자, 주희, 이황, 이 같은 성리학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사단은요. 좋아. 모든 사람이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었어. 정약용도 4단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 뭐 이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의견 일치를 봤다는 거야. 자, 문제는 이제 뭐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거지? 그렇죠. 인의예제 4덕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집니다. 천천히 보자.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4덕은 너무 중요했어. 왜? 천리로서의 본성이잖아. 천리로서 주어진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모든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정약용이 보기에 인의 예제 사덕은요, 천리로서의 본성 아니었잖아.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노력? 좋아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는 노력. 또 축수사시에 4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 노력. 그런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되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하지만 둘이 분명히 공통점이 있었죠. 둘다다 4단은 내재하는 것이며 그 사단은 확충해야 한다. 뭐요 정도의 워딩 자체는요, 우리 맹자가 워낙 강하게 강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맹자의 영향을 받았던 성리학, 그리고 역시 맹자의 큰 영향 아래에서 발전되어 온 유학사상가인 이 정약용 또한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둘다 유학사상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 즉 숙의 수양하면 성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당연히 공통점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얘들아, 정약용이 강조했던 수양 방법 한번 선생님 참고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정약용 당연히 유학사상가입니다. 실학도 유학이야. 그러니까 정약용도 악으로 치우친 욕구, 악한 욕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고 제거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수양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나니 얘들아, 경의 자세. 얘들아, 이건 공자 이래로 유교의 기본적인 수양의 바탕이야. 정약용도 이걸 부정하지 않았겠죠? 게다가 얘들아,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신독이라고 했는데, 정약용도 이런 신독을 강조해요. 정약용은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인격적인 개념인 상제로 해석했잖아. 상제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이런 신독의 수양. 아, 기본적으로 유학자로서 정약용도 이런 수양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4단과 4덕에 관한 정약용의 입장들 같이 한번 원전 자료로 살펴볼게요.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명칭은 일을 행한 뒤에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한 뒤에 그것을 일컬어 인이라고 하고, 사랑하기 전에는 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이라는 명칭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인의예제에 내 알맹이가 또렷하게 복숭아와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난 거기에 대해서 반댈세,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연이라고 하는 건 불의 시작이고, 시달이라고 하는 건 불의 시작이며, 측은, 즉 사단은 인, 즉 사덕의 시작이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단시설이다. 측은이 확충되어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은 시작이다. 사단을 확충하고 실현함으로써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 자유의지를 형성한다. 맞아, 틀려.
그렇지, 틀렸지, 왜? 좋아요. 자유의지, 즉 자주지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였습니다. 형부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가 어렵고 악하기가 쉽다. 요 정도 워딩 맞겠죠? 형부의 기호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쉽습니다. 인의 예지의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로서의 도덕성을

정약적 본성이다? 아니지, 이렇게 나와. 아, 정약용이 보기에 이는 이제 사덕은요, 천리도 아니고 본성도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덕이었어요. 사람은 입법적인 도덕 본성이 없지만 덕을 행할 수는 있다. 그렇지, 정약용이 보기에 성직리 아니잖아. 본성은 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입법적인 도덕 본성은 없는 거야. 이건 맞아? 하지만 어때? 그렇죠. 사단을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사덕을 형성해서 사덕을 행할 수는 있다. 4번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이다. 얘들아, 잘 봐봐.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어때? 영지의 기호가 되겠네요. 영지의 기호는 하늘이 부여한 천명이다. 여기까진 좋아. 그런데 여기 함정이 어디에 있었어? 그렇죠. 자유의지로 부여된 건 아니었죠. 자, 어디까지나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본성으로서 부여된 천명이었습니다. 그럼 자유의지는 뭐였어? 옳지, 자주지권이었잖아. 자주지권은, 그렇지, 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영지의 기호와 같은 것으로, 영지의 기와 자주지권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12지심을 시작으로 삼아서 확충하면 성으로서의 지를 형성할 수 있다. 12지심 뭐야? 그렇죠. 사단입니다. 사단을 시작으로 삼아서 확충하면, 인의예지의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오답. 어디에 함정이 숨겨져 있었어? 그렇죠. 성으로서의 지가,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인의 예지의 사덕은 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으로서의 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도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다.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이 뭐야? 이게 영지의 기호죠. 영지의 기호가 뭐야?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이야. 어디로 이미 경향이 쏠려 있어? 선을 좋아하는 걸로 이미 쏠려 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다? 아니죠. 이미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 자체가 선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은 기본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이 밖에는 기가 없고 기 밖에는 이가 없으니 이와 기는 진실로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나누어서 본다면 서로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는 기의 장군이 되고 기는 이의 졸병이 되어 마침내 천지의 공을 이룩하니 이는 이른바 사덕이요 기는 이른바 오행이다. 이는 장군, 기는 그렇죠. 졸병과 같다. 이귀기천이 나와 있죠. 이종기비가 나와 있어요. 이 황의 주장이 되겠네요. 이는 기와 서로 발하여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이황하며 빠밤밤 취취 이도발하고 기도발한다. 이교발설 가장 대표적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는 형태를 갖춘 원리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아니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본 입장에 따르면 이는 원리, 원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무형입니다. 이는 기가 움직여 겉으로 나타난 감정이다? 아니지, 얘들아.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이었고요. 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렇지, 그찐 본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였네요. 따라서 드러난 마음의 작용인 감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와 달리 개별 사물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는 이와 기가 다 결합되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에 의해 사람과 삶을 모두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 5번 같은 이런 선지가 좀 어려웠을 텐데 잘 보자. 자, 이라고 하는 것, 천리라고 하는 건 인간과 모든 사물에게 다 똑같이 부여되어 있어. 그런데 이황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물은 인간과 달리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여된 천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물 안에 담긴 이를 열심히 궁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역시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측은혜 하는 마음은 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오에 속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구에 속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기쁘고 화내는 것의 마땅함을 아는 정에 속하니, 칠정 외에는 따로 사단이 없다. 얘들아, 쉽게 봐봐. 측은지심은 사단이지. 희노애구애오욕. 이거 뭐야? 칠정이지. 사단은 칠정에 속한다. 칠포사를 얘기하면서 칠정 외에는 따로 사단이 없다. 즉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기억 볼게요. 도덕 감정은 일반 감정을 포함한다. 얘들아, 도덕 감정은 사단이고 일반 감정은 칠정이잖아. 얘들아, 생각해봐. 사단이 칠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죠.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의 연어는 다르지 않지. 그렇죠. 사단도, 칠정도 결국은 다 연어는 똑같이 기발 이승이기 때문에 연언 같습니다. 도덕 감정은 이가, 일반 감정은 기가 움직여서 드러난 것이다. 아니, 제들아. 사단, 즉 도덕 감정도, 일반 감정, 즉 칠정도. 어허, 똑같이 기발 이승한 감정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가 움직여서 드러난 감정이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타서 드러난 도덕 감정이다. 얘들아, 가만히 보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나와 있어. 자, 악을 미워한다는 건 뭐야? 그렇지.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죠? 결국 사단이야. 이가 보기에는 사단도, 칠정도 모두가 다 기가 바라고 이가 탄, 즉, 기발 이승한 감정이기 때문에, 아, 기발 이승한 감정 중에서 선한 측면만을 모아서 사단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의 입장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입니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매를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처하면서 상제를 대하듯 하라. 일을 할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하여 조심조심하여서 혹시라도 안이하게 처리하지 마라. 일을 당하면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 데로 쫓지 않게 하라. 굉장히 모든 일에 지금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경을 지킨다고 하니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어김없이 겉과 속을 바르게 하여라. 항상 경건한 자세, 경의 자세를 강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성리학자 중에서 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긴 사상가 이황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황인 거 몰라도 아, 경건함, 경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엄숙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 정제 엄수, 어떤 경건함의 자세 맞습니다. 신중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는 거 당연히 기본적인 경의 자세가 되겠죠? 늘 또렷하게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 우리 상성성, 그렇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마음을 집중해서 일을 하고 사물의 변화를 잘 살피는 거, 마음을 딱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일무적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바탕으로 인의의 덕을 형성해야 하는가? 틀렸지들아? 보자, 우리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이런 경의 수양은요, 기본적으로 인과 의의 덕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인의는요, 천리로서 주어진 본성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측은지심을 이끌어 기른다면 어진 정치를 할수 있으니 측은지심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 되는 바가 아니겠는가? 마음속에서 발현되는 사양지심을 이끌어 기른다면 예법을 행할 수 있으니 사양지심이 예법이 형성되는 예법이 시작되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를 실해 비유하면 측은지심은 실뭉치와 같으니 이것을 풀어내고 뽑아내며 효제를 할수 있으니 단이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분명하다. 아, 사단을, 그렇죠. 사덕을 형성하는 시작점으로 보았던 정약용의 단시설이 소개되어 있네요. 정약용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마음에는 본래 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태어날 때는 이 마음에는 원래 인의예제 사덕은 존재하지 않았어. 하지만 인의예제 사덕은 어떻게 함으로써 형성되는 거야? 그렇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사단을 실천하고 확충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음 안에 부여된 천리이다. 아니죠. 성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정약용은 인의 예제 사덕은 천리로서의 본성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얘들아, 정약용이 보기에 인의 예제 사덕은요. 사단을 실천하고 확충하는 행동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존재하는 거지 행동하기 전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근본이 되는 이치이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약용이 언제 사단을 이치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었니? 아니죠. 정약용이 보기에 아, 사단은 이치가 아니었네요. 어디까지나 인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5번 볼게요. 측은지심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아니었죠. 측은지심. 타고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이 보기에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이 생각할 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은요. 측은지심이 아니라 뭐였어? 그렇죠. 본성으로서의 기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4번까지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죠. 우리 한국유교 파트의 나머지 문제도 풀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풀고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꿀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당연히 6회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문제가 올해 특히나 생각보다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교재 자체가 수특이나 수완보다는 막 아주 많이 팔리는 교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진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문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쉽네요. 이렇게 좋은 문제들 놔두고 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한국지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주 기분 좋게 또 러키하게도 이 파이널 7점 모의고사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 등급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6회의 실전 모의고사 풀어볼 건데요. 6회는 전반적으로 뭐 아주 까다로운 문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이 많아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푸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문항들, 야 이렇게도 문제 출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문항들이 꽤나 많아서 저는 푸는데 꽤나 재밌었던 회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회 20문항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부터 볼까요? 가는 뭐야? 뭐야? 하트네요. 예, 진짜 하트예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명한 하트 모양을 띠고 있어 하트섬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다. 수리적 위치를 봤더니 여기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몰라도 괜찮아요. 늘 얘기하죠. 이렇게 새로운 생소한 섬이 나왔다. 몰라도 된다. 단 요거는 확인하자. 얘가 대체 어디 있는 섬인가? 요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북위 34도 부근에 그리고 동경 127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 124도 선이 여길 지나갑니다. 그래서 막상 황해에 있는 섬들이 동경 124도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26도 전후에 위치한다 그랬죠? 126도 전후에. 그러면 127도 30분이래. 특히나 요 동경 127도 30분 선이 어딜 지나가냐면 한반도 육지 부근의 정 가운데 부근을 지나가는 선이 동경 127도 30분 선이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에 섬이 있다는 것은 아, 이 섬이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가 굉장히 낮고 아, 동경 127도 30분 부근 남해에 위치하는 섬이야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다음 나는 뭐 동경 132도니까 독도, 다는 북위 33도니까 마라도가 되겠죠. 독도 마라도입니다. 자, 볼게요. 가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다. 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들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러니까 얘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 아니겠죠. 다음,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것은 독도가 아니라 마라도입니다. 틀렸고요. 마라도는 영해 설정에 통상기선을 사용합니다. 다음, 이 섬은 독도보다 경도상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일출 시각이 늦겠죠. 그리고 얘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출 일몰 남죽이 가장 빠른 곳은 독도니까요. 얘는 무조건 틀린 선지가 되죠. 다음, 가와 나 사이의 최단거리. 자, 대략적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독도 여기 있고요. 마라도 여기 있죠. 그리고 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이쯤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면 가와 나 사이의 최단 거리는 가와 다 사이의 최단 거리보다 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요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 이 정도의 수리적 위치라면 어디 쪽에 있는 섬이겠구나. 그런데 서해는 대략적으로 126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도가 이렇게 낮으면서 동경 127도 30분이면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일 거야.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기역부터 디귿 함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역부터 디귿은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중에 하나래요. 자, 볼게요. 연천, 학곡리 고인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과 다른 덮개돌을 사용하였다. 한탄강 유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역을 덮개돌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역은 특유의 어두운 색을 띠며 기공, 구멍이 많대요. 그렇다면 기역은 뭘까요? 기역은 현무암이 되겠죠. 자, 기역, 디귿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기역은 현무암. 다음. 강화, 고창, 화순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강도가 높은 니은을 주 재료로 사용하였다. 니은은 특유의 견고함 덕분에 거대한 규모의 탁자식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었으며 오랜 세월 부식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 니은은 무엇일까? 일단 패스. 반면 상대적으로 용식작용을 크게 받는 석회암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석회암이고 그리고 니은은 화강암이 됩니다. 화강암이 침식 분지에서는 변성암보다는 침식과 풍화에 약한 암석이라서 더 많이 파여나갔지만 화강암 자체는요, 꽤나 단단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암석이고 오랜 세월에도 잘 부식되지 않는 암석이에요. 자, 볼게요. 1번. 현무암은 조선루 충군에 분포한다. 아니죠. 조선루 충군에 분포하는 암석은 석회암입니다. 다음,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암석도 석회암입니다. 2번도 틀렸네요. 다음, 화강암은 석회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대요. 자, 화강암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누가 더 이른 거죠? 예, 고생대가 더 이른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현무암의 풍화토는 주로 흑갈색이겠죠? 왜냐면 얘가 흑갈색이니까. 다음, 석회암의 풍화토는 주로 붉은색을 띈다. 예, 석회암 풍화토는 탄산칼슘이 용축되고 나서 철분이 남고요. 그 철분이 산화되어서 붉은색을 띱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현무암과 화강암이 화성암, 석회암이 퇴적암이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은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신증동국 여지순남과 택리지 중에 하나예요. 볼게요. 일단 서술 방식만으로도 우리는 가와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설명식이고 나는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가가 택리지, 나가 신증동국 여지순남입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가 택리지. 나가 신증동국 여지승남. 그럼 일단 밑에부터 보죠. 택리지는 신증동국 여지승남보다 실학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맞고요. 다음 택리지는 민간 주도고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국가 주도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기역은 여주이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읽어볼게요. 죽산에서 또한 가지가 갈라져 북쪽으로 음죽을 지나 모모 영릉에서 그치는데 이곳은 우리 장원대왕을 모신 곳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요기 위의 내용을 통해서는 기역이 어디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릉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긴 한데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죠? 자, 그런데 기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역을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동쪽은 충청도 충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44리.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기역에 동쪽에 어쨌든 충주가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강원에 원주도 있네? 충주도 있고 원주도 있어. 다음 남쪽은 음주현 경계에 이르기까지 33리. 음주현은 어디야? 패스. 서쪽은 이천부 경계에 이르기까지 28리. 광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51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천과 광주가 있대요. 이천과 광주가 있대요. 대략적으로 이제 기역의 위치가 감이 오죠? 자, 그런데 밑에 볼게요.
자, 예종 원년에 또 나왔네. 영릉을 부의 북성산으로 옮기고 천령현을 혁파하여 이부에 소속시키고 지금 이름을 고쳐 습격하여 묵으로 하였다. 어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 밑에 볼게요. 영릉은 그럼 대체 뭐냐? 우리 세종 장원대왕의 능이다. 세종이라고 나와있죠. 세종. 끝났네. 세종대왕릉이 있대요. 그러면서 광주와 이천의 동쪽에 있고 원주와 충주의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가거제 조건 중 니은은 산수, 디귿은 생리, 리을은 지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산수, 생리, 지리라고 일단 여기 적어볼게요. 산수, 생리, 지리, 니은, 디귿, 리을 확인해보죠. 자, 니은 술사들이 회룡자좌에 신수 입진이라고 해 여러 왕릉 가운데 으뜸으로 친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돌아오는 산줄기가 북쪽을 등지고 정남향으로 앉았으며 서북쪽 물이 정동으로 흘러가는 명당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줄기가 어떻게 되고 물줄기가 어떻게 되고 산줄기와 물줄기의 형세, 얘는 질이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은 산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다음 디귿, 오로지 배에 의지해 장사로 농사를 대신하는데 그 이득은 농사 짓는 집보다 낫다. 경제활동에 이득이 되는 거. 얘는 생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 다음, 강과산의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강과산의 경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냥 단순히 온리 산과 강이에요. 집 근처에 공원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산수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A부터 C는 범람원, 우각호, 하안당구 중에 하나래요. 자, 사진 볼까요? 일단 요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 농경지가 이렇게 넓게. 그리고 이렇게 흘렀던 것 같죠? 이렇게 흘렀던 하천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가 남겨지게 되었죠. 일단 공유하는 하천인데 주변에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유공유하천이다. 중하류 구간에. 다음 나도 꼬불꼬불 흘러갑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산지예요. 아!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구나. 얘는 가밑공유하천이고, 그리고 공유까지 적어볼까요? 가밑공유. 가밑공유하천은 중상류 구간에 발달합니다. 그리고 A부터 C가 범람원, 우각호, 하안당구 중에 하나인데요. 자, A는 뭔가요? 공유하천 주변에 넓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범람원이 되고요. 범람원. 범람원. 다음 B는 요게 우각호가 되겠죠. 우각호. 다음 C가 한단구가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보죠. 우각호는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 원래 요렇게 흘렀던 하천이 여기 끊어진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다음 C는, 하안당구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범람원이다. 아니죠. 범람원은 A고요. C는 하안당구인데 물론 여기도 충적층이 쌓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침식이 형성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특히나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범람원은 하안당구보다 홍수시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높다. 정말 많이 나오죠. 하안당구는 홍수시에도 침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죠. 다음 자유공유하천은 가밑공유하천보다 하상 강바닥의 해발고도가 낮죠. 왜냐하면 얘는 중하류, 얘는 중상류에 발달하는 하천이니까.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다음 자료는 두 동굴을 주제로 학성이 작성한 시조라고 합니다. 오, 시조도 써. 자, 가나 동굴의 특징을 그림의 A부터 D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와나는 각각 고시굴, 만장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고시굴은 무슨 동굴이죠? 고시굴은 고씨가 숨어 있었던 동굴, 석회 동굴이죠. 만장굴은 용암 동굴입니다. 그러면 가. 어둠 속 물방울이 천년을 세어가며 돌기둥, 돌꽃이 되어 울퉁불퉁 서 있구나. 아하, 석주 얘기하는 거고 석순 얘기하는 거 같죠? 울퉁불퉁 서 있구나.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씨의 옛 이야기 동굴 속에 스며있네. 그래서 고씨의 옛 이야기가 스며있는 동굴이니까 고씨굴이죠. 그래서 가는 석회 동굴입니다. 고씨굴이니까. 석회 동굴. 다음 나, 불의 숨결 식어 검은 길로 남은 곳, 시뻘건 마그마는 까맣게 굳었는데 동굴 속 깊은 어둠은 비어버린 혈관이라.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위에는 굳어버리고 아래만 쑥 빠져나간 거죠. 혈관에 있던 피가 샥 빠져나가고 혈관만 남은 것처럼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용암 동굴. 봅시다. 시작. 기바람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지형입니까? 예스! 가가 일로 가겠네요. 아니요, 나가 일로 가고요. 그렇다면 석회동굴은 종류석, 석순, 석주 등을 볼수 있습니까? 예스! 가가 되죠. 다음, 용암동굴, 여기.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 형성된 지형입니까? 예스! 그러면 C가 되겠네. 가와 나가 AC예요, AC.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식이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단, 가와나는 각각 1월과 8월이고요. A부터 D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봅시다. 일단 지도부터 보죠. 이 친구는 울릉도가 되겠죠? 다음, 요 친구는, 네,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다음, 요 친구는, 네,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일단 여기는 거제잖아요, 거제. 거제인데, 비슷한 위도에서 거제는 해안, 얘는 섬이구나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흑산도예요.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다. 자, 그럼 일단 가와 나부터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요 자료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네 지역의 기후값의 평균을 뺀 겁니다. 워낙에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요 값이 크면은 요 값도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에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가 시기와 나 시기에 네 지역의 기온의 지역 차이를 살펴보면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죠. 따라서 나가 1월이에요. 그리고 나가 8월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1월에 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1월 강수량 제일 많은데 당연히 울릉도가 되겠죠. 그래서 D가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가 D. D. 울릉도. 다음, 8월에 가장 따뜻하면서 8월 강수량도 제일 많습니다. 네 지역 중에 8월에 강수량 제일 많은데 어디일까요? 네, 거제가 되겠죠. 거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우지인데다가 남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강수량 제일 많고 기온 높은 C가 거제입니다. 거제. 남아있는 건 백령도랑 흑산도가 되는데요. 자, 백령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그리고 백령도는 흑산도보다 위도가 높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A와 B인데, 상대적으로 1월 달에 A, 백령도가 기온이 더 낮겠죠. 그리고 1월과 8월에 모두 월강수량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백령도가 A, 그리고 흑산도가 B가 됩니다. 볼게요. 1월은 8월보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빈도가

낮습니다. 다음, 백령도는 흑산도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백령도는 흑산도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네요. 다음, 흑산도는 거제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아니죠. 1월에도 거제가 강수량 많고, 8월에도 거제가 강수량 많으니까, 거제가 흑산도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다음, 거제는 울릉도보다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 자, 울릉도의 강수 특징은 겨울 강수량이 많다.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 많아서 1년 내내 강수가 좀 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연중 강수 편차가 작다. 그래서 울릉도가 워낙에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작다 보니 거제는 울릉도보다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차이가 큽니다. 다음 평양. 평양은 요쯤 있겠죠? 더 위에 있긴 하겠지만 요쯤 있겠죠, 요쯤. 그러면 평양과의 최단 거리는 D가 A보다 머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번으로 갑시다. 다음 자료는 네 계절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갑토라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며 기역도 리을은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도 볼거 없이 왼쪽에 있는 축제부터 볼게요. 우리가 다잘 아는 축제거든요. 자, 먼저 지평선 축제는 김제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김제. 다음 니은 머드 축제는 보령이죠. 보령. 다음 군항제는 진해가 유명하지만 어쨌든 진해도 창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창원 군항제라고 적어 볼게요. 다음 리을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는 화천이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갑오토라는 계절입니다. 이 축제들이 어떤 계절에 개최되느냐? 먼저 군항제 봄 꽃과 관련된 축제입니다. 다는 봄이에요. 다음 화천의 산천어 축제. 요 화천이 꽝꽝 얼어붙은 곳에서 얼음낚시 같은 거 합니다. 라가 겨울입니다. 다음 김제 누렇게 벼가 익었을 때는 가을이죠. 그래서 가는 가을. 머드 축제는 당연히 엄청 더운 여름에 개최가 되겠죠. 그래서 화천, 보령, 김제, 창원 이렇게 되겠죠. 볼게요. 1번 가을은 봄보다 평균 황사 발생 횟수가 적습니다. 황사는 봄에 많이 발생하니까. 다음, 여름은 겨울보다 서고동저영의 기압 배치? 아니죠. 여름은 남고북죠. 반면, 겨울은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보령은 창원보다 위도가 높네요. 아, 다시요. 보령은 창원보다 겨울 평균 기온이 낮겠죠. 더 고위도에 위치하니까. 정답은 3번. 다음, 디귿. 디귿. 창원은 리을, 화천보다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다음, 리을, 화천은 기역, 김제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비율이 낮죠. 김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화천은 산지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8번으로 갈게요. 8번. 그래프는 세 도의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군 지역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갑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갑부터 다는 강원, 경기, 충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읽어볼까요? 자, 군 지역 비율이 제일 낮은데, 군 지역 비율 제일 낮은데 어디예요? 당연히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경기입니다. 다음 1위 도시 다시요. 1위 도시가 요만큼을 차지하고요. 이 다시요. 얘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 차지합니다. 자, 경기도의 1위 도시는 수원입니다. 여기 적을게요. 경기도 1위는 수원. 다음 강원. 강원의 1위는 원주죠. 그다음 충북의 1위는

청주입니다. 자, 그럼 세 지역의 대략적인 인구수를 살펴보면 수원은 120만, 원주한 38만 정도, 청주가 85만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뭐 1300만, 강원은 150만 정도, 충북은 200만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자, 경기는 전체에서 1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1300만 중에 120만이니까. 다음, 충북은 200만 중에 청주가 85만쯤 됩니다. 엄청 비율이 높네. 반면 강원은 150만 중에 38만이니까 상대적으로 1위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다가 여기 충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충북. 다가 충북. 그리고 나가 강원이 됩니다. 강원. 또 있어요. 이 충북 같은 경우에 1위 도시, 2위 도시, 3위 도시, 기타 도시가 없어. 그러네. 그러네요, 정말로. 왜? 충북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강원은 3개는 넘죠. 시가. 자, 그럼 볼게요. 1번. 경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위치한 시와, 바꿔 얘기하면 세종과 행정구역에 접한다? 아니죠. 충북이 접합니다. 다음, 강원과, 다시요. 강원은 영남권과 호남권 모두 행정구역에 접한다? 아닙니다. 영남권과는 접하지만 호남권과는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충북 1위 도시, 청주. 2위 도시, 2위 도시는 충주입니다. 충주. 그래서 충청도가 된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보다 3위 도시 인구가 적대요. 자, 이것도 적어볼까요? 경기는 1등이 수원이고요. 2등이 용인, 3등이 고양입니다. 100만쯤 되죠. 100만. 다음, 나는 강원입니다. 강원은 1등이 원주, 2등이 춘천, 3등이 강릉이죠. 강릉은 대략 한 21만 정도. 따라서 다의 3위 도시, 다시요. 가는 나보다 3위 도시 인구가 많습니다. 틀렸고. 다음, 강원은 충북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적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최근에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대야 폭염 한파가 나왔고요. A부터 C는 강릉, 대관령, 홍천이 나와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자연재해 관련된 문제보다는 이런 기상현상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열대야, 폭염, 한파, 황사, 서리, 이런 기상현상들의 발생 횟수가 많은 지역들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보면, 열대야, 폭염, 그리고 한파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자, 열대야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밤에 뜨거운 게 아니라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기가 습해야 돼. 그래서 해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은 저위도의 섬. 어디? 제주입니다. 제주. 다음, 폭염. 아, 그리고 제주와 더불어서 열대야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대도시는 열섬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상대적으로 밤에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낮에도 기온이 잘안 떨어지지만 밤에도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열대야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대야는 두 군데 기억해두자. 제주 비롯한 저위도의 해안 지역, 남부 해안, 그리고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단 폭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운 거니까, 이도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저위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얘는 특히나 낮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야지 많이 발생하니까 내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특히나 저위도 내륙 중에서도 폭염 발생 횟수가 많은 곳은 팬 현상이 엄청 발생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내리는 영남 내륙 지역이 대표적이에요. 다음, 한파. 한파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되게 추운 현상을 얘기하죠. 당연히 고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 고위도 지역이면서 내륙 지역은 겨울에 기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파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기온이 굉장히 낮은 지역도 어디 있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한파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열대야 폭염 한파인데, 강릉, 대관령, 홍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이한 지역이 하나 있어요. A 볼게요. A는, 뭐야? 간은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나와 단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자, 세 지역 중에 이런 특별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파는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기온이 낮은 곳이라 열대야와 폭염 발생 횟수는 아주 적은 거죠. 옛날에는 정말 발생하지 않았다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가는 한파가 됩니다. 한파. 자, 그러면 A, B, C. 자, 우리 밑에 적어볼까요? A, B, C. A가 대관령이 되겠죠. 그럼 B와 C가 남았는데, 자, B는 C보다 한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강릉과 홍천 중에 어디가 더 한파가 많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 둘은 위도가 비슷해. 근데 한파는 내륙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강릉은 동해안, 홍천은 내륙이니까 당연히 홍천이 강릉보다 한파 발생 횟수가 많을 거예요. 따라서 비가 아이고, 홍천이 되고요. 남아있는 시가 강릉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는 홍천보다는 강릉에서 많이 발생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은 위도가 비슷한데, 강릉은 해안에 위치합니다. 자, 열대야는 상대적으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해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 열대야가 됩니다. 반면, 다는 홍천이 강릉보다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폭염은 상대적으로 내륙에서 발생 횟수가 많다 그랬죠. 강릉과 홍천은 위도가 비슷한데 홍천이 내륙이니까 홍천에서 폭염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좋아요. 기억, 대관령은 홍천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다음, 홍천은 강릉보다 바다 영향을 적게 받죠. 얘는 내륙, 얘는 해안이니까. 다음, 가는 한파, 나는 열대야, 다는 폭염이니까 이것은 옳지 않고요. 홍천은 요 기간 대비 요 기간에 폭염 일수 증가 폭염 요만큼, 열대야는 요만큼. 폭염 증가 일수 폭이 열대야 일수 증가 폭보다 크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 맞아요.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진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 노원구입니다. 여기는 중구, 여기는 금천구가 되죠. 적어볼게요. 노원구. 중구. 금천구입니다. 노원구, 중구, 금천구. 자, 그럼 일단 노원구는 예, 외곽 지역입니다. 주거 기능이 발달한 곳이에요. 중구는 도심입니다. 업무 기능 발달한 곳이에요. 금천구는 제조업 발달한 곳이죠. 봅시다. 가나다 중에 일단
공장

효율이 제일 높은데 어딜까요? 공장용 지 비율 높은 데는 제조업 발달한 금천구가 되겠죠. 따라서 가는 금천구. 금천구. 다음. 나는 상대적으로 학교 용지의 비율이 높습니다. 학교 용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고,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노원구가 됩니다. 노원구. 남아있는 단은 대지와 도로의 비율이 되게 높네요. 대지 건물도 되게 많고 도로도 많구나. 도심인 중구가 다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1번. 금천구에는 도심이 있나요? 아닙니다. 도심은 중구에 있죠. 다음. 노원구는 한강의 북쪽, 중구도 한강의 북쪽입니다. 금천구만 한강의 남쪽이네요. 다음. 금천구는 노원구보다 통근 통학 유출 인구가 많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노원구는 업무 기능이 미약하고 주거 기능이 발달해서 상주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근 통학 유출 인구의 비율이 높아요. 게다가 상주 인구도 많네. 그래서 통근 통학 유출 인구는 노원구가 더 많습니다. 금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는 곳이에요. 다음, 노원구는 중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구는 금천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이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변화와 지역 내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 가나다는 가평, 고양, 화성 중에 하나입니다. 보죠. 왼쪽에 인구 변화. 와, 가는 요 기간 동안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은 화성입니다. 따라서 가가 화성이에요. 화성. 다음. 나와 다 중에서. 자. 다는 요 기간에 90년대 인구가 증가율이 높았고요. 다는 어쨌든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한 추세예요. 어쨌든 요 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90년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고향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고향입니다. 다는 가평이에요. 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 수도권의 교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울의 교회화가 진행이 되고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몰려들면서 가평도 전원주택 같은 것들로 각광을 받아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볼게요. 자, 3차와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C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가장 높네. 어디예요? 화성이 되겠네. 화성. 다음 A와 B가 남아 있는데, 자 A는 B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아요. 그쵸? 다음 B는 A보다 3차도 낮고 2차도 낮아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차와 2차와 3차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데 3차도 작고 2차도 작으니까 결국 1차가 A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가 가평이 되고요. 너무 작게 썼다. B가 가평. 그리고 A가 고향이 되겠죠. 이렇게 자 볼게요. 기억. 고향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맞죠? 다음 B는 가평은 화성보다 2000년 이후에 인구 증가율이 낮죠. 화성이 워낙에 높으니까. 다음, 화성은 가평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다음, 고향은 가평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죠. 그래서 리을이 맞습니다. 기역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번. 좋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가나다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에 하나래요. 자, 우리 지도는 잘 보일 테니까 볼까요? 요거 어디죠? 원주입니다. 여기는 김천이죠. 광주 바로

출발에는 놔줍니다. 정리해 보면 지도에 나와 있는 세 지역은 원주, 그리고 김천, 그리고 나주입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가는 최근 김밥 축제를 개최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지역 캐릭터도 김밥을 활용한 꼬다리를 만들었다. 김밥 축제와 함께 지역 캐릭터인 꼬다리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요 가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리가 대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과목이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어디 출신이야? 나 김천에서 왔어. 이제 지리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뭐야? 김밥 천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인간관계 끝나는 거다. 오, 김천! 혁신도시가 있고 자두로 유명한 거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 너 김천으로 하는구나. 친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스갯소리 약간 그런 얘기했어. 옛날에 이제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을 김천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따와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각 지역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성공한 축제들도 있지만 되게 혼잡하기만 하고 실패한 축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김천도 물론 김밥 축제가 1회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긴 했었지만 2회 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발전한 모습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꽤나 만족도도 높았던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축제가 열렸던 가는 김천입니다. 김천. 그래서 지워볼게요. 가가 김천이에요. 김천 가 다음 나는 치악산의 은혜 갚은 꿩 이야기를 토대로 지역 캐릭터 꽁드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꽁드리를 더욱 친근하고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다듬고 있다. 자, 치악산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나왔을 텐데 치악산 원주에 있죠. 얘가 갑니다. 아, 나잖아. 나 아이고. 나 다시 적어볼게요. 김천 가 그럼 자연스럽게 나주가 다가 되겠죠? 마저 읽어보면 다 역시 지리적 표시의 등록 상품인 배를 이용하여 나주배 배도리를 만들었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밑에 더 다른 것들을 제시해줬습니다. 세지역 모두 혁신도시가 조성된 공통점이 있는데 추풍령이 있는 곳 김천이에요. 김천에 한국도로공사 있습니다.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교통 관련된 곳들이 일로 많이 갔죠. 김천입니다. 다음, 나이는 보건, 의료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관광공사들이 있습니다. 원주입니다. 한국전력, 나주로 갔죠. 에너지공과대학. 좋습니다. 기업, 원주에는 기업도시 도 있죠. 그래서, 기업 맞습니다. 다음, 나주는 광주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는 나보다 저위도에 위치하고요. 김천과 나주 모두 속한도의 명칭의 유래가 된 지역이다. 나주 맞지만 김천은 아닙니다. 기역, 니은이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3번으로 갑시다. 그래프는 1차 에너지원별 권역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에 하나이고요. 석유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게 A, B, C, D, 가나 다인데요. 일단 A, B, C, D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원자력이 나왔네. 그러면 원자력부터 찾는다. 자, 다른 데는 없는데 두 군데만 있는 거. D가 있네요. D. D는 가와 나에만 있고 딴 데는 없어. 그렇다면 D가 원자력이 되고요. 원자력이 있는 두 권역은 호남권과 영남권인데 영남권이 원자력 공급량 훨씬 더 많죠. 왜? 부산, 울산, 경주, 울진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 영남권. 영광에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가 호남권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다는 당연히 수도권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수도권은 서울 경기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천연가스 많이 소비하고 있죠. 그래서 C가 천연가스. 다음 특히나 충청권에서 많이 소비가 되지만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많이 소비되지 않는 비는
석탄이 됩니다. 남아있는 A는 석유가 되고요. 석유의 가장 큰 특징은 권역별로 소비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비중의 차이도 가장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연료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골고루 쓰이고 있다. 보죠. 권역별 인구는 영남, 호남, 수도권 순이다. 아니죠. 수, 영, 호순입니다. 다음, 석유는 석탄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석탄이 석유보다 훨씬 더 전력 생산에 많이 이용됩니다. 3번,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천연가스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 4번,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천연가스는 86년부터 쓰이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는 78년에 운전을 시작한 부산의 고리 원전 1호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석유 공급량이 많대요.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석유 공급량이 적다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는 새 농작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역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농작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 문제는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게이 지도 나와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한 지역만 알아도 정답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와 있는 지리적 표시에 등록,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는 농산물이 고추, 녹차, 마늘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다 보성 있잖아요, 보성. 그러면은, 보성이 있는 다는 녹차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늘로 유명한 데 어디죠, 마늘? 마늘 하면은, 단양. 단양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단양. 단양 포함되어 있는 나가 마늘입니다. 마늘. 그럼 남아있는 가는 고추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큰 부담 갖지 말고. 대신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으니까, 아하, 고추, 마늘, 녹차로 유명한 지역. 고추, 마늘,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한 번쯤 살펴보신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갑니다. 가. 고추. 여기 영월고추. 그 다음에 괴산이 또 고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괴산, 그 다음 여기는 청양이라고 하는 곳인데, 청양고추와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영광이죠. 굴비로 유명한. 다 마늘은 좀 많은데, 여기 삼척. 삼척도 마늘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 의성도 마늘 굉장히 유명하죠. 의성 마늘. 그 다음에 대구 밑에 창녕. 창녕도 마늘 유명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남해인데요. 남해 여러분들 기역 니은 치킨집에 치킨 종류 중에 남해 마늘 바사삭 치킨 있거든요. 남해 마늘 유명하니까 기역 니은 치킨에 남해 마늘 바사삭 치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 남해도 마늘이구나. 그런 거 이제 우리 치킨 하나 시켜 먹을 때도 왜 남해 마늘 바사삭이지? 아, 남해가 마늘로 유명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고흥도 마늘로 유명합니다. 녹차는 제주, 서귀포와 제주시, 그다음에 보성, 하동 이런 곳들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라및 A부터 D는 각각 조선, 자동차, 전자, 그리고 정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이 가나다라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나다라. A, B, C, D는 이쪽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거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읽는 대로 그냥 찾아주면 되거든요. 볼게요. 자, 2025년 우리나라 수출 상위 4개 품목을 한국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맞추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 1위인 반도체는 어디에 포함되죠? 반도체 전자조립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가는 전자조립입니다. 전자조립. 다음, 우리나라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대요. 수출 2위인 자동차는 나로 분류된대요. 자동차가 자동차로 분류되겠죠. 우리가 워낙에 흔하게 사용하던 그 약어로

사용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사실 여기는 이제 자동차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당연히 자동차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 포함되겠죠? 우리는 얘를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과 친환경차를 아우르는 주력 품목이다. 3위인 석유 제품은 다에 해당하며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된 경유와 휘발유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는 정유가 되겠죠. 정유. 라. 선박은 배 옆에. 선박은 라에 속하며 고부가가치 LNG선 위주로 큰 성장세를 보인다. 그래서 기타 운송 장비잖아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얘네들을 뺀 기타 운송 장비가 되거든요. 뭐 비행기, 배, 전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이어서 우리는 저 친구를 조선이라고 불러왔던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A, B, C, D의 도별 출하액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경남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경남 비율 굉장히 높은 조선이겠죠. B는 조선이라고 적어볼게요. 조선. 조선. 자, 그렇다면 조선은 경남도 유명하지만 또 어디 유명하죠? 조선 거울로 기억해두라 그랬죠. 거울, 거제와 울산. 그러면 니은이 울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 여기서 적을게요. 기역. 니은, 니은이 울산입니다. 그러면 기역은 경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울산, 전남, 충남. 바꿔 얘기하면 울여서가 되죠. 울여서, 울여서 뭐가 있었지? 울려서, 울려서는 정유입니다. 그래서 C가 정유. 정유. 자, 역시나 울산 1등입니다. 울, 경, 충이네. 울, 경, 충이니까 자동차가 되고요. A는 기역.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충남, 경북이 2, 3등입니다. 이거는 전자조립이 되겠죠. 전자. 자, 그럼 볼게요. 1번. 전자는 조선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정유는 자동차보다 2025년 우리나라 수출액이 적죠. 자동차가 워낙에 수출액이 많거든요. 다음. 3번. 전자는 자동차보다 해당 제조업 출하액 중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대요. 자, 충남 전자는 요만큼, 자동차는 요만큼이니까 자동차가 낮네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정유는 조선보다 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대요. 정유는 울산이 요만큼, 조선은 요만큼. 울산 차지하는 비율은 정유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기역은 울산, 니은은 경기다. 그래서 5번, 어휴, 틀렸죠. 경기가 기역, 울산이 니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16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볼게요. 그래프는 새 서비스업의 5개 시도 내 종사자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부터 다는 각각, 경기, 서울, 제주 중에 하나이고요. A, B, C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A부터 C는 소비자 서비스인데 소비자 서비스를 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도매 및 소매, 그리고 음식 및 숙박업으로 따로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니까 결국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생산자 서비스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전과 강원이 나와 있고요. 가나다가 요 경기, 서울, 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A, B, C가 요 친구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자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적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가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A가 종사자 비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A는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서비스업인데, 특히 가에서는 유별나게 A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감이 오나요? 전반적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지만, 종사자 비율이 낮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상대적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서비스업. 그게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죠. 그래서 A가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고요. A, 그리고 A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나다. 높게 나타나는 가가 서울이 됩니다. 가가 서울. 서울.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가 서울.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경기와 제주인데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대전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요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강원과 다는 상대적으로 도매 소매업 또는 음식 및 숙박업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꽤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도매 및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게 같은 곳들 얘기해요. 가게. 가게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은 가게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인구가 많으면 음식점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인구가 많다고 숙박업소가 되게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식 및 숙박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을 자고 가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업이 발달한 곳이죠. 관광업. 자, 그러면 강원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관광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숙박업의 음식 및 숙박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C는 지금 음식 및, 다시요. C는 강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강원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B가 음식 및 숙박업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강원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다시요. 관광업이 발달한 곳은 제주죠, 제주. 그쵸? 제주와 강원이 대표적인 관광산업 발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강원과 마찬가지로 음식 및 숙박업, 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제주가 됩니다. 남아있는 나가 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상대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새 서비스업의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도매 및 소매업이 C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A, B, C를 구분하는 게. 자, 그럼 볼게요. B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아니네요.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다음, 생산자는 도매 및 소매업보다 지식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서울은 경기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서울은 모든 시도 중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ㄷ가 맞고요. 다음 리을. 나는 경기는 제주보다 B.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물론 경기는 제주에 비해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제주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총 종사자 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절대적인 종사자의 숫자는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을도 맞고요. 니은 디귿 니을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지도의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보죠. A. 자,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가 되니까 연입니다. 연천. 다음 B는 성남이죠. 성남. 다음 C. 우리나라 유래의 특별자치시 세종입니다. C는 세종. 다음 D는 충북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보다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더 많습니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세종이 높겠죠. 디귿 맞고요. 마지막 리을. 영동은 연천보다 성비가 높대요. 아니죠.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는 연천이 영동보다 성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데요. 자,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자, 다음 자료에 AB부터 FG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AB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지역의 이름이고요. FG도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지역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데 얘는 그냥 ABFG가 지명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확대해 볼게요. 좋습니다. 좀더 확대해 볼게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자, 끝말잇기를 할 거예요. 끝말잇기. 그래서 글자 카드를 이용해서 시군 지역의 명칭 끝말잇기를 순서대로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냐면 오, 산. 산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청. 그리고 다시 청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오는 거지. 청, 양. 그리고 양으로 시작되는 양구. 그다음에 다시 구로 시작되는 구미. 이렇게 글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끝말잇기 실전 문항입니다. 직접 찾아볼 건데 밑에 글자 카드는 남동 안원 천포해예요. 그리고 목 A가 됩니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목, 남 없어요. 목동은 서울에 있는데 시군이 아니니까 안 돼요. 목 안도 안 되겠네. 목원도 안 되죠. 목 천도 없잖아. 목 해도 없잖아. 그러면 될수 있는 건 목포밖에 없죠. 오! 목포!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포입니다. 그래서 A가 포예요. 그러면 다시 A를 이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포는 지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포남 없어. 포동. 포동포동 하다는 말은 되지만 시군은 없습니다. 포안 없고 포원도 없고 포천 있네요. 포해 없으니까 포 천입니다. 그래서 B가 천이 돼요. 그러면은 B가 천이 되고 남아있는 거 포천 다음에 천 안이 되겠죠? 천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천 안이 됩니다. C가 아닙니다. 그럼 또 다시 안이 여기로 가고 안남안해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안 동이죠? 안동 그러면 다시 동이 여기로 갑니다. 동, 동남, 동해, 동해네, 동해. 해가 또 이리로 가고, 해, 남, 해, 원. 해, 원은 약간 뭐 친구 이름 같이 생겼지만, 해, 남이 되겠죠? 남자 지어줍니다. 해, 그러면 F가 남. 남아있는 건 원밖에 없네? 당연히 원, 남원. 그러면 뒤에가 원이 되고, 원주라는 도시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원주까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는 포천이에요. 포천은 경기에 속하나요? 오케이. 천안은 충북에 속하나요? 아닙니다. 포천은 경기가 맞지만 천안은 경북이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천안은 BC, CD 안동보다 인구 밀도가 낮나요? 아닙니다. 천안이 안동보다 면적은 좁은데 인구는 더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CD. 안동은 D. 동해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가요? 자, 우리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 남한만 그려보죠. 자, 안동은 요쯤 위치하고 있죠. 요쯤에. 동해는 요옯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해 안쪽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안, 강동 삼할대 삼척 위에 동해가 붙어 있거든요. 해안 쪽에 있습니다. 물론 위도는 동해가 조금 더 높아. 하지만 안동은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안에 위치하는 동해보다 연교차가 클 거예요. 정리해 보면 안동은 동해보다 기온 연교차가 크다. 요거 맞는 내용이 되죠. 맞습니다. 다음 5번 D는 동해는 해남보다 일출 시각이 늦대요.

자, 일출 시각이 늦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동해가 여기 있죠? 해남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남.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동해니까. 동해가 해남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EF는 해남은 FG, 남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대요. 자, 해남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남원은 뭐 대략적으로 한 이쯤 위치하겠죠. 전북에 있으니까. 그러면 틀렸죠. 남원이 더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재밌는 유형의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거나 수업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항상 수업 장면과 게임 방식을 항상 거기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가기만 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 다음 19번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의 문항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되게 헷갈립니다. 그쵸? 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자, 남자론 지도에 표시된 A부터 E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라고 합니다.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A 어딘가요? A. 백두산입니다. 여기 보면 산과 도시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죠? A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다음, B는, C부터 볼까요? C는 평양이고요. B는 평양의 외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대동강의 하류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B는 남포. 남포. 다음 D와 E가 남아 있는데요. 자, D는 여기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위치하고 있네요.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인 원산입니다. E는 산이에요, 산. 산인데 여기 있는 산 뭐죠?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갑은 2점입니다. 오르면 1점, 틀리면 0점인데 두 개의 질문에 답변을 두개 해서 2점이니까 답은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둘다 맞아야 돼. 그렇죠? 을은 1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답은 다 맞아야 돼. 을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려야 되는데 뭐가 틀린지 몰라. 왜냐면 질문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씩 볼게요. 가가 A에 칼데라 호가 있나요? 자, A에 칼데라 호 있나요? 있죠? 그러면은 가는 답이 예인 질문입니다. 예인 질문이야, 예. 그럼 이것도 지워볼게요. 예인 질문. 그러면은 을 맞았나요? 을 맞았네? 그쵸? 그러면은 을이 맞았으니까 얘는 기억이 예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답은 다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니은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을은, 요거는 맞았지만, 요건 틀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점이 되는 거니까. 요거 맞고 요건 틀려야 돼. 그 얘기는, 아니오가 답이 아니라는 얘기는, 니은은 얘가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갑은 둘다 맞아야 되니까, 니은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죠? 지워볼게요. 다음. 나가, 비에는, 남포에는, 조석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해 간문이 있나요면, 자, 요거 맞나요? 남포의 서해 간문 있죠? 그러면은 얘도 정답은 얘가 되는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을 틀렸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가는 정답이 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죠. 비에는 조석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해 간문이 있나요면 기억은 아니오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다음 가가 C에는 나만의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업지구가 있나요? C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가 틀린 질문 아니오인

질문이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쵸? 나의, 아, 다시요. 가에, 가에 틀린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아니요. 자, 그러면, 을은 틀렸네? 틀렸습니다. 요건 반드시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의 정답은 아니요가 돼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나에는 뒤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나요? 요거 원산에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요 질문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아니오가 정답인 질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다음 또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일단 마지막에 풀이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샤프로 풀었다가 지웠다가, 샤프로 풀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자, 볼게요. 니은이 아니오면, 자, 니은이 아니오래요. 아니오. 그러면, 이는 무조건 맞았죠? 얘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틀려야 돼. 그러면, 기억에는 아니요가 정답이 되겠죠? 아니요. 자, 볼게요. 니은이 아니오면 가에는 이는 변성함이 주요 기반함인 흑상에 해당하나요가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금강산은 변성함이 주요 기반함인 흑산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금강산은 돌산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요예요. 아니오가 정답인 질문이 가에 들어가야 기억이 아니오가 정답이 되니까 요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 여러분들 펜으로 푸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반드시 샤프로 메모했다가 지웠다가 메모했다가 지웠다가 이 항상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된 구조인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요 질문이 O인지 X인지, 예인지 아니오인지 파악한 다음에 뒤에 거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도 묻고 있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잘 알고 있니? 이거를 함께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아, 실수가 잦을 수 있는 문항이니까 꼼꼼하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기 부산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으로 인구의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C는 김해입니다. 김해. 다음 B는 여기 거제죠, 거제. 그 밑에 통영입니다. 통영 위에 고통이다, 고통. 고통.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 제거로 기억해두면 편해요. 그러니까 고성, 통영, 제거를 반대로 하면 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고성입니다. 고성. 다음 A는 지금 여기 울산과 부산까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울부가 같이 표시되어 있을 때 경남과 울산까지 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섯 지역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역 중에 가운데. 만약 경북과 대구까지 나온다면은 대구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기억하기 좀 편합니다. 얘는 창녕이죠. 창녕. 자, 볼게요. 2023년 7월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을 답사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지를 살펴본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가야 고분군의 위치를 다 외워야 되나요? 이 가야 고분군이라 가야 고분, 가야 시대는 사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가야가 분포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야의 무덤들이 되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고분이 있는 곳들이 다 세계 문화유산 보유 지역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암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산사까지 다 외워야 되고요. 한국의 서원까지 다 외워야 되고 외울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가야가 가장 최근에 등재된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포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아, 송악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 교동 송현동 고분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밑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왔으니 이참에 아, 여기에 가야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둔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면 포인트는 여기죠. 상조감의 공룡발자국 화석 관찰. 그러면은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는 상조감 어디에 있나요? 고성에 있죠. 그러니까 고성이 가가 됩니다. 가는 B. 두 번째, 외국인 거리로 유명한 동상시장에서 식사. 어? 이건 어디지? 패스합시다. 람사로 습지로 지정된 우포늪 산책. 우포늪 어디 있죠? 창녕에 있죠. 창녕에 있는 내륙 최대 습지. 그래서 후빙계 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습지입니다. 그러니까 다가 A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밖에 될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 김해가 되는 거죠. 김해. 그렇다면 이것도 공부하는 거지. 어? 김해는 왜 외국인 거리로 유명하지? 동상시장이? 원래 김해에 구도심이 있었어요. 구도심. 도심이 있었지, 도심.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 지역이 많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뒤처지면서 낡은 공간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낡은 공간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천구와 구로구 쪽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된 이유가 원래 여기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던 집들이 비게 됩니다. 그 집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구로구와 금천구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안산시흥은 반대로 서울에서도 공장들이 이전에 오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됐던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서울의 구로와 금천처럼 김해 또한 예전에 도심이었던 곳이 원래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동에 외국인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김해와 관련된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 그렇구나. 그렇다면 창녕에도, 김해에도, 고성에도 이런 김해, 다시요, 가야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 문제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가야고 부분이 이런 곳에 있구나 정도만 다시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6회 실전 모의고사 20문항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좋은 문항들이 많이 있었죠. 저와 풀어봤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7회 실전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2강에 오셨는데요. 저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 시간에도 문장의 구성에 초점에 맞춘 기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출발해 보시죠.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번 영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법, 즉 여기 문법 구조만 잘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법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부분 하나 고를 건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볼 겁니다. We are exceptionally smar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출나게 똑똑하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아주 특출나게 똑똑한데 and this helps us adapt to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것이 우리를 돕습니다. 뭐 하도록 돕냐면요. 얘들아, adapt to 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한 것 자체가 우리를 뭐 할 수 있도록 돕냐면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어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뻔한 얘기 할 거면 지문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무슨 말이야? 그냥 똑똑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다.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의 똑똑하지 않은데 to solve the adaptive problems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똑똑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적응적인 문제가 뭔데? 일단 이건 해석은 잠깐 배제해 두더라도 아 인간이 as individuals 얘들아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개인으로서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얘들아 개인이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문법 한번 볼까요? Enough to 라고 하는 이 표현 문법적 구조 들어보셨을까요, 얘들아? 충분히 뭐뭐 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 정해진 문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enough to가 나오면 충분히 뭐뭐 하다 라고 우리 해석을 할 거거든?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요, 개인이 이러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지금 전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고 있는 이 to 부정사는 enough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서 찰떡같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대. 근데 적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that 이하부터 앞에 나오는 problems, 적응적 문제를 꾸며주고 있거든? 설명해 줄 건가 봐요. 이런 적응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confronted modern humans as they spread across the glob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대 인간이 직면하게 된 그런 적응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문법 하나만 더 짚고 가볼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예요,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뜻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adaptive problems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confronted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네? 즉 주어 부분이 없다. 자 그럼 얘 우리 뭐라고 할까?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르죠. 특히나 주격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that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수능 문제에서. 그 말인 즉슨 that에 대해서 한번 완벽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일단 여기 등장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자, 이때 등장하는 as에 쌤이 세모를 쳐놨어. 근데 as가 쓰임이 굉장히 많거든? 첫 번째 등장하는 as individuals, 얘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뒤에 등장하는 애 보니까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as는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쓰여서
무엇무엇으로서 라고 해석을 할 거니까, 자, 개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줬고, 자,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지? 뒤에 보니까 they spread

Across the Globe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얘, 이 친구의 역할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서 인간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이라고 해서 as가 다른 쓰임으로 다르게 해석됐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as만 해석을 잘해도 문장이 술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의 쓰임을 한번 잘 보세요.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전치사, 뒤에 문장이 나와 있으면 접속사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s of foragers being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문장 진짜 길지? 얘들아, 문장이 길 때마다 쫄지 말고 동사 찾아. 동사 찾으면 돼요. 여기 쭉 봤더니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없어. 자, 어디를 동사로 바꿔주면 좋을까?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이 being을 우리는 동사로 바꿔줄 건데,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 앞부분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네. 자, 그러면 찐 주어 찾아야겠지.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쌤이 강조하고 있는 게찐 동사와 찐 주어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근데 찐 주어 어디 있을까? The package. 잘 찾으셨습니다. The package of 이라고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이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패키지고 진짜 동사는 아마 여기가 바뀌겠지. 자, 그래서 패키지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어떤 도구의 모음집, 그리고 수렵 채집 기술의 모음, 그리고 ecological knowled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태학적 지식의 모음, 그리고 social arrang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배열의 모음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오, 단순해. 주어가 단수로 받고 있어. 그런데 아직 주어가 안 끝났지. used by any groups of forag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렵 채집인의 집단이 사용하는 그러한 패키지는 이라고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누구라고? 패키지라고. 그러면 동사 뭐로 잡아야 돼? 단수로 잡아야겠지. 그럼 이때 being이 아니라 얘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 is로 바꾸면 좋겠지. 단수 동사.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렵 채집인들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한 그 패키지는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대. 누구에게 있어서 너무 복잡하냐면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이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대.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주고 있네. 자, 그럼 우리 문법 본다고 했었지? 진짜 주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찾았더니 패키지야. 그래서 얘랑 얘 수일치 시켜주는 문제였다. 그치? 쌤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뭐야? 동사 찾으라고 했잖아요. 동사만 잘 찾았더니 지금 수능 문제인데 2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 얘들아. 그치? 문장에서 동사를 찾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We are able to learn all the things we need to k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어떤 모든 거냐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거를 배울 수 있다. 어디서?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각각의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대. 자, 그런데 각각의 다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3번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In which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다. 뭐라고 했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할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절에 있는 이 부분에 넣어보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많은 다른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요. We live in different environment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써도 괜찮잖아요, 문법적으로. 그치?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절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오케이? 저번 시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선행사를 포함해서 한번 끼워 넣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환경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어떤 환경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즉, 혼자서는 할수 없어.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으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똑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5번 문장 가보면요. We are much better at learning from others than other species 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훨씬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배운대요. 누구들보다? 다른 종들보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잘 배운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And we are motivated to learn from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꼴을 한번 보세요. 얘들아, 4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여기 무슨 자리일까?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바로 배웠어. 일단 문장 구조 보면 여기가 뭐야? 문장 구조 주어다. 그러면 비동사가 당연히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 위치가 뭘까?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 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보어 자리겠지. 얘들아,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 형용사 들어간다고. 자, 그런데 형용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있는 과거분사 PP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어떻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심지어는 언제도 배우게 되냐면요. We do not understand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델들이 저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 이해가 안될 때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똑똑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강조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장. This psychology. 이러한 심리학.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심리학 뭐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어진 이러한 심리학은요, allow A to B.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하냐면요, accumulate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응적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즉, 여기서 말하는 적응적인 정보라고 하는 거 뭐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적응적인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대요. 자, 이때 등장하는 that 뭘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보니까 동사로 시작하고 있지? 뒤에 문장 불완전하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적응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 지식이 어떤 거냐면요. Greatly exceed the inventive capacity of individu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적인 역량인데 개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매우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적응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도 잘 짚으셨고요. 5번 보면 greatly라고 해서 부사가 등장하고 있어. 부사가 등장하면 얘들아,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등장하는 greatly, 부사가 뭘 꾸며주고 있지? 뒤에 등장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greatly exce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5번까지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수능 문제였음에도 얘들아, 2번에서 바로 정답이 등장했어. 뭐만 잘 보면 됐었어? 동사의 위치만 잘 보면 됐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1번 문장 한번 볼게. Changes in degrees of close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볼까? 동사가 어디야? are 이라고 하는 게 동사겠다. 그럼 앞에 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인데 찐주어 찾아보자. 여기서 찐주어 어딨어? changes가 찐주어겠다. 그치? 그래서 그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are quite important in managing emotion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꽤나 중요하대요.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 감정적인 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동사
are 복수형이 오고 있고요.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니까 복수형 changes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일치하고 있지. 그러면 1번부터 오케이. Take, for example, emo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재.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텔레비전으로부터 유도된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closeness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in making the fictional environment more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친밀함, 친숙도는 굉장히 중요하대. 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the fictional environment. 여기서 말하는 fictional environment는 허구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환경. 가짜 환경이 더 진짜처럼 만드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런 친밀함이나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해석은 됐으니까 문법적으로 한번 볼 건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 make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뭐가 와? 목적격 보어가 와요. 얘들아, 목적격 보어 안에 지금 2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형용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real이라고 하는 형용사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친숙도, 친밀함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허구 환경을 진짜 같이 만들어 줄수 있구나. 그래서 accordingly 이에 따라 most TV shows are set in the present or in a time with the memory of the vie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대부분의 TV 쇼들은요 환경을 설정하는데 현재로 환경을 설정한대. 왜? 사람들이 친숙하니까 현재 이 환경이. 그래서 현재로 세팅을 마치거나 혹은요, or in a time, 어떤 시간이냐면,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시청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TV 프로그램이나 TV 쇼들을 배경을 만든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Most characters are supposed to be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TV 쇼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요, 어떻게 가정이 되어져야만 하냐면, 어떤 유형으로? With whom we are familiar. 우리가 익숙한 타입으로, 우리가 익숙한 유형으로 가정이 되어져야만 한대. 그래야지 우리가 허구로 만들어낸 그 환경이 진짜처럼 느껴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make it easier for us. 얘들아, 여기서도 한번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 거 아마 눈 크게 떴으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다, 그것을 쉽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잘 들었으면 이거 기억할 거야. 여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it이 들어가 있어. 얘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하기로 했더라? 가 목적어로 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들어준대. 뭐를 더 쉽게 만들어줄 거냐면 이제 진짜 목적어 나올 차례인데 얼라리? 3번 밑줄 보니까 perceive라고 하는 그냥 동사의 형태로 나와 있어. 얘들아, 진짜 목적어가 나오려면 to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 to perceive라고 하는 형태로 고쳐주실 거고 그러면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밀함, 이러한 친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데 무엇을 더 쉽게 만들어주냐면 To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a real 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상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준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가 목적어 제가 저번 시간에 별표 터쳐놓으라고 했었거든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역시 문제화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In other circumstances, such as when violence is shown on TV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환경. 다른 환경은 다른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그 TV에 만약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장했었고 했을 때,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TV라고 하는 TV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을 때, the closeness variable is used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친숙함의 다양성은 사용이 되어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8번 문장에 얘들아 별표 쳐져 있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별표 쳐보실 겁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Television entertainment tends to place social problem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텔레비전

오락물들은요, tends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지. Place A into B라고 하면 A를 B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TV 엔터테인먼트, TV의 오락물들은요, 이 사회 문제들, 뭐를 포함하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어디에 놓는 경향이 있냐면, in another time and another place. 저 멀리 다른 시간, 저 멀리 다른 공간에 놓는 경향이 있대. 왜? 우리랑 친숙함을 떼어놓으려고. 자, 컴마 찍고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문장 중요하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컴마 찍고 ing가 나오는 이 형태 여러분들 익숙할 것 같아. 뭐라고 알고 계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letting us,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드냐면요.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볼수 있게 만든대. 이 허구로 만들어진 그런 등장인물들이 우리의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대. 근데 어떤 환경에서 in settings safely distance from our ow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주냐면요.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만들면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뭐야? 아, 우리랑 시간이나 장소를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폭력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Closeness, familiarity, 친밀함, 친숙도를 낮춰주는구나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마 찍고 ing, 분사구문이 쓰였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얘들아, watch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야.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수반하게 되는데, 오형식 동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잘와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러분, 뭐쓸수 있다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머리를 잘 생각해봐.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는 동사 원형이나 ing 쓸수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허구화된 인물이 우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잘 왔구나. 까지도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근데 우리 진짜 문제는 4번, safely. 이 부사 잘쓴거 맞아? 이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잘 썼어? 부사가 나올 때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물어보라고 했었잖아요. Safely distanced 라고 나와서 뒤에 따라오는 distance, 멀리 동떨어진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나온 표현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얘들아 문법 포인트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서 분사 구문, 지각 동사, 그리고 부사의 표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별표 치고 반드시 복습할 때 다시 보세요.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시대적 배경에 등장을 한다면, it is generally the product of an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통 뭐의 산물일 거냐면요. 경찰과 그리고 그 범죄 사이의 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설령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현 시대에서 분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경찰과 범죄 사이의 그런 산물일 거래. 근데 그 말인즉슨, again, it is removed from lives of general citizen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량한 시민의 삶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It is removed. 수동태네. 그치? 자, 그래서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선량한 시민의 삶으로부터는 분리되어진 것이다. 제거되어진 것이다.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BP 형태 쓴거 너무 잘 썼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 자체가 문장들이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복습할 때 꼼꼼히

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바로 수능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Think of yourself.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When you decide to get up and get a drink of water, 너가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잔 마시려고 해. 그런데, for example, you don't consciously organize or consider the host of steps invol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물을 한잔 마시려고 할때 너는 의식적으로 organize, 구조화하다죠? 너는 의식적으로 구조화하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동작에 포함된 많은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물을 한잔 마실 거야. 그러면 다그 단계 단계를 다 생각하면서 실행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으로 일단 돌아 누워. 발을 한짝 내려. 발을 두짝 내려. 그다음에 몸을 일으켜. 라고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구조화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지금 그 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Imagine.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s 이라고 한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면, 모든 근육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봐. 그런데 근육은 근육인데 어떤 근육이야? 이제쯤 아시겠지?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는 거를,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라고 하는 거니까, 아, 얘 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 더 눈치챘을까? 쌤은 이 관계대명사 됐을 쓸 때는 둥근 모양의 괄호를 사용한답니다. 오케이, 그것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훨씬 더 구조화하는데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볼 건데 모든 하나하나의 근육을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런데 need to be contracted or relaxed just to stand up and w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걷기 위해서 수축해야 되는 근육, 이완해야 되는 근육을 다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상상해봐.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A 장소에서 B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모든 근육을 다 생각하면서 걸어야 돼?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문법을 한번 살펴보자면 if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 뭐야? 가정법이다.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어떤 문제에 대한 반대 내용을 말하는 건지가 중요해. 그러면 이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If we had to consider every single musc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가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야 한다면, 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사실의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한 내용을 말할 거면, 우리는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치.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동사 써줬어? 오케이. 너 합격이야.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근육들을 다 생각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it would be tiresome. tiresome 하면 성가신이란 표현이거든요. 매우 성가시고, 매우 매우 느릴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렇겠죠. 자, as가 연결되고 있는데, 얘들아, as쌤이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설명했었어. as가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해석해 보세요.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성가신 일일 텐데, as patients recovering from a brain injury affecting the motor systems, no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문장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주어 먼저 잡아볼까? 주어 어디야? patients, 오케이, 환자. 환자는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면 recovering from brain injury라고 나오고 있어. 뇌 수술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인가 봐. 그런데 그뇌 손상이 뭔줄 알아? Affecting the motor syste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움직임 시스템, 즉 우리가 운동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움직이는 데 쓰이는 그러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뇌가 손상된 그런 환자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환자들은 얘들아, 움직임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떨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가시고 너무나도 느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as는 뭐예요?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노우스로 맨 끝에 위치해 있네. 왜? 여기 지금 분사들이 다 꾸며주느라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졌어. 그치?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운동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 뇌수술로부터 회복 중인 그 환자가 알듯이 라고 지금 나와서 얘는 뭐야? 접속사 as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 지금 일치시켜야겠지? 동사를 봤더니 knows라고 해서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어. 근데 여기 봤더니 patience, 복수형이죠? 얘가 틀렸네. 수능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번에서 역시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no라고 하는 단수 동사, 아니 복수 동사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자, 5번 문장 볼까요? The autopilot part of our brain do it for us auto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에 있는 그런 자동 조절 시스템, 자동 조정 부분이요. 이것을 자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준단 말이죠. 걷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수행해줘요. 컴마 찍고 ing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봤었다.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 조절 부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자동화시켜줬단 말이지. 그 결과 어떻게 됐어? Freeing up our conscious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해방시켜준 거죠. 뭐로부터 해방시켜줬어? For more important jo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과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을 풀어준 거죠. 해방시켜준 거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으로서 괜찮죠?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고, 뒤에 보니까 주어 부분도 없네. 그러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 합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6번 문장 보시면, It is the older part of our brain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등장하는 대시 무엇일까?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감이 좀 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워봤을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 It과 that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It, that 강조 구문을 쓴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뇌에 아주 오래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강조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나오는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래서 오래된 우리 뇌의 부분인 건데 무엇이 that support these automatic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동화 과정을 뭐 해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뇌에 있어서 오래된 부분이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자동화 부분은 자동화 부분인데 that allow us to move, hear, see, and use many of our social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화된 과정 자체를 꾸며주고 있지. 누가?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움직이고 듣고 보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자동 과정들을 지원하는 건 어디다? 우리 뇌에 오래된 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여기 밑줄 친 부분 뭐라고?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그런데 밑에 나오는 that은 뭐라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ore recently evolved abilities like talking, reading, and writing are far less autom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 예를 들어서 뭐 말하기나 읽기나 쓰기와 같은 것들은 훨씬 덜 자동화되어져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So, 그래서 most of the time 대부분 what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i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what 보자마자 너무 반갑지 않으셨어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했던 거잖아. 얘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오고 있으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잘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너가 you are perceiving, feeling or thinking 너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요. based on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a very crude and fast analy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That happens completely without your aware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완전히 너의 의식과는 관련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빠르고 투박한 과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수능 문제였음에도 여러분 역시나 동사 잘 찾았니?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6번 문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이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자면, Viewing the stress response as a resource.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뭐 등장했어? as가 등장했네.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 물어보시겠지? 그쵸? 이때 as는 뭘까요? 이때 as는 전치사입니다. 왜? 뒤에 명사가 등장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에 동사 어디 있어요? can transform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잡으면 될 거고, 보는 것인데 그 스트레스 반응을 내가 자원으로 써보는 거.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는 것은, 이때 주어는 동명사 주어죠. 자원으로 보는 것은 can transform A into B. 수거 표현이죠. A를 B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A가 뭐라고 나와 있어? The physiology of fe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생리 기능을 the biology of cou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용기의 생물 반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를? 스트레스를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수 있다고? 우리는 그거를 용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요. It can turn A into B. 이것도 역시 수거 표현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도전이라고 하는 거로 바꿀 수 있어. 즉,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거라고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뭐를? 스트레스를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면. Okay. And 그리고 can help you do your best under pres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do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앞에 동사가 뭐가 나와 있어? help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help는 무슨 동사라고 알고 있지? 준사역 동사라고 알고 있을 거야. 맞아, 잘하셨어요. 준사역 동사고,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취한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취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너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무리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자, 문법적으로 help 준사역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완벽합니다. 여러분, 준사역 동사, 사역 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죠. 그래서 even when the stress doesn't feel help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특히나 as in the case of anxiet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안도 에 관해서 전혀 이런 스트레스가 유용하지 않아 라고 느낄 때에도 welcoming it. 진짜 주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을 환영하는 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거 뭐야? 스트레스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 자체가 transform A into B 또 등장하네요. A를 B로 바꿔줄 수 있다. 즉,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 that is help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용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대. 자, 그러면 우리 2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뭐 파악하면 돼? 얘가 무슨 대명사야?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야?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를 B로 바꿀 수 있다의 이 A 부분은 스트레스잖아. 그치? 우리는 스트레스를 뭔가 유용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내용이 오면 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단수형으로 받은 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대명사의 쓰임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more energy, more confident, and a greater willingness to tak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행동을 기꺼이 할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반기면 이것이 유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apply this stereotype in your own life anytime you notice signs of str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이러한 전략을 너의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그 어느 때마다 너 인생에 이러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전략은 스트레스를 반기는 거.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When you feel your heart beating, 너가 생각했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혹은 or your breath quickening, 뭔가 숨이 계속 가빠워져 오고 있을 때, realizing that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when절이 앞에서 방금 끝났어. when이 이끌고 있는 부사절이 끝났으면 얘들아, 지금 주어 동사인 절이 나와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realizing 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아, 얘가 동명사 주어인가? 라고 생각해서 뒤를 끝까지 읽어봐. 동사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요? 동사 없어요. 자, 동사가 없다는 말인즉슨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동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어떻게? 명령문으로 만들면 되지. Realize 라고 하는

for energy. 너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뎃은 뭘까? realize that, that 이하를 깨달아라. 이때 뎃은 접속사 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접속사 뎃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랑 다른 점이 뭐야? 앞에 선행사가 없어. 얘 뭐예요? 동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는 얘 뭐라고 부른다? 아, 접속사 대시구나 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냐면 대시 밑줄 그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의 대시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뎃을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f you notice tension in your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몸에서 뭔가 긴장감을 너가 딱 느꼈어라고 한다면 remind yourself that이 나오고 있어요. 자, remind라고 하면 너 스스로 상기시켜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식해라라고 하는 뜻인데 역시나 여기도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어. 우리 이거 바로 앞에 문장에서도 이거 realize로 바꾸면서 명령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너의 몸에서 뭔가 긴장감이 딱 인지가 된다면 뭐 해라?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뎃 이하라고 생각해야 된다. 역시나 문법 문제로 나왔죠? 제가 뎃 정리해 두라고 했었잖아요. 앞에서. 자, 그러면 Remind yourself. 너 스스로 상기시켜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무엇을 인식해야만 되냐면,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to your streng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너의 힘으로의 접근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만 안 돼요. 즉,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너의 진짜 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대. 자, 그럼 이때 that 뭐예요, 여러분? 이때 that은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stress response gives you access. 지금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요. 앞에 보니까 remind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그럼 얘 뭐라고? 접속사 that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편해요. 문법 문제 풀기는 너무 편해. 자, 다음 문장이요. Sweaty pal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손에 좀 땀이 나요? 그러면 remember. 역시나 명령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 세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 Remind yourself. Remember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냐면요. What it felt like. 라고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얘잘 봐봐요. 이 to 부정사를 보고 문장 앞으로 한번 살펴봐봐. 뭐가 보여? it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자, 그러면 이때 to 부정사 나오는 거 어떤 연결 관계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었어. 예? 가주어네, 그치? 얘가 가주어니까 진짜 주어 부분에 to 부정사 쓴거 너무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너가 손에 땀이 많이 난다면 생각하래요. 그 뭐를 생각해야만 하냐면 What it felt like to go on your first date. 너가 첫 번째 데이트를 갈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러면 palms sweat when you are close to something you w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손에 땀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 손에 땀이 나는 거냐면 너가 원하던 것에 가까워졌을 때 손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역시나 여기서 이 문제를 틀리신 친구들이 많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주어와 진짜 주어의 관계만 파악할 줄 알았으면 이 문제 맞추는 거였거든.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특히 또 가목적어랑 진짜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장부터 가보자면 Recognizing ethical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주어 부분부터 뭐 보여? Recognizing. 동명사 보이네. 동명사가 주어면 동사 어떻게 취급해?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Recognizing ethical issues.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아, 이게 윤리적인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은 is the most important step.
가장 중요한 단계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냐면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an ethical issue i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that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문장 되게 길다 얘들아. 그치? 문장 길 때 뭐 하라 그랬어? 동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 동사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길어진 걸까? 수식하는 애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문제이다. 식별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식별 가능한 기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that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몇몇 개의 행동으로부터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식별 가능한 문제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제가 that 등장할 때마다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어요. 뒤에 문장 봐봐.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앞에 보면 뭐 있어? 선행사가 있잖아. 그러면 얘 뭐다?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식별 가능한 기회인데 그것은 뭐를 요구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행동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대.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행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may be evaluated. 평가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인 거야. 아, 이게 진짜 옳은 행동이야? 이게 틀린 행동이야? 윤리적인 행동이야?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중에서 선택하도록 만든대. 자, 그럼 여기서 이때 that도 뭐야?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럼 얘 뭐라고?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자, 그래서 that may be evaluated. 우리 지금 밑줄은 1번에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에 그어져 있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옳고 그른지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얘네들이 평가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능동적으로. 그렇죠? 평가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로.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 윤리적인 문제인지, 윤리적인 행동인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번 밑줄이 그어진 거 보고 반가웠을 거야. 왜? lear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안 돼. 그치? 명령문이라는 거잖아. 배워라 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럼 진짜 동사가 없는지 한번 쭈쭈쭈쭈 보세요. 있다, 동사가. 띠로리. 그럼 얘는 동사가 되면 안 되지. 얘 뭐가 돼야 돼요? 동명사가 돼야겠네. 주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earning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는 것은 뭐라고 배우는 거?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이러한 다른 대안들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 배우는 거. 그리고 and make a decision. 어떤 선택을 할까?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동사가 requir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았네. 왜? 동명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배우는 것은 요구를 하는데 not only A but also B. 수거 표현 많이 아실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지.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배우는 것은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 good personal valu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인간적인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knowledge competence도 요구하게 된대. 즉, 지식의 competence, 유능함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나와 관련이 있는 그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뭔가 지식적인 측면도 요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나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 주어 자리인데 동사가 여기 버젓이 있잖아 라고 하는 포인트만 잘 짚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mployees also need to know when to rely on their organization's policy and codes of eth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은 또한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의존해야 될까? 그들 기관의 정책에 우리가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and codes of eth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윤리 강령, 우리 회사에 있는 윤리 강령에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볼까? 크게 봤을 때 이때 and는 뭐랑 뭐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명사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또 organization policy and codes of ethic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여기 등위 접속사는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어. 명사와 명사.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all은 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바로 뒤에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어. 이때 have는 all 사이에 두고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걸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직원들은 언제 그들의 회사 정책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or have discussion with coworkers or managers on appropriate condu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 그 동료들이나 언제 매니저와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have는 누구와 연결시켜주면 좋을까? 동사? rely on이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회사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면 되니까 이때 or, 등위 접속사 or를 기준으로 해서 have라고 하는 동사, rely on이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때 나오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가 정말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뒤에를 잘 살펴보시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앞에 나오는 애랑 누구랑 연결될까? 이거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ethical decision making is not always eas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아요. 왜 항상 쉽지 않냐면, there are always gray are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즉, 흑백 논리처럼 딱 이것이 옳고 이것이 글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 대시입니다. 와, 대 진짜 많이 나온다. 그치? 내말 진짜지. 자, 뒤에 문장 보세요. create dilemmas 라고 불완전한 문장 나오지. 자, 앞에 보니까 선행사 있지. 그럼 얘 뭐라고?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쓴 거라고. 그쵸? 그러면 수식해 줄수 있겠다.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그 회색 영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결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어떻게 너가 결정을 하든지 간에 뭐가 존재한다? 회색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should an employee report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ief?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직원이 report on 하면 보고하다거든요. 보고를 해야 될까? 나의 동료가 engage in 하면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time thief는 시간 도둑이야. 자, 시간 도둑에 관여한다는 말인즉슨 뭘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근무 태만, 일을 잘 열심히 안 하는 거를 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아? 이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항상 애매하다는 거죠. 그치? 자, 예시를 지금 주고 있어요. Should a salesperson leave out facts about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외판원이 leave out 하면 배제하다거든요. 그 사실을 배제해야 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사실을 배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냐면, a product's poor safety reco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그 상품의 형편없는 안전 기록을 우리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을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 gray areas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애매한 애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presentation to customers, 소비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죠. Such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은요, require A t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 있죠? 요구하는데요, decision makers,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요청하게 되냐면, evaluate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 윤리적 선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And decide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and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요? Evaluate their ethics of his or her choice. 그나 그녀의 선택에 대한 윤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네요. 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지침을
요청

시청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문법에 밑줄이 쳐져 있는 whether to라고 하는 우리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whether to라고 하는 문법 구조는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침을 요청을 할 것인지라고 해석이 잘 됐어? 잘 됐지.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요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으니까 5번 문제도 문법적으로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5문제, 기출문제 5문제를 한 번에 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때 정말 많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내서 우리 3강으로 바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우리나라에도 스위스의 알프스와 비견되는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경남 밀양과 청도, 그리고 울산 지역에 걸쳐 해발 1000m 이상 7여 개 봉우리로 구성된 이곳이 바로 영남의 알프스입니다.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숨어있는 오랜 사찰을 찾아 여행을 떠나봅니다. 구름이 들어오는 문 운문산은 영남 알프스 중 하나인 운문산 북쪽 기슭에 있는 사찰입니다. 서기 560년, 신라진흥왕 21년에 창건된 사찰로 고려 태조 왕건이 운문선사라고 이름을 지어 편액을 내리면서 운문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운문사는 1500년이라는 깊은 역사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운문사의 정문인 범종류에 들어서면 어림잡아 500년은 돼 보이는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고승이 이곳을 지나면서 시든 소나무 가지를 꽂아둔 것이 뿌리를 내려 지금의 소나무가 됐다고 하는

넓게 펴진 모습이 어미의 품과 같다 하여 매년 3월 삼진날이면 막걸리 12마리를 물에 타서 영양제로 부어준다고 합니다. 운문사에는 특이하게 두 개의 대웅 보전이 있습니다. 만세루 뒤에 있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타 없어졌다가 1994년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현재 대웅보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웅보전이 없어졌을 당시 비로전이었던 이곳이 대웅보전으로 대신해왔습니다. 현재는 보물로 지정돼 과거의 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문사에는 자갑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각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사천왕 석주와 석조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천왕 석주 내기는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답에 사용되었던 석조물로 추정되는데요. 표현된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사실적입니다. 중앙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조금 투박하지만 육각대자와 광배를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불상입니다. 깊은 역사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유산을 지닌 운문사. 많은 이들이 찾기에 충분한 듯합니다. 운문사에서 나와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영남 알프스의 또 다른 비구니 사찰, 성남사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최고봉인 가지산자락에 있는 성남사는 824년 신라 헌덕왕 때 도의국사가 창건한 호국사찰입니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중건, 중수를 거듭하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타 화덕이 중건하였습니다. 성남사에 들어서면 탑이 눈에 띄는데요. 극락전 앞에 있는 3층 석탑은 824년 도의국사가 세운 것으로 원래는 대웅전 앞에 있었다가 3층 석가사리탑이 들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성남사를 구석구석 살펴보면 소소한 구경거리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엄나무 구유입니다. 원통에 엄나무를 깎아 속을 파내어 만든 것으로 과거 사찰 내에서 공양을 지을 때 쌀을 씻어 담아두거나 밥을 담아두던 그릇이었는데요. 약 500년 전 인근의 간월사에서 온 것이라 전해집니다. 성남사 뒤쪽 언덕에는 승탑이 하나 있습니다. 사자와 구름, 그리고 선명한 꽃무늬띠. 신라 말기 승탑 중에서 보존이 잘된 작품 중 하나로 이곳 성남사를 창건한 도의국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사찰로 떠나는 여행, 마지막 코스는 표충사입니다. 표충사는 영남 알프스 중 하나인 밀양 제약산에 위치한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서산, 사명, 기여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함께 있는 호국사찰입니다. 표충사는 사찰 이름에 대한 유래가 많습니다. 신라 원효대사가 처음 창건한 곳으로 당시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절이라 하여 중림사라 하였는데요. 이후 신라 흥덕왕 4년에는 나병에 걸린 셋째 왕자가 이곳 산초와 유수로 병을 치유하였다 하여 산 이름을 제약산이라 하고 사찰명을 영정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면서 사찰은 쇠락하게 되었는데요. 조선 후기 사명대사의 8대법손인 천유선사가 사명, 청허, 기여대사의 진영과 위패를 옮겨오면서 지금의 이름 표충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이념이 통합된 곳으로 건축 형식과 의례가 공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매년 봄, 가을에는 조선 영조 19년부터 이어온 3대 성사의 호국 충혼을 기리는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영남 알프스. 봄을 맞아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에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0: 해도 어려운 공부. 그중 더 신경 쓰이는 건 주요 과목인 국영수. 그런데 국영수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문과생들에겐 또 신경 쓰이는 과목이 있었으니 바로 사회탐구. 하지만 이종영군은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내신은 물론 2017년 수능 사탐 만점을 받았다는데.
1: 저는 사탐은 암기와 이해의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일반적으로 암기라 생각하는 사회탐구 과목. 하지만 종영군은 사탐이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다. 이해를 바탕으로 사탐 만점을 만들어낸 이종영군의 특별한 공부법을 지금 소개한다. 봄꽃이 만개한 캠퍼스. 화사한 꽃들의 눈길이 빼앗길 만도 한데 정작 학생들의 눈길이 가 있는 곳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곤 하는데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속 또 한 사람, 종현군. 그런데 종현군이 보는 것은 다름 아닌 뉴스 기사. 종현군은 틈이 날 때면 뉴스 기사를 본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신문을 먼저 챙기는 종현군. 고등학생 때부터 신문을 봐왔던 습관으로 지금도 매일 신문을 읽고 있다. 종현군이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된 것은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사탐 공부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1: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회 현상의 작동 원리 같은 거를 간추려가지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교과서거든요. 이 신문을 보면서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교과서 속의 내용과 현실 속의 내용을 접목시켜서 꼭 안 외우고 이런 사회 현상이 적용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 과목은 암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종현군이 신문 보는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신문에서 나온 내용의 연계성 때문.
1: 이제 신문 보다가 이렇게 뭐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인구 지수 같이 그 한국 시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면은 이걸 보면서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진짜 지리 시간에 배운 게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사회 현상이 반영되고 있구나. 단순히 지리를 진짜 교과서만 달달 외운 게 아니고 실제로 사회 현상이랑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뭐 사회 교과 전반적으로 시의성 있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0: 되고, 또꼭그 시의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문제어는 한 요소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수능 문제 풀때 이게 시의성 있는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좀더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지리 시간에 그 내용이랑 연관시켜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신문을 활용한 종용군의 지리 공부법. 첫 번째로 종용군은 신문을 볼때 수업에서 접한 사회적 현상 및 용어 등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두 번째로는 신문을 통해 시의적 문제들을 개념서의 내용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
2: 실제로 세계지리 기출 수능 문제에서는 칠레의 광부들이 그때 이제 매몰되었을 때 그해 수능에서 칠레에 대한 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 지역을 지도해서 찾는 게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 시사적인 것들을 직접 수능에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보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1: 주요 과목을 공부하는 쉬는 시간. 뭔가 재밌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종용군. 다름 아닌 지리부도. 종용군은 이렇게 공부하는 중간중간 지도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곤 했다는데.
0: 저는 이제 쉴 때라든지 뭐 공부하다 좀 힘들 때, 지리부도를 보면서 이제 뭐 한국 지도라든지 세계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아, 나중에 뭐 여기 꼭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여행 경로도 머릿속으로 짜보고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동네가 있다 하면은 위성지도로 가가지고 진짜 막 여행하는 것 같이 보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도 진짜로 세계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라나 도시 같은 것도 다 외워지고 그럼 이제 세계지리 하는 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뭐 어떤 도시나 국가의 특성을 외울 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도시를 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런던에 거기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외우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영국 신사들이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닌다든지, 뭐 항상 좀 우중충한 런던의 날씨 이런 걸 통해서, 아, 맨날 비가 오니까 맑은 날이 잘 없다.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오는 서양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좀더잘 기억할 수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지리부도를 많이 보고, 뭐 여행하는 상상을 하는 게 지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 자신만의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지리 공부를 해왔던 종용군. 종용군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공부 중 쉬는 시간에 지도를 보며 세계 여행을 하듯 상상하며 나라의 이름과 위치를 익혔다. 또 신문이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상식을 각 국가와 도시 특징과 연계해 이미지화시켜 기억했다.
2: 처음에 재미없어 하는 학생들의 이제 그 생각을 보면 외워야 될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지리라는 과목이 기후, 지형,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원리와 법칙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먼저 그런 큰 원리와 법칙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행 다니는 느낌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한국 지리 같은 경우 기출문제에서 충북 단양, 마늘로 유명하다는 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태안 가면은 이제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다라거나, 세계 지리도 마찬가지로 세계 유명한 축제라든가 음식 문화가 나와요. 그럼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여행 다니는 느낌으로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지리인 것 같아요.
3: 공업자료의 해석에 비교한 이제 오늘은 용어를 여러 개 정리를
1: 신문이나 지도를 통해 지리의 이해를 도왔지만 동시에 개념 공부 역시 소홀하지 않았다. 종용군은 개념 강의를 듣고 그 개념서의 내용을 추가 보충하며 개념 노트로 활용했다.
0: 네, 이게 제 개념 노트인데요. 이 개념 강의를 들은 개념서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저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문제집 풀면서 뭐 새로웠던 거나 아니면 좀 어려웠던 거, 처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 노트에다 계속 끊임없이 추가를 했어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3월보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푸는 문제집 같은 것도 점점 더 심화가 많아지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아좀 새롭다 싶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그렇게 했던 거죠. 수능 날 직전까지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저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게 된 거죠. 매일매일 학교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보고 문제집 1단원을 푼다 하면은 이걸 풀기 전에 먼저 이 개념 노트에서 1단원 부분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갑자기 뭐 생각났을 때도 보고 그리고 수능 날에도 이거 들고 가서 계속 볼 정도로 정말 이 고3 생활을 이 노트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 노트를 많이 봤습니다.
1: 개념 노트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 틀린 문제 등을 적어

0: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시켰다. 그리고 이 개념 노트는 항상 갖고 다니며 수시로 보고 수능 당일까지 챙겨 반복해서 본다.
1: 한국 지리나 세계 지리가 매번 출제되는 내용 요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요소는 그대로인데 이제 그래프와 지도 같은 것들을 새로운 걸로 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념을 되게 제대로 무한 반복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지도인데 뭐를 낸 건지를 몰라요. 무한 반복해서 봐야만 수능장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이제 뜸들이지 않고 개념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든가 문제 푸는 정확성,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고난도 문제 맞추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0: 그렇다고 사회 탐구 문제가 이해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도 중요한데.
2: 저는 이 사회 탐구가 이해랑 암기의 비율이 한 7:3 정도 된다 생각해요. 개념 노트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당연히 암기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도표 안에 모든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되게 암기할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백지도를 하나 뽑아서 뭐 좀 중요 지역 같은 거 지명 써놓고 그리고 뭐 도청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 원을 쳐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 같은 거를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지도 안에 딱 정리해서 만들면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암기가 되고 또 이걸 끊임없이 보면서 암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먼저 백지도에 주요 도시 및 주요 지역을 쓰고 도청 소재지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다. 그리고 지도의 빈 공간에 산업이나 인구 등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역의 특징을 적어 수시로 보면서 암기하도록 했다. 종영군의 사회탐구 만점 공부법 총정리. 첫 번째로는 신문을 통해 사회적 현상 및 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서와 연계한다. 두 번째, 지도를 수시로 보며 여행하듯 나라를 익히고 국가의 특성을 이미지화시켜 기억한다. 세 번째, 개념서를 개념노트로 활용해 새로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수능날까지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본다. 마지막으로는 한 장의 백지도에 도시 및 지역을 쓰고 백지도의 빈 공간에는 지역의 특징을 적어서 암기했다. 이렇게 이해와 암기로 다져진 공부법으로 종영구는 만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영군이 모처럼 모교를 찾았다. 사탐 때문에 고민이라는 후배들을 위해 일착 멘토링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3: 수능 전까지 계속 들고 가면 수능날에 도전한 건가요?
2: 한국 지리랑 세계 지리 쪽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 도움을 주려고 왔고 지금 너네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거 보완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이제 이 신청서에다 써주면 돼.
0: 직접 신청서를 나눠주며 열의를 보이는 종영군. 후배들도 사탐 만점자 종영군의 멘토링을 받길 기대하며 성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좀 더 읽어보고 어떤 친구랑 같이 멘토링을 할지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0: 후배들은 돌아갔지만 혼자 남아 신청서를 보고 있는 종영군. 멘티 선정이 쉽지 않은가 보다. 심지어 심각하기까지 한대. 멘티 신청서를 훑어보길 여러 번. 이번엔 고개까지 갸우뚱거리는 종영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2: 제가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좀 과목 선택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어떻게 전반적인 거에 대해 알려주고 싶고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능 준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풀이 팁이라든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 위주로 알려주고 싶은데 혹시 멘티를 2명 선정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요?
0: 종영군의 제안으로 2명의 멘티 선정. 이번엔 학년별 맞춤 멘토링이 진행될 것이다. 다음 날. 먼저 2학년 멘티와 멘토링을 시작하기로 한 종영군. 드디어 그토록 신중히 뽑았던 2학년 멘티와 만나는 순간이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
0: 낙생고 2학년 김정우 학생. 암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사탐 문제를 풀기

0: 이가 어렵고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려워 봅니다.
1: 저는 사탐 공부할 때 개념 정리를 하고 좀 외워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안녕. 나는
0: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며 말을 건네는 종영군. 긴장이 슬슬 풀리자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하는데.
2: 지금 한국 지리 하고 있잖아.
1: 네.
2: 그러면은 뭐 혹시 수능까지도 이걸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거야?
1: 일단 지금 내신을 하고 있는데 법정이랑 사문이랑 한국 지리에 관련한 과목을 다 하는데 그래도 흥미가 좀 많이 있어서 이 과목에 수능까지 좀 끌고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먼저 이 과목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1: 네.
2: 근데 일단 한지 한다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제 같은 지리 과목이고 뭐 서로 좀 겹치는 내용도 있고 서로에게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지리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1: 좀 고민되는 게 3학년에 올라가면 저희가 사문하고 세균을 배우는데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과목 다 공부를 해야 돼서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이 돼요.
2: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9가지 과목이 있어가지고 뭐 두 가지, 그 중에 두 개 고르는 거 되게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그 두 과목이 서로 좀 궁합이 잘 맞거나 아니면은 뭐 너가 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뭐 그것도 정 아니다 하면 3학년 때 내신으로 하는 거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 거 이런 게 몇 가지 기준이 있어.
0: 종용군이 제안하는 사탐 과목 고르기. 첫 번째로는 서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궁합이 잘 맞는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거나 3학년 때 배우는 내신 과목을 선택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네 번째 기준은 수험생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2: 지금 내신 공부하고 있는 거 좀 보여줄래?
1: 네, 저 일단 지금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필기하신 거 다 보고 다시 개념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좀 외워야 할 것들 외우고 내용 이해한 다음에 문제집 풀고 문제에서 틀린 부분 해설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은 이게 한국 지리는 뭐 지도나 그림, 그래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1: 네.
2: 그런 거는 이 노트에 옮길 때 어떻게 옮겨?
1: 아,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옮기기 힘든 거는 페이지 수를 써놔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서 외우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서 노트 한 권만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정성을 많이 들인 듯한 멘티의 노트. 정우양의 노력이 그대로 느껴진다.
2: 아,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거 좀 먼저 보여줄게.
1: 네.
2: 이게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보는 날까지 계속 들고 다녔던 건데 이거는 지도 같은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 하니까 이제 뭐 따로 옮겨 그린다든지 뭐 잘라서 붙인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권에다가 다 집약시키는 거니까 이제 한 권에다 들고 다닐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하고 사실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이걸로 강의를 들은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개념 강의 듣고 안 본 게 아니고 문제집 뭐 1단원을 푼다 하면은 먼저 푸는 게 아니고 먼저 여기서 그 1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문제 풀고 나중에 어려웠던 거나 새로웠던 거 뭐 틀린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해서 문제집 풀 한 건 풀 때마다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1: 이거 기능 노트 이렇게 하면은 문제집이 뭐 색으로 풀 때마다 계속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2: 그치, 시간이 많이 걸리지.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내 방법이 당연히 엄청 많이 걸리는데 이 적으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적을 게 있다는 거는 조금 모르는 게 있다는 거니까 그 모르는 부분을 적으면서 또 한 번 더 공부하고 내가 몰랐던 걸 채워가는 거니까 아깝게 느껴지진 않았어, 나는.
1: 앞에 단원에서 나왔던 거하고 뒤에 단원에서 연관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디다가 정리를 해야지 이게 또 기억날지가 제일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노트 정리하면서는.
2: 뭐 예를 들면 전통 총락 이런 데서 뭐 이런 역원칠학이라든지 나루터 이런 게 나오면은 페이지 9페이지 대동여지도 관련 내용이 있거든.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보려고 이렇게 대동여지도 내용이랑 같이 연관된 페이지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지.
0: 개념서를 이용해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방법. 먼저 개념 강의를 들으며 개념서의 주요 내용을 필기한다. 특히 지리 과목의 경우 지도나 그래프 등이 많기 때문에 노트에 적는 것보다 개념 정리가 된 개념서에 적어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0: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전 해당 단원의 내용을 개념서로 복습하고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 등을 업데이트하면 개념 노트 한 권으로도 사탐 한 과목 완전 정복이 가능하다.
1: 아무리 많이 외워도 문제집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지도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이 잘 적용이 안 돼서 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2: 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지도를 문제로 많이 내니까 이 지도랑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한데
1: 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학장 같은 경우는 강의권이랑 자유권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도 좀 못 봤던 지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직접 가본 데가 아니니까
0: 멘티에 쏟아지는 지도 관련 질문 공세에 종영군 진땀이 난다.
2: 지금까지 너가 뭐가 궁금한지 뭐가 어려운지 잘 들었고 네. 나도 이제 많이 생각해 볼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날 때 내가 생각해 본 거 더 얘기해 주고 할게.
0: 네.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난 후 멘토 종영군의 말대로 개념서에 정리를 하며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는 정우양.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쉽진 않지만 멘토링 때 배운 대로 해보기 위해 정우양은 노력 중이다. 며칠 후 2차 멘토링을 하기로 한 멘토와 멘티. 오늘도 종영군이 학교를 찾았다. 멘토링을 시작하자마자 지난 멘토링을 되돌아보는데
2: 저번에 너 얘기 들어보니까 개념은 잘 돼 있는데 이 개념을 문제에 있는 지도나 자료 그래프 이런 거에 적용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저번에 멘토링 하고 나서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한 거 있었어?
1: 좀 더 많이 보려고.
0: 이번에도 정우양의 가장 큰 고민은 지도다.
1: 그림들도 많이 봤는데도 문제집을 막상 보면은 해시계랑 약간 주상절리랑 이런 것도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2: 딱 지도 봤을 때 되게 기호는 똑같이 나오잖아. 네. 해시계랑 주상절리가
0: 기호로 봤을 때 해안 침식과 주상절리가 똑같으니 더욱 헷갈리기 마련. 이럴 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2: 그 지도에서 다른 부분 봤을 때 뭐 등고선이 좀 더 간격이 넓다든지 아니면은 건천 표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름이 그려져 있다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제주도니까 이건 주상절리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거고
0: 헷갈리는 지도는 주변 지형의 특징을 살펴서 파악해야 한다.
1: 이렇게 막 하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한 당구도 막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찾아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2: 딱 봤을 때 되게 다 복잡한 등고선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등고선 간격이 좀 상대적으로 넓고 마을이나 뭐 농경지 같은 것도 나타나는 걸 봐서 여기가 이제 하안 당구고 좀 평탄한 계단 모양의 지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0: 하안 당구는 강 기슭을 따라 비탈면이 계단 모양으로 된 지형인데 지도에서처럼 등고선이 넓고 마을이나 농경지가 있는 주변의 특징으로 봐 하안 당구란 것을 알 수 있다.
2: 산지 사이를 복잡하게 조그맣게 흐르고 하안 당구도 있어야 하니까 이 감미공류구나 이거 안 다음에 그러면 감미공류 하천은 원래 평원에서 흐르던 자유공류 하천이 유기하면서 생긴 거잖아.
1: 네.
2: 그러니까 유혹운동과 관련이 있다.
0: 감미공류 하천은 주변 지형이 높아짐에 따라 모양이 변형된 것이다. 지도만 보고도 이런 특징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2: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가 나온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도를 딱 보고 이게 뭐 서해안인지 동해안인지 제주도인지 자유공리하천인지 감미공리하천인지 뭐 카르스트 지형인지 이게 뭘 말하고 싶은가 이걸 딱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이제 많이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0: 지리는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충분히 보면서 익혀야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2: 그리고 지금 당장 너가 해야 될 거는 지리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뭐 지도를 자주 보면서 뭐 좀 지리 위치도 잘 익히고 좀 친해지고 좀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그런 게 지금 일단은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0: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했던 지리.

0: 질의. 정우영은 이번 멘토링을 통해 사회탐구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1: 사탐 과목이라고 하면은 일단 암기가 기반으로 되는 과목이 많아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좀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림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많이 볼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2학년 멘토링을 끝내고 이어진 3학년 후배와의 멘토링.
2: 안녕하세요.
0: 낙생 고등학교 3학년 박정은 양. 한국 지리, 세계 지리를 선택할 만큼 지리 과목에 흥미는 있지만 지도를 암기하는 게 어렵다.
2: 시험 기간이어서 계속 그냥 시험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3: 뭐 시험 공부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
2: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요. 완전 암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3: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유공업이랑 이 가공업이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석유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석유화 공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서산시라든지 뭐 여수라든지 울산 이런 데에 이 석유화 공업이 있다라는 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거 좀 힘든 거 있어?
2: 지도 외우는 거 하고요.
0: 3학년 멘티 정은양 역시 지도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3: 사실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바로 써놓으면은 이게 처음엔 괜찮아도 나중에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좀 읽기도 불편하고 눈도 아프고 막 내가 어디서 써놓은 거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지도 위에다가 다 썼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가 많아지면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지도 한 장에다가 지도 상에는 최소한 조금 지명만 써놓고 최대한 여백에다가 많이 쓰려고 했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뭐 찾을 때도 찾기에도 편하고 지도 볼 때도 편하고 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바로 쓰는 것보다는 좀 지도 옆에 여백에다가 쓰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
2: 양이 많은데 그런 게 다 들어간?
3: 예를 들면 뭐 속초에 석호가 있다 이거를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석호 자체는 동해안에 나타나는 거고 속초는 이제 동해안에 있는 도시잖아. 그러니까 속초뿐만 아니고 뭐 강릉에도 있고 뭐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단 말이야, 석호 같은 건.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지 분명히. 뭐 너가 이제 3학년 4월이나 됐고 기념도 한 번씩 했고 하니까 알고 있는 게 많아지는데 그걸 굳이 여기다가 써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정말 너가 좀 헷갈린다 싶은 것만 적어서 외워도 충분하고 사실 이런 거는 진짜로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양이 많으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돼.
0: 백지도에 최소한의 지명을 쓰고 여백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때 유의사항은 알고 있는 내용은 다 적지 말고 꼭 외워야 할 어려운 내용이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도록 한다.
3: 이 문제 풀 때 괜히 어렵게 얘기하는 용어 같은 게 있어. 예를 들면 파도가 많이 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꼬아가지고 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걸 도망가기보다는 그 용어의 이름이 뭐가 됐든 그 내용에 좀 더 충실해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나 그래프 나오는 그런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단위 같은 거랑 숫자 같은 거 잘 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걸 많이 해보면은 아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0: 지도 보는 법이 어렵다는 정은 양을 위해 꼼꼼히 설명해주는 종용군. 멘토로서, 선배로서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3: 그러면 나중에 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꼭 1등급 맞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래.
4: 지금 고3이고 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년에 수능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버텼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공부법이 뭐든 그거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쏠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0: 종영군에게도 파이팅을 전한다.
3: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작년 아직 계속 시험지 모아놨었거든. 그래가지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좀 갖고 왔어서 해서 이거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2: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완성 농업 기초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2회의 문제 20문항을 함께 풀어보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볼까요? 우리 그 1회의 1번 문항도 비슷했죠. 어떤 공구를 사용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사용한 공구를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 제시문을 보고 어떤 공구를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공구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겠으나,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끌, 줄, 쇠톱,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죠. 네. 뭐 전동 드라이버야 좀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버예요. 나사모 조이는 거. 대신에 이제 사람이 직접 조이는 게 아니고 전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사못을 조이고 풀고 하죠. 자, 쇠톱. 톱은 톱인데 뭘 자르는 거예요? 쇠를 자르는 거겠죠. 쇠톱. 줄. 줄은 금공구입니다. 금공구. 금속을 그 금속에 이용되는 공구인데

자, 학생 A는 공중 작업시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다리에 알루미늄 재질의 발판을 부착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에 용도에 맞는 공구를 준비한 후 마름질 선을 따라 알루미늄 판을 잘랐고 자른 부위에 돌기를 매끄럽게 다듬었고 사다리와 발판을 부착시키고 나사 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알루미늄 재질의 발판을 요런 거인 그러니까 이런 뭐 발판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다가 알루미늄 발판을 하나 좀더뗀 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자른 후에 잘랐으니까 좀 날카로운 데가 있겠죠. 그 날카로운 데를 그 돌기를 매끄럽게 다듬었어. 금속을 다듬었어. 그리고 이걸 여기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시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끌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끌은 나무 구멍을 낼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작업이 안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끌은 사용하지 않았고 줄 금속을 부드럽게 다듬을 때 우리 손톱 다듬을 때처럼 그거하고 비슷해요. 손톱이 갈리지만 끌은 쇠를 그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근데 마름질 선을 따라 알루미늄 핀을 잘랐는데 자른 부위에 돌기를 매끄럽게 다듬었어. 그러니까 줄은 사용을 했네. 마름질 선을 따라 이 알루미늄 판을 잘랐어요. 뭘로 잘랐을까? 쇠톱으로 잘랐겠지. 쇠톱으로 자르고 자른 단면이 날카로워서 줄로 갈아냈고 사다리와 발판을 부착시키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했어. 나사를 돌려서, 그러니까 전동 드라이브 사용을 했겠네. 그렇죠. 니은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자, 지금 공구를 잘 모르면 이거 보면서 알아나요? 나무에 사용하는 거예요. 나무에. 나무 홈팔 때. 금속 갈아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금속 자를 때. 전동 드라이버는 금속에도 사용하고 목공에도 사용해요. 나사못을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게 전동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기존 재배 방식과 비교한 변경된 수경 재배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경 재배. 자, 수경 재배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순수 수경과 배수경. 일단 흙을 사용하지 않았어. 흙을 사용하지 않고 양액으로 키우는데 순수한 양액으로만 사용하는 담액, 박막, 분무. 그리고 고형 배지경을 사용하는 폴라이트. 고형 배지를 뭘로 사용했느냐? 폴라이트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안면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혼합된 배지를 사용했느냐? 두 가지 이상의 배지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순수 수경, 배지경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순수 수경, 이게 잘 나오죠. 순수 수경은 크게 양액에 푹 담궈서 뿌리 전체가 양액에 담궈져 있는 담액 수경.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박막 수경. 그리고 뿌리가 공기 중에 완전 노출이 되어서 어느 시간대에 양액을 스프레이로 분무해주는 분무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문항이 어떤 게 있느냐. 원래는 이 상태로 하다가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이랬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이런 문항이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꿨을 때 효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각각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양액이 어느 정도나 잠겨 있느냐. 담액은 다 잠겨 있어. 뿌리가 다 잠겨 있어. 박막 수경은 어느 정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분무경은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이쪽으로 갈수록 산소를 훨씬 더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뿌리가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빨리 말라서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얘는 어느 정도 물 속에, 양액 속에 계속 담궈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까지 그런 식의 문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지시는 보면 농업인 A씨는 기존 배드에 양액을 채워 뿌리까지 완전히 담궜대. 뿌리까지 완전히 담궜으니까 어디에 속한다?

담핵순이 연속한다. 그렇죠? 자, 담핵수경 방식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추천한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했어요. 그림과 같이 밀물과 썰물 수경재배 방식으로 밀물과 썰물, 물이 있고 없고 변경했어요. 이 방식은 밀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일정 간격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코코넛 껍질이 채워진, 아, 지금 이게 코코넛 껍질이네. 코코넛 껍질이 이렇게 채워진 배드에 양액을 충분히 공급해. 아, 여기 지금 이게 양액인데, 양액을 충분히 공급해.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가서 다시 떨어지네요. 양액을 충분히 공급하고 반대로 썰물이 나가는 시기에는 배양액이 완전히 빠져나와 양액 재생도로 배제되는 형태입니다. 양액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네요. 그렇죠? 이제 각막으로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담액에서 각막으로 좀 변경이 됐어. 이랬을 때 지금 이런 현상, 여기에 대한 설명 봅시다.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하다. 완전히 뿌리가 물속에 담궈져 있으면 이때 용존 성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 장치가 필요한데 이때는 물이 빠질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 장치가 오히려 덜 필요하죠. 자, 고형 배지경. 뭐예요? 지금 코코넛 껍질로 되어 있어. 고형 배지경 맞습니다. 배지경 한 종류이고. 비순환 시기다. 양액이 어떻게 되고 지금 순환이 되고 있죠. 뿌리의 수분 보유 능력이 높다는데 뿌리가 완전히 지금 잠겨져 있을 때가 수분 보유 능력이 높지. 이건 뿌리에 수분이 없을 때도 있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 정전이 되면 펌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전시 근권 온도 변화가 적다. 공기 중에 있는 흙이 온도 변화가 빠를지, 물이 온도 변화가 빠를지, 어느 게 온도 변화가 빠를 게 있어요? 흙이 훨씬 빠르지. 물이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런데 담액은 온도 변화가 적은데 방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양액이 다 빠지고 나오면 흙은 온도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담액에서 방막으로 바뀌었어. 그때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실습한 결과에 나타난 종자의 발화, 율과 발화세가 가장 높은 종자로 오른 것은 단, 발화 예정일은 5일로 한다. 이 발화율, 발화세를 구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못본것 같아요, 선생님. 자, 일단, 발화율이 뭐고 발화세가 뭔지. 발화율은 총 사용된 종자수에서 몇 개나 발화했느냐. 10개를 파종했더니 9개가 발화가 됐다. 이건 발화율이 90%. 그죠? 5개가 발화가 됐다. 발화율이 50%. 자, 발화세는 같은데, 같아. 사용된 총 종자수에서 발화한 총 종자수인데, 예정일수네. 며칠까지 예정일수에 발화한 종자수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발화 예정일이 5일이야. 5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발화세를 할 때는 5일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발화율은 10일까지 다 계산하면 되고. 볼까요? A그룹 보겠습니다. 5일까지 보면 이렇게 되면 10, 20, 30, 그러니까 40 정도 되고. B그룹은 20개, 30개, 한 35개 정도 되네요. C그룹은 이게 20개, 30, 31개 정도 되네요. 자, 6일부터 10일까지 봅시다. A그룹은 4일, 1이니까 4개. 그리고 여기는 12개나 12개, 여기는 6, 3, 1, 그러니까 13개 정도 되겠네. 일단 그럼 발화세가 가장 높은 거. 발화세는 5일까지 어떤 게 가장 많이 발화를 했느냐. 5일까지 가장 많이 발화된 건 발화세는 A그룹이 발화세가 가장 세네. 그러니까 발화세는 A그룹이 가장 높아요. 발화율은 10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발화된 거예요. 여기는 44개, A는. B는 35니까 47개인가요? 47개. C그룹은 44개네. 발화율은 B가 가장 높네요.

그래서 발화율이 가장 높은 건 50개를 치상을 했어. 50개 중에 47개가 발화한 발화율은 B그룹이 가장 높고, 발화세, 5일까지 발화된 발화수죠. 5일까지는 A그룹이 40개, B그룹 35개, C그룹 31개에서 발화세는 A그룹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A, B, C 세 개의 그룹으로 50개씩을 했는데 발화율은 50개 중에 몇 개? 이건 시간하고 관련이 없어요. 몇 개가 발화를 했느냐? 그게 발화율. 발화세는 예정일까지 발화된. 근데 예정일이 5일이었어. 5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발화세는 A가 가장 높고 발화율은 B그룹이 가장 높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귀농인 A씨가 변경한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과수원의 토양 관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물론 이제 등고선법도 있곤 하는데, 등고선법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주로 이제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과수원이니까 수목이 있을 거예요. 과수, 나무. 그렇죠. 사과 나무가 있겠고, 배 나무가 있겠고, 복숭아 나무가 있겠고. 근데 그 나무의 밑을 어떻게, 밑에 있는 바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청경법, 청경 깨끗해요. 풀을 메거나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나무 밑에 흙이 그냥 뭐, 그냥 흙만 있어, 흙만. 흙만 있어, 깔끔한 거지. 뭐, 해충이나 이런 게 잠복 장소가 전혀 없는 거죠. 청경법. 자, 두 번째, 부초법. 풀이 위에 있어요, 풀이. 볕집이나 건초, 왕겨 등으로 토양 표면을 피복해. 그러니까, 볕집, 건초, 왕겨 등으로 그냥 그 토양 위에다 놔둬. 부초법. 초생법. 풀을 키워. 풀이나 목초를 재배하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풀, 잡초라고 그러죠. 잡초를 그냥 그대로 키워서 놔두는 방법. 청경법, 깨끗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부처법, 무언가를 깔아놔. 왕겨가 됐던, 볕집이 됐던. 깔아놔. 초생법, 풀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풀을 키우는 방법. 이렇게 크게 청경, 부초, 초생법,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귀농인 A씨는 몇해 전에 야산을 깨끗하게 개간한 후에 배나무를 심었네요. 배나무를. 그리고 배나무 이외의 식물은 어떻게? 모두 제거하기 위해 김매기와 화염, 불로 태웠어요. 그리고 농약 살포 등을 이용해서 잡초 없이 과수원 토양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초생법이 아니고 청경법, 청경법으로 관리를 했어. 그런데 그러나 올해는 많은 강우가 예상이 돼요.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 그런 뉴스를 접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방법으로 변경했어요. A씨가 변경한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에 대한 효과예요. 변경해서 과수 사이에 자운형, 식물 전공이 아닌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운형, 콩과 목초입니다. 콩과 목초. 자운형을 심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운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서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대요. 즉, 예전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나무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 풀을 다 죽여서 깔끔하게 청경법으로 토양 관리를 하다가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래. 그래서 거기다 뭘 심었어? 자운형을 심었어. 그러니까 뭔가 풀을 심은 거지. 근데 무언가 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운형. 콩과 목초. 콩과 목초에는 뭐가 있다? 콩과 식물에는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다가 고정하는 역할을 하죠.

보정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토양의 질소 비료를 공급하는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땅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원형을 어떻게 해? 나중에 그냥 경운한다잖아. 경운해서 자연적인 비료를 사용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청경법을 했는데 초생법으로 바꿨어. 근데 초생법에 사용되는 게 콩과 작물이야. 그러니까 땅이 더 비옥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기억, 토양 유실이 감소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흙만 있는데 비가 떨어지면 빗물에 따라서 고랑이 생길 거고 고랑이 따라서 흙이 녹아서 비물하고 같이 씻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으면 뿌리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 아무래도 청경법보다는 유실이 적죠. 토양의 지력이 높아진다. 자원형을 심, 콩과 목초를 심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의 영양분으로 줄수 있기 때문에 지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병해충의 잠복소가 줄어든다. 아무래도 풀이 있으면 해충의 잠복소는 늘어나게 되겠죠. 깔끔하면 잠복소가 없어도 풀이 있으면 잠복소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가다에 들어갈 작물의 형태적 특징이에요. 형태적 특징. 1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작물의 분류. 작물의 분류가 나오고 형태의 특징이 거의 같은 맥락의 문항입니다. 여기도 이 자주 나오는 문항이긴 한데 이 작물들에 대한 형태적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제시문에서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온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하는 그런 문항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작물의 형태적 특징이나 작물의 분류나 나올 수 있는 작물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 작물은 알고 가는 게 좋죠. 우리 그 2강에선가 보면 화분과 작물 그리고 그몇 개의 작물을 나누는 게 있죠. 박과 작물 이렇게 해서 그 작물 4개인가 5개인가 될 건데 그 부분을 외우고 지나가면 외워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학생 A는 과제 2서를 위해서 재배 작물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4가지의 작물 중에요. 4가지의 작물 중에서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서 정리를 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별을 선정하게 됐네. 별을. 자, 보겠습니다. 주어진 4가지의 작물. 벼, 밀, 옥수수, 배추. 자, 이 작물 중에 세계 3대 식량 작물이 아닌 건 뭐예요? 아닌 건 배추. 그렇죠? 자, 고온성 작물이 아닌 것. 벼, 밀, 옥수수 중에 한여름에 자라는 게 아닌 것. 밀이네, 밀. 그렇죠? 그 다음에 뇌습성 작물이 아닌 것. 밭에 사는 작물. 벼하고 옥수수 중에 밭에 사는 것. 옥수수. 그리고 벼가 이렇게 왔네요. 가는 배추, 나는 밀, 다는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뿌리는, 가가 뭐라고요? 배추야. 배추는 쌍떡잎 식물이죠. 수염뿌리 형태다. 수염뿌리는 외떡잎 식물이죠. 외떡잎 식물.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 특징을 할때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 관다발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아니면 잎매기, 나란히 매기냐, 그렇죠? 그물매기냐, 이렇게 수염뿌리가 주근이 있느냐 아니면 수염뿌리냐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보기 몇 개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자,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규칙적이니까 쌍떡잎 식물이란 말이야. 나는 밀이야. 밀은 화분과 작물이죠. 얘는 외떡잎 식물이지. 틀린 내용이네. 다는 꽃의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이다. 암술과 수술. 다가 뭐예요? 다가 옥수수네. 옥수수는 수술이 위에 있고 암술이 밑에 있죠. 그래서 수술이 떨어지면서 수정이 돼서 옥수수가 열리는 거고, 수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아니고 단성화죠. 단성화. 자, 4번은 가와 나는 배추와 밀은 유배유 정제이다. 무배유 정제 몇개 있어요? 박과, 배추과,

콩가, 박백콩. 여기 무배우죠. 그러니까 배추가 무배우 정도. 틀린 내용입니다. 나와 다의 인맥은 나란히 맥이다. 나란히 맥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외떡잎 식물이다. 외떡잎 식물. 나가 뭐죠? 밀. 다가 뭐죠? 옥수수. 밀과 옥수수는 화분과. 그렇죠? 나란히 맥, 외떡잎 식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복잡한 문제. 복잡한 문제. 그렇죠? 벼, 밀, 옥수수, 배추 각각의 특징을 다 알아야 되고, 외떡잎 식물인지 쌍떡잎 식물인지 알아야 되고, 외떡잎 식물의 특징, 그리고 쌍떡잎 식물의 특징을 모두 알아야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 비교. 이것만 알아도 분류 문제에서 선택지 몇 개를 제외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 일단, 쌍떡잎과 외떡잎이기 때문에 떡잎의 개수는 한 장이냐, 두 장이냐. 그렇죠? 관다발은 쌍떡잎 식물, 규칙적. 외떡잎 식물, 불규칙적. 나이테. 형성층이 있으니까 나이테가 있어요. 쌍떡잎 식물은. 외떡잎 식물 없어요. 벼에 나이테가 있나요? 대나무에 있나? 없어. 인맥은 쌍떡잎 식물은 그물맥, 외떡잎 식물은 나란히맥, 벼, 밀, 보리, 옥수수 다 외떡잎이죠. 뿌리를 보면 쌍떡잎 식물은 곧은 뿌리인데 외떡잎 식물은 수염뿌리. 수염뿌리. 이 특징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가축의 형태적 특징이네요. 형태적 특징, 뭐 형태적 분류, 이게 식물에서는 어려운데 동물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동물에서 가축하면 나올 수 있는 게세 개예요, 세 개. 우리 교육 과정에 나오는 게세 개이기 때문에. 닭, 돼지, 소. 그리고 동물, 반려동물에서 나온 게 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나와요, 네 가지. 닭, 돼지, 소, 가축. 그리고 반려동물 하면 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여기 나오는 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개는 뺍시다. 반려견은 빼고. 닭 아니면 돼지 아니면 소예요. 자, 삼국유사 사건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신라를 구구탁예설라라고 불렀다는데 구구탁은 이 가죽을 뜻하고 예설라라는 귀하다는 뜻으로 귀하다는 뜻입니다. 즉, 신라는 이 가축을 귀히 여기는 나라로, 귀히 여기는 나라로, 모자, 관에 깃을 꽂아 장식을 해. 깃이 뭐예요? 깃. 털. 털.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털이 아니고, 깃털. 얘기하죠. 그래서 조우관, 새의 털관, 조미관, 새 꼬리, 꼬리 밑자, 조미관이라고 했어요. 신라의 김할지 탄생신화에 이 가축이 등장해요. 탄생신화에. 여기에서 계림 있네, 계림. 계림. 계자가 무슨 계자예요? 무슨 계자? 닭계자겠죠, 닭계자. 국화가 파생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가축을 나라의 상징 동물인 국수급으로 신성시했어요. 또한, 고구려 사신도와 백제 금동대학로 주작도에 유달리 벼, 닭돼지 소 중에 벼이 있는 게 뭐고, 꼬리가 길고 날개가 있네. 날개. 뭔지 알겠죠? 지금 닭에 대한 내용이죠. 닭. 그러니까 이 문항도 식물의 그 형태적 분류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닭소, 닭, 돼지, 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닭에 대한 형태의 특징 봅시다. 방광. 방광.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총배설광으로 되어 있지. 총배설광으로. 송곳니. 부리가 있어서 치아가 없습니다. 모래주머니. 근위가 있습니다. 근위가 있습니다.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근위가 그 역할을 하죠.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다. 발굽이 없죠. 발가락이 있지. 자, 유방. 육으로 나누어진 닭은 난생입니다. 젖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우와 유방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6번 닭의 형태적 특징 모래주머니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닭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이가 없어요. 이가.

치아가 없지, 닭은. 이빨이 없어. 대신 뭐가 있어? 부리가 있어. 부리하고, 부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싶네요. 하여튼, 닭돼지 소중에는 없어요. 부리가 있으면 치아가 없고, 치아가 있으면 부리가 없고. 뼈 있는 기실이 있습니다. 기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 최대한 몸을 가볍게 날아다녀야 돼요. 조류기 때문에 기실이 있고. 방광이 따로 없어요. 포유류는 소변과 대변이 나누어지지만 닭은 총배설광이라고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함께 배출하는 시스템, 네,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의 몸은 머리, 몸통, 날개, 꼬리, 다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피부에 땀샘이 없어요. 땀샘이 없어. 꼬리 끝부분에만 기름샘이 있어. 땀샘이 없어서 체온을 발산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체 구조인데 닭털 점퍼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닭은 겨울보다 여름이 취약해요. 여름이 취약해요. 자, 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보죠.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생장 조절 물질 우리 5개 공부할 거예요. 1회에 나왔던 거죠. 한번 더 봅시다. 생장 조절 물질, 식물 호르몬이라고 돼요. 많아요. 이거보다 많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5개만 나와 있어. 5개만 하면 돼요. 교과서 연계 교재 통틀어 봐야 5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촉진하는 거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옥신은 굵광성이죠. 밝은 촉진하고 접붙이기에서 활짝 촉진하고 개화 촉진하고 과실을 굵어지는 거. 과실 비대 및 성숙 촉진하고 가지의 굵곡 유도하고 단위 결과 유도해요. 제초제로도 이용합니다. 에틸렌 5개의 생장 조절제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생장 조절제입니다. 성숙을 촉진합니다. 노화를 촉진해. 파란색 고추가 빨간색이 됐어. 노화를 촉진해요. 감이 딱딱한 감이 홍시가 됐어. 노화를 촉진해. 그러니까 에틸렌을 많이 발생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사과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지금까지 나왔던 제시문 중에 보면 사과를 놓았더니 어떤 과일이 확 익어버렸어. 어떤 것 때문이냐? 에틸렌 때문이죠. 성숙. 자, 지베렐린.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대표적인 호르몬제죠. 발화촉진, 휴먼타파, 화석유도, 개화촉진, 경협, 신장촉진, 단위결과유도. 여기도 단위결과가 있고 여기도 단위결과가 있네. 옥신이의 대표적인 게 토마토톤. 지베렐린의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 자, 시토키닌. 세포 분열 촉진합니다. 휴먼타파하고 식물 노화 억제합니다. 엡시스산, 아부시스산, ABA라고 불리는 엡시스산, ABA. 뭔가를 억제를 해요. 휴면을 유도하고 노화 및 낙엽 촉진하고 줄기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장 조절제. 다른 말로 식물 호르몬이요. 호르몬.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 봅시다. 포도를 먹을 때 씨는 정말 성가셔. 자, 씨를 실제 삼키기도 하지만 입속에서 씨를 골라 뱉어버린 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어떤 씨 없는 과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있어. 씨 없는 포도 있죠? 씨 없는 포도 있죠? 씨 없는 포도가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씨 없는 포도는, 일단 씨 없는 포도 하면, 그냥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씨 없는 포도 나오면, 아, 얘구나. 지베렐린이구나. 지베렐린. 이 생장 조절 물질 처리로 단위 결실을 유도해서 생겼어요. 이 생장 조절 물질은 벼에서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에서 생산되는 물질, 뭐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 여기에 나오는 건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숙성 노화를 촉진하는 거 뭡니까? 에틸렌이죠, 에틸렌. 에틸렌. 우린 지금 지베렐린 역할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굵광성. 빛이 있는 곳 쪽으로 식물이 굽어서

잘하는 현상, 골강성을 유도하는 거, 옥신이죠, 옥신. 정화 우세 촉진. 아, 이게 이제 식물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보면 정화 우세. 위로 끝난 얘기죠. 위로 새로운 싹이 나와서 촉진하는 거. 그리고 엽까지 나오는 거, 애과라고 그러는데, 그 새싹이 위쪽으로 오느냐, 옆쪽에 나타나느냐. 근데 정화 우세 촉진하는 거, 옥신. 줄기 신장 유도, 줄기 신장 촉진하는 거, 이게 지베렐린. 기공 개폐 조절하는 물질, APA. 그렇죠. 기공 개폐 조절하는 거, APA하고 칼륨 양이온. 그래서 7번, 지베렐린을 이용한 사례? 지베렐린의 효과, 기능? 으로는 줄기신장 촉진으로 이루어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8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학생 A의 형성평가지의 일부입니다. 답안란 기억에서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옳지 않은 것, 부정형이네요. 부정형.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해 답안란에 서술하시오. 자, 이 작물은 세계 3대 작물. 세계 3대 작물 하면 뭐예요? 쌀, 벼, 그렇죠? 그다음에 밀, 옥수수. 쌀, 밀, 옥수수가 3대예요. 4대까지가 뭐죠? 감자입니다. 감자. 근데 3대 작물이니까 벼, 밀, 옥수수 다 화분과 작물이네요. 하나로 인디콰종과 자포니카종 두 가지.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 두 가지. 옥수수 인디카종, 자포니카종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밀의 인디카종, 자포니카종 못 들어봤죠. 이거 지금 벼 얘기하는 거죠. 쌀. 쌀. 인디카종. 찰기가 없고 길쭉길쭉한 거. 보통 동남아에서 먹는 쌀, 안남이라고 그러는 거. 자포니카종. 자포니카. 이제 일본종. 일본에서 유래된 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쌀을 자포니카종이라고 그러죠. 찰기가 많은 것들, 좀 작고 둥글둥글하고 찰기가 많은 걸 자포니카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말고도 원종으로 가면, 벼의 원종으로 가면 아프리카종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동남아시아의 인디카종, 그리고 한국, 일본, 또 중국, 전 중국은 말고요. 중국도 이제 위쪽에서 많이 먹는 자포니카종, 이렇게 두 가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자바니카종이 아프리카종이죠. 세 가지 아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서 국수로도 이용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나온 것보다 벼다. 벼. 자, 벼. 대표적인 식량 작물이에요. 대표적인 식량 작물. 미곡류, 화분과, 볕과, 화분과 주형 작물입니다. 주형 작물. 기억하죠? 작물을 크게 주형, 여러 가지 가지가 나와서 하나의 포기를 이루는 주형 작물과 땅을 기어다니는 포복형 작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거기에서 벼, 밀, 보리는 포기를 이루는 주형 작물입니다. 고온성이에요, 한여름. 단일성이에요. 해가 짧아지면 꽃이 핍니다. 뇌 습성, 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논에서 지벨라죠. 뇌산성,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학명은 오리자 사티바. 선생님 보통 얘기할 때 학명까지는 외우지 말자. 학명까지 필요 있느냐? 필요 없다. 근데 그래도 너무 기초 기술을 듣는 학생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인 벼 정도는 학명을 알고 갑시다. 오리자 사티바. 오리자 사티바. 영명은 라이스. 라이스 다 아는 거죠. 자, 벼입니다. 자, 벼는 답 한번 봅시다. 재배 연한에 따라 한해 살이 작물. 작물의 생육 연한에 따라 지금 나눠보고 있네요. 자, 한해 살이 작물은 크게 작물을 한해 살이, 두해 살이, 여러 해 살이로 나눌 수가 있죠. 한해 살이는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한해 동안 파종부터 수확이 끝나는 거, 한해 살이. 두 회사리는 24개월, 730일을 사는 게 아니고, 월동을 하는 작물들이 두 회사리 작물.
여러 해 살이 장군들은 말 그대로 여러 해 살이 장군, 국가나 딸기처럼 여러 해 동안

사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벼는 보통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한 해살이 작물이죠. 어린 애 봅니다. 생육 적원에 따라서 여름에 자랍니다. 고온성 작물이죠. 생육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줄기가 하나의 포기를 형성하는 주형 작물입니다. 어린 내용이죠. 일장 반응에 따라서는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피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단일성 작물입니다. 단일성. 장일성이 아니고. 장일성 작물은 보통 열매를 언제 맺느냐? 봄. 봄에 맺죠. 봄에. 그리고 생육 계절에 따라서 여름 작물.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거죠? 고온성 작물이나 여름 작물이나. 우리나라 여름이 고온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는 거, 부정형 문항입니다. 장일성이 아니고 단일성 작물이다.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항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토양 계량제로 적절한 것은? 자,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토양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토양 산업 회복 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전국 65개소 산림조사지에서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 pH를 측정해온 결과 평균 pH는 4.3, 중성이 7 정도 되죠. 4.3이면 많이 산성이죠. 이는 10년 전보다 16% 낮아진 수치입니다. 토양의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 pH가 낮아지면 양분 결핍 및 독성, 금속물질 농도 증가로 나무 생장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산림과학원은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토양 계량제를 투입해서 전국 6개 토양회복 사업지의 평균 토양 pH가 4.59에서 5.1로, 그러니까 산성에서 알칼리성, 염기성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건 산성을 좀 중화시킬 수 있는 알칼리성인 토양 계량제가 들어가겠네. 근데 굳이 토양은 가만히 놔두면 산성화돼요.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산성화된 걸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토양 계량제 보면 요소, 질소 많이 들어가 있죠. 산성화되는 거, 황. 그렇죠. 피트모스. 물에 퇴적된 건데 얘는 굉장히 산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 시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피트모스는 이제 그게 그 산도 조절이 돼서 나오는 물질이라 거의 중성에 가까운데 원래 피트모스는 산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황산 들어가서 다 산도가 높죠. 생석회가 알칼리성이죠. 토양 계량제로 이용되는 거 3번. 생석회가 되겠습니다. 토양 계량제 하면 그냥 생석회라고 생각하면 되죠. 알칼리성. 자, 보통 토양 계량제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죠. 비료의 3대 요소, NPK, 4대까지입니다. 칼슘. 보통 생석에 칼슘 많이 들어가 있고, 칼슘질이 산성 토양 계량하고 물리성 개선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식물체 조직 강화하고 수확물 저장력을 증대합니다. 그리고 세포벽 생성과 강화에 관여를 하죠. 칼슘은 체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느려요. 칼슘에 관련된 문항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칼슘. 그 비료 성분 중에 가장 많이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게 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수박에 나타난 식물병이에요. 식물병 어렵습니다. 이게 이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식물병과 동물병이 가장 어려워요. 자, 수박에 나타난 식물병에 대한 조치사항이에요. 아, 이 병이 무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문항을 어떻게 또 이제 조치를 할 건지 이제 더 어렵게 난 거죠. 그러니까, 문항 문제 중에, 농업 기초기술 문항 중에 가장, 식물 문항 중에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문항이 나오면, 문항, 이제 이런 질병 문항이 나오면, 원인체가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체에 따라서 분류하라는 문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원인체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체를 어떻게

대철금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아마 식물병 문항에서 나오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박을 시설 재배라고 있네요. 시설 재배.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시설은 노지 재배가 아니에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외부 환경을 좀 환경 자체를 작물의 생육 환경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 그런 걸 시설 재배라고 하죠. 농튜버 A입니다. 오늘은 포자에 의해 발생하여 하하 포자가 나왔네요. 포자에 발생하며 수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은 줄기나 뿌리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병 초기에는 식물체가 시들다가 다시 회복되는 듯 합니다. 시들다가 다시 회복돼요. 보통 줄기의 땅가 부분에서 말라 죽고 갈색으로 변합니다. 잔뿌리는 썩고 큰 뿌리만 남게 됩니다. 잔뿌리는 썩고 큰 뿌리만 남게 됩니다. 줄기 한쪽에 발생하면 병 안부는 세로, 이와 같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세로로 쪼개지는 증상이 발생해요. 세로 쪼개지는 증상. 토양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시설 재배를 하고 있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가 좋지 않은 건 뭐가 생길 수 있다? 연작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시설 재배. 그러니까 노지 같으면은 뭐 비라도 오고 이렇게 해서 뭐 염리식종이나 이런 게좀 없앨 수 있는데 시설 내에서는 환경 자체가 작물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작물이 잘 살기 때문에 그 작물을 좋아하는 뭐 병원 균들도 잘살수 있는 거죠. 따뜻하기도 하고 습도도 맞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로로 쪼개진 증상이에요. 줄기가 무슨 병이에요, 이거? 수박 키웠죠? 동글 쪼긴 병은 대표적인 토양 전염성 병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보니까 오늘은 포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포자. 곰팡이죠, 곰팡. 수박은 낮에는 포기 전체가 시들어, 낮에는. 밤에는 회복하는 등 증상을 반복하며 포기 전체가 고사해요. 수박은 낮에는 포기 전체가 시든다. 이게 이제 염리주쪽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그 기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증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시들어. 근데 밤에는 기공이 닫혀있기 때문에 좀 시든 게 증상을 좀 회복, 이게 좀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포기 전체가 어떻게 된다? 고사를 하게 됩니다. 말라 죽게 됩니다. 연작을 피해야 되고, 덩굴 쪼김병에 강한 대목으로 접목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박에는 대목을, 아래 뿌리 부분을 호박을 많이 사용해요. 그게 접목이죠, 접목. 그러니까 뿌리 부분은 호박, 줄기 부분은 수박. 이렇게 해서 호박 뿌리에서 덩굴 쪼김병에 강한 호박 뿌리를 이용하고 수박을 열게 하는 그런 접목 재배를 많이 실시합니다. 수박과 호박이니까 둘다 박과죠. 접목 친화성이 있는 자, 덩굴 쪼김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식물병은 덩굴 쪼김병이에요. 덩굴 쪼김병의 원인체는 뭐다? 곰팡이다. 곰팡이다. 여기 또 포자라고 한 번 더 힌트를 줬네요. 이 문항은 식물 전공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은 연계교재입니다. 연계교재. 연계교재는 문항 변형이라든지 뭐 내용 요소라든지 이런 걸 추출해서 시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가야 돼요. 어려움 지금 제시문이 나와서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덩굴 쪼김병, 곰팡이.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 보겠습니다. 관수량을 늘려준다. 관수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습도가 많아지네.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는 더잘 살아요, 못 살아요?

0: 잘 살죠. 조치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병든 식물체를 즉시 제거하였다. 이건 어떤 식물병이든 어떤 동물병이든 맞는 말이에요. 병든 식물체, 병든 동물체를 즉시 제거하였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살균제로 그 잡을 수 없는 뭐 파이토플라즈마나 모자이크, 파이토플라즘이나 바이러스 질병 같은 건100% 이걸로 해야 됩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수시로 공기를 환기를 시켰다. 환기를 시켜서 습도를 좀 빼주게 되죠. 옳은 내용입니다. 표지색이 초록색이네. 표지색이 초록색. 표지색이 초록색은 살충제죠. 살충제. 틀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의 전반부위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2회보다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가고 해 나가야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해 볼 건데요. 자, 1시간 동안 개념 정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것은 우리 해상운송, 바다운송과 육상운송, 육지운송이 만나는 곳, 접속점입니다. 접속점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 적부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양육하고 내리고 화물과 컨테이너의 인도 및 인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즉,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 육상 운송의 경계가 되는 점, 즉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의 통관, 자, 통관이라는 것은 절차대로 수입하는 화물이나 수출하는 화물,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입하는 화물이나 수출한 화물이 세간에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통관 업무도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의 통관, 컨테이너의 적양화, 즉 컨테이너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육상 운송을 할수 있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컨테이너 전용 부두이다. 즉, 컨테이너만을 취급하는 전용 부두를 우리가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컨테이너 터미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만을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접안하고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두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안전한 입출항,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 부두에 붙는 거, 접안, 그다음에 선박이 부두에서 떼지는 걸 우리 이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접이완이 가능한 부두여야 한다. 자, 또한 컨테이너 전용선에서 컨테이너를 내릴 수 있는 또는 실을 수 있는 크레인을 포함한 하역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주로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선은 컨테이너 크레인이 우리 암벽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에이프런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크레인이 그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상태를 점검하고, 컨테이너의 상태를 점검하고, 컨테이너에 이상이 있으면 신속한 수리를 위한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는 하역 작업과 컨테이너 배치를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한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돌아가고 효과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필요하다. 자, 내륙 운송을 위한 철도 터미널을 구비하여 철도와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즉, 철도가 들어와서 컨테이너를 싣고 육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대량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컨테이너 장치장, 우리 컨테이너 야드라고 합니다. CY라고 얘기하는데요. 넓은 컨테이너 장치장과 컨테이너 화물 저작장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컨테이너 화물 저작장은 여러 번 시험에 출제됐고요. 중요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뒤쪽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컨테이너 화물 저작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풀 컨테이너로 적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섯 가지가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비 요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컨테이너 터미널은 운영 형태에 따라서 공공 터미널과 전용 임대 터미널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 터미널이라는 것은 선박의 화물을, 즉 컨테이너죠. 선적, 양육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만 컨테이너 크레인 및 마셜링 야드를 항만 관리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공공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선박의 회사, 선사 또는 항만 운영 회사가 국가, 즉 컨테이너 터미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국가 또는 항만 관리자로부터 암벽과 인접하는 컨테이너 야드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터미널의 이용은 양육화물은 즉, 양육화물 컨테이너 선에서 부두로 컨테이너를 내리는 것은 양육된 화물은 내린 화물은 수일 이내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해야 되고, 자, 선적 화물은 어떤 수출 화물을 컨테이너 선에 보내려고 그 컨테이너 터미널을 이용할 때 컨테이너는
자, 그 컨테이너를 실어서 수출지까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선박이 들어오겠죠. 들어오기 수일 전, 즉 본선 입항 수일 전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미리 갖다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임차 기간 동안 선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터미널 운영은 독립 운영 회사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임차자인 선사에서 직접 관리 또는 별도 지정 하역 회사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자, 요금 산정은 항만 요율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는 게 공공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계약에 의해 요금이 산정되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전용 임대 터미널은 쉽게 얘기해서 선박 회사가 터미널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국가나 항만 관리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통으로 빌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공공터미널은 수출입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화주나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그 기간 동안 누구나 신청해서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공공터미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터미널은 컨테이너 물량 규모가 작은 초기적 형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소유 주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먼저 온 사람이 첫 번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즉,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공공터미널에 컨테이너를 사용하겠다고, 터미널을 사용하겠다라고 신청하면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사의 서비스 개선이 불가능하다. 선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게 공공터미널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 전용 임대 터미널은 터미널 시설 능력이 풍부한 선진 항만의 형태이다. 임차한, 즉 터미널을 빌린 선사가 단독 이용하고 또는 여러 선사가 같이 공동 이용하는 형태이다. 자, 복합 운송의 고속화를 이룰 수 있고요. 자, 단독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운항 효율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 자, 선사의 직접 통제 및 정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선박의 회사가 컨테이너 선사가 일정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형태에 따라서 공공터미널과 전용 임대 터미널을 구분을 해봤고요. 자, 컨테이너 터미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요. 부두 컨테이너 야드, 원독 CY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터미널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야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컨테이너를 쌓아놓을 수 있는 장치장 CY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선적이나 배송 및 통관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활용한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야적장이라든지 부대 시설 등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 즉, 선박이 접안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하면 교통의 요충지라든지 컨테이너 터미널하고 인접한 그외 지역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내륙 통관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부두 컨테이너 야드 면적이 부족해서 터미널 구역 외에 별도로 설치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터미널 부근의 내륙 또는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집결되는 교통 거점에 설치되는 설치가 되는데, 자, 이러한 내륙 컨테이너 기지는

화물 조작장.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인데 우리가 CF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혼재 기능이라는 건, 자, FCL 화물이라는 건풀 컨테이너 로드입니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는 화물, 즉그 컨테이너에 다 채운 화물의 화주가 한 명이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울 수 있는 화물을 우리가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FCL 화물뿐만 아니라 다수의 LCL 화물. LCL 화물이라는 것은 소량 화물입니다. 소량 화물. 즉, 하나의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을 LCL 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FCL 화물뿐만 아니라 다수의 LCL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싣는다라는 거죠.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을 다수의 LCL 화물로 분리하는 기능. 즉,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것은 화주가 여러 명인데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워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각자 화주별로 분류해야 되겠죠. 이러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FCL 화물을 LCL, 아, LCL 화물을 FCL 화물로, FCL 화물을 LCL 화물로 분류하거나 혼합 적재하는 기능을 우리가 혼재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원 기능은 하역, 이송, 보관, 혼재 등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지원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하역, 보관, 혼재 기능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서포트해주는 다른 기타 기능들을 지원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또는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컨테이너 터미널의 배치도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앞에 화면처럼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박이 붙을 수 있는 여기를 우리가 암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암벽. 그래서 암벽 또는 선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벽, 선석. 자,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얘기를 하고요. 한 개의 선석의 암벽 길이는 컨테이너선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에서 350m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한 개의 선석은 300에서 350m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암벽의 수심은 간조시에도,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죠. 물이 빠졌을 때도 간조시에도 접안이 가능하도록 수심이 12에서 15m 이상은 되어야 컨테이너 선이 안전하게 접안을 할수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것을 선석 또는 암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암벽과 붙어 있는데, 암벽과 연속으로 붙어 있는데, 컨테이너 크레인. 자, 이 대형의 컨테이너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컨테이너 크레인이 레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이프런. 자, 암벽을 따라 일정한 폭으로 포장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자, 바다와 접하여 하역용 컨테이너 크레인과 야드 트랙터 또는 스트레들 캐리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구역을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한다. 즉, 에이프런에서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직접적으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공간일 뿐더러 또 하역된 컨테이너를 장치장으로 야드 트랙터나 스트레들 캐리어에 의해서 장치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공간을 에이프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셜링 야드는, 자, 컨테이너를 우리가 수출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컨테이너들이 수출하는
순서대로 쌓아둬야 되겠죠. 어떤 선박이 언제 들어오

오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는 A 지역에 쌓아놔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컨테이너 선박에 실어야 되는 또 B 컨테이너가 있겠죠. 그러한 것은 또 이쪽 다른 구역에 또 적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처럼 하역이나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순서대로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공간을 마셜링 야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컨테이너 선으로부터 또는 컨테이너 선에서 직접 선적하거나 양육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놓는 넓은 공간으로 에이프런과 인접한 경우가 많다. 에이프런과 인접한 곳을 우리가 마셜링 야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컨테이너 장치장, 우리 컨테이너 야드, C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마셜링 야드도 컨테이너 야드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자, 컨테이너 하역 작업 전으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고요. 터미널 내 CY,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언독 CY라고 얘기하고, 언독 CY라고 하며, 터미널 밖에 있는 CY는 오프독 CY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셜링 야드 배후에 있으며, 마셜링 야드까지 포함해서 컨테이너 야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마셜링 야드까지 컨테이너 야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자,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CY는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입니다. 아까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 있죠. 자, 이러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는 우리 컨테이너 기능 중에 아까 기능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 아까 이거 LCL 화물이라고 했죠. LCL 화물.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 소량 화물이나, 자, 출하지에서 컨테이너에 직접 적재하지 못한 화물의 수출을 위해 특정 장소나 건물에 직접 모은 거죠. 모았다가, 직접 하였다가, 목적지별로, 즉, 같은 목적지로 가야지만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지별로 비슷한 화물, 동종 화물을 선별해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장소로 통관 업무도, 즉 세관 업무도 보통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관 업무도 보통 여기에서 처리된다. 자, 터미널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하기 위해 CFS를 터미널 외부의 외부 컨테이너 야드와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외부에 CFS를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컨테이너 작업장, 컨테이너 조작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한다. 영어로는 CF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평가 요소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정비 공장은 컨테이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의 검사, 보수, 사용 전후에 청소 등을 포함해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정비 또는 고치는 보수하는 공장을 정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유기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곳을 우리가 컨트롤 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역 작업이나 컨테이너 야드 내에 컨테이너 배치가 본부의 계획이나 지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곳을 컨트롤 센터라고 얘기하고요. 자, 다음 컨테이너 터미널의 출입문은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경계선, 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해상 운송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출입문을

나갔을 때는 육상운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터미널을 출입하는 풀 컨테이너 로드,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는 화물이죠. 풀 컨테이너 화물이나 FCL 화물이나 빈 컨테이너 등이 터미널을 통과하는 출입구로 해상, 육상, 해륙 복합 운송에서 책임이 이전되는 접점이다. 즉,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책임이 나누어지는 경계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출입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출입 컨테이너의 봉인 및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출입문에 컨테이너를 들어오게 되면 중량도 계측이 가능하다. 자, 철도 터미널. 철도 화물을 터미널로 반입하거나 반출하기에 필요한 시설이죠. 즉, 철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내륙으로 보낸다거나 내륙에 있는 컨테이너가 철도를 타고 들어와서 해상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철도 터미널도 갖추고 있겠고요. 자, 냉동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냉동 컨테이너의 조온 유지와 위생, 세관 창고 등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시설이 냉동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통관 업무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통관 시설이 있다. 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세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 통관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위생 검사소라고도 있는데 위생 검사소는 부패성 화물 또는 음식물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 즉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화물에 대한 위생상의 검사 장소가 위생검사소가 되겠고요. 자, 검사 시설은 세관과 비슷하지만 세관과는 달리 검사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냉장 보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검사소에는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 우리 앞에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 주요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은 에이프론과요. 에이프론과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조작장. 가끔 마셜링 야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 장비 중에서는 뒤쪽에도 설명하겠지만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장비를 우리가 하역 장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골리앗 크레인 또는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컨테이너 크레인이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의 하역 설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장비들 중에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설비로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한다. 자, 이 컨테이너 크레인은 에이프런에 부설되어 있다.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 얘기는 아무리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 선이 붙을 수 있는 암벽이 길고, 공간이 길다라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크레인이 없으면 하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곧 다시 얘기하면 이 컨테이너 크레인의 숫자가 그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퍼 크레인이라는 건 자, 컨테이너 장치장 CY죠. CY에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며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이런 요 장비가 지금 트랜스퍼 크레인인데 이 트랜스퍼 크레인으로 컨테이너 선에서 컨테이너를 옮겨와서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하역 설비 또는 육지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이 컨테이너 야드에서 정리한 다음에 컨테이너 선으로 선적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는 장소에서 컨테이너를 정리하고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하역 설비라고 보면 하역 설비 중에 가장 큰 설비죠. 트랜스퍼 크레인은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가장 높게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스트레들 캐리어는 암벽. 아까 우리가 선박이,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는 곳을 우리가 암벽이라고 얘기했죠. 암벽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들어 올려서, 이렇게 직접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거나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기동성은 좋습니다. 기동성은 좋으나 길이 방향으로 3단 1열, 그러니까 3단까지는 1열로 쌓을 수 있는 하역 설비죠. 3단 1열 정도가 적재 가능하여 자, 컨테이너 야드의 활용도가 높다. 자, 앞쪽에 얘기했던 것은 트랜스퍼 크레인 같은 경우는 3단에서 5단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야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거기에 비해서는 야드의 활용도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야드 트랙터라는 것은 뒤쪽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샤시를 견인해서 끌고 다니는 하역 설비를 얘기하는데요.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암벽과 야드 사이에서 작업용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차량을 야드 트랙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용 컨테이너는 샤시 위에 얹혀진 컨테이너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야드 트랙터에 견인되는 게 샤시가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야드 트랙터에 의해 끌려가는 거죠. 견인되어 암벽과 야드 사이를 운행하는 장비를 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탑 핸들러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적재 쌓는 거죠.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를 탑 핸들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리치 스테이커는 마찬가지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거나, 하나 찍어서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하역 설비가 리치 스테이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하역 설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컨테이너 크레인과 그다음에 트랜스퍼 크레인 정도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측면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 선박에 화물이 어떻게 싣고 내려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보통의 컨테이너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을 하죠. 즉, 수입하는 사람이 있고 수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수출입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이거 수출할 테니까 또는 우리가 수입할 테니까 서로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출자에게 신용장이 전달되면 자, 두 사이에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입자는 내가 이러한 물건을 수입하겠다라고 은행에 신용장이라는 것을 개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신용장이 개설돼서 수출자의 은행으로 전달이 되고 이 신용장이 수출자에게 도착이 되면 이 신용장을 가지고 수출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수출할 겁니다 라고 수출 신고와 함께 자 수출하려고 하면 컨테이너가 필요하겠죠.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컨테이너를 운반

출발할 또 선사도 예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해운회사에 우리 수출할 화물을 실을 공간, 화물을 실을 공간을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실을 공간을 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운회사에 우리 수출 상품을 실을 공간인 선복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자, 선복을 예약하고 선적일, 즉 화물을 실을 날짜가 다가와 수출자가 그러면 실을 컨테이너를 비어있는 컨테이너를 보내달라고 해야겠죠, 선사에. 그러면 공 컨테이너를 요청하면 해운회사는 육상운송업체에 의뢰해서 터미널에서 빈 컨테이너를 반출해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해서 수출자의 창고로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출자는 공 컨테이너에 본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 상품을 쌓아서, 적입해서 넣어서 선적하게 터미널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터미널 게이트에서 도착하게 되겠죠. 터미널 게이트에서 반입 컨테이너 명세를 확인한 후에 미리 예정된 컨테이너 야드에 쌓아놨다가 장치하였다가 선박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컨테이너를 실을 선박이 입항하겠죠. 그러면 대상 선박이 입항하면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에이프런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해서, 왜? 에이프런에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운반을 해야 되겠죠. 야드에서 운반해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즉, 수출자가 선복을 예약해서 상품을 실은 다음에 터미널로 보낸 다음에 선적이 이루어지겠죠. 선적한다. 이때 수출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자, 선화증권이라는 게 뭐냐? 선적을 하게 되면 BL이 발급된다. 이 BL이 선화증권인데, 쉽게 얘기해서 선화증권은 우리 배에, 선사에서 우리 배에 네가 수출하고자 하는 그 화물을 이상 없이 다 실었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증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라는 거, 해상운송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이다. 즉, 이 선화증권이 있으면 화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해상운송이니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육항에서, 즉 수입자의 항구죠. 양육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이 BL 증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이다. 자, 여기에서 BL이 발급되면, 수출하는 사람한테 선화증권이 발급되면 이 BL은 다시 수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수입자는 내 물건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BL을 제시합니다. 선사에 BL을 제시하면 선사에서 뒤쪽에 다시 나오겠지만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하게 되죠. 그래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전달된 선화증권을 도착항의 해운회사 또는 대리점에 제시하고 화물 인도 지시서, DO라고 얘기하는데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받는다. 그럼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인도 지시서를 받고 이거를 다시 보여주게 되면, 선박에 보여주게 되면 화물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등의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선생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출자의 화물이 수입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출입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수입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수입된 컨테이너가 수입자에게 갔겠죠. 이 컨테이너는 항에서 하역된 후에 야드에서 장치되어 통관 절차를 마친 후에 수입자가 제시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에 따라 터미널 게이트를 거쳐서 반출 후에, 즉, 이제 나가는 거죠. 반출된 수입 컨테이너는 수입자의 창고에 화물이 내린 다음에, 적출된 다음, 빈 컨테이너는 터미널로 다시 반송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입 절차의 과정이 완전히 다 끝나게 되겠죠. 자,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크게 운영 계획이 수립해야 되겠죠.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선박에 실을 때첫 번째는 운영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컨테이너에 반입과 그 다음에 쌓는 그러한 장치 과정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에 싣는 선적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 계획이라는 것은 선박명, 컨테이너 번호, 규격, 양항, 내리는 곳이죠. 중량 등의 컨테이너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문서, EDI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자문서 형식으로 입수해서 전산에 입력하게 된다. 자, 입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야드에 장치할 건지, 야드 장치 계획과 적하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선적 순서표 작성 및 배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야드에 설치했다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선박에 실어야 되는지가 계획이 작성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계획이 다 수립이 된 다음에 컨테이너 터미널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게이트에서 차량 및 컨테이너 번호를 인식한 후에 컨테이너 인수증을 출력하게 된다. 자, 그러면 트랙터 기사는 인수증에 기입된 야드로 이동한다. 컨테이너를 싣고 온 트랙터 기사는 인수증에서 어느 야드로 가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동 후에 크레인 기사가 정해진 위치에 컨테이너를 내리게 되겠죠. 컨테이너를 장치 후에 그 결과를 입력한다. 자, 그럼 야드 정비 기사가 종합 지령실에서 수립한 적하계 선적 순서표에 따라 쌓여 있던, 그러니까 뭐 장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트랙터에 이적 후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이 붙어 있는 암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암벽으로 이송한다. 자, 그럼 부두 직원은 선적 순서표, 컨테이너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선적한 후에 그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컨테이너가 어떻게 실리는지 선적 절차를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양하 절차를 보면 역순이 되겠죠. 역순. 양하 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를 언제 내려야 되고, 그 내린 컨테이너는 어디에 또 장치해야 되는지 양하 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양하 작업 및 장치,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갠트크레인 기사는 양하 작업 계획부에 따라서 내리게 되겠죠. 그럼 부두용호는 양하 작업 순서표와 컨테이너 번호 대조한 후에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야드로 이송을 하겠죠. 자, 그러면 트랜스퍼 기사는 지시된 장소에 컨테이너를 장치 후에 그 작업 결과를 입력하게 되겠고요. 자, 이 컨테이너는 또 외부로 반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출을 위한 트랙터는 게이트에서 차량 번호가 인식되고, 컨테이너 인수증을 발급받아 지시된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컨테이너 인수 후에는 게이트에서 반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내륙 최종 목적지까지 옮겨지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의 터미널 화물의 양하 절차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방식은 셰시 방식과 스트레드 캐리어 방식, 그다음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 세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자, 셰시 방식이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싣는 일종의 수레죠. 하나만 실을 수 있는 수레라고 할수 있고, 자체 동력을 갖지 않아 트랙터에 접속해서 이동한다. 아까 하역 장비 설명하면서도 이동했죠. 그래서 암벽과 컨테이너 장치장 COI 사이를 이동하는데, 자, 셰시를 이용하면 장치장과 터미널 외부와의 이동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에서의 장치 과정에서 언제나 셰시 위에 컨테이너가 실린 상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컨테이너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샤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은 암벽에 양화된 컨테이너를 집어 올린 상태로 컨테이너 야드까지, 장치장까지 이동하여 지면 또는 또 다른 컨테이너 위에 장치하는 방식이다. 반출 시는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셰시 또는 열차 위에 이 스트레드 캐리어 방식은 올려줄 수 있다. 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은 이동 방식에 따라 타이어 방식과 레일 방식이 있다. 즉, 트랜스퍼 크레인이 타이어가 장착된 경우도 있고, 레일을 따라 이동할 수 있게끔

만큼 그러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타이어 방식과 레일 방식이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3에서 5단으로 장치할 수 있다. 작업 범위가 장치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치장과 암벽 간의 화물 이동은 트랙터와 셔시를 이용하고, 화물의 장치와 반출입 작업은 트랜스포 크레인을 이용한다. 자,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보면은요, 셰시 방법은 다른 장비 도움 없이 트랙터만 연결하면 즉시 이동이 가능하겠죠. 장치 중 컨테이너 손상이 없다. 자, 단점은 컨테이너 개수만큼 셰시가 필요하다. 컨테이너 1단 이상 쌓을 수 없어서 넓은 장치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은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을 수 있어 야드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 기동성과 작업의 유연성이 좋다. 그러나 비교적 고장이 많고 높은 장비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손상률이 높다. 자, 트랜스포 크레인 방식은 가장 야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3에서 6단으로 쌓을 수 있어서 야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전산화 자동화가 가능하다. 트랜스포 크레인은 그래서 요즘에는 무인으로 자동으로 사람이 트랜스카를 조종하지 않고 무인 트랜스포 크레인 방식이 적용된 그러한 터미널도 많이 있다. 장치 화물량이 많은 경우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하역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이렇게 컨테이너 선박은 뒤쪽에서 보면 이러한 정보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컨테이너 일련번호죠. 그래서 이 일련번호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위치를 컴퓨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는 컨테이너 제작 국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GB는 Great Britain이라고 해서 영국을 의미하고, 한국은 KR, 일본은 JP 등으로 표시한다. 자, 나머지는 이 컨테이너에 얼마만큼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이 컨테이너의 자체 중량은 얼마다라는 것, 또는 이 컨테이너의 부피는 얼마고 그랑 부피까지 포함시켜 주는 그러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컨테이너 선박의 뒤쪽에서 보면 컨테이너의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 자, 컨테이너 선박의 종류는 컨테이너만을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풀 컨테이너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 컨테이너 선이라는 것은 일반 화물선의 선창 일부에 셀가드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컨테이너도 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을 혼재할 수 있도록 한 선박을 세미 컨테이너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피더라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 구두가 없거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어서 대형 컨테이너 전용선이 기항하기 곤란한 항만과 국제 컨테이너 전용선이 기항하는 거점 항만과는 운항하며, 비교적 소량의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을 피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컨테이너 통관 기지는 아까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 컨테이너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표준 컨테이너죠. 그래서,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건화물, 일반 화물을 실는데 사용되고요. 오픈탑 컨테이너는 위쪽이 열리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중량 화물을 수송하는 데 적합한 컨테이너로 천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캠퍼스는 천이죠. 천. 덮개로 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상부가 한국에서 하역이 가능하다. 하드탑은 아까 오픈탑 컨테이너하고 비슷한데, 위쪽을 덮을 수 있는 게 캠퍼스 대신에 지붕 판넬로 대체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정밀기계 등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다. 자, 보냉 컨테이너는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로 처리한 컨테이너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는 야채, 과일 등을 수송할 때 사용되는 게 보냉 컨테이너고요. 냉동 컨테이너는 일정 온도,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생선이나 육류 등을 수송할 때 사용되는 거고, 액체 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되는 게 탱크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고요. 통풍식 컨테이너는 냉장할 필요가 없는 과일, 야채 등의 호흡작용을 하는 식물을 수송할 때는 통풍식 컨테이너를 사용하고요. 컨테이너는 주로 동물을 수송할 때 사용되는
컨테이너인데 하부의 특징은 측면 하부에 배설과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곡물을 수송할 때는 산물 컨테이너를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플랫폼 컨테이너는 거대 화물이나 장척 화물 수송용으로 플랫폼 컨테이너나 또는 플랫트랙 컨테이너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개방되어서 특수한 화물이나 긴, 무겁고 큰 화물을 실을 때 사용되는 게 플랫트랙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종류까지 이 시간에 개념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념 정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문제 열 문항과 기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사실. 근데 어쨌든 많이 했어. 이제 알바라고 할게요. 제가 뭐 카페도 해봤고요. 뭐 아이스크림 푸는 것도 해봤고요. 뭐 옷가게도 잠깐 돌봐봤고요. 서빙도 해봤고요. 다양하게 해봤는데 뭐 용돈이 늘어서 많이 놀 수 있기도 했고 그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친해지고 막 해서 그런 게 재밌어서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대학 가시면 알바 꼭 구하셔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생들이 오면 알바 못 구하겠어요. 아직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야. 일단 들어가서 일 구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가끔 이렇게 얻어 걸려요. 해서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막 그래서 옷가게 같은데 잠깐 일했었을 때에는 그 이제 손님들이 입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차마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서 무조건 일단 잘 어울립니다. 거의 AI 마냥 네, 잘 어울립니다. 약간 이렇게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은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함수 이어서 16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각 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우리 잠깐만 살짝 쿵 다시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얘부터 한번 볼까? 문제 나왔으니 말이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파이던 2분의 파이던 이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변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2분의 n 파이 꼴에서 n이 짝수이다 보니 짝수일 때는 코사인을 그대로 코사인으로 빼주시고 세타 붙여주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정해주면 되는 건데 이때는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즉 파이에다가 세타만큼 돌아와 그랬더니 제 2사분면이 되죠. 여기는 우리가 부호를 생각해 줄 때 얼, 사, 탄, 코에서 사인만 플러스이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는 그 각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각변환을 해주자라고 했었습니다. 하면 지금의 값이 가 아니라 두 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값이 사인 세타네요.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지금 그들에 대한 이거를 구하래. 코사인에다가 탄젠트니까 말이야.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바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사인을 찾는 거네요. 그러면 구하러 가볼게.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있어.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각각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까? 그들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지. 어떻게?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더해주면 1이 된다는 이 관계식 너무 많이 썼었죠. 그러면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4 코사인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뒤에는 그대로 제곱 데려오시면 결국은 5배의 코사인 제곱이 지금 1이 된다라는 거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코사인에 대한 값이 루트 5분의 1일 텐데 바로 5분의 1 나눠주고 루트까지 씌워버릴게요. 그러면 루트 5분의 1일 텐데 이때 부호가 말이야. 저 각의 크기를 따라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게 2분의 파이랑 90도랑 180도 사이에 여기에 있는 그 세타래요. 그러면 얼싸 사인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사인은요. 이때 사인 세타는 우리 이 친구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곱해서, 아니,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 여기서 바로 오면 되겠네. 이 친구,
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2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5분의 2 곱해주시니까 2루트. 이렇게 지금 사인 값을 바로 완성시켜주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구하는 게 사인이니까 바로 여기서 완성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관계식.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제곱제곱도 하면 1이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써주고 있고. 각변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살폈는데 몇개돼 볼까요? 뒤에 나올까요? 몇개돼 볼까요?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파이였단 말이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 친구랑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 친구 한 번씩만 해보고 가봅시다. 자, 2분의 n 파이에 대한 형태에서 n이 지금은 홀수다. 홀수이다 보니까 우리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기로 했었고요. 그러면 각의 크기 볼게요. 얼사탕코에서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제2사분면이고, 얼사인,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사인이라고 플러스 붙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을 볼 때는 이쪽에 대한 거를 생각해 준다고 했고, 이 친구는요,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일단,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각 자체를 파이를 빼버려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럴 때,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2분의 n파이의 n이 홀수이다 보니까 우리는 뒤집어 달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이때 부호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제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값변환을 해달라. 지금 보면 주기 빼는 것까지도 다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17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가 주어졌고, 이때 사인이 있고, 다음에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구해볼까요? 일단, 여기를 좀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 올려주잖아요. 얘가 더 커. 그러면 코사인

제곱에다가 사인 하나야. 이러한 말인데, 그치? 그러면 이 밑에는 마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 이 위에는 사인인 거니까 우리는 제곱값은 이미 알고요. 사인만 구하면 될것 같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 그러면 사인은 저 친구 루트 시켜주시면 루트 5분의 2가 일단 절대값의 그 크기인데 부호 생각해줘야죠. 부호는 이번엔 그래프 하이 이렇게 2파이까지 생각할 때 지금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해당하는 그 부호만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값 생각해주시고 데려올게요. 그렇게 되면 위에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밑에는요. 1에서 5분의 4 빼는 거니까 5분의 1이겠네. 괜찮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타타 루트 5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러한 각도가 또 나왔고요. 지금은 탄젠트에 대한 식인데, 아,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쳐다보니, 분모에 있는 저 그냥 탄젠트 세타를 다 한번 곱해줘 버릴까봐, 양면에다가. 그렇게 되면, 탄젠트, 제곱이고요. 얘 곱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괜찮니? 마이너스 6. 은 0인데 인수분해 이어갈게. 그렇게 되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탄젠트 플러스 2는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가 지금 3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지금 저 각의 크기가 파이와 2분의 3 사이인 제3사분면이래요. 얼싸 탄 플러스 즉 이쪽을 바라보시고 아, 지금의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3,1,5구나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코사인, 사인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이 친구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3배의 코사인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곱제곱 이 사인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더할 건데 사인 대신에 이 친구 데려와서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10개예요. 누가? 코사인 제곱이. 이 값이 지금 1이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은 루트 씌워주시면 루트 10분의 1인데요. 우리 탄젠트만 지금 플러스인 그 각도의 크기였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도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부호 데려오는데 루트 10분의 분자 몇 돼야 될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지. 괜찮아? 해서 이 둘을 지금 더하라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 즉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관계식 계속 이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갈게. 각도 또 나와 있고, 탄젠트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나와 있는데, 탄젠트는 두께가 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친구를 파이를 빼주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서 그냥 세타. 이렇게 붙인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이 지금 2라는 건데, 어우, 2D는 아까랑 정말 똑같네요. 그렇지 않니?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니까 사인은 코사인의 두 배예요. 그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곱제곱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거를 한 번에 데려와 주시면 이쪽은 4배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 자체는 제곱 즉 5개의 코사인 제곱이 지금 1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값은 루트 5분의 1인데요. 저기 부호가 지금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즉 제3사분면 얼사탄 굉장히

또한 아까 비슷한, 그쵸?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러면 사인은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루트 5분의 2번에는 2가 들어가야 제곱, 제곱 더했을 때 지금 딱 1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각각 구해냈으니 우리는 코사인에서 사인을 빼달래요. 그러면 루트 5분의 이 친구 빼는 거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1, 즉 5분의 루트 5.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처음에 이제 각변환할 때 주기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생각해서 좀 바꿔봐 줬습니다. 그리고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러한 식의 변형이 필요한 형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코사인에 대해서 차가 있고 합이 있으니까, 일단은 합차공식이 너무 떠올라요. 그치? 그러면, 저 분모를 곱해줘 버립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같이 통분을 해버리면 이 위에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리고 뒤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래가 이제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맞나요? 이렇게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워지면서 결국은 이러한 값이 지금 18이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타타 왔다 갔다 해주시면 9분의 1이 되는 거라. 사인 세타는 말이야 일단 3분의 1에다가 부호를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마이너스 그러니 딱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보이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으로 가볼게요. 일단 각 변환을 각각 해줘야 될것 같네. 앞에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 친구 파이니까 코사인 데려오시고 파이에다가 세타도 넘어가서 얼사탄 그러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라 딱 붙였을 때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 값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친구도 한번 볼게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일단 파이니까 코사인 아니지. 사인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 4분면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붙여준 것이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즉 사인 세타는 0보다 작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관계로부터 사인에 대한 값이 지금 3분의 몇이 돼야 되니 얘들아? 2루트 2가 들어가야겠죠? 역대 부호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사인의 값이 구해졌으니 탄젠트는 우리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그러면 3, 3 생각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 되면서 2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각변환 두 개. 하나는 이제 보호를 알려주고 하나는 값을 알려주고 이러한 과정이었다.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변환 해볼게. 이번엔 파이야.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역시나 사인이고요. 부호 어떻게 되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볼까 이번엔? 파이보다 약 줄었어. 제2사분면 얼싸. 그러니까 플러스. 괜찮습니까? 이러한 값이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사인은 양수라는 거구나. 그럴 때 지금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서 우리 결국은 제곱제곱 쓰라는 거죠?
사인.

사인에다가 코사인의 각각의 제곱 해주시면 사인이 두 배의 코사인이니까 제곱하면 4 코사인 제곱에다가 뒤에 코사인 제곱이죠? 데려오게 되면 5 코사인 제곱 세타가 지금 1이 되는 거고 우리 코사인의 값이 지금 루트 5분의 1에다가 지금 부호가 필요한 건데 보면 이 친구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치? 사인이 플러스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당연히 이제 코사인도 플러스가 되어야겠지. 따라서 여기 부호 붙여주시면 그대로 이제 루트 5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5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오호. 이 친구 보소. 각변환의 긴 각변환인데 파이가 뒤에 마이너스 파이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 당황하지 말기. 왜냐? 우리 대칭성까지 정리를 했었잖아요.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인데 이 친구 제가 마이너스 곱해서 즉 부호를 다 바꿔주고 싶어. 그런데 코사인 이 친구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인 함수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안쪽에다가 부호를 다 바꿔주어도 그 값이 그대로 같다라는 거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또 각변환 마저 해주시면, 파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대로 오고요. 이때 여기 제2사분면이죠. 그러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 값이 5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고, 오호, 그 다음에 사인까지 쭉쭉 이어갈게. 사인은 그러면 우리 3, 4, 5. 그치? 그러면 5분의 4일 테고, 이에 대한 부호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 위에는 또 다른 정보를 보아서 이 친구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여기가 내 0보다 작대요.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였으니 사인은 플러스가 돼야겠지. 따라서 여기 플러스 5분의 4가 되겠다. 이대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이제 아직 안쓴 정보가 있다면 부호를 알려주는 것일 테니 우리가 다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봐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24번 가볼게요. 아, 이 친구도 뭔가 분모 통분해줘야겠구나 느낌이 딱 오면서 합쳐주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통분해주시면 이 왼쪽에다가는 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잘 챙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뒤에는 플러스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진 다음에 아래는요. 이 분모는 우리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코사인인 거잖아요. 코사인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위에는 두 개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괜찮죠? 이러한 값이 지금 4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 어때? 코사인분의 사인이 우리가 탄젠트잖아. 그럼 이 식을 그러면 두 배의 탄젠트 제곱 분 4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나눠주시면 2가 되니까 탄젠트에 대한 값이 루트 2에다가 이제 부호 정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각이 제2사분면이네요. 얼싸 탄젠트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올게요. 이럴 때 지금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건데 그럼 이번에는 아 오랜만에 직각삼각형 써볼까? 여기 탄젠트 루트 2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1 루트 2 얘가 1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양수의 비율만 데려온다고 생각하면 코사인의

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뭐 반드시 필요. 그림 그려보자. A, B가 있어서 이 길이가 오고요. C를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니 말이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월사, 즉 코사인 이게 90도보다 크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C가 각이 이제 둔각이 되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길이가 6이고, 그리고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BAC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25번의 문제는 뒤에 나오는 공식을 잠깐 이렇게 모셔와야 돼요. 조금 이제 마음이 급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공식을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데, 특히나 그 넓이 공식에 사인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인 넓이 공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 거예요.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 A, B, C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이렇게 소문자를 이렇게 줄게요. 그럴 때이 삼각형의 넓이는 말이야. 2분의 1에다가 한 각을 두고 그 각을 만드는 그두 변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 변에 대해서, 아니 그 각에 대해서 사인 값. 이렇게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길이나 각을 사용해보면, 사인 B를 사용한다면 이제 AC에다가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구해도 당연히 같은 넓이일 거고, 마찬가지로 2분의 1 AB에다가 사인 C 이런 식으로도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뒤에 다시 다 정리할 건데, 아우 25번이 조금 급했어. 해서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해주시면 2분의 1에다가 지금 각도에다 딱그 끼인 각 나온 거죠. 5, 6 각각의 변의 길이 곱해주시고 그때의 사인 값을 곱해줘야 되는 건데 코사인이 있으니까 사인 값으로 데려올게요. 바로 데려올까? 5분의 4일 거거든. 대신 부호는 몰라. 하지만 알아. 둔각. 요렇게. 제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이니까 월사 플러스 그 자체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5 지워주시고 2 지워주셔서 12. 이렇게 넓이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넓이 공식 뒤에 나올 거지만 지금 한번 미리 찰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져오는 이러한 단순한 숫자들은 쉽기 때문에 제가 금방금방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으로 가볼게요. 오유, 그림과 같이 두 원이 있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합니다. 둘 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때이 각도가 6분의 5파이래요. 냠. 그럴 때 공통 부분의 이 넓이를 S1, 그리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가운데 S2라고 할때 여기서 여기 뺀그 넓이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고 있죠. 좋아. 그러면 이 친구를 위해서는 말이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부분이 이런 식은 안 되겠지. 얘를 중심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알수 없는 형태는 만들 수가 없을 거야. 그치? 이게 뭐 부채꼴의 중심도 아니고 약간 이런 쪽에 대한 형태는 그릴 수가 없을 거고. 따라서 이제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의 형태로 지금 만들면서 데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S1과 S2가 포함된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 자, 이거 하나 있죠? 이 S1이 포함되도록 그에 해당하는 중심은 이 O'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당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제가 부채꼴 O'AP 이렇게 불러볼게요. 이에 해당하는 넓이를 T1 이렇게 줄게요.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S2가 포함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러한

부채꼴을 생각해 줘야겠지. 이렇게 이러한 부채꼴, 이번에는 OAB라고 할게요. 그에 대한 넓이를 제가 T2라고 해볼게요. 이때 만약에 T1에서 T2를 빼본다고 생각해봐.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빼보세요. 이 오른쪽에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단 이 부분이 빠지겠지. 그리고 또한 S2만큼의 넓이가 더 빠지는 거라 결국은 지금 이러한 값 자체가 S1-S2가 됩니다. 한번 머리에서 그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빼보시면 S1-S2라고 그려질 거예요. 해서 우리는 이러한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 어떠한 부채꼴에 대한 공식들 다잘 알고 계신지? 세타, 여기 반지름 R,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를 만약에 제가 L이라고 하면 그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만약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그 넓이는 2분의 1 RL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L 자리 대신에 R 세타 들어가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지금 저 각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너무나 여기를 채택하고 싶지 해서, 우리 2분의 1과 반지름이 지금 3이거든요. 그에 대한 값이 똑같으니까 3 집어넣으면 2분의 9, 2분의 결과가 똑같아. 2분의 9를 묶어주면서 데려올게요. 그렇게 되면 각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S1에 해당하는 각도는 이만, 초록색, 같은 초록색. 이만큼이거든. 그래. 그러면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도 6분의 5파이니까 우리 2파이에서 6분의 5파이 빼주시면 6분의 7파이거든요. 해서 이쪽은 이제 6분의 7파이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때 S2, 즉 빨간색 부채꼴에 해당하는 그 각은 6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할게요. 2분의 9에다가 여기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1파이네요. 계산하시면 6분의 9라 2분의 3파이가 구하려는 지금 S1-S2에 대한 값이 된다.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떠한 넓이를 물을 때, 특히나 마이너스,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뺄 때, 지금처럼 겹쳐져 있는 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니?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으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일사분면에 P가 있습니다. 그 P를 이제 대칭하는 도안 점을 Q라고 하고, 살짝씩 그려보면서 보자. 일사분면에 P가 있어요. 잠시만요. 오케이. P가 있는데, 그를 직선 y-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q가 된대요. 이렇게 대칭을 하니까 q가 된대. 그리고 이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r이 된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킬게요. 제가 이 드르르륵 진짜 못해요. 제가 다음에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원점에 대해 대칭했더니 이렇게 r이라는 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동경 OP 이 친구가 지금 크기가 알파. 잘 보여? 그리고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할게요. 이 Q에 해당하는 이 크기를 베타. 그리고 마지막 R까지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 E에 해당하는 그 각의 크기는 이제 감마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인에 대한 값이, 알파에 대한 값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 지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라고 주어진 이 친구 있죠. 이 삼각함수들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비율이잖아, 비율. 그치? 그래서 제가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냥 이 3분의 길이를 잡아줘도 돼요. 어떤 식으로? 이 각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잖아, 사인은. 즉, 이 OP의 길이가 3이고, P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그 만들어지는 이 변...

변의 길이가 1이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 이렇게 잡아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결국 다룬 것은 죄다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삼각함수의 값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직삼각형을 만들 때이 수선의 발까지 그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이루트이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때 필요한 거는 베타에 대한 사인 값, 감마에 대한 탄젠트 값인데, 일단 저 베타, 아니 베타, 사인 베타를 일단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베타에 대한 것을 이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그럼 빗변은 그대로 데려와서 3인 거고, 이 높, 여기는 1이라고 했고, 이 길이가 또한 이제 2루트이었으니까, 우리는 결국 3분의 2루트2.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가 바로 3분의 2루트2. 이렇게. 괜찮니? 그리고 이제 탄젠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탄젠트. 감마를 구할 건데, 감마는 우리가 탄젠트 2분의 3파이에서, 어때요? 이 알파라는 각의 크기가 여기잖아, 여기. 보여? 그럼 여기가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예요, 여기. 보여? 그럼 2분의 3에서 알파를 뺐더니 감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탄젠트 2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로 주기 생각해서 빼줄 수가 있고. 그럼 우리 각변환은 어떻게 한다 했죠? 탄젠트 알파 분의 1일 건데 지금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뒤집어주면 되는 거니까 탄젠트 알파는 여기서 구해보시면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아니 미안해. 2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여기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각각을 이제 제곱해줄게요. 제곱하면 9분의 8이고요. 더하기 마찬가지로 탄젠트 감마, 이 친구, 제곱해 줄게요. 그럼 8. 각각 제곱해서 9 곱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에다가, 우리 9분의, 9, 8에 72. 72에다 8 더하니까 80.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0.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다시 말하지만, 이 삼각함수에 대한 값은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를 3K, K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3, 1 저렇게 때려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문제부터는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한 형태, 주기성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잠깐 정리해 보려 하는데 정확히는 그래프의 변형. 의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떻게 다뤄볼 거냐면, 우리는, A, sin, bx, 플러스 c. 이러한 형태로 이제 도달하러 가볼 거예요. 이 a는, 기본적인 사인함수의 형태에서 폭을 만집니다. 폭을 다루고요. 이 b가 건드려서 생기는 이 bx, 즉 b에 대한 부분은 주기를 건드려요. 그리고 c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앞에 있는 함수를 위로 위아래로 옮기는 거니까 y축에 평행한 이동. 이동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x에다가도 사실 이 x축과 평행한 도형의 이동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빼고, 이렇게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폭이야. 자, 우리가 y는 2sin 세타. 아, 이렇게 조금의 노멀한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인의 함수를 두 배하라는 거잖아. 그 값을 두 배로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댓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사인 함수가 원래는 그려졌었다면 이 친구를
쭉 위아래로

0: 두 배씩 늘리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겠니? 최댓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가 2가 되면서 각각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찍히는 여전히 주기는 2파이인 그러한 함수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폭을 만지는 게이 앞에 붙어 있는 그 상수값이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y는 마이너스, 계속 사인으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본래 1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가 찍히는 이러한 함수였는데 이번에는 폭 자체가 2분의 1로 줄긴 줄어. 그런데 그 친구를 뒤집었어. 그러니까 이 2분의 1파이 때 2분의 1이 찍히는 게 아니라 뒤집혀져서, 즉 최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최대는 2분의 1인데 이렇게 뒤집힌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 이러한 형태로 그려주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폭을 만지는 거구나. 그러면 폭 말고 이번에는 주기로 가볼게요. 이 주기가 꽤나 재밌거든. 주기. 주기는 이 x 앞에 붙어져 있는 저 계수가 이제 건댄단 말이야. y는 만약에 사인 2x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원래는 이제 2파이죠. 2파이를 주기로 갖는 이러한 원래 음수 쪽도 있고 이러한 함수가 이제 본래는 사인 함수였는데 자 봐봐. 우리가 이 y는 사인 x에서 이 x가 2파이까지 갔을 때 다시 되돌아가, 그치? 근데 그거를 두 배씩 움직여버리겠대. 즉, 반만 가도 이미 2파이에 도달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반걸음으로, 즉, 파이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두 배가 빠른 느낌이니까 결국은 본래의 2파이였던 주기가 여기 곱해져 있는 이두 배, 두 배로 나눠져 버려서 파이라는 새로운 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따 정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파이가 새롭게 주기로 되면서 다쭉 반으로 꾹 눌린 형태마냥 2분의 파이, 이럴 때 다시 0이 찍히는 이러한, 아, 최소값이 좀더 내려가야죠? 어떻게 생각해? 아, 다시. 잠깐만. 파이가 주기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꾹 눌렀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고, 어이, 자꾸 최소값. 이때는 이 폭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각각 최대랑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로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꾹 누른 상태다.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늘려볼까? y는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넣어볼게. 늘어가는 건 알겠어. 이번에는 두 배가 될 테지.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그냥 빼줄 수 있잖아요. 대칭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사인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고, 즉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1x 이거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래의 주기 2파이였던 거를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4파이에 대한 주기로 만들어지면서 뒤집은 거니까 2파이 때 다시 0이 찍히고 뒤집은 이러한 함수로 우리는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본래는 이렇게 된 함수였을 텐데 늘어가면서 또 이제 둘을 늘리면서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줄 수가 있다. 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주기인 경우엔 말이야 y 는 사인 bx다 라고 주어졌다면 우리가 얘에 대한 주기를 본래 사인에 대한 주기 2파이에다가 b에 대한 절대값으로 나누면 이 친구의 주기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텐데 탄젠트는 살짝 다르겠지. 왜냐? 탄젠트는 본래 두께가 파이잖아. 파이니까 파이를 b에 대한 절대값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지. 방금 보다시피 마이너스는 결국은 뒤지냐 마냐 이걸로 바뀌는 거고 주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해서 이렇게 폭과 주기를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합쳐서 나온다면 이 도형의 평행이동까지 합치면 최종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폭도 만지고 이제 주기도 만들면서 그래프를 이제 같이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 지금 찰칵했죠? 머릿속에 이미지로. 폭과 주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찰칵을 했는데. 그러면 주기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기함수라는 것은 말이야. 어떠한 fx가 있어서 그에 대한 주기를 a라고 할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x 플러스 a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인 함수는 2파이가 주기래네. 그러면 우리가 사인에다가 x 플러스 2파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겠지. 너무나 괜찮아. 그런데 이건 어때? 사인에다가 x 플러스 4파이를 적는 건 어때? 이러한 주기함수 식고를 쓴다라는 거는 얌얌 이렇게 2파이 4파이라는 사인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어떠한 여기에 찍히는 함수 값이 이거보다 2파이 더 뛰었을 때의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고. 그런데 4파이 아하 또한번더 주기를 더 넘어가서 그에 대한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나타내도 우리는 그 등식에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게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주기에 정수 n을 곱한 2n파이 이렇게 넣어줘도 이제 성립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가 2파이다 보니까 주기가 4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때는 되는데, 만약에 주기가 4파이인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절반으로 표현할 순 없어요. 지금 더 늘려가는 거니까 이러한 게 성립된다라는 거고. 좋아. 지금 우리가 폭과 주기를 계속 만지고 있는데, 예시로 하나를 같이 한번 정리해보면서 한번 보자. 어떠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2의 사인 2x? 플러스 파이. 아하, 요런 식으로 또 한번 변형을 줘볼게.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끝을 내봅시다. 자, 이 앞에 있는 2를 꺼내주고 싶죠? 그치? 나는 그래. 그럼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폭이야. 이 친구가 주기를 만질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친구는 X축에 평행한 도형의 이동을 만질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씩 이제 참고하면서 그려봅시다. 일단은 위아래 이동은 없으니까 두 배를 만들었으니 최대가 2, 최소값이 마이너스 2로 진동을 하는 사인 함수가 될 거고, 그리고 주기를 2파이에서 2로 나눠준 파이라는 새로운 주기로 그림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2분의 파이. 아니지. 크게 크게 그리자. 4분의 파이. 아니, 파이. 아니, 4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자, 4분의 3파이. 그리고 야, 파이. 이런 식으로 좀 찝어볼게. 그런데 이 친구를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랬잖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할 때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친구를 쭉 이제 이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폭이 두 배가 됐으니 최대, 최소와 각각 2랑 마이너스 2를 갖는 함수가 될 거고, 주기는 지금처럼 파이. 를잘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 사인 함수를 전체적으로 아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끌은 것까지 보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형을 생각해 줄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많이 연습해 오세요. 다음 강의에 많이 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2: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권유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과 성윤리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직업과 청렴의 윤리 1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68번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개인은 감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성적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기만 하면 정당화된다. 무슨 입장이죠? 자유주의 입장이죠. 나,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행위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부부 간의 성적 관계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문제의 형식 많이 봤다고 했었죠.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 살펴볼게요. X 먼저 보면 확대해볼게요. 성의 가치를 감각적인 쾌락에서 찾는 정도, 자유주의가 강한가요? 보수주의가 더 강한가요? 보수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낮죠. 자유주의가 더 강하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Y, 성행위의 전제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자유주의, 사랑 필요 없었습니다. 인격 존중의 원칙만 지켜지면 됐었고요. 보수주의는 부부 간의 사랑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Z, 사회적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는 입장은 보수주의의 입장에 해당돼서 보수주의가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Y랑 Z만 높고 X는 낮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역이 되겠습니다. X는 낮고 Y랑 Z는 각각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역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69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래요.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도 않으면서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을 통해서 명확해진다. 자, 굉장히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잘 나오지 않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22학년도에서 9월 모의고평가를 치렀던 학생들은 보고 이게 과연 누굴까 생각하고 풀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생활과 윤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사상가를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어떤 키워드, 뭐 이성, 인간성, 뭐 인격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쓰는 학자 있잖아요. 생활관리에서 늘 나오고 모든 파트에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 학자 누구죠? 칸트죠. 그렇지만 우리가 칸트라는 것을 꼭 모르더라도요, 여러분 아마 선지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1번 볼게요.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지금 이 69번 칸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내 인격과 상대방의 온 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인간성 추락되지 않고 도덕성도 추락되지 않는 그런 성관계가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유추했을 때 1번 선지는 쉽게 틀린 선지로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향유, 뭔가 누린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조건, 지금 이 결혼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도덕성을 위반하지도 않는 그러한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을 통해 명확해진다. 라는 것이 이 지문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단순히 타인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었고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4번. 인격적 만남을 통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정당하다. 아니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결혼이라는 제도. 틀린 선지입니다. 5번.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거 지금 이 지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 안에서의 성관계를 긍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출산을 의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칸트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만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70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다.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지금 성상품화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자,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 성상품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거라면 오케이. 근데 조건 한 가지 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정당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성상품화는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허용될 수도 없다. 라는 것이 지금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 답안 봅시다. 가나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가는 기역,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성상품화를 가는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성상품화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 자체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고요. 니은,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쵸? 성상품화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 반면에 나는 디귿,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인격을 훼손한다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는 선지고요. 릴,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의 입장에서는요,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는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리을도 정답입니다. 마지막 가 나는 모두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다.
자, 우선 나 살펴볼게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 조건이 있었고요. 가보면요. 마찬가지로 제한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서.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가도 틀렸고 나도 틀렸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미음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7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상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향유로서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를 사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이 갖는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모순된대요. 상대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만 결혼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서로가 상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인격성을 상실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은 쾌락적 가치를 지니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서로가 동의한 성적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런 주장은 기억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서술어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지금 이 결혼이라는 조건 하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성적 관계가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꼭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해 해악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동의했다라면 정당화된다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기억이라는 어떤 비판을 우리가 선지에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1번 볼게요. 성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이 주체, 이첫 번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는 이두 번째 입장에서도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에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2번, 성적 향유는 오직 부부라는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지금 먼저 앞에 나오는 그 입장에서는 부부라는 조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성관계가 정당하다고 했고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선지가 바로 비판의 방향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3번 볼게요. 성은 성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구해도 된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이첫 번째 입장은 성인들의 자발적 합의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했거든요. 비판의 출발점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요. 4번 성적 행위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앞에 지문에 살펴봤을 때 결혼이라는 조건 안에서 당연히 사랑이 전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전제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비판 자체가 애초에 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 5번.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반대죠. 오히려 생식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고 있는 게 앞에 부분. 그리고 뒤에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입장에서는 쾌락적인 가치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72번 보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성의 자연적인 목적은 출산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승인을 거쳐서 출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출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바라보는 보수주의 안에서도 이 결혼 플러스 출산이라는 그 목적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더 구체적인 입장이 되겠네요. 을, 성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포괄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갑에 해당하는 입장은 보수주의 입장이고요. 을에 해당하는 입장은 사랑을 강조하는 중도주의의 입장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면 1번 갑. 성적 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보수주의, 성적 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당연히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번, 갑. 성은 사적 영역에 속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된다. 그렇죠. 성이라는 것은 사적 영역, 사적 자유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서 유지와 뗄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는 선지. 3번, 을. 성은 사랑이 전제될 때 서로의 정신적 교감을 고양한다. 사랑이 전제된 성을 긍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을의 입장이었고요. 그럴 때만 이 정신적인 교감을 고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중도주의 입장에서 할수 있죠. 4번 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성적 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 단어 좀 기억해 둡시다. 꼭 우리 생활과 윤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독서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 과목이라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어떤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은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 선상에 놓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A면 B다. B면 A다. 라고 했을 때이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A는 B고 B는 A예요. 즉 A랑 B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되겠죠.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면서 또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의 개념이고요. 즉, 우리가 지금 이 선제 적용시켜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 이퀄 성적 관계에 필요하기도 하면서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을 같은 경우는 중도주의 입장에서 당연히 성적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해서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조건이 꼭 요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은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과 을. 성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는 필수적이다. 당연히 보수주의에서도 상호 간의 존중, 배려 필요하고요. 중도주의라고 할지라도 사랑 플러스 인격적인 존중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는 필수적이다. 둘다 동의할 선지.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7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배려 윤리는 배려 윤리 사상가 나왔습니다. 자, 길리곤과 나딩스 중에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 보편화 가능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단순히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들, 내가 누군지. 누구랑 어떤 관계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도덕적이다, 아니다, 라는 평가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려 윤리는 관계의 윤리래요. 배려의 관계는 배려자의 노력에 피배려자가 응답할 때 완성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딩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나딩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려 윤리 안에서도 배려를 하는 사람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배려를 받는 사람, 즉, 피배려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려자,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그 주체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배려를 받을 때 상대의 배려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하는 그런 피배려자의 역할이 있으면 배려가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피배려자, 즉 배려를 받는 사람도 반드시 아, 너가 나를 배려를 해주고 있구나. 그래, 인정, 수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나딩스의 입장입니다. 자,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기억, 구체적인 맥락에 근거해서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 우리 지금 지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맥락, 즉 누구인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요거 근거해서 도덕적 의사결정 내리세요. 기억, 정답. 니은 볼게요. 도덕적 의무감과 법칙이 도덕 행위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 자, 요런 것들은 배려윤리의 대척점에 있는 정의윤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칸트, 콜버그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려윤리

우리에서는 법칙이나 의무감, 보편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이 상황, 맥락, 구체성 이더 중요하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배려자는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배려라는 것은 배려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피배려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거, 디귿 정답입니다. 리을, 배려는 공감과 책임이 아닌 정의와 권리에 기초해야 된다.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거, 공감, 책임. 정의윤리에서 강조하는 거, 정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 선지는 오히려 정의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려윤리의 나딩스, 틀린 선지입니다. 73번 정답, 기역, 디귿이에요. 자, 넘어가서 74번 볼게요. 다음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봅시다. 사람에게는 도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교육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대요. 금수, 짐승이죠. 성인은 이를 근심해서 일륜을 가르치게 하니 아버지와 아들은 친애가 있고 임금과 신하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에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벗사이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자, 오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오륜을 강조하고 있는 학파 유교입니다. 자, 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의 도, 인간다움,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마치 짐승이나 똑같은 거다.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친밀함, 친애가 있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며 또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어른과 어린이, 차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벗,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오륜의 이야기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존함으로써 효가 완성된다. 자, 1번이 틀린 선지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유교의 지식,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 조금 골라내기 어려웠던 선지일 것 같아요. 자식이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거 효도입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목숨을 저버리거나 하는 것은 유교에 따르면 효를 하지 않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다치거나 옛날에 유교 사상가들은 또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불효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효가 완성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효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 나의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은 효의 시작일 뿐이고 효의 완성은 뭐냐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좋은 사람이 돼서 뉴스에 막 기사가 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 이런 것들이 곧 입신양명이거든요. 그것이 효의 완성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 효의 완성이 몸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의중을 살펴서 내 언행, 말과 행동을 늘 삼가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3번. 형제는 상하 관계 속에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 형제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차례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형 먼저, 아우 다음, 이렇게. 저희 엄마, 선생님 엄마도 오빠가 늘 그래도 동생보다 먼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그런 차례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형제 관계에서 가능하고요. 장유유서의 도리,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보다 먼저다라는 그 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4번. 부부는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상경 여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공경하고 마치 손님, 빈, 귀빈, 손님처럼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자, 5번. 부부는 인륜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교에서 합니다. 즉, 친한 관계죠. 당연히 남편과 아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인륜의 시초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선을 넘지 않고 늘 손님처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5번까지도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윤리 단원 다 끝내왔고요. 다음으로는 직업과 청렴의 윤리인데요. 이 직업과 청렴의 윤리도 정말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는 파트죠. 봤을 때 칼뱅, 순자, 뭐 맹자, 그리고 플라톤, 다산, 정약용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학자들이 나오는 파트의 공통점은 학자의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명윤리에서는 많은 부분이 읽으면 풀수 있는 독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든지 핵심 쟁점을 찾는 문제라든지. 자, 그런데 여기부터 직업과 청렴의 윤리부터는 다시 우리가 이론윤리에서 봤던 그 학자들의 개념을 끌어와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붙들어 매시고 우리 함께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고 이름하셨다. 자, 신 이야기 나왔고요. 소명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라 그렇지 우리 많은 문제들 반복하다 보면 이 소명이라는 이야기 칼뱅이구나 유추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가정의 가장도 자기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자,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 나의 직업이 신이 나한테 내려준 소명이래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칼뱅의 입장에 따르면 소명인 거예요. 나의 소명을 다하는 일. 자, 칼뱅의 입장이고요. 을,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예의, 법도를 이루면 나라의 표준이 있게 된대요. 그런 후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나누고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며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자에게 관직을 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예의라는 키워드, 능력 있는 자에게 관직을 준다라는 그 문장들 살펴봤을 때 순자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직업적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 자, 이 이야기 우리 칼뱅의 사상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칼뱅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징표라고 설명을 해요. 구원의 징표.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뭐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속죄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에 징표다. 그 징표로서 직업적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예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는 이미 신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그래도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알수 있는 방법은 직업적 성공을 하냐 마냐의 여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직업적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직업적 성공은 당연히 신의 은총이기는 하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징표니까. 자, 그렇지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칭찬을 신으로부터 받는 그런 징표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할지 말지의 여부는 신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져 있고 그것에 대한 징표가 직업적 성공인 거지, 선행에 대한 공로로, 칭찬으로 내려지는 어떤 보상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칼뱅에게 적절한 선지 아니고요. 2번 갑.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 없다. 2번 선지가 또 너무 쉬워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 선지들이 까다롭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2번 선지가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들이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아요. 갑 보면요, 2번.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어떤 직업이든 다 신의 소명이에요. 그쵸? 나의 소명. 내가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 그런데 신이 나한테 주어준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나쁜 게 있겠어요? 없겠죠. 그쵸?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없습니다. 다 나의 소명인 거예요. 신이 내려주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을. 군자와 소인은 그 본성이 다르기에 직업에 차별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거 한번 별표 쳐볼까요? 왜 별표 치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많이 나와서예요. 순자한테, 그리고 또 맹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본성이 다르다.
군자와 소인의 본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 유교 이론 윤리들 보면서 살펴보고 넘어왔었는데요.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라고 보죠? 선하다라고 바라보는 성선설의 입장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선한 근거로서 사단, 사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 사단과 사덕은 군자든 소인이든 상관없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다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악설. 그러니까 군자든 소인이든 다 악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군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소인인 것이냐 했을 때 군자는 이 악한 본성을 억누르고 계속 교화하고 선해지려고 노력해서 군자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 거고, 소인은 아직 그 정도의 수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인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성 자체가 다르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돼요. 4번, 을.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 직업이 재능에 따라 정해지는 거 맞아요. 보면 우리 순자한테 능력 있는 이한테 관직을 나눠준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애초에 재능에 따라서 뭔가를 주어지고 관직이 주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보상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정말 잘 성공하고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한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받아낼 수 있어요. 보상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틀린 선지고요. 5번, 갑과 을. 각자의 직업은 천직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순자한테 너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순자의 기본적인 천관을 살펴보면 순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인간은 나뉜다. 천인지분. 하늘과 인간은 별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고, 인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늘이 뭔가를 내려주거나 개입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이다라는 개념 순자한테 적절하지 않고요. 근데 칼뱅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이 천직이라는 점에서는 맞죠. 신이 나한테 내려줬으니까. 그런데 개인의 의지로 아예 바꿀 수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칼뱅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확실한 건 순자한테 틀렸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 이 마음이 곧 인의 단이다. 따라서 화살을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 하지만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니 직업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알수 있는데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 지심.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측은 지심은 사단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덕 중에 하나인 인의 단서로서 측은지심. 요거 누가 이야기하죠? 그쵸. 맹자입니다. 을. 선왕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를 만들어 귀함과 천함의 차등을 두었다.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 농부는 농부답고 선비는 선비다우며 기술자는 기술자답고 상인은 상인다운 것도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자, 이 예라는 것이 성인이 제정한 거고, 이 예에 따랐을 때 올바른 국가를 성립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순자입니다. 자, 올바른 거 골라봅시다. 기역, 갑. 항산 없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요거 분명 우리 그 이론윤리 동향 파트 봤을 때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넘어왔거든요. 왜 중요했냐면 요것도 역시 많이 나와서 중요한데요. 항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반은 뭐였냐면 나의 생업이었습니다. 먹고 살수 있는 항상적인 재산, 즉 생업이죠. 자, 그리고 항심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항상적인 마음, 맹자한테 뭐겠어요? 도덕적인 마음이겠죠. 그래서 생업 없이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구분을 했냐면 일반 백성과 그리고 선비, 요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선비 같은 경우는 항산이 없어도, 무항산이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수 있는 당장의 생활

볼수 있는데요. 한 글자로 이렇게 뽑아서 한자어로 보겠습니다. 양, 절, 별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양, 채울 양이에요. 기를 양. 내가 예에 따르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역할. 자, 두 번째 역할. 예가 있으면 절제할 수가 있어요. 당장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도 예에 따라서 절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별. 예에 따라서 차등을 둘수 있다. 구별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요 별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함과 처남에 차등을 두었다. 이게 바로 예의 역할 중에 별, 구별, 분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자주 듣는 예시가 우리 급식을 먹을 때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로 먹거든요.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예에 따른 어떤 규칙이에요. 그랬을 경우 우리 3학년, 2학년, 1학년이라는 예에 따른 순서를 정해놨을 때 구별되죠. 3학년 따로, 2학년 따로, 1학년 따로. 구별됐고요. 절제도 가능합니다. 내가 2학년인데 너무 배가 고프지만 3학년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절제 가능하고요. 양. 그리고 이 3학년, 2학년, 1학년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예가 없다면 3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이든 다 뛰어가지고 급식 먹으러 가요. 그럼 누군가는 줄을 기다리다가 못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역할이 예의 역할이고 그중에서 지금 니은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예에 따르면 욕구 충족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정답. 디귿을. 도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가 없다. 자, 군주라고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통치자고요. 이 통치자는 도에 정통한 것일 뿐이지, 막 다른 직업, 생산자의 직업, 이런 거에도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 없는 거 맞습니다. 릴. 갑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자, 맹자 우선 분업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대인, 노력을 많이 해서, 수양을 많이 해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마음을 쓰는 노심자의 역할을 하고, 소인, 도덕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을 쓰는 노력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분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을, 순자도 당연히 분업 이야기합니다. 예에 따른 차등을 두고 구별을 하고 능력에 따라서 직분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분업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리을선지 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상품을 많이 팔수록 자신은 더 값싼 상품이 된대요.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킨다. 자, 이 소외된 노동이 일어나는 곳,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누구냐면 마르크스고요. 자,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전 단계인 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이 나뉘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는 마르크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 분업화된 노동. 누군가는 이 공장 안에서 어떤 별표를 찍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포장하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맡은 그 분업에 따라서 노동을 할 때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마르크스의 논리입니다. 자, 을 볼게요. 국가 안에서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제의를 한다면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처럼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자 제의를 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사상가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은 개인의 영혼과 그리고 국가의 계층을 구분하는 거를 각각 대응시켜요. 인간 안에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 이성, 기계, 욕망.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확장된 버전이 바로 국가라고 보거든요. 국가의 계층. 이 계층도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통치자. 국가에 통치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방위자. 그리고 생산자. 요렇게 국가의 세 가지 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대응이 된다고 설명.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국가의 성향이 다른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올바른 국가가 되고, 개인의 영혼의 안에 있는 세 부분, 이성, 기계, 욕망이 또 각자 역할을 잘 해내면 올바른 인간이 된대요. 그 이야기, 플라톤의 이야기. 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생산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공산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바로 이건데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 즉 공산사회. 자, 이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숭고예요.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분업화된 노동이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산사회 안에서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답입니다. 2번, 갑. 진정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진정한 노동, 다시 말하면 공산사회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본질을 실현시키게 하거든요.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 노동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노동이다. 3번, 을.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통치자 되고 방위자 되고 생산자 되는 그 과정은 국가 안에서의 50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걸쳐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탈락되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생산자, 방위자, 통치자 순서대로 되는 건데 그 성향 자체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문에서 보면요. 국가 안에서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세 계층은 애초에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통치자는 통치자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방위자는 생산자는 각각의 또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직업에 종사한다,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을. 정의로운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간섭은 허용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올바른 국가 안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서로에 대한 간섭이 없을 때 정의가 이뤄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군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위자가 되겠다? 이런 경우 안 돼요. 혹은 생산자가 갑자기 통치자의 역할을 하겠다?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할때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가 형성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5번. 갑을 계층 간 역할 교환 없이는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 역할 교환 방금 플라톤한테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플라톤한테 틀렸기 때문에 5번 선지 틀렸지만요. 우리 마르크스한테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마르크스는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층이 없어져요. 그 전까지, 자본주의까지는 자본가, 노동자, 혹은 그 전에는 토지 소유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노동하는 사람, 이렇게 계층이 구분이 됐었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층이 사라진 그런 사회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이상사회 안에서는 계층 간의 역할 교환,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계층이 없으니까. 그래서 갑에게도 틀린 선지.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자, 이 소명이라는 키워드, 신이라는 키워드 누구였죠? 칼뱅이었죠? 을, 사람의 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대요.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 좋아하고 서로 다투고 본성을 악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순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예의라는 이 단어, 예라는 단어도 역시 순자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적절한 거 골라보면요. 1번, 갑.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자, 우리 직업은 뭐였어요? 나의 소명이었어요. 신이 나한테 내려준 소명. 그래서 직업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직업이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수단이냐? 그렇지

그렇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신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이 예정된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업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직업에서 내가 성공을 하면, 아, 나 구원받을 사람. 직업에서 계속 실패를 하면, 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치인 거지, 직업이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갑.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내가 직업에 노동에 종사한다라는 거, 열심히 직업 노동을 한다라는 거는 신의 부름, 다시 말하면 신이 나한테 명령을 내린 이 소명을 최선을 다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 노동을 하는 것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 맞는 선지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을.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 요런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타고난 본성 함양하면 순자한테 큰일 나요. 함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기르고 열심히 발전시키고 하는 건데, 본성은 악한데 이걸 함양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교화시키는 것이 순자에게 더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4번, 을. 백성의 직분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 자, 성왕이 예의를 제정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이 직분의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분의 차이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통해서 구별 반드시 해야 돼요. 5번, 갑과 을. 직업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 자, 일단 칼뱅에게 절대 아니죠.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 아니라 신이 나한테 준 소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돼야지 칼뱅한테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순자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에요. 이 춘추전국 시대 사회에 나왔던 학자들은, 제자백과 사상가들은 모든 것의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다 사회 혼란의 해결입니다. 천하 태평. 그래서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라는 말도 순자에게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로 5번 정답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소명이라 이름 붙였다. 신의 소명, 각자의 부르심, 이런 내용들 칼뱅이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을, 선왕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를 제정해서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해서 물건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 전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왔던 거, 예의 역할, 욕망의 충족, 분별, 절제, 이런 역할들이 있다고 했었죠. 누구에게? 순자에게. 그래서 칼뱅 순자에게 적절한 것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역. 갑은, 구원은 근면과 검소에 대해 주어지는 응분의 보상이다. 요것도 참 칼뱅 같은 선지이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거 계속 뭐라고 했어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권유정,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근면하게 살고 검소하게 산다고 한들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이 개념 꼭 기억해 주세요. 틀렸고요. 니은, 갑. 노동으로 얻은 부를 베푸는 선행은 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근데 그 많이 번 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겠어요. 칼뱅에 따르면. 왜냐면 우리가 신의 소명을 다해서 내가 직업적인 성공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선행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니은 정답이고요. 디귿, 을. 백성의 직분은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맡겨줘야 된다. 자, 능력을 기준으로 맡기는 것 자체가 예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예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는
순자 같지만 순자가 아니라는 거. 릴, 갑과 을.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 칼뱅, 당연히 권장될 수 있습니다.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을, 순자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다하면 그것에 따른 이익 추구 당연히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적절한 선지예요. 6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박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국가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대요.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름이므로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춰야 된다. 자, 이 올바름이라는 이 해석을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플라톤에게 정의란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안에서의 정의, 그리고 국가에서의 정의. 개인 안에서의 정의는 개인의 이성, 기계, 욕망이 각자의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그거에 걸맞는 덕을 갖췄을 때 마지막 사주덕의 마지막 덕목으로서 정의가 발생하는 거고요. 국가 안에서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또 각자 역할을 잘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았을 때또 정의라는 덕이 마지막 뿅 하고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가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들면 국가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고 간섭하지 말고 각자 역할 충실하게 그냥 잘해라. 그랬을 때 올바름이 추구된다. 이거 플라톤 지문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을,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의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 자, 지금 이 내용, 우리 단어들 적을 수 있는데요. 생업, 항산.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가는 그 항상적인 마음, 항심. 즉, 일반 백성은 항산이 유지되어야지만 항심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라봤던 맹자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자, 1번.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국가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데요. 국가가 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요거라기보다는 국가 안에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위가 배정된다라고 보거든요. 통치자는 무려 50년의 과정을 다 거쳤을 때 통치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을 다 거쳤을 때. 물론 통치자가 될 사람, 방위자가 될 사람, 생산자가 될 사람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금은동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걸러내야 되는 그 과정 자체는 국가의 주도하에 교육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배정에 국가가 반드시 관여해야 합니다. 2번 갑.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급자족해야 된다. 자, 수호자라는 거. 방금 제가 계속 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요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수호자는 뭐냐면 통치자와 방위자 계급을 묶어서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그리고 수호자 안에 통치자, 방위자 요 계층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맞죠? 간섭하면 파멸된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디가 틀렸냐면요. 여기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통치자가 통치자 역할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겠어요?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생산 일만 해서는 국가의 어떤 지킴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2번 틀린 선지고요. 3번, 을.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 의로움보다 이로움에 두어야 된다. 자, 맹자를 포함한 이 유교사상가들이 정말 강조하는 것중 하나. 우리가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의로움을 선택해야 된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지 생각해라. 이런 내용들 우리 앞에서 이론윤리에서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이 더 우선이 돼야 될 거고요. 4번, 을.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을에서 그대로 유추해 올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다시 말하면 항산을 보장하는 것, 항산 보장.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 다시 말하면 항심 유지의 조건이 될수 있다. 그렇죠. 백성이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만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4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5번 갑과 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 가능하다. 역할 교환 플라톤 절대 안 되고요. 맹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인은 군주가 되어야 돼요. 통치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수양이 완벽하게 된그 사람이 군주가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덜한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두 가지가 역할 교환이 되면 큰일 납니다.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7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했는데, 존귀함, 비천함, 어른과 아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자를 구분했다. 자, 예의를 통해서 분별을 했고 구분을 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겨서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하였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통한 군업을 강조했던 순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신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해 주었다. 신에 의해서 나의 소명이 정해졌고 이 소명에 다하는 것이 신의 영광을 밝히는 일이다. 이거 누구였죠? 칼뱅이죠.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기역, 갑. 직업에 배분해서 개인의 자질을 분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관직을 가질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배분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 당연히 순자에게 적절한 선지로 작용하겠고요. 니은, 갑.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가 나의 직분을 받은 것이 예의에 따라서 정해진 거거든요. 즉, 내가 직분을 다하면 이 직분을 갖게 한이 예의를 존중하는 것이죠. 예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순자에게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디귿, 을.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라 직업에 귀천이 생긴다. 자, 아니죠. 신이 각자에게 부여한 소명이 있는 거 인정. 그렇지만 이 소명은 신이 부여했기 때문에 뭐, 높은 거, 낮은 거, 귀한 거, 천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 다 도덕적으로 좋고, 그리고 신이 나한테 부여한 아주 소중한 그런 직업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릴, 갑과 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부를 쌓아야 된다. 자,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다. 심지어 그거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근대적인 이야기거든요. 내가 나의 적성을 스스로 파악하고, 나는 왠지 미용 쪽에 재능이 있어. 나 미용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근대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상가들 중에서 굳이 이 선지에 적합한 사상가를 찾자면, 마르크스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순자나 칼뱅이나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게 마르크스한테도 올바른 선지라고 할수 없는 이유는 뒤에 부분, 부를 쌓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또 마르크스한테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어쨌든 순자나 칼뱅은 부를 쌓는다는 지점에서는 동의할 수는 있어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해라 할수 없습니다. 순자는 예의에 따라서, 을, 칼뱅은 신의 소명, 나의 소명, 신이 나한테 부여한 그 소명에 따른 직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귿, 릴 모두 틀린 선지이므로 기역, 니은만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윤리 단원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 직업윤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강의부터는 김상권 선생님과 함께 이 직업윤리 파트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이어서 해안지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해안지형 문제를 쭉 풀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뭔가 새로운 거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되지 않나요? 사실 이 하천지형이나 해안지형이나 뭔가 새롭게 이렇게 문제를 내기는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어.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기존에는 지형도를 많이 줬었다면 이제는 지형도보다는 좀 글로써 추론할 수 있게끔 문제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하천과 해안지형을 글로써 추론해가지고 지역까지 같이 연계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 결국 그 결은 똑같거든요. 막 되게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기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그런 압박감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볼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웬만하면 다 아는 문제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준비하는 대로 계속해서 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문제고요. 52번. 지도의 A에서 E까지의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형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냥 지형도만 해석하면 됩니다. A 같은 경우는요, 황해이지만 해수면 안쪽에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빈이 되는 거고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똑같은 퇴적지형인데 사빈 뒤쪽에 있네. 그럼 이건 사빈 뒤쪽에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4구가 되는 거겠지. 아, 4구겠구나. C는 아예 뭔진 모르지만 뭔가 좀 호수인가? 습지인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일단 그냥 넘어가. 알겠지? D 같은 경우는요. 석호가 되겠죠. 석호. 석호. 그리고 E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4빈이 되겠죠. 물론 이 E가 뭐 4주냐 4빈이냐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치. 아니, 석호를 가로막았으면 당연히 사주 아니야? 아니, 사주도요. 작게 보면 그냥 사빈이야. 모래 해수욕장이고요. 크게 보면 또 사주가 될 수 있지. 근데 사빈이나 사주나 만들어지는 뭐 형성 과정의 원리가 다르니? 결국 원리는 뭐예요? 파랑과 연한유에 의한 퇴적작용 아니야? 아,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신경을 써야지 이게 막 사빈이냐, 사주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오히려 뭐 사주든 사빈이든 그냥 풀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퇴적지형이다. 만에 형성된 모래 퇴적지형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파랑과 연한유에 의한 퇴적지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1번. B에는요. B. 지반 융기로 형성된 해안당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갑자기 뜬금없이 해안당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약간 뇌정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해안당구는 무슨 해안? 암석해안이야. 암석해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무슨 해안이야? 모래해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해안인 곳에다가 암석해안 지형 나타나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되게 기본적인 물음 아니니? 뭔가 좀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근본적으로 가세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지? 해안당구잖아, 결국은. 해안당구는 암석해안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자, C 습지와 D 호수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습지였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습지는요, 사구에서 나타나는 습지니까 지하수로서 만들어진, 또 빗물로서 이렇게 고여가지고 만들어진 습지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 석호는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그러한 호수가 되겠지. 그럼 물의 염도는 어디가 높겠어요? C보다는 D에서 더 높겠죠. 그러니까 고작 해봐야 이런 추론 정도예요. 이런 추론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치?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석호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니 낮니? 석호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니 없니? 를 물어보는 거와 뭐가 달라요? 포장지만 바뀌었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번 E는요. 사비는요. B보다 사고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되는데 지금 사빈하고 사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사빈에 있는 모래가 뒤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구잖아. 그럼 입자 크기는 뭐가 더 커야 돼? 사빈이 더 커야지. 그치? 만약에 사구의 입자 크기가 더 컸잖아요. 그러면은 사빈에 있는 모래는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진작 다 날아가야지.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다 날아가야지 뒤에 그거보다 두꺼운, 사빈보다 두꺼운 모래가 쌓일 거 아니야. 근데 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빈보다 좀 작은 모래알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와 E에는 조류의 퇴적장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되는데 조류가 나타나지 않는 지형입니다. 모래해안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파랑의 퇴적작용이지. B와 D에는요. 사구와 그리고 석호에는요.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 현재 해수면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천 하류 쪽에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이잖아. 하천 하류 쪽에서 만들어진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서 만들어진 퇴적 지형은 다 후빙기 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그래도 좀 알아갈 문제들이 꽤 많았었어. 요거는 좀잘안 보이니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자. 한이 정도 확대하면 되려나요? 너무 큰가? 조금만 줄여보자. 뭐, 요 정도면 좀잘 보일 것 같아요. 그치? 자, 다음은 지형 단원의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교사의 물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게 답한 학생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울뚤목 일대 과거 지도라고 합니다. 울뚤목이라고 하면 어디야? 진도 쪽, 진도 쪽. 그치? 진도 쪽이 되겠지. 그럼 A와 E에 대해서, A에서 E까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그냥 지형도가 똑같이 나왔어. 그냥 우리는 지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A는 뭐야? A는 그냥 뭘 물어볼까요? 그냥 바다? 바다? 어? Just 바다. 네. 그냥 바닷물? 바다? 뭐 내수를 물어보는 건 아닐 테고 이제 바다겠죠? B 같은 경우는 요거 볼록볼록볼록볼록 바로 암석 해안이 되겠습니다. B는 암석 해안. 그치? C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뭔가 바다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D는 여기는 갯벌을 물어보는 거지. 왜? 해수면 아래쪽에 있는 퇴적물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E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그냥 섬이 되겠네요. 섬을 왜 물어봤을까? 약간 좀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나머지 꼭 여기서 모든 걸다 찾고서 여러분들이 밑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알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밑에 보고서 유추하셔도 돼요. 갑. A는 최후 빙기의 육지의 일부였습니다. 참고로 뭐 최후 빙기든 최종 빙기든 쓰이긴 하는데요. 같은 말이지 뭐 최후 빙기나 최종 빙기나. 그치? 최종이나 최후나 최종적으로 있었던 빙기나 최후적으로 있었던 빙기나 후빙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A는 육지의 일부였습니까? 네,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우리. 항상 말하죠. 육지가 아니었던 거, 연결이 뭐안 되어 있었던 거, 울릉도 하고 독도만 고려하자고. 울릉도 독도 빼고서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하물며 여기는 어디야? 황해와 남해 사이에 있는 곳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다 육지였던 곳이지, 최종 빙기 때. B는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여기가 뭐 조류의 영향을 받는 지형이 나타난다고 해서 암석해안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우리는 이것만 봐. 그러면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 암석해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는 거야. 병, 이 섬은요, 사주로 연결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였습니다. 만약에 사주랑 연결된 육계도였다면은, 점점점이 해수면 밑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해수면 위에 표현이 되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아니죠. 그치? 그냥 just some, just some. 그치? 정, D는 갯벌은요, A보다, 바다보다,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곳이 밀물 썰물 때다 바다인 곳보다는 당연히 간척하기 용이하겠죠. 그치? 우리가 막 이거를 막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아요.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등장하긴 하잖아. 갯벌을 간척지로서 이용하기도 한다라고요. 그치?

발할 수 있다라고요. 그치? 그런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A 쪽에서 C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봅니다. 네,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르다. 그냥 좀 이런 건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죠. 그치?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답을 찾기는 좀 쉬웠잖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좁아요, 폭이.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바다야. 그치? 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압력 때문에 이 C 쪽에서 더 빠르게 물길이 지나가지 않을까? 하면 여러분들이 물병이잖아, 물병. 물병을 뒤집어 봐요. 그럼 물병을 딱 뒤집었을 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야. 조그만한 그런 입구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 물이 줄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줄어드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콸콸콸콸콸 쏟아지거든. 그치? 그래서 이 좁은 병의 입구 쪽에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이 위쪽보다는. 그런 것처럼 넓은 면보다는 좁은 면이 더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유속이 더 빠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유속이 더 빠른 곳은 C가 되는 거지. 그치? 맞는 설명입니다. 나름 좀 재밌는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문제에 접근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는요, 국가 지질 공원의 지형 명소를 소개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 나왔네요. 지질 공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글로써 주어졌을 때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나 했는데요. 결국 물어보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지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생각하게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이죠. 아니면 하천과 연계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연계되었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난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막상 풀어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뭐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서 막풀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치? 그냥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하라고요, 결국은. 알겠지? 자, 보면요. 여기는 호수예요. 이 호수는 바다와 분리된 호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요? 석호가 되겠지. 그럼 기억은 석호가 되는 거야. 고성이라고 하면 어디니? 동해잖아요, 동해. 동해 쪽. 고성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강원 고성이에요, 여기는 강원. 강원 고성. 알겠지? 가장 동해 위쪽 부분이 바로 고성입니다. 자, 다음. 계단 모양의 지형이래요. 역시 경북인 동해안에서 볼수 있어. 지반이 융기에서 만들어졌대. 이거는 해안 당구가 되겠지. 해안 당구. 세 번째입니다. 대청, 백령 이쪽인데요.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와서, 오,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서, 보통 바람이라고 안 알려줬어도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사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디귿은 자연스럽게 사구, 해안사구. 모래 언덕이죠. 리을입니다. 채석강. 이제는 채석강 보자마자 딱 느껴지지 않니? 채석강은 드러나는 파식대가 나타나는 곳이지. 그래서 파식대 해식이 암석해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셨으면 좋아요. 그치? 그런 건 아는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낸 거니까 나름 이득이 된 거죠.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문제 풀기는 안 시켜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알면은 더 익숙해서 좋은 것뿐이야. 파랑의 침식작용. 무슨 해안? 암석해안. 고시야만이야? 곧. 그럼 해안 절벽에 나왔다? 해식애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해식에. 여기 평탄해진 지형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파식대가 되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자. 기역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 결국 물어보는 거 계속 똑같이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습니다. 그쵸?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바다와. 근데 뒤에서 하천에 물이 계속해서 공급은 하기 때문에 염도는 바다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농업용수로서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같은 문제. 그치? 2번, 니은, 해안당구의 퇴적층에서는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요게 바로 맞는 설명이죠.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둥근 자갈. 아, 결국 해안이나 하천이나

결국 물의 영향을 받으면은 둥근 자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원마도가 높아지는 거지. 디귿은요,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 해안 사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막 해일이 막와 넘치려고 해봐. 근데 이 사구가 막아주겠지, 당연히. 너무 당연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당연히.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치?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를 막아주는 거잖아. 그치? 4번. 리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했던 개념이지. 자, 뭐, 한번더 그려보자, 한번. 이런 거뭐 그리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파도가 철석철석 칩니다. 그러면서 깎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되겠지. 후퇴합니다. 육지 쪽으로 후퇴하는 거지, 해시계는. 그러면서 파식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는 설명. 5번. 석화. 사구는 후빙기 상승,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것도 다 맞는 설명이죠. 석호, 모래해안이에요. 사구, 모래해안이에요. 그치? 이 모래해안이라는 것 자체가 모래 퇴적 지형이야. 그러면은 항상 말하죠. 바닷물과 가까운, 해수면과 가까운 곳에 하천으로 치면은 하류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퇴적 지형은 후빙기 형성됐고, 해안 지형도 마찬가지로 후빙기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해수면 기준이잖아, 그치? 여기에서 그럼 후빙기에 형성이 되지 않고 신생대 제3기 때 형성된 게 있다면 이제 해안 당구 뭐요 정도 보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7번 문제인데요. 55번입니다. 사진의 A에서 T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다만 앞서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는 지형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인공위성 사진으로 또는 항공 사진으로 나왔구나. 딱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그치? 보도록 하자. 주어진 건 항상 받아 먹어야 되겠죠? 갯벌, 사빈, 석호, 암석 해안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좋아, 좋아. A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 봤을 때요. 요거는 사주 안쪽에 있는 호수네요. 그치?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석호가 되겠습니다. 석호. 자, B 같은 경우는 해수면 안쪽에 있네요. 그치? 사빈을 물어보는 거겠지. 사빈. 그치? 이거 사주냐 사빈이냐 막 크게 구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체로 보면 사주고 일부러 보면 사빈이 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거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 작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어. 모래 해안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C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고쪽이네요. 그럼 암석해안이겠구나. 암석해안. 마지막 D는요, 해수면 아래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갯벌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또.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했으면 나머지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치?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이 점차 확대된다. 맨날 나오는 게또 나와, 결국. 기출은 늘 반복이에요, 반복. 그치?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축소. 왜? 뒤에서 하천에 의한 퇴적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자, B 같은 경우는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이러는데 조류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파랑과 연안류라고 해야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작용이구나. 연안류. 연안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연안류고, 파랑을 이렇게. 치는 게 파랑이죠. 그치? 그래서 파랑이 이렇게 왔을 때 연안류는 연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연안류죠. 그쵸? C는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분포한다 이러는데요. 집중되는 곳에 분포하죠. 곳에. 그치?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잘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D는요, 갯벌은요,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넓게 분포한다. 라는 게 되게 당연한 정답입니다.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동해안에는 조차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갯벌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서해안은 이제 갯벌이 좀 많이 나타나죠. 조차가 크기 때문에. 그치? 자, D는 B보다 갯벌은요. 그리고 B, 사빈보다 입자 크기가 더 작아야 됩니다. 조류의 힘과 파랑과 연안류의 힘, 둘 중에 어떤 게더 강한지 생각하면 어떤 게더 굵고 입자를 움직이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리를

이해하는 힘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냥 단순히 갯벌은 입자가 작지 이렇게 외우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알겠죠? 반드시 지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자, 56번 문제네요.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지도에 A에서 E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에서 E는요, 각각의 주어진 힌트 다 받아 먹어야죠. 갯벌, 사빈, 암석해안, 해안당구, 해안사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다 읽어, 얘들아. 알겠지? 주면은, 각주 이런 거다 주면은 다 읽기 바랍니다. 아, 읽는데 얼마 안 걸려. 그거 여러분들이 5초 아낀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맞아. 오히려 중요한 걸더 놓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준건다 이유가 있어. 물론 이런 거는 오히려 더큰 힌트가 되긴 하지만요. A는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죠? 뭐가 돼요? 해수면 밑에 있어요. 그치? 갯벌. 지형도로 봤을 때. 신은 해수면 위에 있는 퇴적물들이죠. 지형도로 봤을 때, 이거는 사빈이 되겠죠. 사빈 뒤쪽에 있는 퇴적물이니까 사구가 될 겁니다. 해안사구. 지금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있는 대로. 여러분들 상상으로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자, D 같은 경우는 암석해안이 되겠죠. 암석해안. 암석. 암석해안. E 같은 경우는요. 오, 평탄하네. 평탄한데, 오, 암석해안 쪽 위쪽에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뒤쪽은 완전 산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탄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 혹시 파식대? 이런 생각이 들지. 과거에 파식대였던 곳이 꼭 파식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파식대라고 말했을 때는 파식대의 가능성이 이제 보통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사빈 지역도 이렇게 융기에서 올라가면 거기다 당연히 해안 단구가 될수 있어. 그치? 알겠죠? 그냥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파식대였니 사빈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융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융기했다. 과거의 해안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 융기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는요, 해안 당구가 되는 거고요.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 주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아니죠. 조류의 퇴적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치? 만이면 퇴적지형이고요. 그리고 갯벌이면 조류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B는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 보통 우리가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지형을 배워요? 갯벌을 배우지, 갯벌. 갯벌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E는요, 이의 퇴적층에는요, 해안당구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 나타난다. 과거 파랑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지형이 나타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3번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3번. 물어보는 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 자, 이쯤 되면 좀 질릴만도 하지, 여러분들. 질려요, 질려. 그치? 4번입니다. B는 사고는요, C, 사빈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되는데 더 작습니다. 저 요것도 뭐한번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지. 이게 또 한번 그려봐. 오랜만에. 자, 퇴적층이 바다 밑에 있고 바다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조차를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사이에 있는 데가 이제 갯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뒤쪽은 사구가 되겠죠. 사구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날려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통 비교하겠어? 어떻게? 갯벌하고 사빈은 비교할 수 있죠. 조류의 힘이 파랑과 연안류의 힘보다 약하니까, 일반적으로 약하니까, 갯벌 같은 경우는 주로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상대적으로. 그치? 입자가 더 작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사빈하고 사구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왜? 사빈에 있는 모래가 뒤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구의 모래가 바람의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사빈에서 고운 입자들이 뒤에 가서 날려서 쌓이는 거지. 근데 반면에 사구하고 갯벌, 이거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는 안 해, 보통. 그럼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갯벌과 사빈, 사빈과 사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지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A는 만이고요. D는 곳에서 발달하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곧, 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곧 만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해안 지형을 매끄럽게 풀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천이 상류하류였다면은 해안은 곶과 만이구나.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57번입니다. 그림의 A에서 C까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에서 C는 각각의, 오, 힌트가 줬군요. 석고, 파식대, 해시계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네, 딱 봐도 뭔가 좀 알겠죠? 느낌이 오지? 어떤 느낌이 와? 평탄한 면, 요세개 중에서는 파식대밖에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혹시 재석강인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파식대. A는 해시계. C는 석호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바다가 되겠지, 그치?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딱 나오잖아. 오, 채석강인가 했는데 진짜 채석강이야. 그치? 여기는 뭐 화진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무슨 포가 붙으면은 이제 보통 석호인 경우가 많죠. 보자. 1번. A는 암석해 아니야. 요거는 암석해 아니야. C는요, 모래해 아니에요. 그럼 얘는 곶이고, 얘는 만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딱 구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단순하게 문제 풀고, 아, 정답이다. 정답 맞췄네. 나 다음에 또 그럼 나오면 맞을 수 있겠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풀면은. 알겠지? 생각하면서 보세요, 항상 생각하면서. 한국 지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수능 문제를요, 다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A는 만보다 곶에서 주로 발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정답이지. 곶에서 주로 발달하잖아. 그치? 정답 바로 1번 나왔네요. 1번. 6월 모의평가 얘들아. 되게 쉬워 보이지만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잘 묻고 있단 말이야. B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그치? 봐봐. 이런 거 보면 괜히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어? 이거는 조차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럼 조차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어진 것만 보는 거야. 요거는 암석해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랑과 연한 유의 침식,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야.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주로. 그치? 그럼 조류의 퇴적작용이 아닌 거야. 퇴적도 아닐 뿐더러 침식이 맞는 거지. 그치? 그리고 조류보다는 파랑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쵸? 시의 물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묻죠?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습니다. 단, 뒤에서 하천이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민물보다는 염도가 높고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염도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쓸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A와 C 모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시계가 또 파랑의 작용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요. 파랑 이렇게 철썩철썩 친다고 해서 깎였기 때문에 육지 쪽으로 해식애가 후퇴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게 넓어지냐는 거야. 아, 이게 넓어지진 않지. 뭐 넓어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넓어지냐? 에이, 그렇게 볼 수는 좀 어렵죠. 그렇게 보긴 어렵죠. 뭐 여거 같은 건 넓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뒷부분이 이렇게 좀더 크니까 그런 거지. 근데 C는 완전 아니죠. 완전 아니죠. A는 좀 세모라고 쳐도 C는 100% 아니잖아. 일단 파랑의 작용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퇴적물들을 공급받아서 축소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좀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도 4번 같은 문제가. B, C 모두 해수면 상승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B는 현재 해수면 기준이야. 그치? C도 현재 해수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둘다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빙기냐, 최종빙기냐, 이게 좀 어렵다면은 이거 지금도 좀 영향을 주고 있나?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그거는 후빙기에 형성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 후빙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치? 그래서 5번도 아닌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8번입니다. 역시 지형도 문제가 나왔고요. 딱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겠죠. 이렇게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A는 그냥 just some. 아일랜드 some. B는요, 뾰족뾰족 암석 해안. 암석 해안이 되겠죠. 자, C 같은 경우.